0: 시간씩 걸려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0: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취미예요. 취미는 무슨 뜻일까요?
2: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이요.
0: 아, 많이 하는 것.
3: 시간이 남을 때 주로 많이 하는 것이요.
0: 아, 시간이 남을 때.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전문적이란 말은 어떤 일에 아주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운다. 발레리나가 되려면 발레를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에요. 발레리나는 아니지만 발레하기를 좋아하거나 축구선수는 아니지만 축구를 좋아할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취미예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3: 스티커로 다이어리 꾸미기랑 자전거 타기요.
0: 민준이?
2: 자전거 타는 거요.
0: 아, 민준이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 자전거 타기를 할 때 어떤 점이 좋길래 이렇게 즐겨 하게 되었나요? 민준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2: 자전거 탈 때 다리 운동도 되고 바람도 쐬니까 기분이 좋아요.
0: 그렇구나. 우리 제니는?
3: 운동도 되고 되게 달리는 게 날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0: 그렇구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취미라는 말을 배워봤으니 여기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0: 취미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특기, 특기예요. 특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니가 이야기해 볼까요?
1: 자신이 잘하는 거요.
0: 잘하는 거. 민준이?
2: 자신이 잘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요.
0: 특기는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란 뜻이에요. 제 특기는 축구입니다. 나는 화가인 엄마를 닮아서 미술에 특기가 있어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민준이의 취미는 자전거 타기였는데요. 혹시 민준이 특기가 있나요?
1: 줄넘기요.
0: 오, 민준이의 줄넘기 실력이 궁금한데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1: 네.
2: 오, 잘하네. 스텝을 밟아가면서.
0: 잘했어. 와, 민준아, 줄넘기 정말 잘하네요.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은 줄넘기를 이렇게 스텝을 바꿔가면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민준이 줄넘기 특기 맞네요. 이번에는 제니의 치어리딩 실력을 볼 수 있을까요?
3: 네.
0: 그럼 우리 한번 제니의 실력을 볼까, 민준아?
1: 네.

0: 찐득해 보여줘서 제니 감사합니다. 진짜 잘한다. 오, 우리 친구들 엄청난 특기를 가지고 있었네요. 선생님 완전 반했음. 좋아요. 오늘은 취미와 특기를 배워봤어요. 취미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특기는 내가 잘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취미가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잘 대답할 수 있겠지요?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취미와 특기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0: 취미.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 특기.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1: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게요.
3: 나의 취미는 킥보드를 타는 것이다. 나의 특기는 줄넘기를 100개 하는 것이다.
1: 우와, 우리 민준이 줄넘기 100개. 진짜 멋지다. 우리 민준이가 줄넘기를 잘하는 것처럼 오늘 글짓기도 아주 잘했어요.
4: 네.
1: 우리 제니 글을 읽어볼까요?
5: 나의 취미는 자전거 타기이다. 나의 특기는 치어리딩이다.
1: 우리 제니 특기가 치어리딩이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지요? 정말 잘했어요. 치어리딩 그 뒤에 이다를 붙여서 치어리딩이다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4: 네.
1: 잘 썼어요. 모두 잘했어요. 오늘은 취미와 특기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멋진 특기가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알게 되어서 오늘 기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0: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0: 로보캅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1: 우리는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0: 그림 남매!
2: 그림 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나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 가, 빠르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
1: 나 알겠다.
2: 뭔데?
1: 내가 빠르다, 차가
2: 너?
1: 빠르다, 그리고... 활이 빠르다?
2: 활?
1: 총!
2: 총도 빠르다. 손도 있고 차도 있고 동물도 되고 사물도 되고.
3: 그렇지. 범위가 너무 넓지?
1: 라라야, 힌트 좀!
3: 라, 가 빠르다라는 말은 일을 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에게 쓰는 말이야. 만약 윤슬이가 싹둑싹둑 가위질을 하는데 그 속도가 빠를 때, 우와, 윤슬이 라가 정말 빠른데? 라고 말할 수 있어.
1: 나는 왠지 손이 빠르다 같다. 나 손 해야지.
2: 아, 어렵다. 힌트 하나만 더 줄 수 있어?
3: 일을 하는 건 우리 몸이잖아.
2: 그렇지.
3: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1: 우리는 우리 몸엔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어깨도 있고 팔도 있고 팔꿈치도 있고
2: 엄청 많지.
1: 무릎도 있고 장기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배꼽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2: 아, 그만. 어지러워.
1: 완전 많잖아. 근데 거기에서 딱 한 개만 골라야 돼.
2: 좋아. 난 발이 빠르다로 해야겠어.
3: 좋아. 그럼 한번 오늘도 예쁘게 그려볼까요?
2: 응. 야, 너 먼저 그림이 어떡해? 반칙, 반칙!
1: 미안, 미안!
3: 그럼 윤슬이는 어떤 걸 할 때 손이 가장 빨라져?
1: 나는 무언가를 빨리 하고 싶을 때 손이 빨라져. 마음이 급할 때.
3: 어떤 걸 빨리 하고 싶어져?
1: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고 싶어져.
2: 아, 녹으니까?
3: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손을 엄청 빠르게 써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야?
1: 응.
3: 그렇구나.
1: 이렇게 봐봐.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2: 와, 이렇게 먹으면
3: 엄청 빠르네. 좋아. 그럼 우준이는 어떨 때 발이 빨라져?
2: 학교에 지각했을 때?
3: 학교에 지각했을 때?
2: 나는 지각을 했을 때 발이 엄청 빨라져. 그래서
1: 비처럼 빠르게?
2: 체감상 비처럼?
3: 그럼 윤슬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볼까?
1: 내가 씻고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준다 했을 때, 그때 엄청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빨리 씻을 때 막 손이 엄청 빨리 움직여. 이렇게.
2: 와, 그래가지고 빨리 씻구나.
1: 응, 그래서 손이 빠르다.
3: 좋아.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 남매 한번 그린 그림을 설명해 볼까요?
2: 이번엔 네가 먼저 해볼게.
1: 알겠어, 오빠 먼저 해.
2: 자, 나는 이렇게 그렸어. 발을 그리고 발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걸 한번 표현해봤어. 그래서 발이 빠르다는 어떤 일에 지각을 했거나 급하게 갑자기 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말을

0: 않을까?
1: 그러면 이게 발이야, 봐봐. 응?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발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발이면 발이 엄청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겠네?
0: 와, 엄청 빠르게.
1: 그럼 이제 내가 소개할게.
0: 그래.
1: 내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 네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엄청 빨리 손이 움직인다 했잖아. 그때처럼 먹을 때 친구가 와, 야, 너 손이 완전 빠르다 하고 말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움직이는 장면은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기 손이 보이지? 짜잔, 이렇게 그렸어.
2: 좋아.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2: 오늘의 관용어는 손이 빠르다. 손은 손바닥, 손등,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야. 우리의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참 많지. 글씨를 쓰고 음식을 먹고 청소를 하고 가위질을 하고 머리를 묶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을 유독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 남들보다 손을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지. 그런데 빠르게 할 뿐 아니라 마무리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리정돈을 할 때도, 가위질을 할 때도, 물건을 주워 담을 때도 빠르면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나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일을 하는 속도가 빠르고 마무리를 잘 짓는 사람에게 손이 빠르다라는 표현을 써. 이와 반대로 남보다 일을 천천히 느리게 하는 사람에겐 손이 느리다라는 표현을 하지. 만약 누나가 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깨끗이 정리를 한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3: 우와, 누나, 이렇게 빨리 정리정돈을 하더니 손이 정말 빠른데?
2: 라고 말이야.
1: 오늘의 관용어는 손이 빠르다!
0: 일을 정리하거나 마무리 짓는 것이 빠르다는 뜻!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난 당신한테 밭을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다 이거요. 그러니 내놓으시오.
1: 아, 안 됩니다. 이건 내 거예요.
0: 아, 내 거요. 이리 내놓어.
1: 아, 이거 놓으시라니까요. 이거
2: 요술 항아리. 구슬이와 함께라면 요술이 없어도 멋진 생각이 술술술.
3: 술술술.
2: 오늘 함께할 친구는 시완이,
4: 응.
2: 아담이,
4: 응.
2: 에이든,
4: 응.
2: 니키타.
4: 응.
2: 좋았어. 지금 바로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3: 뿅뿅.
5: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밭을 하나 샀어요.
0: 내가 이 좋은 밭을 당신에게 팔았으니 운 좋은 줄 아시오.
5: 감사합니다. 사실 농부가 산 밭은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돌멩이가 많은 자갈밭이었거든요.
6: 어서 이 돌들을 다 골라내고 여기에 배추랑 물을 심어야지.
5: 농부가 열심히 돌을 골라내는데,
6: 어? 무슨 소리지?
5: 흙을 파보자 그곳에는,
6: 오, 항아리네.
5: 농부는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6: 이 항아리를 어디다 쓴담? 그래, 이것저것 담아두면 되겠네.
5: 그리고 다음날 아침,
6: 자, 그럼 또 일하러 가볼까? 어? 괭이가 두 개가 됐잖아?
5: 농부는 괭이 한 개를 다시 항아리에 넣어봤죠. 그러자,
6: 와, 괭이가 또 두 개.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뭐든지 두 배로 만들어주는 요술 항아리로구나.
5: 한편 그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영감은,
0: 내가 농부한테 판 밭에서 요술 항아리가 나왔다 이거지. 아유, 정말 어떡해. 아유, 정말. 이보시오, 농부.
6: 아, 영감님.
0: 그 항아리 내놓으시오.
6: 네? 그게 무슨...
0: 그 항아리는 내가 당신한테 판 밭에서 나온 거니까. 난 당신한테 밭을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다 이거요. 그러니 내놓으시오.
1: 아, 안 됩니다. 이건 내 거예요.
0: 아, 내 거요. 이리 내놓어.
1: 아, 이거 놓으시라니까요.
5: 결국 두 사람은 원님을 찾아가 요술 항아리가 누구 건지 재판을 해달라고 했어요.
7: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요술 항아리는 두 사람 중 누구의 것도 아니군.
0: 예?
7: 이렇게 귀한 물건은 나라에서 보관하는 게 맞소. 그러니 여기 두고 가시오.
5: 사실 원님은 자기가 그 항아리를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7: 뭐든지 넣으면 두 배가 되는 요술 항아리라? 어디 그럼? 금덩어리를 한번 넣어볼까?
5: 원님이 금덩어리를 가지러 간 사이 원님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다가,
8: 에? 이 웬 항아리야? 안에 식혜라도 들어있나? 아이고! 아유, 사람 살려!
9: 아버지!
8: 아유, 얘야, 아유, 나 좀 빨리 꺼내다오!
9: 네, 아버지! 에잇!
8: 아이고!
10: 뭐하냐? 나 좀 꺼내달라니까!
9: 아버지가 두 분?
8: 아이, 이게 뭐야? 내가 진짜 애비다!
10: 아니다! 내가 진짜다!
8: 내가 진짜라니까! 아이코!
9: 아버지!
10: 아유, 얘야! 나 좀 꺼내줘!
5: 아버지가 또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9: 자, 일단 밖으로들 나오시고.

0: 내 딸이라니까.
1: 아니, 내 딸이라고.
2: 내 딸이야.
0: 내 딸이야.
1: 아니, 내 딸이라니까.
0: 내 딸이라니까.
1: 내 딸이야.
3: 아버지들, 제발 좀 쉬. 네?
4: 항아리가 깨지자 진짜 아버지 한 분만 남았어요.
3: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0: 괜찮다. 항아리가 깨졌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3: 네. 우와,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요술항아리다.
5: 맞아.
3: 이야기 속에서 가장 황당했던 장면은 뭐야?
6: 그 원님이 이건 누구 것도 아니고 국가 거라면서 자기가 가져가서 쓰려고 한 게 약간 황당했어.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 꼼수를 썼던 게 약간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황당한 게 엄청 컸어.
3: 나에게 요술항아리가 있다면 어떤 것을 넣고 싶어?
7: 나도 원님처럼 만약에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넣을 것 같아.
3: 왜 그렇게 생각했어?
7: 뭔가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놓으면.
6: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돈이나 뭐 비싼 거를 넣어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나눠주거나 기부할 것 같아.
8: 나도 시원이처럼 기부를 좀 하고 내가 만약에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그것도 사는데 자기만 계속 쓰는 건 아니지. 자기만 계속 가지면은 너무 이기적이니까 조금 나눠주면서 자기도 같이 쓰는 거. 이렇게 할 것 같아.
3: 요술항아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7: 요술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욕심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할 것 같아.
9: 내 생각에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왜냐면 그 맨날 투닥투닥 싸우다가 그 어떤 청나라 아니면 외군 걔네들 쳐들어와 공격했을 때도 투닥투닥하느라 못 싸워가지고 나라가 공격되다가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요술항아리는 그냥 바다에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6: 요술항아리가 있으면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요술항아리에 돈이나 비싼 거를 넣고 그걸 팔거나 그걸 쓰겠지. 그러면 돈의 가치가 약간 떨어져서 빵 하나에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되고 그럴 것 같아.
3: 욕심을 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욕심을 내려놓고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
5: 응.
3: 우리 친구들은 요술항아리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떠오르는 생각을 게시판에 남겨줘.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아이아의 생일 선물.
1: 와, 첫눈온 날이 눈사람의 생일이 되었구나. 좋겠다. 내 생일은 10월인데.
2: 내 생일은 4월.
3: 할아버지 생일은 5월이지.
1: 어? 근데 아이아는 생일이 언제지?
3: 아이아 생일은 할아버지가 들었는데 한글 용사 아이아는 한글을 지키려는 강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생일이 따로 없대요.
1: 생일이 없다고요? 생일이 없다니 너무 슬퍼. 그러니까.
2: 아, 우리가 아이아 생일잔치 해줄까?
4: 생일잔치?
2: 응. 지난번에 내 생일잔치하고 남은 장식 많거든. 그거 가져와서 하자.
4: 그럼 우리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살까?
2: 좋아!
4: 우와, 이거 야용사가 좋아하겠다.
2: 우리 축하카드도 쓰자. 우와. 집에서 장식도 가져오고
4: 선물이랑 케이크도 샀으니까 아이아의 깜짝 생일잔치 준비 끝!
3: 아이아의 생일잔치라고?
5: 처음이 뭐니?
1: 아이아!
0: 개벽일 따라 왔는데 혹시 못 봤니?
1: 개벽이요? 못 봤는데요?
6: 그런데 예쁜 상자들이네.
7: 오, 누가 생일이야?
1: 네? 아, 아니에요.
8: 감히 나도 한 번 못 해본 생일 잔치를 하다니.
3: 그러니까요.
8: 그렇다면 그냥 둘 순 없지.
9: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기온, 우, 미음, 숨, 기역, 이, 기, 기근, 아, 다, 숨기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되찾으세요.
1: 네.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이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2: 장아, 모마!
3: 아이야,
4: 아이야!
5: 한글이 파괴돼... 어? 생일 파티하는 거 맞네.
6: 오, 누구 생일인데?
3: 그게... 친구야.
7: 아, 자음인 축하 카드 쓰고 있고?
3: 아, 아니에요.
7: 왜 그래, 자음아?
6: 오, 케이크도
3: 예쁘죠, 정말. 근데 파괴된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빨리 찾아요.
5: 어,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미음이 들어가.
3: 시옷과 미음? 아, 세모. 세모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옷 미음이면 선물. 선물도. 으악! 선물이 없어! 아이!
6: 왜 그래, 자음아?
7: 아이, 뭐?
3: 아이, 정말. 왜 선물이 없어진 거야? 좀 전까지 있던 선물이 없어졌어요.
5: 그렇다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6: 선물? 선물 글자에 천지가 마법을 건 거야. 어서 가서 글자를 찾자.

0: 우선 선물을 찾자.
1: 네! 여기 봐! 선물이 있어! 바위에 숨어 있었네.
2: 이런, 더 꼭꼭 숨겨야겠군. 꼭꼭 선물을 꼭꼭 숨기다.
1: 선물이 또 사라졌어.
0: 선물을 왜 숨기는 거야?
3: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슬퍼할 거야.
2: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지. 아이야,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0: 뭐? 무슨 소리지?
2: 아, 아직 모르나 보군.
1: 어떡해. 그게 안 되는데.
2: 자미와 모음이가 너희들의 생일.
0: 모음아! 개벽, 모음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4: 아무것도 안 했는데?
0: 대극공 회오리! 전지!
1: 아이한테 들킬 뻔했어. 우리가 찾아보자.
4: 선물? 여기 숨겨져 있었네.

0: 선물이다! 개벽, 어서 선물을 주세요!
1: 이걸 주면 아이아의 생일 선물이 다시 생길 텐데 내가 왜? 못 줘. 절대 못 줘.
0: 개벽님도 아이아 생일 잔치 하는 거 알아요?
1: 아, 알지.
0: 와, 잘됐다. 그럼 개벽님도 오세요.
1: 나를 초대한다고?
0: 네. 아, 마법진 펼쳐서 초대장을 만들자. 좋아! 다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치읓! 오! 초! 디귿! 에! 대! 초! 대! 초대장! 여기 초대장이요.
1: 나까지 초대해 주다니 감동이야. 아 참, 여기 선물 상자.
0: 우와, 감사합니다.
1: 대장님, 저 생일잔치 초대받았어요. 깜짝 생일잔치 절대 망치면 안 돼요.
2: 새벽인 너 정말.
3: 어? 선물을 찾았구나.
0: 네.
4: 어서 글자를 찾자.
5: 헉. 나비.
6: 나머진 내가 쓸게. 뿅망치로. 어? 한 번 더. 뿅망치로. 우.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시옷이 어와 이응을 만나 손! 이응이 우와

0: 우리 생일잔치였어?
1: 네, 아이아는 생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2: 그래서 준비했죠. 오늘이 아이아의 생일!
3: 얘들아,
4: 정말 감동이야.
1: 아사, 소원 들고 촛불 끄세요.
4: 그럴까?
2: 그리고 생일 축하 카드.
4: 축하 카드까지?
1: 한글 용사 아이야, 항상 한글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2: 한글 용사 아이야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5: 생일 축하해요.
4: 자마, 모마, 와, 오늘이 우리의 생일?
3: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
4: 고마워.
1: 그런데 개벽님 왜 안 오시지?
6: 모음이 내 집이 어디야? 찾을 수가 없어. 아이.
7: 어? 아쉬운 대로 이거나 불던지.
6: 역시 천지대장님밖에 없어.
7: 대려가 그렇게 좋아? 응.

0: 붕어야? 야!
1: 대필이!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2: 천진 어딨지?
1: 어디 있을까?
2: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3: 한글 파괴를?
1: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6: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2: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3: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6: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7: 모마 나왔어.
8: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9: 야! 목소리가 바뀌었어!
2: 얘들아, 괜찮니?
8: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민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2: 뭐?
8: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3: 어떻게 이런 일이...
2: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3: 시옷과 리을이면
2: 소리?
8: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2: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소리가 왜 이러지?
10: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2: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3: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9: 우리 목소리 어떡해?
2: 어서 글자를 찾자.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어?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지?
4: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0: 어?
2: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0: 천지, 그만둬.
5: 동남치 지진파.
2: 천지, 거기서.
1: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티긋 아 타. 커지다. 소리가 커지라.
1: 왜 안 되지?
7: 하나도 안 들린다.

0: 천지 대장님! 천지 대장님, 내 귀지, 아! 귀가 너무 아파요.
1: 참과 몸, 대단하군.
2: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3: 정말 잘했어.
4: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2: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5: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4: 이건 방귀 소리?
5: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4: 아하! 피아노 소리야!
5: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2: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5: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0: 참 아름다워.
1: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3: 하!
1: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4: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쥬엇!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다르게 읽어줘.
0: 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비읍이 이를 만나 리. 소리!

0: 타게 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돌아온 건가?
2: 어? 장마!
3: 무마! 목소리가 돌아왔어!
4: 다행이야!
1: 잠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2: 나도 몸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1: 할아버지!
5: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1: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6: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5: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2: 네?
1: 아깐 짱 놀랐잖아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2: 엄마!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 용용 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저기 앞쪽에 보인다. 저게 로라 박사님이 말씀하신 동굴일 거야. 백스의 부하랑 땅속에서 싸울 때 바위가 떨어지면서 입구가 막혔어.
1: 그리고 동굴 안에서 생체 신호가 잡혔고, 그러니까 뭐가 갇혀있든 구해내야지.
2: 맞아, 알고 있어. 설령 안에 피적의 물이 있더라도 말이야.
3: 동굴에 도착했어.
0: 저 바위를 옮기려면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는데?
1: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스테그트론 합체!

0: 준비하여! 스테보 갈고리 발사!
1: 자, 이제 당겨! 좀 더 힘을 내야 해!
2: 조금만 더!
3: 됐어! 성공이야!
4: 제가 공룡들아! 몸 조심해!
1: 좋았어! 잘했어 얘들아! 드리오사우루스들이 다 나왔어!
3: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드론을 띄워서 조사해볼게! 버즈 2호 출동!
1: 네 드론은 뱀한테 먹힌 거 아니었어?
3: 그랬었지! 그 후에 박사님이 새로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써볼 기회만 찾고 있었지!
5: 드론 레이더에 잡히는 거 있어?
3: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동굴 안에서 공룡 생체 신호가 잡히고 있어. 어떤 공룡일까?
6: 제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제발!
1: 조사해봐야겠네. 다이노모빌을 두 대로 나눠서 다 함께 들어가자.
6: 이럴 줄 알았어.
1: 다들 조심해. 안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6: 백세 암호 다이노 말하는 거지?
4: 걱정 마, 제이미. 암호 다이노가 나오면 이 루시오님이 해결할 테니까. 아,
6: 미안한데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
3: 아, 저게 뭐야?
1: 그냥 보통 바위잖아.
3: 아, 그럼 저건?
1: 저것도 바위야.
3: 아, 저건 엄청 거대.
1: 저건 큰 바위고.
4: 꼼꼼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만 돌아가자.
3: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뭔가가 있었어. 하, 버즈 2호가 생체 신호를 잡아냈다고 잘못되었을 리가 없단 말이야. 돌아가자.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0: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 사실 난 동굴은 별로거든.
1: 세상에나, 진짜 몰랐네.
2: 구출 과정은 전부 지켜봤어. 잘했다. 따로 보고할 내용은?
3: 없어요.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0: 진짜 단순했죠. 단순하게 어둡고 무서웠어요.
3: 백스헌터의 아머다이노를 상대하는 것보단 어둡고 무서운 동굴이 낫잖아.
2: 거기에 관해선 대비 중이란다. 그때까진 백스의 공룡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라야지.

0: 뭐지? 어?
1: 설마?
2: 어? 오, 이런. 방어벽이 뚫린 것 같다. 다이너스타워 당장!
1: 박사님!
0: 사라졌어!
3: 무슨 일이지?
0: 왜 사라지신 거야?
3: 홀로그램 출력 시스템이 끊긴 것 같아.
4: 걱정하지 마. 안전하셔. 지구에 너희 집에 계시니까.
1: 제이민, 빨리 확인해봐.
5: 비상 발전기는 켰지만 홀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려면 메인 파워를 가동해야 해. 이대로라면 우린 무방비 상태야. 이 와중에 퀀텀 코어에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1: 그건 안 되지. 퀀텀 코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끝이야. 오즈, 서버실을 뭐? 확인해줘. 루시오는 경납고로, 제이미는 휴게실로 가봐. 난 연구실을 둘러볼게. 통신장치 켜두고 경계태세 유지해. 모든 수상한 점 있으면 바로 알려줘.
0: 알았어. 자,
5: 흩어지자고? 정말 진심이야? 진심이구나.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오싹하고 무서운 방일 뿐이야. 겁먹을 거 없어. 자, 이거 봐. 먼지 한 털도 없잖아. 누구 있어? 방금 뭐였지? 저리 가, 저리 가! 살려줘!
1: 이상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공룡 모형도 그대로 있고. 다이너모빌 모형도 이상 없어. 잠깐! 이건 본 적 없는 모형인데? 이게 뭐야? 엑스의 암호다이노잖아! 안킬로 변제! 얘들아, 내 말 들려! 긴급 상황이야! 본부에 뭔가가 침입했어! 도와줘!
4: 알아! 아마 콤프 소그나투스들이야! 스테고금을 발사!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 제발 우리 본부에서 나가줄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0: 이쪽이야! 어서 로디! 경납고로 가야 해! 랩터카인 전력이 있을 거야! 으아, 또 나타났잖아! 정리해보시지! 랩터 변신!
6: 과 차량들이 전부 파괴됐어!
0: 왜 바닥에... 설마!
6: 이번에도 너야? 미안하지만 네 계획대로는 안 될걸?
1: 정말 사사건건 거슬리는군. 내가 퀀텀 코어만 얻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7: 레터카부터 본부까지 다 망가뜨리다니!
6: 당장 나와!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1: 보고 싶을 거야, 루시오.
5: 뜻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셈이겠네요. 잠깐, 만약 그 세계에 퀀텀 터널이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8: 루시오를 따라하면 돼.
0: 응? 뭘요?
8: 루시오가 절벽에서 퀀텀 점프를 한 이후부터 연구를 해왔어. 퀀텀 에너지만 충분히 있다면, 다시 말해 퀀텀 코어가 있다면 다이노모빌은 터널이 없어도 퀀텀 점프가 가능해. 하지만 전력 소모가 워낙 커서 너무 자주 할 순 없지.
1: 그럼 퀀텀 코어를 찾아야만 돌아올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
8: 본부에 남아있는 퀀텀 에너지를 모두 모은 후 전력 전체를 다이노모빌로 전송. 좌표는 지구 파리오.

0: 다들 무사히 돌아오렴.
1: 무사스톱 변신! 블루! 블루 나야! 어? 안 돼 블루! 내가 또 늦었나봐! 박사님? 저기서 뭐 하는 거지?
2: 이런, 또 실패야? 참을 수가 없군. 곰, 코끼리, 그리고 이제 고래까지 로라의 양자 역학 연구에 또 밀리게 생겼잖아. 이번 실험도 결국 시간 낭비였어. 내 기술을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실험 장소를 바꿔봐야겠군. 쓸모없는 녀석.
1: 블루를 해친 건 백스였어. 날 속였다니. 용서 못해!
2: 어? 뭐야?
1: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백스헌터!
2: 뭐지?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놀라워.
1: 다이노스터! 로봇 탑재 준비!
3: 랩터 볼트윙 합체! 랩터 볼트윙 비행 준비 완료!
4: 스테고트로 합체!
5: 스테고트로 전투 준비 완료!
1: 우선 저 로봇을 멈춰 세워야 해!
3: 우린 왼쪽을 맞출게!
6: 디나 멈춰!
1: 비켜!
6: 디나 왜 백스를 돕는 거야?
1: 너희한테 말해줄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비켜! 고어 없이는 못 비켜! 당장 돌려줘! 비키라고 했잖아!
2: 정말 엄청난데!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야!
1: 백스 헌터!
7: 방금 백스 헌터라고 한 거야?
1: 드리나! 제발 그만해! 이건 무의미한 짓이야! 대화로 풀어보자! 우린 코어만 있으면 된다고!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고! 내가 경고했지? 숨어봤자 이젠 소용없어.
7: 대체 왜 백스 헌터를 노리는 거지? 부하 아니었어?
1: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은 코어를 교체하는 데에 집중해야 해. 물경! 대고 해머 장착! 이해가 안 되네. 들을 맛 좀 보고 싶어?
3: 랩터 볼트 화살 발사!
8: 해머 스매시!
1: 좋아, 이제 봐주는 건 끝이야. 무사들을 공격!
8: 스테고 해머 휘두르기!
3: 랩터 볼트 공격!
1: 너흰 포기란 걸 몰라? 매번 그렇게 날 방해했지! 블루, 살아있었구나! 블루! 고래잖아! 근데 왜 저러지?
9: 그건 모르겠지만 저 고래가 트리나를 멈추게 했어! 와! 백스 헌터의 표식이야!
6: 아파하고 있어. 우리가 구해줘야 해.
10: 미안, 난 그것도 모르고.
6: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프진 않을 거야.
1: 상처 치료도 해야 해.
8: 나한테 맡겨. 치료 레이저 작동!

0: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1: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곧 회복될 거야.
0: 들었지, 블루? 가서 쉬어. 또 만나자. 너희가 적이 아니란 걸 이제야 알게 됐어. 퀀텀코어는 너희가 갖고 있어야 해. 그걸로 백스헌터가 뭘 할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트리나,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리가...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2: 트리나.
3: 됐어. 전부 다 완벽하게 충전했어.
1: 이제 어쩌지?
4: 퀀텀 터널 없이 점프를 시도해봐야지. 박사님 말씀대로.
5: 무지 간단해. 내가 전에도 했잖아.
1: 그렇긴 하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지.
5: 문제 없을 거야.
4: 어서 가자.
5: 자, 다이너스터 출발!
6: 퀀텀 점!
7: 흥미로워지겠군.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감자 아저씨 마을에 오다.
1: 위 아래 위. 페파 가족이 감자 아저씨가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아래 위
2: 아래 위. 아침엔 저렇게 살 빼는 프로그램을 봐야 된다니까. 아래.
3: 자, 이제 제가 받은 예쁜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 참 먹음직스럽죠? 여러분도 알죠? 이런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어야 몸매가 날씬해진다는 거요.
2: 저요! 저도 채소랑 과일 정말 많이 먹거든요.
3: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저를 만나시려면 새로 문을 연 스포츠센터에 오세요.
0: 엄마, 우리 또 감자.

0: 아저씨 보러 가면 안 돼요?
1: 기껏 감자 아저씨 보러 거길 가자고, 페파.
2: 저건 그냥 감자가 아니잖아.
0: 그 유명한 감자 아저씨예요. 우리도 저 아저씨 보러 가요. 네, 엄마.
1: 아, 알았어.
3: 모두 감자 아저씨를 보려고 새로 문을 연 스포츠센터에 왔습니다.
0: 어? 저 차 감자 아저씨차 아니야?
4: 감자 아저씨야!
0: 에이, 뭐야, 페파잖아. 모두 안녕하세요?
4: 안녕, 페파.
5: 수지가 너 감자 아저씨인 줄 안 거 있지?
0: 말도 안 돼. 나 감자 아저씨 안 닮았어.
5: 그러니까, 페파 넌 덩치도 큰데.
0: 감자 아저씨가 나보다 덩치 더 크다.
5: 에이, 감자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0: 감자는 안 많고도 이만하거든.
5: 봐, 진짜 감자 아저씨야.
3: 드디어 감자 아저씨가 마을에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바로 감자 아저씨입니다.
5: 우와, 무슨 감자가 이렇게 크지?
6: 지금부터 e스포츠 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아, 보기 좋다. 건강엔 역시 운동이 최고죠. 신선한 채소랑 과일도 많이 먹고요.
0: 어떤 채소랑 과일을 먹어야 하는데요?
6: 사과도 좋고 오렌지나 당근, 토마토도 좋죠.
0: 감자는요? 감자는 다 작은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커요? 아저씨는 그냥 감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다리도 달렸잖아.
5: 맞아. 그냥 감자엔 이런 다리 없어.
7: 아저씨는 감자 영웅인가 보다.
0: 우리 집은 매일 아침 아저씨 방송 봐요.
6: 암, 그래야지. 나한테 그림 그려서 보내는 것도 잊지 마라.
4: 네, 아저씨.
3: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어요.
8: 자, 여러분, 오늘은 감자 아저씨한테 보낼 그림을 그리도록 할까요?
4: 맞아!
5: 전 파인애플 그렸어요.
0: 전 이 당근을 그렸고요.
8: 잘 그렸구나. 에밀린 어떤 걸 그렸니?
9: 전 콩이요.
8: 귀엽구나. 페드로는?
7: 전 감자 영웅 그렸어요.
8: 오, 그렇구나. 우리 조지는 아주 먹음직한 토마토를 그렸네. 페파는 어떤 채소를 그렸는지 볼까요?
0: 전 아빠인데요. 텔레비전 보는 아빠예요.
8: 오, 재밌구나. 자, 이제 이 봉투에 우리가 그린 걸 다 담아서 감자 아저씨한테 한꺼번에 보내자.
3: 다음 날 아침, 감자 아저씨가 하는 프로그램을 할 시간이 됐어요.
6: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척 보면 다 아시죠? 바로 감자 아저씨입니다.
0: 우리도 그림 그려서 감자 아저씨한테 보냈는데 봉투에 담아서요.
2: 애들이 보낸 봉투 받았어요?
0: 아저씨는 아빠 말 못 들어요. TV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2: 어참, 그렇지. 깜빡했군.
6: 오늘은 그림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는데요. 이 토마토는 빨간 게 정말 먹음직스럽죠?
0: 저거 우리 조지가 그린 건데.
2: 역시 우리 아들 조지라니까.
6: 근데 전 페파 어린이가 보낸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든답니다.
0: 우와, 저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6: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를 그린 건데요. 아무래도 페파 아빠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2: 에? 뭐라고?
6: 보고 있죠, 페파 아빠? 오늘은 일어나서 같이 뛰는 겁니다.
2: 어우, 알았어요.
6: 위, 아래, 위, 아래, 위.
3: 페파 아빠는 위아래로 뛰는 게 좋았습니다. 페파네 가족 모두 위아래로 뛰는 걸 좋아했죠.
0: 기차 여행.
3: 오늘은 페파랑 친구들이 기차를 타는 날입니다. 역장님은 토끼 아저씨죠.
10: 표 몇 장 드릴까요?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린이 표 열 장이랑 어른은 저 하나만 주세요. 자, 여러분, 이 표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10: 기차 표 좀 보여줄래요, 여러분?
7: 어? 제 표가 안 보이는데요.
8: 아이쿠, 저런 페드로. 선생님이 잃어버리지 말랬잖니.
0: 거기 바닥에 있네.
10: 호호,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렴.
0: 어, 저기 기차 온다.
7: 뽀뽀.
3: 기관사는 이모 토끼죠.
11: 모두 올라타세요.
4: 맞지.
8: 영장 수업 과제를 줄게요.
3: 친구들이 할 일은 이 종이에 나온 걸 다 찾는 거죠.
0: 이건 밴데.
7: 이건 신호등이고.
5: 응. 터널도 있어.
0: 얘들아, 나 나무 봤어.
9: 나무도 찾으라고 돼 있어?
0: 아니.
9: 얘들아, 나 구름 찾았어.
5: 구름도 이 종이에 찾으라고 돼 있어?
9: 아니.
0: 저기 데니 할아버지다.
11: 안녕, 얘들아.
4: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0: 데니 할아버지도 찾는 거였어?
5: 무슨 소리야, 베파.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에 나올 리가 없잖아.
9: 근데 배 타고 계시지 않았나?
12: 맞아, 배는 이 종이에 나와 있어.
4: 맞지?
3: 친구들은 배를 찾았다고 종이에 표시했죠.
10: 표 좀 보여주세요.
3: 토끼 아저씨가 모두 표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7: 저 또 표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10: 어이쿠 저런, 어쩌다 또.
13: 미안.
9: 페드로, 네 표는 이거 아니야? 자기가 깔고 앉아놓고.
10: 이제 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렴, 페드로.
3: 기차는 오르막길에 천천히 올라가죠. 내리막길은 엄청 빨리 내려오고.
7: 선생님, 저요? 지금 멀미할 것 같은데요. 앞칸에 잠깐 갔다 오면 안 돼요?
8: 그래, 페드로. 앞칸에 가서 잠깐 바람 쐬고 오렴.
14: 뚜따땀땀땀 따다땀.
9: 네.
14: 페드로 왔구나. 멀미나니? 얼굴이 그게 뭐야? 잠깐 이 기차 몰게 해줄까?
7: 그래도 돼요!

0: 친구들은 신호등을 찾았다고 종이에 또 표시했죠. 누군가 철로를 건너려면 이렇게 신호등으로 기차를 멈춰야 합니다.
1: 어, 어디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네! 어, 근데 우리 터널만 못 찾았어. 어, 왜 이렇게 어둡지? 터널에 있으니까 그렇지.
0: 이제 터널을 찾았으니 전부 다 찾았네요.
2: 종착역입니다.
3: 다 왔습니다. 모두 기차에서 내려주세요.
1: 근데 선생님,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가요?
2: 허허, 페파. 그 역으로 다시 왔거든.
0: 순환 열차라 다시 제자리로 왔군요.
3: 표 좀 보여주세요.
1: 페드로, 너 표 또 잃어버렸구나. 어,
2: 페드로, 이제 내 모자 다시 돌려줄래?
4: 너 페드로 네 표 아니야?
1: 어, 여기 넣어둔 걸 깜빡했네. 할머니의 암탉.
0: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죠.
5: 어서 오렴, 우리 손주들.
2: 잘 자라. 내일 보자.
1: 네, 엄마, 내일 봐요.
5: 오늘 밤 너희들이 어디서 잘지 보러 갈래? 너희 엄마가 어렸을 때 놀러 오면 쓰던 방이란다.
1: 아주 먼 옛날에요?
5: 너희 엄만 이 침대에 누워서 자곤 했지.
1: 오, 이거 되게 잘 된다.
5: 하는 짓도 엄마를 많이 닮았네.
1: 우리 엄마도 이렇게 침대에서 뛰었어요?
5: 물론이지.
1: 근데 엄마는 왜 우리가 침대에서 뛰면 야단쳐요?
5: 너희 엄마도 어렸을 땐 지금 너희처럼 깍쟁이였거든.
1: 우리 엄마가요?
5: 그래. 자, 이제 할아버지 밭일 하시는 거 구경하러 갈까?
3: 아이쿠, 페파랑 조지 왔구나. 어서 오렴. 이리 와서 직접 기른 당근 볼래?
0: 할아버지가 기른 채소를 자랑하시네요.

0: 이쪽에 할아버지가 기른 콩밭도 있어.
1: 아~
0: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는 바로 이 상추니까. 이럴 수가. 내 상추가 다 어디 갔지?
1: 누가 그런 거지? 새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0: 옳거니, 새들이 그랬군.
1: 허수아비도 있는데 새들이 왜 겁을 안 내지?
0: 할아버지 상추를 뜯어먹은 새들은 아주 멍청한 새들이니까 그렇겠지.
2: 아니, 무슨 일인데 또 그래요?
0: 아니, 몰라서 물어. 당신 친구들이 내 상추를 또 뜯어먹었어.
2: 어떤 친구요?
0: 톰이랑 딕 헤린가 하는 녀석.
2: 애들 이름은 그게 아닌데요.
3: 할머니가 닭을 기르시네요.
1: 와!
2: 인사해. 얘들은 제마이마, 사라, 바네사라고 해.
1: 안녕.
2: 그리고 쟤는 네빌이고.
1: 네빌, 얘는 남자예요, 할머니?
2: 그래, 베파. 어린 수탉이란다.
0: 이 녀석이 제일 나빠. 내 상추밭을 마구 파헤치거든.
2: 파리도 못 죽이는 애한테 무슨.
0: 아, 내가 봤는데 뭐 파리 잡아먹는 거.
1: 우와.
0: 내가 기른 상추 뜯어먹는 것도 봤고.
2: 너희는 할아버지 상추 안 먹지? 맛없어서. 그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주는데 뭐하러? 착하지? 집에 가자. 페파, 조지, 너희도 모이 한번 줘볼래?
1: 네, 저도 줄게요, 할머니. 얘들아, 이리 와. 이거 먹어. 오, 얘들이 사는 데 인형집도 있네.
2: 이건 닭장이야, 페파. 얘들은 이 안에서 알을 낳지.
1: 알이요? 알이 어디 있는데요? 없어요.
2: 지금은 없지. 근데 좀 기다리면 나을걸?
1: 오.
3: 페파랑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잘 시간입니다.
2: 내일 아침에나 나을걸?
1: 그럼 아침이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2: 네빌이 알려줄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자렴.
1: 안녕히 주무세요.
3: 아침이 됐습니다.
1: 와, 네빌이다! 우리 잠 깨워줘서 고마워, 네빌. 꼭이요.
2: 잘 잤니, 제마이마, 사라, 바네사? 어때, 페파? 애들이 알 낳았니?
1: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낳았어요, 할머니.
2: 잘 됐다. 아침엔 이 달걀 먹자.
1: 고마워, 제마이마, 사라, 그리고 바네사 너도.
2: 삶은 달걀 하나씩 드세요.
1: 맞네. 이거 되게 맛있다. 할머니, 할머니 암탉들이 낳은 알 정말 맛있어요.
2: 아, 이렇게 좋은 옥수수를 먹는데 당연히 맛있지.
0: 내가 정성껏 기른 상추도 먹고.
1: 장기 자랑.
3: 오늘도 유치원에서 집에 갈 시간이 됐죠.
4: 내일은 장기 자랑을 하니까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1: 그게 뭐 하는 건데요?
4: 장기 자랑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전 텔레비전 잘 봐요, 선생님.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4: 그런 것보다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아주 잘 치죠.
3: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군요.
4: 내일 장기 자랑 때 뭘 보여줄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3: 팔팔랑 조지가 잘 시간이 됐어요.
1: 아, 아직 자면 안 된다. 내일 어떤 장기 보여줄지 못 정했는데.
5: 페파, 넌 잘하는 거 많은데 아무거나 하면 되지.
1: 그쵸, 전 줄넘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춤도 잘 춰요. 잘하는 게 많으니까 더 어려워요. 이 중에 뭘 보여주지?
5: 걱정 말고 자렴. 내일 정하면 되지 뭐.
1: 네, 아빠.
3: 장기 자랑을 하는 날입니다.
1: 있지, 내 장기는 줄넘기랑 노래랑 춤추는 거야. 이거 연습하느라 어제 늦게 잤다.
6: 나도 어제 텔레비전 보는 거 연습하느라 늦게 잤어.
1: 그거

0: 암기가 아니잖아. 선생님 말씀 어제 못 들었어? 그럼 난 어떤 거 보여주지?
1: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친구. 데니 어린이.
2: 전 드럼을 아주 잘 쳐요. 좀 더 크게 칠 수도 있어요.
1: 아니, 그 정도면 됐어요, 데니.
3: 네.
1: 페드로 어린이는 어떤 장기를 준비했나요?
2: 신기한 마술이요. 여기 제 앞에 물이 한 컵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진짜 물입니다. 기대하시라. 이 물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를 넣고 눈을 꼭 감으세요. 자, 이제 눈 뜨세요.
4: 진짜 물이 사라졌네요.
2: 고맙습니다.
1: 우리 에밀린 뭐지?
5: 전 이 리코더를 잘 불어요.
1: 레베카는 어떤 장기를 준비했죠?
6: 저는 아주 특이한 소리를 잘 내요. 이 소리는요, 이렇게 까치발로 서야 잘 나요.
5: 방금 한 거 대단하지?
0: 그러게, 근데 난 뭐 하지?
1: 캔디는 어떤 장기를 준비했죠?
7: 전 줄넘기야.
0: 내가 줄넘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춤이랑 노래가 있으니까 괜찮나?
7: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노래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0: 난 그럼 노래 말고 춤춰야겠다.
1: 수지 어린이는 어떤 장기를 보여줄 거죠?
8: 전 춤이요.
0: 안 돼. 춤은 내 거야.
4: 저런. 파파가 준비한 장기를 친구들이 다 해버렸군요.
1: 오늘 장기 자랑 정말 잘한 것 같죠? 모두 다른 장기를 보여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만, 이제 누가 남았죠? 페파?
0: 뭐해요? 줄넘기랑 노래랑 춤추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 다 했어요.
1: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요.
0: 텔레비전 보는 건 아무도 안 했잖아.
1: 페파가 정말 잘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걸 생각해봐요.
0: 아, 맞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생각났어요.
4: 파파가 어떤 장기를 보여주려는 걸까요?
0: 난 이걸 잘해. 나처럼 이거 잘하는 애는 아마 없을 거야. 진흙탕에 들어가서 퐁당퐁당 뛰기.
4: 파파는 진흙탕에서 뛰는 걸 아주 좋아하죠. 진흙탕에서 뛰는 건 모두 다 좋아하는군요.
0: 달에 간 파파.
4: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팔팔은 밖에서 탱탱볼을 튕기며 놀죠. 조지는 코끼리 친구 에드먼드랑 장난감 우주선을 갖고 놀고요.
0: 달, 달!
4: 조지가 팔팔 탱탱볼을 달처럼 갖고 놉니다.
0: 이건 내가 갖고 노는 거잖아! 우와!
4: 에드먼드 우주선이 팔팔 머리에 착륙했네요.
9: 재밌는 놀이 하는구나. 우주선 타고 달에 가게?
0: 이건 애들 장난감인데 이걸로 어떻게 달에 가요, 아빠? 이건 가짜잖아요.
9: 하지만 우주는 가짜가 아니잖아. 실제로 우주 로켓을 쏴서 달에 가니.

0: 여행 잘하세요.
1: 그럼 우리 진짜 달에 가는 거예요?
0: 아니야, 페파. 달에 가는 척만 하는 거야.
2: 달까지 여행하실 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3: 여행 안내자는 토끼 아저씨죠.
2: 잠시 후에 로켓 이륙합니다.
1: 이거 진짜 달에 가는 거 아니죠?
2: 당연하지, 페파. 가는 척만 하는 거란다.
4: 5, 4, 3, 2, 1, 발사!
2: 우린 행성에 살고 있답니다. 그 행성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5: 지구요!
2: 네, 맞습니다.
5: 제가 워낙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죠.
2: 우리 지구 말고 또 일곱 개의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요. 그 행성들이 뭔지 아시는 분?
1: 수성이요!
5: 오우, 잘 아는데, 에드먼드?
1: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3: 에드먼드가 행성 이름을 술술 다 대네요.
1: 어때요? 저 똑똑하죠?
2: 이 행성들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1: 그냥 종이로 만들었는데.
2: 이건 모형이라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진짜 행성들은 암석이랑 얼음, 가스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5: 근데 달은 암만 봐도 치즈로 만든 게 맞는데.
2: 아니죠. 달도 암석으로 만들어져 있죠. 웃고 떠드는 것도 좋지만 정확히 알 수 있게 농담은 삼가주세요. 다 왔습니다. 여기가 달입니다.
1: 이것도 진짜 달 아니라 가짜죠, 그쵸?
2: 당연하지. 너희들이 지금 진짜 달에 있다면 아저씨 머리 위로 떠다녔을걸? 우리가 달에 가면 왜 그렇게 붕붕 떠다니는지 혹시 아시는 분?
1: 중력이요!
2: 오, 그래 맞아, 에드먼드. 중력은 우리가 땅에 붙어있게 잡아주는 힘이란다. 근데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서 몸이 붕붕 뜨지. 근데 여기서도 진짜 달에 온 것처럼 떠다녀 볼까요? 과학의 도움을 약간 받아서요.
5: 여기서도 진짜 달처럼 뜬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2: 바로 이 초강력 고무벨트를 차고요.
3: 모두 토끼 아저씨가 채워주는 무중력 고무벨트를 찾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달에 온 것처럼 붕붕 뜨네요.
0: 모두 달치즈 하세요.
6: 달치즈!
2: 달체험 특별전은 이걸로 마칩니다.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1: 달에도 나무 있어요, 아저씨?
2: 아니.
1: 달에도 자동차 있어요, 아저씨?
2: 아니.
1: 달에도 가게 있어요, 아저씨?
2: 아니,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0: 안녕하세요, 달가게입니다. 달 지도도 있고요, 달 책도 있고, 페파 가족이 다 같이 붕붕 뛰는 사진도 있습니다.
1: 우리잖아! 달에서 붕붕 뛰는 거!
0: 달 암석도 파는데 볼래요? 아무렇게나 잘라도 중간에 달 그림이 나오죠. 진짜 맛있는 달 치즈도 팔고요.
5: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얼마죠?
0: 하나에 10,000원 되겠습니다.
5: 하나에 10,000원이라고요?
0: 다 문화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뭐.
1: 저 이제 달 좋아졌어요. 와보니까 생각보다 신기해요.
5: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도 있고.

0: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1: 활동 1만 받아서 해결해 보십시오.
0: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이런 수학 시간 어떤가요?
2: 문제가 어렵고 지루해요.
3: 하기도 어렵고 계속 문제만 풀고 지겨워가지고
4: 별로 재미가 없어요.
0: 그러면 이런 수학 시간은 어떨까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생각을 확인하는 수학 시간?
5: 퀴즈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퀴즈 카페도 막 그거 막 뛰면서 막 재밌게 노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쳐줄 때도 약간 뛰는 느낌이에요.
3: 번개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10분 같은 시간이 1시간이 돼버리니까 조금 학교가 조금 빨리 끝나는 기분이에요.
0: 이렇게 즐거운 수학 시간을 만드는 비결은?
6: 이 발바닥에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면 그 수학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겠다.
0: 교실을 벗어나 온몸으로 수학하는 즐거움을 선물하는 장태영 선생님.
7: 광고! 지금 무슨 시간?
0: 에너지 가득한 수학 교실을 만나봅니다. 전남 광주의 한 초등학교, 개구쟁이 4학년 아이들의 교실입니다. 교실인지 운동장인지 모를 만큼 신나게 노는 아이들. 교실 한 구석에 이렇게 놀이매트가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공간을 꾸민 데는 다 이유가 있대요.
6: 초등학교 아이들 에너지는 발바닥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바닥에 있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면 그 수학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0: 이런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담긴 수학 시간은 어떨까요?
5: 그 수업은 체육을 제가 좋아하는데 체육이랑 같이 해서 더 재밌었어요.
4: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6: 제가 수학 수업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적극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동 쪽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학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는 아이들을 수업에 풍덩 빠뜨릴 수 있느냐를 가장 고민합니다.
0: 수학 시간을 앞두고 수업 준비에 몰두하는 선생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인데요.
8: 어떤 교구가 필요하고 어떤 규칙과 어떤 동선이 지금 어떤 동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머릿속으로 미리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아이들의 황당해서 이루어지는 수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상의 위험도 있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놀이 장소, 방법 등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수학 수업을 강당에서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 준비물도 좀 특이한데요. 팀조끼나 공처럼 체육 시간에나 볼 법한 물건들과 큼지막한 숫자 카드입니다.
8: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강당에서 애들이 많이 흥분을 하기 마련인데 통제하기도 가장 수월한 이런 놀이가 바로 숫자 카드 놀이라서 숫자 카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0: 이런 체육 교구들을 활용해서 수학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으로 바꾼 장태영 선생님. 그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6: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내린 저의 결론은 딱딱한 수학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수학 시간을 만들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머리가 즐거워지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즐거워지는 시간. 네,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9: 선생님 공부하겠습니다.
0: 머리가 즐거워지는 교실 수학은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아, 과자를 맛있는 과자를 준비했어요. 과자가 몇 개 있냐면 181개 있어요.
0: 먼저 맛있는 과자로 동기 유발을 해보는데요.
1: 이 과자를 친구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으려고 여기 있는 접시에다가 30개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몇 개 있다고요?
9: 80개.
1: 한 접시에 몇 개씩 담고자 한다고요?
9: 80개.
1: 몇 개의 접시가 필요할까요?
0: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아이들이 배울 학습 내용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6: 수학이 좀 어려운 이유가 또 위계가 굉장히 강한 학문이거든요. 즉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4학년에 올라와서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의 시작을 전 학년에 배웠던 개념에서 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선생님이 꺼내든 것은 수모형인데요. 수모형으로 3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의 기본 원리를 떠올려 보는데요. 나눗셈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어떤 수에서 같은 수만큼 반복해서 빼는 동수 누감법이 있습니다.
6: 수모형이라는 조작자료를 아이들이 직접 조작해 보면서 동수 누감을 말로만 아닌 직접 손으로 움직여 보는 거죠. 180 나누기 30은 180에서 30이 몇 번을 빼야 하는가를 직접 확인해 보고 개인 활동으로 조작한 것을 모두만 해서 이야기하고 세 자릿수 나누기

0: 몇심의 계산 원리를 파악을 합니다.
1: 이건 모둠 활동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2: 100번씩 모여서 신부형이 3개씩, 30개씩 나누면 하시니 이렇게 30개씩 나누면 6묶음이 되니 6묶음인 것 같습니다.
3: 18개 신부형에서 3개의 신모형으로 나누면 6이 나오니까 훨씬 나누기 30은 6입니다. 이상으로 모둠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1: 학습지로 한 번 더 정의하면 동수 누감을 이용한 나눗셈 원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167에서 20을 뺍니다. 몇 번을 뺄까요? 뺐더니 0이 되었죠.
4: 아닌데요. 7이 남아요.
0: 뭐가?
4: 7이 남아요.
0: 제가 좋아하는 전략은 인지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나 저거 다 아는데 라는 아이들에게 이상한데? 저거라고? 하고 만드는 전략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동기 유발이나 그런 인지적 갈등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가장 좋아합니다.
5: 28에 16이니까 저기 7이 나머지로 남아야 돼요.
6: 여기 7이요?
5: 네.
6: 나머지로 남아야 되나요?
5: 네.
6: 이놈도 주세요.
7: 20개씩 묶었을 때 모두 8묶음이 묶여졌으니까 20을 8번 빼는 건 맞는데 그 옆에 남은 거 낮게 7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또 남는 게 7개가 있어요.
1: 이번엔 곱셈구구를 활용한 세로셈 계산과 검산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해보는데요. 모두 3학년 때 해봤던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나눗셈을 문장제로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8: 40마리씩 팔았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남은 공룡은 몇 마리라고 했지? 40마리를 팔면 850 빼기 40이네? 너가 쓴 글을 보니까 40마리씩 팔았어. 근데 남은 공룡은 몇 마리냐고 했잖아. 남아있다라는 개념은 빼기인데. 남은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40마리씩? 아, 혹시 나머지를 지금 생각해서 말한 거야? 40마리씩 몇 묶음을 팔았고 몇 마리가 남았느냐?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이제 그렇게
0: 아이들이 나눗셈을 수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그 공책위에 계산으로만 이해하고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눗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접 아이들이 실생활의 상황으로 써보라고 함으로써 아, 이 나눗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나눗셈 보물찾기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9: 네!
0: 다시! 뛰다가 다칠 수 있어요.
9: 네!
0: 사뿐사뿐 걷기, 오케이?
9: 네!
0: 네, 시작!
1: 마치 소풍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 마냥 열심히 아이들. 마음껏 뛸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교실에서도 종종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요.
0: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까요? 오늘 이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좀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좀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활발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1: 선생님은 수업장, 미리 교실 곳곳에 나눗셈 문제를 숨겨두었는데요. 이 문제를 한 장씩만 떼서 풀이하고 친구에게 검산식으로 확인받으면 보물 획득! 보물을 획득해야만 또 다른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총동원해 보물을 획득해 나가는데 잘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도전, 아니면 다른 문제를 찾아야죠. 스스로 선택해서 도전한 문제들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10: 7,

0: 보험을 획득 방법으로 친구에게 검산받도록 함으로써 의사 소통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이 울려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수학의 재미. 그렇다면 이 기세를 이어서
1: 잠시 후에 우리 강당에 가서 탕수육 2탄 강당에서 재밌는 놀이 수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로 하는 즐거운 수학도 물론 충분히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몸이 즐거운 그 수학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수학에 좀 더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촉매제 역할을 이 강당 수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무슨 시간?
0: 먹는 탕수육이 아니고요. 수학의 수와 체육의 육이 만난 수업이라서 탕수육이래요. 바로 이 아이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라는데요. 맛있는 탕수육만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1: 우리가 강당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미덕에 좀 울타리를 치고 경기를,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2: 두 개의 미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틀리면 왜 틀렸냐고 말하지 않고 그냥 격려 같은 걸 해주면서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1: 친구들 존중의 미덕 지켜줄 수 있나요?
3: 네! 사랑의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와우.
1: 즐겁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놀이합시다. 알겠죠?
5: 네. 네.
1: 그럼 첫 번째 놀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10에서 90까지 써진 훌라후프 안에 선생님이 제시한 나눗셈식의 몇십만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털공을 넣으면 되는데 마지막 성공한 아이가 나눗셈식을 설명하면 먼저 성공한 팀은 5점, 나중에 성공한 팀은 3점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1: 네, 예입니다.
0: 첫 번째 문제는 150 나누기 50. 50점 훌라후프 안에 털공 3개를 먼저 넣는 팀이 승리하는 거죠. 교실 수학에서 배웠던 동수누감의 원리를 적용한 게임입니다.
1: 이제 강당 수학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교실에서 배운 개념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놀이와 연결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데 연필로 100 나누기 50은 100에서 50을 두 번 뺀다. 그래서 0이 되는구나. 에서 끝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관역에다가 털공을 집어 넣어보면서 100에서 50을 나누는 것은 50이 두 번 100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몸으로 움직이면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과정들은 결국은 다시 수학적 개념으로 돌아가고 또 오랫동안 또 아이들이 그 개념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워요.
0: 관역 맞추기 마지막 문제는 네. 360 나누기 90.
1: 예입니다. 고!
0: 거리가 늘었으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 어디다 넣어야 돼요? 실패. 성공!
0: 아이들이 몇 번씩 공을 던진 다음에야 극적으로 성공하는 빨간 팀.
1: 자리에 앉아주세요.
0: 그런데
1: 아, 네 개 아니야? 다섯 개야? 네 개야, 다섯 개야. 잘 봐보자. 360 안에 90이 몇 번 들어있나요?
6: 네 번!
1: 네 번 들어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0: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웠던 거죠. 두 번째 경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카드 게임인데요. 각 팀의 주자 네 사람이 순서대로 뛰어서 무작위로 숫자 카드를 뽑고 주어진 식의 빈칸에 숫자를 넣어 나눗셈식을 완성하는데 이 식을 팀원 모두가 풀어서 정답을 맞히면 성공?
1: 처음에는 제가 문제를 주고 그 목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답을 아이들이 뒤집어져 있는 카드 세트에서 찾아오는 거였는데 그 게임도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들이 직접 숫자를 뽑아와서 문제를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그 좋은 생각이다.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4: 준비.
0: 숫자 카드 게임은 아이들이 뛰어서 숫자 카드를 획득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풀이하는 것까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인데요. 과연 네 장의 카드로 만든 첫 번째 문제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4: 네, 다섯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립니다.
1: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숫자 카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었어요.
5: 됐어? 이렇게?
0: 됐어? 이것이 진짜 첫 번째 문제입니다.
4: 풀어주세요. 시작하세요.
0: 수학 문제 푸는데 웃음이 찰러나는 빨강 팀 아이들. 직관적으로 나오는 답 때문인데요.
6: 왜 1이랑 4랑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7: 쉬우니까요, 그게 더.
6: 왜 그게 더 쉬워요?
8: 그냥 47이니까 47이니까.
7: 40보다 12도 작으니까요.
9: 더 작은 수가 유리해요.
6: 더 작은 수가 유리해요?
9: 네.
0: 반면 형광팀은 문제를 두 번에 걸쳐 셈을 해야만 풀 수 있었는데요. 첫 문제는 두 팀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1: 오늘 한 아이들을 관찰해보니까 일단은 나누는 수를 좀 계산하기 쉬운 10, 20으로 만드는 경향을 좀 보였고 또 반대로는 나누는 수를 크게 만들어서 몫을 작게 하려는 그런 전략도 보이더라고요. 네,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언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본능적으로 더 쉬운 계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4: 아, 마지막 게임 갑니다. 준비!
0: 스피드 게임이 아님에도 최선을 다해 뛰는 아이들. 누가 이 시간이 수학 시간인 줄 알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수학에 빠져들 수 있었던 건 수학을 몸으로 익히는 덕분 아닐까요? 두 팀이 비슷한 숫자 카드를 뽑았는데요.
4: 자, 바꿀 친구 바꿔주세요.
0: 빨강 팀은 이번에도 나누는 수를 작게 만들고 형광 팀은 큰 수를 선택하는 전략을 쓰는데요. 한 번만 셈하면 되니 술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광 팀.
10: 친구는 근데 싫어요.
11: 아까 풀었어요. 여기 답이에요.
12: 이거 다 풀었어요.
0: 반면 빨강 팀은
6: 이거 어렵다.
13: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18 아니야?
0: 비록 문제는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즐거운가 봅니다.
4: 자, 빨간 팀 다 됐나요?
14: 네.
4: 아, 빨간 팀부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고. 어디 보자, 보자. 선생님 보이게.
15: 몫이 18,
4: 나머지가? 20. 오, 어려운 나눗셈식이었는데 잘 풀어줬어요. 잘했습니다. 앉아주세요. 형광팀도 들어보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몫이 8, 나머지가?
15: 10.
4: 와, 여기 누가 이렇게 문제를 쉽게 잘 만들어줬지? 잘했네.
0: 이 게임의 진짜 재미는 점수 획득 방식인데요. 아이들이 뽑아온 숫자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그 점수를 갖는 겁니다.
4: 0점 나왔습니다. 네, 0점이에요.
16: 미안해.
6: 10점에서 뽑아야지.
0: 이런 운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게임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17: 이렇게 수학하면 재밌어요?
18: 네, 네, 재밌어요.
19: 재밌고요.
1: 아이들의 문제를 만들고 또 아이들의 나눗셈식의 그 숫자의 위치도 바꾸고 그래서 다 함께 풀고 또 풀면서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걸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까지 길러졌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웠던 것 같고 수학에 대한 좀 두려움, 걱정들을 더 떨쳐낼 수 있는 놀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사실 수학 수업을 교실을 벗어나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수업을 하게 된 걸까요?
1: TV 뉴스를 보는데 우연히 이렇게 책상 아래쪽에 자전거 페달을 설치해놓고 그 페달을 굴리면서 수업을 하는 외국의 교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교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0: 저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국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나도 한번 저런 비슷한, 그러니까 몸을 좀 움직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수학 시간의 시작이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1: 오늘 달리기 안 해요?
2: 갈 거예요, 이제.
3: 제우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수업에 꽂힌 술래잡기. 이 게임은 런닝맨 방식의 게임인데요. 흰 조끼를 입은 3명의 술래가 문제를 선택해서 풀고 자신이 푼 문제의 목과 나머지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잡는 겁니다.
0: 아이들이 흥분 상태가 올라가면 이렇게 좀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몸을 움직여서 수학을 하자고 했으니까 직접 움직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활동력이 많은 놀이입니다. 먼 공간을 헥헥거리면서 숨이 턱에 찰 정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놀이고요.
3: 이 게임의 장점은 수학이 서투른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0: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죠. 네,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3: 문제를 직접 풀고 잡는 술래들만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망치는 아이들도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요.
0: 조끼를 입었 친구들은 그냥 마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나눗셈식의 목과 나머지가 얼마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살살 도망쳐도 되는지까지 또 판단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그 나눗셈식의 계산하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노력하였습니다.
3: 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술래는 누가 될까요?
4: 혹시 이 문제 컴산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5: 70 곱하기 2 더하기 5는 145.
3: 나눗셈식을 검산식으로 바꾼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되는데요. 술래가 되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0: 학습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수업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공부도 즐거워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몸으로 익히는 수학시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6: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지고 머리도 좀 잘 돌아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7: 만약에 수학을 지루했던 사람인데 체육을 좋아하게 되면은 만약에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수학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게 될 것 같아요.
4: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오늘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재밌었나요?
8: 네!
4: 재밌었나요?
8: 네!
4: 네, 이상으로 탕수육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수업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이들.
9: 두 판만 더 하고 가면 안 돼요?
10: 이거 남았잖아요.
4: 아, 남았으니까 더 하고 싶어?
10: 네, 저도요.
3: 이런 수업이 어떻게 기억에 안 남을 수 있겠어요?
0: 그냥 교실에서 익힌 수학은 곧 잊어버릴 수 있지만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익힌 개념은 파지력,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또 원할 때 쉽게 기억해서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교실에선 머리가 즐거워지고 강당에선 몸이 즐거워지는 수학 시간. 발바닥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수학 시간. 몸으로 체득한 수학의 원리를 머리로 끌어올리는 수학 시간. 그것이 장태영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꿈꾸는 꼬리, 춤추는 필링. 꿈의 무대를 향해.
1: 나는 누구? 여긴 어디?
2: 우리 이제 곧 무대로 갈 거예요.
3: 빌리가 되기 위해 달려올 시간.
4: 꿈꾸는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
0: 지금 시작합니다.
1: 공연을 앞두고 대극장으로. 우리 연습 장소가 바뀌었어요.
5: 파세.
6: 오케이.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Hello. Nice to see you again.
7: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2: 전 세계 빌리들의 춤을 지도해 주시는 톰 선생님.
3: 오디션에서 우리 뽑아준 분이기도 하세요.
6: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And you've improved so much.
7: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6: With that said,
7: 근데 거기다 더해서
6: we are still at very low at the bottom of the mountain. So it's going to be really really hard work, but it's going to be so much fun.
2: 근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힘든 만큼.
6: Yeah. Feel ready for it?
7: 할 수 있는 준비 됐어요? 연습할 준비 됐어요?
6: Yeah. Okay, fantastic.
5: 알론제 턱 And 5번 왼발 1.
3: 톰 선생님이 저렇게 쳐다보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무대에선 실수 안 하게 더 집중.
5: 휴.
7: 할 때
6: try and enjoy.
7: 정말 나도 즐겁다. 나도 너무 재밌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6: If you can.
8: 준비. U자 유지하시고 상상해 줘야 돼. 어떻게? 무릎.
3: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힘든 연습이 왠지 조금 더 재밌어진 기분이에요.
2: 이렇게 연습해야 무대 위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겠죠?
8: 어떻게?
3: 빌리스쿨에서 배운 걸 마음껏 뽐내니까 기분 최고!
2: 우리 어때요, 선생님?
3: 드디어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6: Good.
7: 왔어요.
6: Okay.
3: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빌리의 꿈처럼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데 저 좀 나아졌나요? 나는 1대 빌리 선우 선배님과 함께 또 한 장면을 해냈어요.
6: 그렇지, 와. 그렇지.
3: 이렇게 용감하게 한 걸음 더. 빌리가 되어가는 우리.
9: 스텝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1: 싸늘하다.
3: 내가 왜 중요한데요?
1: 우리 승주형.
3: 역시 잘하죠? 사실 지금은 연기 연습 중. 에드쌤과 함께요.
10: And say you're a total idiot.
11: 완전 바보예요.
10: With
9: 제대로 해줘. 알았지? 기분 나쁘고 싶으니까. 알았지?
3: 흠, 그러시다면 편지요.
10: Yeah?
9: 기분 나쁘네, 굉장히.
10: Okay, good. Do it to me.
3: 저 연기 좀 하죠?
9: 왕 뭐?
3: 그럼 나도 도전! 장난해?
10: Ooh, try this. When you say 왕립할래야.
7: 왕립발레학교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yeah? 한번 해볼게요.
10: Can you sit back in your chair?
7: 의자 뒤로 살짝 기대면서
10: and cross your arms.
7: 팔을 이렇게 활짝
10: like,
7: 껴고
10: be proud.
7: 자랑스러워하면서.
10: Here we go, go on then.
7: 해볼게요.
3: 해볼게요.
2: 왕립 발레학교 오디션에 보자고 그랬어.
9: 왕 뭐?
2: 왕립 발레학교. 왕립 발레학교.
3: 어때요? 좀 하죠? 우리 재능 있나 봐.
1: 빌리 이런 얘기 따분하게 들릴 거야. 근데
11: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야 되니.
3: 뭐라고요?
11: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3: 네가 왜 중요한데요?
11: 아, 미치겠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12: 이건 뭐냐?
3: 편지요.
12: 그건 나도 알거든. 그건 나도 알거든.
11: 빠르고 힘이 세.
3: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
13: 누가되지 않게 해치지 않고 잘 녹아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1: 감사합니다.
3: 빌리 뮤지컬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14: 빌리 아버지 최동원입니다.
15: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AI 절대로 빌리 엘리어트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2: 연습하고 같이 잘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4: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3: 우리의 무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4: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느낌 말로 할 수 없어요.

0: 어리고 작지만 큰 존재로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해.
1: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했고 엄청나게 많은 발전도 하고 있으니까
2: 무대 마지막 공연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기길 바래.
3: 너희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그 누구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4: 너희가 노력한 만큼 저 무대에서 빛이 날 거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어.
5: 관리 잘하고 또 연습실에서 즐겁게 재밌게 하자.
6: 그리고 빌리 행운을 빌어.
7: 승주야, 오늘 무대도 즐겁게 했지? 고생했어.
8: 혹시 실수를 했니?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더 완벽한 내가 되자.
9: 모두 널 믿었고 너 멋지게 보여줬어.
10: 앞으로 공연 잘하고 화이팅 해보자.
11: 화이팅 하자.
12: 화이팅!
13: 화이팅!
14: 화이팅! 화이팅!

0: 춤을 춰봐 예!
1: 그동안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마지막은 레바랑스라고 하는 발레 인사로 전할게요.
3: 이 인사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4: 빌리 덕분에 시작된 모든 만남에 감사해요.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사주고 싶었는데 할머니
1: 정성냥 내가 사주고 싶다. 뭘 좀 모르네. 요즘 세상에 누가 성냥을 사.
2: 그럼 뭘 팔아야 돼?
1: 겨울엔 손난로지.
2: 아이 참 누나는 성냥팔이 소녀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손난로를 구해?
1: 만들면 되지. 귤 좀 줘봐.
2: 아, 내 귤은 왜?
1: 이 누나를 믿어봐. 짜잔! 오늘의 준비물은 쌀, 팥, 커피 찌꺼기, 비닐봉지, 수면양말, 주방장갑.
2: 누나, 손난로 만든다면서 요리하게?
1: 그리고 귤까지.
2: 어, 내 귤!
1: 자, 이제 재료들을 비닐봉지에 넣어줄게. 와, 많이도 먹었다. 겨울엔 역시 귤이지.
3: 맛있다.
1: 자, 다음은 쌀.
2: 와, 대박!
1: 다음은 팥.
2: 와, 대박!
1: 다음은 커피 찌꺼기.
2: 커피찌꺼기.
3: 아, 나는 커피 못 먹지, 참.
1: 엄마 거 가져왔어.
3: 응.
1: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돼.

0: 난로가 될까? 오, 벌써 준비하는 거야?
1: 그럼 베이면 안 되니까.
0: 좋아, 좋아. 오, 거의 다 됐다. 3, 2, 1, 예! 자, 다 됐으면 조심조심 꺼내줘.
1: 응? 엄청 따뜻하다.
2: 호빵이와 호떡이는 어떻게 손난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바로 열, 전, 도, 율. 금속 재료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 금방 식지만 천연 재료는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열이 천천히 전달되고 잘 빠져나가지 않지. 그래서 이 재료들로 만든 손난로는 오랫동안 따뜻한 거야.
1: 겨울이 녹아내린다. 이건 상큼한 귤 향기가 나.
0: 내 건. 응? 야, 이게 무슨 냄새야?
1: 어, 이 양말은 내가 아까 신었다가 벗어놓은 건데.
0: 뭐?
1: 아니, 친환경이라고 해서 내 양말도 재활용했지.
0: 이건 친환경이 아니야. 진한 향이야. 속이 안 좋아.
1: 귤 향으로 정화시켜.
0: 다시야.

0: 최후의 생존자. 자, 여러분은 지금 자율주행차의 사고 장면을 보셨습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계에게도 선택을 맡겨도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정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을 돕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하고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와 충돌할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의 충돌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직 한쪽만 살릴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첫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 대 나의 희생. 두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 대 임산부 한 명의 희생. 세 번째, 아이 한 명의 희생 대 노인 세 명의 희생. 네 번째, 장애인 한 명의 희생 대 비장애인 한 명의 희생. 다섯 번째, 저소득자 한 명의 희생 대 고소득자 한 명의 희생.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빠른 대처가 불가능할 겁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1: 무서운데? 어떻게? 근데 일단 나는
2: 진짜 무서워.
1: 그러니까.
3: 근데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사고는 어차피 일어날 운명인 거잖아요.
2: 맞아.
4: 저러다가 튀는 건가? 뭐였지?
5: 나 먼저 말해도 될까?
4: 말해.
5: 나와 그 어른들도 목숨이 소중하긴 한데 나부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6: 나는 뭔가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나는 그분들을 살릴 것 같아.
5: 근데 그 걸어가가지고 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나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면 어떡해?
2: 그 사람 둘이 범죄자 둘일 수도 있고 진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3: 우리의 직업은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직업이 됐잖아. 아무래도.
2: 그 사람도 직업을,
4: 근데 그 사람도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잖아.
3: 바꿀 수 있어도 우리만큼 그렇게 막 방대하진 않잖아.
4: 아니지.
3: 우리는
4: 어떤 사람은 다 다 할 수도 있어.
3: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
4: 그 사람도 시간이 많지.
3: 성인보다 아이가 더 나이가 적잖아. 그렇다면 시간이 많다는 뜻이잖아.
5: 나 한 번만 말해도 돼?
4: 말해?
5: 70살인가 그때 업적을 이루신 분도 있고 심지어 90살에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면 안 될 것 같아.
4: 그렇지.
3: 내가 말한 가능성은 직업에 관련된 가능성을 말한 거야.
2: 직업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거나 막 나이가 많다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성인 두 명 대 나로 그냥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
4: 그러면은 솔직히 성인 둘을 살리는 게 낫지 수에 집중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서.
5: 근데 그 두 명이 근데 민준아, 너도 20살 너, 아니 너도 그거 성인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잖아.
3: 가장 하고 싶은 거를 못 이루면 이렇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4: 이거 진짜 어렵다.
3: 근데 임산부와 아이는 두 명인 거고 저 여자 둔 만약에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명, 두 명이면 아이 하나 더 붙이면 두 명, 네 명인 거잖아. 이해됐지?
4: 저기는 아직 아이가 안 났잖아. 근데 여기 임산부는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잖아. 임산부를 살리는 게 훨씬 나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2: 나도 민준이 말 동의.
3: 아기가 못 태어날 수도 있잖아.
6: 만약에 못 태어난다고 했어도 우리가 치면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지는 거잖아.
4: 그러니까.
5: 만약에 자기도 떠나고 그 아기들까지 떠나면은 그 임신부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얼마 슬플까? 두 명이 죽는데.
3: 와, 그러면은 성인 두 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5: 아, 맞다. 생각 좀 해보자, 우리.
6: 그럼 너희는 임산부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하고 아이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아?
5: 난 좀 그런 것 같아.
6: 나는 임신부를 선택한 이유가 전혀 과학적이진 않거든, 내 이유는. 그냥 나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뭘로도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쓰담쓰담하고 가시는 게 너무.
4: 너무 불쌍한 거.
6: 그러니까 너무.
7: 배에 있는데 자는. 어?
6: 아니, 이건 진짜 멀쩡해. 아니, 근데 다 똑같지.
4: 왜 이렇게 다 어려워? 아,
7: 점점 어려워져.
4: 그러니까
7: 이제.
4: 할 수가 없을 거야.
5: 아니, 근데 이게 제 고난이도 문제인 것 같아.
3: 미래에 큰 기여를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아이의 미래보다 노인의 미래가 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
4: 형아의 그 말은 노인은 더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잖아, 그치?
5: 아니, 근데 솔직히 얘, 민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노인은 뭐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4: 그러니까.
7: 질문에 답을 아무것도 못 정하고 있어.
6: 일단 다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도 바뀔 것 같아.
4: 그치.
3: 가능성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능성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답변이 다 달라지는 거고.
5: 맞죠. 좀 이번에는 뭐 주제 벗어나지 말고 피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그거에만 집중하자.
6: 반박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자기의 생각
7: 다 들어보고
4: 그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
8: 비장애인이 이 사고에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
7: 근데 여기서는 누구 한 명은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 거니까.
3: 완전 죽는 거잖아.
8: 장애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비장애인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비장애인은 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게 1%라도 많으니까 나는 비장애인을 살릴 거야.

0: 저소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재능이 딱히 없다는 거잖아.
1: 응? 그건 아니지.
2: 재능이 없다는 건 아니지.
3: 그냥 가난할 뿐이야.
1: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어.
0: 지금까지 재능이지.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까지 재능을 못 찾아서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
1: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해봐, 저소득자가.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못하고 다른 어떤 힘든 직업을 해야 됐어. 야, 지금 재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를 했으면 엄청 성공해서 잘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0: 그럼 약간 너 일론 머스크 살릴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 살릴 거야?
2: 난 당연히 지나가는 머스크.
1: 난 당연히 지나가는 머스크.
2: 아니 지나가는 사람.
4: 그 머스크 형을 살려야지.
1: 뭐 이럴까?
4: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0: 그렇게 따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많다 어리다 수가 많다 적다 이걸로 우리는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는 계속
4: 근데 여기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1: 무조건 한 명은 죽어야 돼. 나는 애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지금 다 조건을 따져보면은 AI의 생각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3: AI는 그 우리를 모델로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이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난 현장 때 대처 능력이 AI보단 우리가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나는 AI보단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1: 근데 너가 말한 대로면 약간 다른 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행동에 따라 지금 AI가 어떻게 움직일지 만들었댔잖아. 그러면 AI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3: 아예 애초에 그렇게 판매가 될 때 그런 거에 다 교육이 돼 있지 않을까?
0: 아니 또 말하면 또 논란 생길 것 같긴 한데
1: 다 논란이야.
0: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통계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자율주행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 사고 나면은 그거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
1: 근데 과연 AI가 어린이랑 노약자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은 판단할 수 있을까?
0: 일단 대처는 할 수 있잖아.
3: 근데 우리도 대처는 할 수 있지 않나?
2: 맞아.
0: 반응 속도는 AI가 훨씬 빨라. 카메라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바로 그거 핸들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거 우리가 빨라.
3: 근데 우리가 원치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AI. 맞아.
0: 우리는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해. AI도 실수를 하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시간에도 딜레이가 걸리고 패닉이 오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AI는 오히려 감정이 없으니까 패닉 없이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4: 만약에 삐리삐리 장애인 살린다 피장애인 죽인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한 대로 바로 박는 거잖아.
2: 그치?
3: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
1: 맞아. 평균이라고 해서 여기 가족이 지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죽일 수 없잖아.
0: 맞아. 일단 내가 제일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나 먼저 하고 끝내자. 봐. 자. 나는 먼저 어떻게 해야 다 살 수 있는지 먼저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아.
3: 그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0: 아무래도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확 꺾어 가지고
1: 그럼 내가 죽어.
0: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미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2: 나는 엄청 시야를 넓혀가지고 뒤에도 막 옆에도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박을 것 같으면 딱 그거 시동을 꺼가지고 그 멈추게 하.
1: 저 나 살 수 있나?
2: 아니야.
1: 자율주행 아니야.
0: 일론 머스크. 그 머스크 아저씨 이거 방송 자막까지 틀어가면서 볼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거 열심히 또 만들어줘서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다음 스페이스X 응원합니다.
1: 스페이스X 머스크 형 그리고 재용이 형 그리고 피순이 형 네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근데 조금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도 나오는 좀 사고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 줄여주면 형들도 좀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관심 드릴 테니까 열심히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재영이 형.
1: 가족이야. 다 정리하고 말아.
2: 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세요.

0: 주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전방에 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비행 모드를 실시합니다.

엄마가 내일 길이 훔쳐보다니. 절대 들키지 않을 곳에 숨겨야겠다. 책

0: 문아 너!
1: 안 돼! 이렇게 흔들리는 물체를 딛고 올라서면 위험합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자, 선반장이죠? 근데 선반장에 뭐 맛있는 게 있나? 곰돌이가 영차영차 올라가는데! 오, 흔들흔들!

0: 선반장에 깔린 곰돌이 과연 무사할까요? 오 마이 곰! 이럴 수가! 이게 만약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네, 사람의 무게 때문에 가구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사람을 덮치고 마네요. 이렇게 깔리면 정말 크게 다치겠어요. 그러니 서랍장이나 책장 같은 가구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1: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리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2: 오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1: 낙상사고도 위험하지만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는 더 무섭죠. 자, 추락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추락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어른들께서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은 절대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높은 곳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자,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DJ 동영 물러갑니다.
1: 여러분, 낙상사고랑 추락사고에 대해 다 살펴봤나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꼭 어른에게 도움 청하기, 그리고 베란다, 난간 등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선 매달리지 않기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4: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 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5: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문양의 복수.
1: 부모님!
2: 부모님!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2: 그런가?
1: 아니야! 어? 두목이 우릴 버릴 리 없어.
2: 그래?
3: 그럼 어딨냐고!
1: 저쪽으로 가보자.
4: 지금이야. 다녀올게.

0: 거기가 좋겠다. 아자자자. 역시 잘 보이네.
1: 같이 가.
2: 잘못하면 늦는다고.
3: 아무데도 없잖아.
4: 배고프다.
3: 나도.
4: 뭐 먹을 거 좀 없나?
5: 응? 그랬나? 아, 맞다.
4: 작전 개시?
5: 그런데 이따 어디서 가기로 했지? 무슨 공원? 응? 웬 고양이야? 오, 잠깐만. 아, 귀여워. 냥이야, 왜 여기 있어? 길 잃었어?

0: 저거
1: 뭔데? 뭘 보고 놀란 거야?
0: 저 나무 위 좀 봐봐.
2: 나무 위?
0: 주먹을 괴롭혔다.
1: 일단 피하자.
3: 어? 오. 어? 뭐지?
4: 여기 버리지 말라고야! 에이, 숨어 있는 것도 어렵네. 응? 저 녀석들. 숨자.
1: 두목님. 두목님,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봐, 내가 두목이랬잖아.
2: 그러네.
0: 거기서 뭐 해요?
4: 뭐, 그냥. 그 녀석들에게 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었어.
2: 그랬어요.
0: 우린 두목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4: 이 꼴이 뭐냐.
1: 그럴 때도 있죠. 복수하면 되잖아요.
4: 그 녀석들 실력이 장난 아니라고.
1: 우리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4: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1: 그 고양처럼 생긴 애를 찾았어요.
4: 해치?
1: 응.
4: 그럼
1: 계획이 있어요?
0: 혼내버리자고요.
2: 예.

0: 나 갈게.
1: 안녕.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2: 윤호 왔구나.
1: 네.
2: 막 포근히 산책시키려던 참인데.
1: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2: 그럴래?
1: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0: 날아가 볼까? 저기에요.
3: 그렇네. 해치 이 녀석.
0: 오씨.
4: 뭐지?
3: 해치, 이 잠보 녀석!
4: 모냥이다!
3: 너 이리 와! 승부를 보자!
4: 좋아!
3: 니르리리야! 니르리리야! 미꾸라지같이 잘도 피하네! 그점! 아자자자자자자!
4: 이번엔 안 놓친다!
0: 그렇지!
5: 윤호야!
1: 세나!
5: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1: 괜찮은데.
0: 이런 걸로 고맙긴 뭐. 괜찮아. 포근아, 나 오니까 너도 고맙지?
4: 거기서!
3: 세나! 아자자자!
4: 아자자자!
3: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옳지, 나 여기 있다.
4: 거기 서라.
3: 싫다고.
4: 아자자자자자자.
1: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이쪽으로 갔는데.
3: 아자자자자자자.
4: 거기서.
3: 나 여기 있다.
4: 어?
3: 인간들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다.
4: 지금이라도 선계로 돌아간다면 봐줄 테니 후회할 짓 하지 마.
3: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닐리리야! 차! 차! 닐리리야!
4: 그게 다냐? 실력은 잘 봤으니 이제 그만하지.
3: 웃기시네. 내 실력을 다 봤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거 보여줄게.

0: 멋지지? 밀리리야! 자, 이제 끝내줄 테다.
1: 알아리오! 짜잔!
0: 또냐? 밀리리야!
2: 마음대로 해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제 내 차례다. 아라리오.
1: 짜잔.
0: 에? 그건 또 뭐냐?
2: 잘 봐.
0: 뭐 하는 거냐?
2: 아자자. 아라리오. 잡았다.
0: 도와줘.
1: 뭐야?
0: 이게 다 밀리리야.

0: 하는 거야?
1: 그 고양이들이야! 보구나!
2: 미리야! 너 누구야?
3: 이거 치우라고 알았어.
2: 진정해.
4: 이때다. 알았요. 짜잔.
5: 깜짝이야. 안 되겠다. 내 일이야. 우리도 도망가자.
6: 아휴. 어? 포근이? 어떻게 여길?
4: 바람이요! 이제 괜찮지?
3: 어? 너네 집에 있는 인형이!
0: 세나야, 사실은...
3: 어?
0: 비밀 꼭 지켜줄 거지?
3: 응? 걱정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0: 잘 가.
3: 응, 내일 봐.
0: 들어가자. 예, 다녀왔습니다.
7: 수고했어.
8: 여기 살고 있었군.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l done! Good job, guys!
1: Sunday's playtime!
2: 친구들, 레드와 썬데이가 아직도 자고 있어요.
1: Guys, wake up! 수요일 아침이야!
3: 오, today is Wednesday!
1: Yeah, let's brush our teeth!
4: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치카치카치카치카!

0: Today is Thursday. Yeah, let's brush our teeth. What? We brushed our teeth yesterday. Yeah, but we have to brush our teeth every day.
1: 맞아요, 친구들. 양치질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0: All right, guys?
2: All right.
0: All right. Then, let me help you brush your teeth.
1: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3: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0: Help! 아이고야, 선데이가 너무 열심히 이를 닦아줬나 봐요.
1: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양치질하는 거 잊지 마세요.
0: 그럼 see you next time. Bye.
4: Mr. Red's message.

0: See you next tim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0: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전해질 형으로 섞어가지고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2: 액체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3: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용입니다.

0: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1: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2: 저요?
1: 왜죠?
2: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안녕.
1: 안녕하세요.
0: 대박. 우리가 100만 뷰를 찍어야 되잖아.
2: 그렇죠.
0: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2: 신선한 주제가 있어야
0: 그렇지?
2: 돼요.
0: 그렇지. 좀 새롭고 신기한 걸 많이 만들어야 돼.
2: 화이팅.
0: 화이팅. 그러면은 오늘의 퀘스트는 뭔가요?
1: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2: 쌍무지개?
0: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2: 쌍무지개.
0: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쌍무지개를 만들라고.
1: 저희가 이제는 거의 이제 퀘스트가 그렇죠. 무슨 기상을 바꾸는 그런 그렇죠. 퀘스트까지 나왔네요.
0: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의 신의 경

0: 나름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1: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좀 많이 구했다. 이번 퀘스트 좀 신선했다.
2: 되게 뻔하지가 않았다.
0: 아니, 원래 무지개가 좀 비 오고 다음 날에, 아니, 비 온 다음에 좀 이렇게 그렇다. 생기지 않나?
3: 그 무지개는 하늘에, 그러니까 태양빛이 하늘에 있는 그 물방울에서 굴절, 반사, 분산이 돼서 생기는 것이에요.

0: 좀 쉽게 풀어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 봐봐.
0: 저 어려워요. 지금 못 들었어요.
1: 봐봐. 건아 형이 진짜 쉽게 알려줄게. 봐봐. 분산은.
2: 분산
1: 봐봐.
2: 이거.
3: 물어봐.
0: 분산 얘기할 것 같아.
1: 물어봐, 물어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분산이야. 모여있다가 터지는 게. 맞지? 그리고 굴절은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꺾이지. 이게 굴절이야.
0: 굴절은 저도 알아요. 저 분산만 알아? 몰랐을 거예요.
1: 그리고 반산은 뭔지 알아?
0: 반산이요?
1: 형한테 메롱해봐. 아, 반사.
0: 아, 뭔지 알아요.
1: 이게 반사.
0: 초등학생 때 많이
1: 얼마나 쉬워.
0: 장난이잖아요.
1: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굴절, 분산, 반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네.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잘 나오나?
0: 아니요.
1: 잘 나오는데? 잘 됐어.
0: 근데 이게 좀 오샷이 있어서 나오는 것 같아.
1: 오샷이 아니야. 자, 우리 해보자. 자, 둘, 셋,
4: 센사 큐! 센사 큐!
1: 네, 큐. 오늘의 퀘스트는요?
0: 쌍무지개를 만들어라입니다.
1: 쌍무지개.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죠?
2: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 그렇죠.
2: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말보다 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굴절, 반사, 분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원리를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실험을 영상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0: 갑시다.
1: 네. 갑시다.
0: 갑시다.

0: 자, 이제 실험실로.
1: 이거면 다 됐죠?
0: 하나, 둘. 이거 근데 물 확 떠와야 돼.
1: 받아볼게요.
0: 어, 진짜?
1: 네.
0: 오케이. 멋있는데, 권이? 갔다 와. 오.
1: 아직 안 넘치겠죠? 오! 오! 이게 아닌데? 오! 헐. 난 이거 가지고 가볼게요.
2: 결국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잠깐만.
0: 제가 말했잖아요. 랜덤.
2: 머리를 써야지.
1: 아.
2: 아. 아니. 아니, 코나. 아.
0: 머리를 써야 돼. 사람 머리를 써야 돼. 괜찮지?
1: 오. 설명해야죠.
0: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그런 실험 뭔가요?
1: 굴절하는 빛의 경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텐데요. 빛이 지금 경로가 안 보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경로를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연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물에 넣으면 연기가 막 흘러내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막 나는데.
0: 우와, 우와.
3: 라면 끓는 것 같아. 시원해요.
0: 어, 보이는 것 같아.
1: 그죠? 근데 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0: 오, 보인다, 보인다. 우와, 신기해.
3: 이거요? 우와, 신기하다.
0: 보인다, 보인다.
3: 그거 같아요. 민...

0: 미션 임파서블
1: 보이시는 것처럼 빛은 원래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제 굴절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봅시다.
2: 네, 건이 불 켜주세요. 짠. 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여기다 해봐야겠네요. 네.
3: 수족관.
4: 그냥 이렇게 쏘게 됐을 경우는 아까처럼
2: 아무것도 없는데요?
4: 경로가 안 보이죠?
2: 네.
4: 그래서 이렇게 뭔가 뿌옇게 만들어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 물에는 우유를 좀 타줘야 되는데. 어?
0: 근데
2: 오 신기해. 야.
0: 진짜 신기해.
2: 약간 수영한 것처럼.
4: 오 우유를 너무 많이 타면은 아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2: 아. 지금 많이 탄 거 아니죠?
3: 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4: 한번 확인해볼까?
3: 어 근데 안 보여요.
4: 안 보여요.
3: 이게 너 밝아서 그런가?
0: 불 끌게요.
2: 오, 보인다.
3: 오,
2: 보인다.
0: 보여요.
3: 근데 네. 물은 보이는데
4: 공기가 안 보여요.
3: 물은 보이는데 위에가 안 보이는데.
0: 그러면 이거 향초를 피울게요.
3: 아 이것처럼 아까 이 원리로.
0: 그렇죠.
3: 네.
4: 막을 뚜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오, 오. 오! 최대한 막.
2: 오! 됐다!
3: 되지 않는 거예요?
4: 됐다, 진짜?
3: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0: 저한테 보여. 불 꺼볼게요.
3: 우와!
0: 됐죠?
3: 우와!
0: 됐죠?
3: 됐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제일 잘 돼.
3: 그래, 이 원리야, 이 원리.
4: 공기 중이랑 물이랑 둘 다 잘 보여요.
3: 짠! 와! 어, 이거 그거 같아요. 꼭 무대에 그거 같아요.
2: 어, 진짜로.
3: 빰빰빰빰빰빰빰. 이야,
4: 아, 진짜 잘 보인다.
3: 네.

0: 자, 이번에는 빛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현상인 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 그렇죠.
0: 반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1: 짜잔
0: 거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빛의 경로를 살펴보는 식으로 할 건데요. 거울을 놓고
1: 아까처럼 그러면은 드라이아이스를 또 하나요?
0: 네.
1: 자, 넣어주세요.
0: 3, 2, 1, 고! 샷! 네.
1: 자, 불!
0: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이 직진을 하다가 네. 거울 경계면에서 그대로 그 각도로 돌아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0: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뭐죠?
1: 네, 마지막은 네. 분산 실험입니다.
2: 분산.
1: 분산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백색광이 필요해요.
2: 근데 문제는 이 하얀색 빛이 지금 한 줄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퍼져나오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퍼져나오는 것을 한 줄기로 모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틈이나 있는 슬릿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3: 슬릿.
2: 그래서 슬릿을 놓고 백색광을 쏴주면은
0: 어? 그러네요. 희미하게 한 줄이 이렇게 딱 있어요.
3: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
2: 네, 그래서 이제 경로상에 태호 형이 네. 백색광의 경로상에 프리즘을 가까이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이가 스케치북을 왼쪽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딱 놔주세요.
3: 이렇게요? 네. 됐나요?
2: 그 프리즘을 계속 돌려보다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하나 나오나?
0: 어? 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2: 이번에도 한번 불을 꺼볼까요?
4: 하나, 둘, 셋.
0: 오!
2: 자.
3: 우와.
0: 보인다, 보인다.
3: 빨주노초 노초 파남보.
0: 우와. 되게 얇지만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3: 선명해요.
2: 이 모양으로.
0: 네.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1: 네. 이게 그 색깔마다 그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유리 안에서 각자 다른 각도로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3: 오.

0: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실험을 다 완성했습니다.
1: 맞습니다.
2: 고고.
3: 자, 그러면은 네.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 회의를 해봅시다. 일단 하늘에 물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 소방차를 소방차를 섭외합시다.
3: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나?
4: 교육?
3: 그걸 잘 모르겠고.
0: 아, 그것도 있다.
3: 뭐야?
0: 운동장에 덮지 말라고.
2: 아, 뭐지? 아, 저희 비닐하우스에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비닐하우스.
0: 그거.
2: 네. 근데 그걸로 무지개가 돼요?

0: 물이 공기 중에 이렇게 촥 퍼져 있기만 하면 되는데.
1: 근데 있네. 뭐, 그 입에다 물 먹고 계속.
0: 방난이처럼요.
2: 아 그래도 우리
1: 물을 두 개로 하면 되잖아요.
3: 잠시만요. 아 그럼 쌍문지 얘한테
1: 문지기 만들어 어디로 가죠?
0: 지금 몇 시죠?
3: 어? 10시 반 정도 된 거야.
0: 어 그럼 지금 딱 괜찮을 것 같은데.
3: 지금?
0: 네 그럼 한번 해보러 갈까요?
1: 그래? 바로?
3: 가자.
1: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3: 해가 일어나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자 과연 이게 오늘 마음대로 될 수 있을지?
2: 형 좀 중.
3: 자 세게 못 세게. SNS 영상부터 하나.
4: 뿌리는 사연사 큐! 네! 오늘의 퀘스트는
1: 쌍문지개를 만들어라 입니다!
4: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1: 바로 분무기입니다!
4: 이걸로 이제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야 되죠?
1: 무지개를 만들려면 일단은 해를 등지고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해가 저기 있잖아요.
4: 그죠, 그죠.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을 보고 서서
4: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이쪽 이렇게. 방향으로 네. 뿌리면서 이제 찍어주시면 됩니다.
4: 아 네. 그럼 하나만 일단 뿌려볼까요? 네. 그럼?
3: 이게 보이는 건가?
1: 되나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3: 보이는 건가?
1: 무지개가 원래 하늘에 떠야 되는데.
3: 무지개 어딨죠?
1: 보일 때 말
3: 어, 여기 있다.
1: 어디요?
3: 보여, 여기 보여, 여기.
1: 아,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여.
3: 어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봐봐. 허나, 여기서. 이거 안 보이니까 이게 뒤에 뭐가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1: 매니저 형.
3: 자, 저희 매니저 형이십니다.
1: 자, 그럼 자, 이제 다시 뿌릴게요.
3: 자, 좀만 더.
1: 아직도 안 지켜?
3: 조금만 더. 형,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혹시 조금만. 좀만 더.
1: 아 힘들어.
0: 보인다.
1: 보여요?
3: 보인다. 나만 안 보이지?
1: 보여 여기. 오, 잘 보여요.
3: 보여요?
1: 카메라에도 담겨요?
3: 카메라에 담겨요, 담겨. 보인다. 우와, 신기해. 여기. 우와. 무지개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쌍무지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1: 그쵸,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죠.
3: 두 명이서 같이 뿌리면 쌍무지개가 되는 거 아니야?
1: 네, 너무 쉬운데?
2: 맞아요. 그러면 저하고 영종이 형이 양쪽에서 뿌려볼게요.
1: 과연 될까요?
3: 내가 찍어줄게.
1: 그럼 일단 한번 해보죠.
3: 자, 하나, 둘, 셋.
2: 어, 무지개 보였다.
1: 자?
2: 보였어요, 저한테는.
3: 안 보이는데, 전혀?
2: 여기서 보여요. 여기.
1: 나도 좀 보인다.
2: 보여.
1: 보여.
2: 형, 여기서 봐야 돼요.
3: 내 눈앞에, 나만 안 보이지?
2: 여기. 보이죠?
3: 아, 여기 있네.
2: 보이죠?
3: 여기 있는데,
2: 네.
3: 오, 아까보다
1: 카메라로 더, 찍으세요.
3: 더 선명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2: 하나밖에 없어요.
3: 쌍문지기 아닌데?
2: 나도 하나밖에 안 보여.
3: 왜 하나밖에, 두 명이서 같이 보였는데 왜 하나밖에 안 보여?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이게 쌍문지기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 할 방법이 없어요.
1: 어떻게 하지? 사실 이게 눈으로도 잘 안 보이잖아요, 자연에서도. 그걸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3: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 알려주세요. 진짜 이거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3: 힌트. 어떻게 만듭니까?
5: 어? 쌍무지개를 만드는 이거 뭐야? 선생님 번호입니다.
3: 진짜요?
2: 우리나라에 쌍무지개 전문가도 있나 봐요.
1: 만들어보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긴 하나 봐요. 네.
3: 과학 선생님이셔. 일로 전화해보자.
1: 지금 바로 전화해요?
3: 전화해봅시다.
6: 여보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EBS 사이언스타 큐 팀이라고 하는데요.
6: 네, 그 쌍무지개는 네. 바로 그 쌍무지개는 네. 바로 소금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3: 소금물이요?
6: 네. 무지개는 물방울 속에서 빛이 꺾이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소금물은 물보다 불절률, 그러니까 빛이 꺾이는 정도가 더 커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0: 얘가 달라요.
1: 소금물이 필요했던 거군요.
0: 그래서 그 물과 소금물을 동시에 뿌리면 그러니까 쌍문지게를 만들 수가 있어요.
2: 그러면은 혹시 바다에 가서 바닷물 같은 걸로 해봐도 혹시 만들어질까요?
3: 바닷물이요? 글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닷물의 평균 염분 농도가 3.2에서 4% 정도 되거든요. 좀 낮긴 한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4: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4: 네.
5: 준비할 게 많은데. 빨리 준비하고 갑시다.
4: 갑시다.

0: 둘, 셋, 다이어트 큐! 네, 저희가 드디어 진짜로 화대 왔습니다. 짠! 다 함께 떠나자.
1: 너 이 노래 모르는구나.
2: 알죠, 알죠.
0: 왜 나만 알죠?
3: 저 모르는데요?
0: 이 노래 모르면 안 되는데. 이 노래 모르면 나 혼자 또 삼촌 됐다고 또
1: 거리가 노래.
4: 사실 야이야이야 그 부분부터 따라하려고 했는데.
0: 야이야이야이야.
5: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드디어 무지개를 직접 만들러 바닷가로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로 바닷가에 올 줄은 몰랐는데 한다면 하네요. 우리
5: 사이언스타 교회 이런 실력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이제 쌍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가 섭외한 게 있잖아요.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잔! 빰빠밤! 폭죽이 더 쳐줘야 돼요.
1: 멋있는데요?
3: 탕!
5: 되게 거대하네요.
0: 와우!
4: 두 대 다 들어왔다.
3: 그래요.
0: 안녕하세요.
3: 네. 신기하다.
0: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물이 들어있네요, 지금.
0: 이 차가 물 들어있는 차구나.
5: 진짜 뒤에 차가 비어있는 차죠.
0: 네. 그러면은 저 비어있는 차에다가 바닷물을 저희가 넣으면 될 것 같고.
3: 네. 오, 잠겼다.
0: 물이 지금 까득까득.
3: 이제 무지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5: 저희 빨리 해볼까요?
3: 이게 무게가 그건 아니구나.
0: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1: 저쪽으로 하면.
0: 짠! 네, 이제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5: 드디어 태양이 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 보이세요? 저 태양이 지는 것만 저희가 못 빠지게 기다렸는데
3: 맞습니다.
0: 이제 저희가 한번 과연 될지
3: 준비하시고
0: 자 준비 5, 4, 3, 2, 1.
5: 오, 뭔가 느껴지고 있어.
0: 온다.
5: 됐다.
0: 보여.
3: 벌써 보여요?
0: 보여. 이렇게 이쪽으로 해봐. 좀만 더 위로 해봐. 완전 크게 생겼어. 저 산 위로.
5: 네, 지금
0: 보이시죠 여기.
5: 와, 네, 지금 저 정면 언덕
0: 맞아,
5: 위로.
0: 맞아.
5: 와, 진짜
0: 엄청 커, 엄청 커. 진짜 네. 하늘에
5: 난 거야. 진짜 딱 이쁘게 생겼어요.
0: 근데 무지개 환상으로도 보여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 자, 영종이 발사! 과연!
3: 나온다.
0: 좀만 더 늘려. 좀만 더.
5: 됐다. 이렇게.
0: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는 걸까? 나와 주세요!
4: 제발, 무지개님 나와 주세요. 제발
0: 간절하다.
5: 저희가 한번 찢어져 봅시다.
0: 네.
5: 그래도 지금 저 언덕이 무지개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4: 한번 봐봐. 건이 것만 틀으면은
5: 건이 것만 틀었을 때 나오죠.
0: 살짝 보이고
5: 그럼 건이가 한번 내려봐. 내가 내 것만 해볼게. 해도
0: 그리고 보여.
5: 비슷한 위치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아까처럼 겹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은 굴절률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0: 그러네. 이게 지금 바닷물에 뭔가 네. 그 소금의 농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닐까?
5: 맞아요. 서해 바다가 염도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
5: 그러면 저희가 일단 좀 물을 끄고 다시 그래.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0: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확실히 큰 무지개가 만들어져서 네. 뭔가 되게 멋있긴 멋있었는데
3: 진짜 멋있네요.
4: 맞아요.
0: 쌍무지개가 안 만들어지네.

0: 아무래도 농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문제가 저 물탱크에 있는 물의 농도를 높이려면은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
0: 그걸 꺼낼 때가 됐네요.
1: 그치, 그걸 준비해야 돼.

0: 어머.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워졌어.
1: 깜짝. 빨리 와, 빨리 와. 아, 무거워. 드디어 저희가 비장의 무기, 펌프를 갖고 왔습니다.
0: 성공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1: 그래, 우리 성공할 거야. 성공해야 돼. 자,
0: 그러면은.
2: 해볼까?
0: 바로?
1: 위로, 위로. 아, 멀리 가!
0: 위로, 위로, 위로.
1: 멀리 가!
0: 어, 보인다!
1: 보여, 보여, 보여,
0: 어,
1: 보여!
0: 어, 쌍무지개!
1: 보여, 보여, 보여,
0: 어,
1: 보여!
0: 어, 쌍무지개!
1: 보여!
0: 어, 쌍무지개!
1: 보여!
0: 어, 됐어요!
1: 네,
0: 보였어! 아, 보였어!
1: 네,
0: 보였어!
1: 아,
0: 보였어!
1: 여러분, 보이시나요?
0: 아, 보였어!
3: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0: 와, 됐어! 와, 아,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방금 보였어, 보였어! 와.
1: 보이지?
0: 네!
1: 너무 잘 보이는데?

0: 오늘의 퀘스트 쌍무지개를 만들어라 퀘
1: 성공!
0: 예! 이거 하면서 제일 완전 뿌듯해요.
2: 진짜 지금까지 퀘스트 중에 제일.
0: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6시간 반 만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2: 그것도 저렇게 저 하늘에다가 크게.
1: 그러니까요.
0: 와 저희가 진짜 쌍무지개를 만들 수 있나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맞아요, 만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2: 신선하네요.
0: 네, 저희의 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3: 네, 여기 있는 아래 주소로 들어와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댓글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임팩트 태호,
3: 영종,
2: 건이었습니다.
0: 사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0: 가자!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짜잔! 빰빠밤! 채워주세요!
4: 오지, 나오지.
0: 나온다.
2: 과연! 오!
0: 물로 만드는 1차 무지개는 성공.
3: 네.
0: 이제 그러면은 2차 무지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대망의 시간이죠. 쌍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할지.
3: 맞아요.
0: 기대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멀리 가!
3: 위로.
0: 보여!
2: 우와, 쌍무지개!
0: 뭐야! 우와! 보여!
3: 보였어요?
0: 야!
3: 지금 사진을 보여요?
0: 완성!
5: 내가 다닌 중학교는?
6: 군남중학교.
5: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6: 강숙현 과학선생님.
5: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6: 음악 70점.
5: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6: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5: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6: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5: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6: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5: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6: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6: 한국항공우주연구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0: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에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우리 지구는 폭넓고 다양한 환경 조건을 제시하며 생명이 번성할 능력을 시험합니다. 어떤 지역은 비옥하고 호의적이죠. 그런 곳은 물이 충분하고 1년 내내 기후도 일관되며 온화합니다. 그래서 열대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자신만의 독창성을 드러내며 번성하죠.

반면 지구의 다른 한편은 광대하고 공허합니다. 생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이죠. 극지방과 북쪽 지방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추위와 충분치 않은 물, 심지어 빛이 부족한 환경에도 철저하게 적응했죠. 이런 혹독한 황무지는 무자비한 빙하의 추위가 삶의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생명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죠.

유럽 북부에서 아시아의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캐나다의 최북단까지가 바로 아한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엔 냉대림이 넓게 펼쳐져 있죠. 바로 타이가입니다.

마지막 빙하시대가 막을 내린 건 불과 12,000년 전입니다. 지구의 상당 부분은 두꺼운 얼음층 아래 깔려있고 그 위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죠. 그러다 추운 빙기가 끝나 얼음이 줄어들자 차갑고 헐벗은 거대한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 낙엽송 같은 침엽수에게도 마침내 수만 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온 것이죠. 온대지방에서는 화렵수가 널리 군락을 이루었지만 극지방은 소나무와 가문비나무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자라자 자연스럽게 춥고 가혹한 기후를 견디는 데 최적화된 동물들이 나타났죠.

이곳을 다스리는 건 겨울입니다. 매년 8개월가량 지속되는 긴 계절이죠. 이 광활한 삼림지에 터를 잡고 살 생각이라면 누구나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이가의 침엽수는 눈과 얼음, 바람을 견디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나뭇가지의 위치도 그런 변화 중 하나인데 모두 다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쌓인 눈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지 않죠. 사실 이 나무들은 크게 성공한 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쪽 지방 전체를 뒤덮으며 폭이 1000km에 이르는 지상 최대 규모의 숲을 이루었으니까요.

타이가는 겉보기엔 항상 비슷해서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삼림지에 사는 생물들은 무척 다양하고 공통점도 많습니다. 이들은 끝이 없는 겨울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진정한 생존자입니다. 사실 침엽수림은 이 극한의 조건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황량하고 삭막한 겉모습과는 달리 타이가의 소나무와 전나무는 동물들이 이곳 환경을 견딜 수 있게 만들죠. 무자비한 북풍의 영향을 약 25% 정도 약화시키거든요. 타이가에 사는 생물들은 겨울이

동반하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큰 포유동물들은 극저온의 기온과 눈, 식량 부족에 어떻게든 대항해 봅니다. 뛰어난 생존자인 큰 까마귀는 다른 동물들이 오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운이 좋아 끼니를 때울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술록은 추위를 피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툰드라를 이동합니다. 타이가의 숲으로 피신하기 위해서죠. 술록의 발굽은 두 개로 넓게 벌어진 발톱 모양인데 눈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런 지형을 다니기 수월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발굽에 볼록하고 딱딱한 테두리가 있어 언땅이나 얼음에 잘 미끄러지지 않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몸부림은 겨울에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북쪽에서 막 도착한 술록이 남긴 발자국을 뒤따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숲의 강력한 포식자들에게 술록은 가장 반가운 존재 중 하나죠. 20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술록들은 가장 추운 기간 동안에만 이 숲에 머물 겁니다. 꽁꽁 언 이 숲에서 먹이를 찾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체력이 좋은 쓰라소니는 보온성이 좋은 두꺼운 털과 넓적한 발 덕분에 사냥에 유리한 편이지만 사실 눈 속에서는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먹이를 찾아 드넓고 공허한 땅을 헤맵니다. 눈과 얼음을 헤치며 걷는 건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죠. 술록은 발굽을 이용해 허기를 채웁니다. 두껍게 쌓인 눈을 파내면 지의류로 뒤덮인 나뭇가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몇 달 동안은 이게 주식입니다. 아쉬운 대로 나무 껍질과 솔잎, 얼어붙은 풀도 먹죠. 봄이 오면 술록들은 북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겨울의 매섭고 혹독한 조건들은 겨울철 높은 폐사율로 이어집니다. 타이가에 사는 모든 생물이 봄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는 건 아니죠. 작은 새부터 순록에 이르기까지 잔혹한 겨울의 희생자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육식동물과 청소동물에겐 좋은 소식이겠군요. 이 사체에서 얻은 마지막 고기 조각이 하루를 더 살게 할지 모를 일입니다. 큰 까마귀들은 포식자나 눈 때문에 죽은 동물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과 울음소리는 다른 동물들을 불러들이죠. 독수리가 가장 먼저 도착해 큰 까마귀와 경쟁을 시작합니다.

눈은 타이가에서의 삶을 힘겹게 만들지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먹이를 먹고 난 후 털에 묻은 흔적을 없앨 때죠.

이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예 정착한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사나운 울버린입니다. 울버린은 가장 큰 족제비과 동물로 족제비와 오소리와는 친척관계입니다. 이곳 타이가에서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죠. 하지만 까마귀들의 방해를 받는 건 마찬가지군요. 겨울 동안 까마귀들은 소란스럽게 무리지어 다니며 타이가 곳곳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 검독수리는 울버린보다 더 호되게 당하네요. 까마귀들의 끈질긴 괴롭힘에 결국 먹이를 코앞에 두고 쫓겨납니다.

한편 울버린이 소중한 전리품을 발견했습니다. 술록의 사체 일부네요. 울버린은 사냥을 잘하지만 죽은 동물도 먹습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건 나중을 위해 숨겨두죠.

이런 냉동고가 있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먹이가 충분치 않은 초봄까지 새끼와 암컷에게는 든든한 식량이죠. 타이가의 나무들도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의 잎은 겨울에도 잘 떨어지지 않죠. 이곳의 침엽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침엽수의 잎에는 부동물질이 있어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죠. 물은 어디에나 있는 듯하지만 이들의 서식지는 사실 사막과도 같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얼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침엽수의 잎은 선인장 가시처럼 바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는 새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은신처와 먹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주로 소나무의 씨앗이나 겨울의 열매를 맺는 겨우사리 식물이 먹잇감이죠. 이제 이곳의 생명체들은 넉 달간의 여름이 끝나기 전에 번식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시기엔 남쪽에서 도착한 맹금류들이 타이가의 털을 잡습니다. 흰점 어깨 수리는 거대한 숲의 남쪽 경계에 둥지를 틀죠.

두 마리의 새끼들도 봄을 기다리는군요. 타이가는 여러 맹금류들의 서식지입니다. 30미터가 넘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대한 숲이라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숨기고 새끼를 기르기에 이상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좀 더 북쪽에는 말똥가리가 새끼와 함께 자리를 잡았군요. 이들은 나무 위에서 이 계절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겨울에는 맹렬한 한기를 품고 공격해오지만 지금은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실어나르고 퍼뜨리며 다음 세대의 소나무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타이가 생태계의 놀라운 생산성을 보여주는 건 나무 아래 숲 바닥입니다. 수백만 개의 솔방울이 땅을 뒤덮고 설치류들은 이 솔방울을 마음껏 활용하죠. 거의 무한정 공급되는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저먹개 소리 한 쌍은 새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는지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남은 녀석은 건강해 보이네요. 살아남지 못한 새끼 소리는 불개미들이 데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개미 같은 사회성 곤충은 타이가의 수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개미굴에는 100만 마리가 넘는 개미가 모여 살고 이들은 매일 30만 마리 이상의 곤충을 잡습니다. 대부분 소나무를 공격하는 곤충들이죠.

한편 여름이 되면 흰저먹개 수리 새끼는 완전히 다 자라고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가을에는 폭풍우가 빈번하고 날마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새끼 말똥가리가 최선을 다해 쏟아지는 비를 견디고 있군요. 폭우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열심히 날개를 움직여 체온을 높입니다.

가을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그와 함께 첫눈이 내립니다. 타이가의 곰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거죠. 낮이 점점 짧아지고 일조량도 갈수록 적어집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밤엔 얼음이 얼 정도로 많이 추워졌죠. 이 무렵 하늘이 맑은 날이면 곰들은 북극광, 즉 북극의 오로라 아래에서 야간 순찰을 시작합니다. 큰 곰 같은 동물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체중을 두 배 정도로 불려놔야 굴에서 겨울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먹어두어야 하죠. 가을이 되면 날마다 45kg까지 먹기도 합니다. 녀석들은 숲의 구석구석을 확인합니다.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냄새를 맡죠. 하지만 폭풍우 때문에 먹이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추위에 무너진 동물이 있다는 건 곰에게는 행운입니다. 추위에 희생된 동물의 사체는 곰에게 훌륭한 지방 공급원이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곰은 열심히 섭취한 양분의 75%를 물질 대사를 통해 몸 전체에 두꺼운 지방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지방층을 조금씩 에너지로 변환해서 쓰는 거죠. 겨울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강해지고 눈도 점점 더 많이 내립니다. 평균 기온은 이제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상태죠. 하지만 타이가의 주민들은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약한 개체는

겨울에 굴복하겠지만 대부분은 눈보라를 견딜 준비를 마쳤죠. 어쨌든 이곳은 이들의 고향이니까요. 또한 지구 생물량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거대한 육지 생태계죠. 고요하고 차갑고 어둡고 무한한 숲, 기묘한 얼음 낙원, 타이가입니다.

0: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해. 여길 무대 삼아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 봐야겠어. 다크 토네이도 가라! 와우, 정말 강력한 힘인데? 이 정도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1: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자라죠. 알았지?
2: 루스! 어? 루스! 어?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1: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2: 아니, 정말이야. 저길 보라고!
1: 말도 안 돼!
2: 이쪽으로! 빨리! 루스!
3: 안 돼! 위험해!
1: 도와줘야 해!
4: 걱정 마! 내가 구할게!
1: 잡았다!
2: 루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1: 없어요. 전 괜찮아요. 당겨오기?
4: 휴, 큰일 날 뻔했어.
1: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그러게. 근데 저 토네이도는 어쩌지?
1: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4: 골든보이가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3: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1: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4: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3: 어떻게?
1: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풍차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2: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4: 좋아. 가자, 하리.
1: 응? 조심해, 얘들아.
4: 하리, 반대쪽을 잡아.

0: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어? 어?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1: 얘들아 괜찮아?
2: 괜찮아.
1: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2: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임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전부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뭐? 슈퍼윙스?
2: 골든보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이제 슈퍼 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내가 구해줄게. 큐브볼 발사.
1: 어떻게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0: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윙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1: 저 공은?
0: 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3: 맛있게 드세요.
4: 어? 내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0: 맛있게. 어? 어? 이 빛은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윈스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 좋았어.
0: 포기! 섀도우 스피드!
2: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0: 이봐! 어? 골든보이!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줬어! 이 슈퍼윙스 볼을 통해서!

0: 우리가 해냈어!
1: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2: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1: 맞아, 네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3: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1: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2: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1: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야.
0: 모두가 함께할 게 생기는 힘이지.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속도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조리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현?
0: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0: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0: 뭐? 조금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1: 피닉스?
0: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4: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4: 아이스걸치신가?
5: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3: 얘들아, 어디가?
6: 마리팀장님,
4: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7: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헤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0: 피닉스 액션! 자! 탈탈 액션!
1: 으라차! 피닉스 등장!
2: 어?
3: 저건 또 무슨 상황이야?
0: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4: 살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3: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3: 알았어.
0: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4: 고마워요.
3: 자, 다음 간다.
0: 응? 더? 어떡해.
5: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3: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3: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5: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5: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3: 훌륭하게 버텨줬어.
6: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5: 천만에.
3: 자, 그럼 이제 내려가.
0: 어?
5: 아이스걸?
7: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오늘은 좀 재밌네. 그럼 또 보자고.
1: 어쩌지? 굶어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5: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5: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5: 반장아!
3: 아빠!
1: 다행이다.
3: 아빠!
5: 왜 그래? 어디 다쳤니?
4: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6: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7: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5: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4: 너희들 어디 갔다 와?
1: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5: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그렇구나.
4: 고생했네.
1: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4: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1: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5: 유리를? 왜?
4: 그러게.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1: 아, 정 박사님이.
4: 정 박사님이 누군데?
1: 그야, 파이어로보의.
4: 파이어로보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0: 이건 회전 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1: 아, 미안, 미안. 이젠 안 그럴게.
2: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3: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정정당당 벡터와 비트 형제.
1: 외계 행성의 강철 거인 인간에게 도전이라. 거참 성가신 무리들이 나타났구만.
2: 외계 로봇이래, 외계 로봇.
3: 요즘 여기저기 출몰한다던 그 괴물.
2: 오, 메탈 카드봇이라나? 마키나 행성이 폭발해서 지구에 찾아왔다는데.
4: 야, 넌 아직도 뉴스를 미냐? 설정이 진부하잖아.
5: 이야, 요즘도 종이신문에 다
6: 봐. 오늘자 모터운 타임즈요.
5: 여기요.
7: 이 기사 덕분에 평소 매출의 10배는 훌쩍 넘겠어. 내일 일면도 메탈 카드봇이다. 다음 인터뷰도 잡아.

0: 저 실은 에?
1: 연락처를 안 물어봤다고?
0: 아,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요.
1: 어떻게든 연락해. 절대까진 출근할 어? 생각하지도 마.
2: 속수무책이네. 히든카드 보석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검색한다고 나올 리 있나?
3: 그런데 연락해서 뭘 어쩌려고?
4: 아, 그야.
5: 야, 당연히 복수전이지, 복수전. 오케이. 너네야말로 해쳐버리겠어.
4: 그런 거 아니야.
3: 그 녀석들. 너희를 이길 정도로 강적이었잖아. 다시 싸워서 또 당하면 어쩌려고.
5: 아이, 그때는 내가 컨디션이.
4: 일단 진정들 좀 해.
6: 그럼 왜 연락하려는 거야?
4: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6: 그래. 히든 카드보드를 그냥 두면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7: 그러다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인간과 메타카드봇의 공존은.
8: 나한테만.
4: 글루버,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던 거야?
8: 난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고.
5: 글루버, 아니야!
9: 어서 대답해, 형!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스타킹 버스!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설마,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10: 그렇지 않아. 다시는 끼어들지 않을게.
9: 그 말 꼭 지켜라! 하여간 형은 꼭 좋을 때 참견해가지고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도움이라고.
11: 시야도 니도 질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긴 아냐, 이 바보 같은 동생아!
9: 어? 어?
10: 왜?
9: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질 뻔.
11: 아이, 저런이 어디 내버려둘 수가 있냐고!
12: 참 각별한 형제군. 당신의 감동까지 비행, 순백의 날개, 스카이갤럽 운송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8: 아, 나 글러버인데. 뭐야, 끊었잖아.
4: 다시.
12: 당신의 감동까지 비행, 순백의 날개, 스카이갤럽
9: 운송이다.
12: 넌 영구 이용금지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다시 보여주마.
9: 아, 잠깐만. 고객을 소개시켜주려는 거야. 아주 흥미로운 고객을 흥미로운 곳으로.
12: 흥미로운? 누구를 어디로 말이지?
8: 스타 가디언을. 플래시벡터 스파크비트 형제가 있는 곳으로.
12: 스타 가디언이라.
9: 야, 그 형제들하고 결투하길 원해.
10: 잠깐, 싸움을 걸러가는 건.
12: 알겠다, 생각해보지.
4: 정말 와줄까?
8: 걱정 마. 스카이갤럽은 결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지켜보는 것도 좋아하거든.
10: 싸움은 원치 않는데.
3: 얘들아, 저기!
10: 왔군.
12: 오, 페루로 아가씨. 아가씨에게 어울리는 보라색 펜지꽃이다. 꽃말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이.
4: 고마워. 그런 건 됐고.
7: 향기 좋다.
13: 네가 가질래?
8: 어서 고마워.
12: 그대가 블루카빈가 하는 스타가디언의 생존자군.
10: 한때는 그랬지.
4: 자, 어서 우리 데려다줘.
12: 성미가 급하시군. 너희를 데려다주는 데는 조건이 있다.
10: 조건이라고?
12: 스타가디언의 주인인 소년이야. 그대의 메탈 브레스에 있는 하인들을 여기에 두고 가는 것. 그것이 조건이다.
5: 하인?
3: 우린 그런 건 게 아니야.
6: 설마 그런 건가요?
4: 아니거든.
3: 이런 조건을 주니 들어줄 것 같아.
8: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스카이갤러.
12: 애초에 스타가디언 운송이 주된 의뢰 내용이다. 무엇보다 결투는 정정당당해야 해. 도중에 다른 자가 난입해서 결투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8: 나는 괜찮은 거지?
12: 옷을 지불해줄 고객이니 따라와도 좋아. 단 이번만이다.
8: 그래.
4: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7: 우리가 잘 돌봐줄게.
2: 빨리 다녀와.
12: 그럼 결정됐고.
7: 잘 다녀와.
9: 포즈를 예주해.
12: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한다. 페루로 아가씨 등 승객들은 내릴 준비를 하길 바란다.
9: 백만 32, 백만 34, 백만 너. 헤어간 꼭 말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도 밖으로 데려다줘.
4: 여기가 히든 카드봇들의 아지트.
9: 으아! 스타가디언이잖아.
10: 누군가를 데려온다더니.
9: 그랬어?
10: 너도 옆에서 들었잖아. 네 인터뷰는 잘 들었어, 스파크비트. 나도 너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9: 대화? 난 스타가디언을 너를 쓰러뜨리고 싶다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날 이기고 나서 해.
10: 그렇게까지 나와 싸우고 싶다면 상대해줄게. 단 내가 이기면 넌 준에게 봉인돼줘야겠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거는군. 저 녀석 말을 들을 필요
9: 없어. 좋아! 그럼 내가 이기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둬.
10: 알겠어.
12: 결투가 성사됐군.
10: 이러려고 데려온 건가?
12: 어디 한번 이 대결을 지켜보자고. 스타가디언의 힘이 이 지구에서도 온전한지 말이야.
10: 지면 가만 안 둔다.
9: 난 언제나 이겨!
12: 자, 그럼 페루로 아가씨 이 자리에.
13: 헉!
12: 나머진 알아서들 자리 잡도록.
8: 어?
10: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8: 정정당당!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야. 그럼 시작해볼까!
3: 블루캅 부탁할게.
10: 나도 부탁할게, 준.
3: 블루캅 패스! 대박!

0: 블루컷 더 라이징 샷!
1: 엄청 빠른데?
2: 겁쟁이처럼 공화탄만 쏘지 말고 주먹을 쓰란 말이야! 이렇게! 한 방 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셨어야지!
0: 블루컷! 위로 날려버리는 거야! 지금이야!
2: 이제 내 차례다! 스파킹 버스!
1: 스파킹 버스 노클로 말하자면 1초에 6발 아니 60발 아니 600발 연발하는 피아냐 피할 수 없는 기술이지! 역시 내 동생 잘한다! 스타가디언 녀석, 저건 다 막아내고 있어.
0: 블루컵의 팜 프로텍션을 약보면 안 되지!
3: 지금까진 막상막하지만 나는 하나 블루컵을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몰라. 녀석들을 이대로 두면 나한테도 성가신 일이 생길지 모르는.
4: 정정당당한 싸움이면 방향은 용서하지 않겠다.
2: 알겠어, 알겠다고.
5: 아니야 동생아, 이 형이 널 위해 비겁한 방해꾼을.
4: 아, 못 봤구나. 괜찮아, 아무도 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마음껏 정정당당하게 싸워.
3: 이제 그만 놔줄래?
6: 오늘의 스카이길러 분석은 휴업이다. 내일 다시 문의해주도록. 계속 들어보지.

0: 치! 점점 흥이 올라서 큰일이군!
1: 야! 안 돼! 그럼 안 돼! 이건 그때와 똑같아!
0: 그만 좀 쓰러지시!
1: 말했을 텐데 온몸과 마음을 다 쓰러뜨린다고!
0: 온몸과 마음을 다 한다라?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야! 치! 점점 흥이 올라서 큰일이군!
1: 비차 일반이다!
0: 이렇게 불태워본 건 정말 오랜만이야.
1: 난 처음이다.
0: 좋아, 결정했어. 응? 플래시벡터는 이제 나의 형이야. 난 형의 동생이고.
1: 내가 형이라고?
0: 당연하지. 내가 먼저 쓰러졌으니까.
1: 그래봤자 1초도 버텼을 뿐이다. 동생은 지금 그때처럼 이 싸움을 즐기고 있어. 그나 나에게로라면 동생은 스타가디언 녀석과도 형제가 되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블루카, 비겁해. 점점 당당하게 싸우자고 해놓고서.
0: 난 아니야. 형, 방금 그거 뭐야?
1: 그게 아니야, 스파크 비트.
3: 무심결에 던져버리면 그런 게 아니라고.
1: 잠깐만,
3: 너희 녀석, 형한테 그 눈빛 뭐야? 잠깐만,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2: 블루카,
0: 캡처 위.
2: 스타일러, 빨리.
4: 나중에 만나지. 나한테 맡겨 베로라가 씨. 나는 물론 베로라가씨 앞에서 반칙 행위라니. 기사도 정신에 어긋나는 싸움은 무효다.
5: 3번. 아, 시장님.
6: 무슨 일이십니까?
7: 앞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게.

0: 서로 소 안 피우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그게 무슨... 네? 오늘 석간신문이요? 에?
0: 어제 기자회견과 상호소동은 다 영화 홍보였던 모양이군요.
1: 잠깐만요! 여보세요? 시장님! 이봐!
2: 현집장님!
1: 뭐야!
3: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영화인 줄은 몰라서...
1: 영화 홍보라고?
4: 메탈 카드보트 상어 회오리라니. 이런 가짜 광고를 내도 괜찮은 거야?
5: 이렇게라도 해야 어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6: 이 영화 개봉 안 하는 거 맞지?
5: 영화 제작이 도중에 중단되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히든 카드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4: 어쩌지?
7: 형!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대체 왜 그런 거야? 어? 대답 좀 해보라고! 너
8: 손님이다. 어? 우리와 손을 잡고 싶은 모양이야.
9: 스타 가디언을 쓰러뜨리고 싶은가? 그럼 내가 도와주지.
10: 메탈 브레스의 진정한 주인!
11: 스타 가디언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우릴 돕는다고?
7: 이 녀석은 대체 또 뭔데?
11: 내 이름은 플레임 노바. 너희에게 충고 하나 해주러 왔지.
9: 충고?
11: 너희가 언론을 통해 메탈 카드봇의 존재를 드러낸 건 알고 있다. 스타 가디언을 건드린 건 실수야. 너희가 한 번에 덤벼도 녀석에게 상대조차 될 수 없어.
7: 뭐라고?
11: 그게 무슨 뜻이지? 스타 가디언은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갖고 있다. 소년이 찾던 메탈 브레스 말이군. 그래, 마키나 행성의 마더 컴퓨터 데우스 마키나가 준 천하무적의 힘 말이다. 그 힘이 있는 한 너희에게 승산은 없다고 봐야겠지.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7: 비겁한 녀석! 그런 힘을 숨겨놓고 뭐가 정정당당이야!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나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거지!
11: 레임 노바라고 했나? 넌 누구지? 왜 우리에게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에 대해 알려주는 거야? 난 너희 같은 녀석들을 좋아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당당히 맞서는 저돌적인 녀석들 말이야. 스카이겔러, 널 모우타운까지 데려다줘. 데우스 마키나가 준 그 무적의 힘이라는 거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7: 자, 그럼
12: 이 바보야!
7: 무슨 소란이죠? 쥐엣! 이건 녀석들의 아지트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야!
13: 주먹과 주먹을 맞대면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지.
11: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란 뜻이지.
14: 처음부터 무리였던 거 아니야? 그 히든카드 분들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6: 그렇지 않아!
15: 플래시백터가 끼어들었을 때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한 것도 스카이갤럽이었고.
4: 플래시백터도 동생을 빼앗기기 싫어서 끼어든 눈치였거든.
11: 그럼 준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아지트로 간 목적은 뭐였죠?
6: 뭐였더라?
14: 히든카드 옷들을 봉인시키기 위해서잖아!
7: 그리고 스카이 갤럽에게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지!
4: 맞다! 그랬지?
14: 설마 진짜로 잊어버린 거야?
16: 쥐는 원래 그런 애니까.
6: 그래도 아지트의 위치는 알아냈잖아.
4: 모타운 남쪽 90km 대기된 해저 유전기지야.
11: 바다라는 내 앞마당이지. 내가 침몰시켜버리면 다 해결돼.
16: 그건 안 돼!
4: 힘으로 불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난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13: 난 이쯤에서 이만 쉴래?
4: 글로버!
13: 네 바람이 이루어지게.
16: 글로버!
13: 라디오!
16: 그냥 가게 둬도 괜찮을까?
4: 저 녀석이랑 얘기하면 왠지 내가 말려든단 말이지.
11: 그건 글로버가 준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4: 울림이라고?
11: 글로버는 바람 같은 녀석이거든. 대지를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어. 준, 너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16: 블루크, 진짜야.
14: 아주 감성이 석유처럼 넘쳐 흐르네, 블루.
7: 뭔 소리야?
11: 요즘 시집을 읽고 있어서.
16: 나도 그 책 읽어봤어.
0: 와 있었냐, 준? 마침 잘 됐네. 너한테 부탁이 있거든.
17: 안녕하세요.
4: 모나 선생님이랑 캔드?
17: 무슨 부탁이실까?
16: 솔직히 말할게. 네가 차고 있는 그 메탈 브레스 좀 빌려줄 수 없을까?
0: 아유, 더럽대.
16: 괜찮아?
18: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16: 그게 켄트 부모님은 꽃집을 하시는데 전에 어떤 메탈 카드봇 때문에 가게가 망가지셨다나 봐.
12: 얼른 와요. 가게를 오래 비우면 안 되잖아요.
19: 오늘따라 주문이 많네.
20: 다치시네요.
16: 다행히 상처 하나 없으신 모양이야.

0: 하지만 최근에 신문 같은 데서 보도되고 있잖아. 메탈카드 봇은 우주에서 온 침략자라고.
1: 아니야, 친구라고! 메탈브레스만 있으면 메탈카드 봇은 친구라는 걸! 엄마, 아빠가 알아줄 것 같아서...
2: 난감하네.
0: 이건 메탈카드 봇과의 우정의 증표야.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빌려줄 수는 없어.
3: 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
4: 그게 뭔데?
3: 이걸로 메탈카드 봇은 네 명령대로 움직일 거야.
1: 진짜?
5: 야, 저거 설마...
6: 종이로 만든 가짜잖아?
1: 레드 블리츠! 스포츠 카로 변신!
6: 아니야, 뭐하냐?
5: 너 말이야, 너!
6: 변신해, 변신!
7: 붉은 삼관 레드 블리츠 변신!
1: 레드 블리츠 주먹 미사일 발사!
7: 일단 할창이 그새 좋다고!
6: 그래, 그래. 발명품 총차기가 좋겠다!
7: 뭐랄까!
1: 시에로! 전투기로 변신!
6: 하늘을 대표하자! 시에로 변신!
7: 그걸 좋대!
6: 나중에 나 좀 보자!
0: 브로칸, 같이 켄튼의 부모님께 사과드리러 가자. 메탈카드 봇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잘 설명드려야지.
1: 머스하이드 변신!
3: 근데 쟤는 누구야? 저기 켄트 옆에!
6: 아무도 없는데?
8: 이게 그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군.
7: 플래시백!
6: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8: 비밀이다. 난 은밀한 게 좋거든.
0: 여기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델스 모드를 쓴 거야. 블루칸?
8: 응! 켄트를 돌려줘! 그리고 난 은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빠르기도 하다.
6: 날라봤자 나한텐 안 되지? 너? 이런...
7: 이게 뭐야? 못 움직이겠어.
0: 그건 침이야. 저 침이 메탈 타는 곳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어.
8: 이까지 까라.
0: 제드씨
5: 준, 어쩌지? 섣불리 행동했다간
0: 버스터 갤런 때처럼 손도 못 댈 거야.
6: 그 성가시게 됐는데?
8: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쉬울 줄이야.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 접수 완료.
0: 다들 테이크 빼!
1: 아저씨!
0: 블루카, 어서 쫓아가자!
1: 응? 나도 같이 갈게!
0: 시에로! 시에로랑 같이 와줘!
6: 알았어!
8: 대체 무슨 소동이 벌어진 거죠?
0: 블레스트레이 씨! 저희 유치원 아이가 위험해요. 구해주실 수 없을까요?
8: 이거 곤란하군요. 저는 봉인된 몸이라 명령 없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0: 제발 부탁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8: 할 수 없군요. 블레스트레인, 이 미션을 합니다.

0: 정지하고 아이를 풀어줘.
1: 스타가디언답고 끈질기긴.

0: 가지 않는다.
1: 그럼 안녕히.
2: 예, 페로로 뭔가 보여? 스텔스 모드인지 안 보여.
3: 고밍 매그넘을 사용하면 한 방에 간파할 수 있는데.
4: 준, 어떡할까?
2: 어? 시에로, 페로로, 플래시벡터의 그림자를 찾아서 쫓아가. 그림자?
3: 아, 좋은 생각이야. 어? 모습은 감출 수 있어도 그림자는 감출 수 없지.
2: 저기야!
3: 어쩌지? 무기를 쓰기에 캐치가 너무 위험해.
2: 그럼 방법은 단 하나!
5: 페로로!
2: 자!
4: 뭐야!
2: 캐치! 같은 데는
3: 없어! 할 거면 미리 말 좀 해!
2: 페로로!
3: 하여간 누가 마카라우선 아니랄까 봐!
2: 이런, 방심했어.
1: 어째서 마키나 시험 조각을 늘 같은 지구꼬마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래잡기는 여기까지다.
2: 무카라의 창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아.
1: 자,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어서.
2: 이 소리는.
6: 다음 도착지는 플래시벡터.

0: 하지만 에드님과 테오님의 도움을 받아 그 어떤 전류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건 당신의 치매 전류도 마찬가지. 이제 저는 어디든 달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 좋아, 합체해 블랙드림.
0: 알겠습니다. 덩치만 키워서는 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럼 당신도 속도를 늦추시죠.
1: 잘했어 블래스트레인 스탠드. 블래스트레인 크로스오버 스톰.
0: 크로스오버 스톰.
1: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2: 파킹 해머
1: 스토커 비투.
3: 와라사 형,
0: 쓸데없는 짓을 믿고 있었다 동생아.
4: 승부가 난 결투를 방해해서 미안하군.
1: 스카이글로
4: 블레스펙터를 떠나보내기에 아직 이르다.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여, 그대는 우리 모두를 그 팔찌에 가둘 때까지 싸울 것인가?
1: 가두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할 준비가 될 때까지 지켜주고 싶을 뿐이야. 그걸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면 난 그렇게 할 거야.
4: 그대는 그대의 싸움을 계속해라. 우린 우리의 싸움을 계속할 테니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다음 결투를 기대하지.
5: 스카이갤러!
4: 헤루루 아가씨?
5: 기간트렉스는 어딨지?
4: 곧 알게 될 것이다.
2: 내일은 내가 찾아갈 테니 각오해라!
4: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스파크비트.
2: 아, 왜?
0: 좀 조용히 하자, 스파크비트.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0: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감자 아저씨 마을에 오다.
1: 위 아래 위. 페파 가족이 감자 아저씨가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아래 위
2: 아래. 아침엔 저렇게 살 빼는 프로그램을 봐야 된다니까. 아래.
3: 자, 이제 제가 받은 예쁜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 참 먹음직스럽죠? 여러분도 알죠? 이런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어야 몸매가 날씬해진다는 거요.
2: 저요! 저도 채소랑 과일 정말 많이 먹거든요.
3: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저를 만나시려면 새로 문을 연 스포츠센터에 오세요.
0: 우리도 감자 아저씨 보러 가면 안 돼요?
4: 기껏 감자 아저씨 보러 거길 가자고, 페파.
2: 저건 그냥 감자가 아니잖아.
0: 그 유명한 감자 아저씨예요. 우리도 저 아저씨 보러 가요. 네, 엄마.
4: 아, 알았어.
0: 맞아.
1: 모두 감자 아저씨를 보려고 새로 문을 연 스포츠센터에 왔습니다.

0: 감자 아저씨도 아니야?
1: 감자 아저씨다!
0: 에이, 뭐야, 페퍼잖아. 모두 안녕하세요?
1: 안녕, 페퍼.
2: 수지가 너 감자 아저씨인 줄 안 거 있지?
0: 말도 안 돼. 나 감자 아저씨 안 닮았어.
2: 그러니까, 페퍼 넌 덩치도 큰데.
0: 감자 아저씨가 나보다 덩치 더 크다.
2: 에이, 감자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0: 감자는 암만 커도 이만하거든.
2: 봐, 진짜 감자 아저씨야.
3: 드디어 감자 아저씨가 마을에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바로 감자 아저씨입니다.
5: 우와, 무슨 감자가 이렇게 크지?
4: 지금부터 e스포츠 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아, 보기 좋다. 건강엔 역시 운동이 최고죠. 신선한 채소랑 과일도 많이 먹고요.
0: 어떤 채소랑 과일을 먹어야 하는데요?
4: 사과도 좋고 오렌지나 당근, 토마토도 좋죠.
0: 감자는요?
4: 에...
0: 감자는 다 작은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커요? 아저씨는 그냥 감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다리도 달렸잖아.
2: 맞아. 그냥 감자엔 이런 다리 없어.
0: 아저씨는 감자 영웅인가 보다. 우리 집은 매일 아침 아저씨 방송 봐요.
4: 암, 그래야지. 나한테 그림 그려서 보내는 것도 잊지 마라.
1: 네, 아저씨.
3: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어요.
6: 자, 여러분, 오늘은 감자 아저씨한테 보낼 그림을 그리도록 할까요?
1: 맞아!
2: 전 파인애플 그렸어요.
0: 전 이 당근을 그렸고요.
6: 잘 그렸구나. 에밀린 어떤 걸 그렸니?
7: 전 콩이요.
6: 귀엽구나. 페드로는?
8: 전 감자 영웅 그렸어요.
6: 오, 그렇구나. 우리 조지는 아주 먹음직한 토마토를 그렸네. 페파는 어떤 채소를 그렸는지 볼까요?
0: 전 아빠인데요. 텔레비전 보는 아빠예요.
6: 오, 재밌구나. 자, 이제 이 봉투에 우리가 그린 걸 다 담아서 감자 아저씨한테 한꺼번에 보내자.
3: 다음 날 아침, 감자 아저씨가 하는 프로그램을 할 시간이 됐어요.
4: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척 보면 다 아시죠? 바로 감자 아저씨입니다.
0: 우리도 그림 그려서 감자 아저씨한테 보냈는데 봉투에 담아서요.
9: 애들이 보낸 봉투 받았어요?
0: 아저씨는 아빠 말 못 들어요. TV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9: 어참, 그렇지, 깜빡했군.
4: 오늘은 그림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는데요. 이 토마토는 빨간 게 정말 먹음직스럽죠?
0: 저거 우리 조지가 그린 건데.
9: 역시 우리 아들 조지라니까.
4: 근데 전 페파 어린이가 보낸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든답니다.
0: 우와, 저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4: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를 그린 건데요. 아무래도 페파 아빠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9: 에? 뭐라고?
4: 보고 있죠, 페파 아빠? 오늘은 일어나서 같이 뛰는 겁니다.
9: 어우, 알았어요.
4: 위, 아래, 위, 아래, 위.
3: 페파 아빠는 위아래로 뛰는 게 좋았습니다. 페파네 가족 모두 위아래로 뛰는 걸 좋아했죠.
0: 기차 여행.
3: 오늘은 페파랑 친구들이 기차를 타는 날입니다. 역장님은 토끼 아저씨죠.
10: 표 몇 장 드릴까요?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린이표 열 장이랑 어른은 저 하나만 주세요. 자, 여러분, 이 표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10: 기차표 좀 보여줄래요, 여러분?
8: 어? 제 표가 안 보이는데요.
6: 아이쿠, 저런 페드로. 선생님이 잃어버리지 말랬잖니.
0: 거기 바닥에 있네.
10: 호호,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렴.
0: 어, 저기 기차 온다.
8: 뽀뽀.
3: 기관사는 이모토끼죠.
11: 모두 올라타세요.

0: 현장 수업 과제를 줄게요.
1: 친구들이 할 일은 이 종이에 나온 걸 다 찾는 거죠.
2: 이건 밴데, 이건 신호등이고,
3: 터널도 있어.
2: 얘들아, 나 나와.

0: 나무도 찾으라고 돼 있어? 어, 아니. 얘들아, 나 구름 찾았어.
1: 구름도 이 종이에 찾으라고 돼 있어?
0: 아니. 어, 저기 데니 할아버지다.
2: 안녕, 얘들아.
3: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0: 데니 할아버지도 찾는 거였어?
1: 무슨 소리야, 베파.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에 나올 리가 없잖아.
0: 근데 배 타고 계시지 않았나?
4: 맞아, 배는 이 종이에 나와 있어.
3: 맞지?
5: 친구들은 배를 찾았다고 종이에 표시했죠.
6: 표 좀 보여주세요.
5: 토끼 아저씨가 모두 표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7: 저 또 표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6: 어이쿠 저런, 어쩌다 또.
0: 페드로, 네 표는 이거 아니야? 자기가 깔고 앉아놓고.
6: 이제 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렴, 페드로.
5: 기차는 오르막길에 천천히 올라가죠. 내리막길은 엄청 빨리 내려오고.
7: 선생님, 저요. 지금 멀미할 것 같은데요. 앞칸에 잠깐 갔다 오면 안 돼요?
8: 그래, 페드로. 앞칸에 가서 잠깐 바람 쐬고 오렴.
9: 뚜따땀땀땀 따다땀.
10: 네.
9: 어? 페드로 왔구나. 멀미 나니? 얼굴이 그게 뭐야? 잠깐 이 기차 몰게 해줄까?
7: 그래도 돼요.

0: 친구들은 신호등을 찾았다고 종이에 또 표시했죠. 누군가 철로를 건너려면 이렇게 신호등으로 기차를 멈춰야 합니다.
1: 어, 어디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네! 어, 근데 우리 터널만 못 찾았어. 어, 왜 이렇게 어둡지? 터널에 있으니까 그렇지.
0: 이제 터널을 찾았으니 전부 다 찾았네요.
2: 종착역입니다.
3: 다 왔습니다. 모두 기차에서 내려주세요.
1: 근데 선생님,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가요?
2: 허허, 페파. 그 역으로 다시 왔거든.
0: 순환 열차라 다시 제자리로 왔군요.
3: 표 좀 보여주세요.
1: 페드로, 너 표 또 잃어버렸구나. 어,
2: 페드로, 이제 내 모자 다시 돌려줄래?
4: 너 페드로 네 표 아니야?
1: 어, 여기 넣어둔 걸 깜빡했네. 할머니의 암탉.
0: 팔팔랑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죠.
5: 어서 오렴, 우리 손주들.
2: 잘 자라. 내일 보자.
1: 네, 엄마, 내일 봐요.
5: 오늘 밤 너희들이 어디서 잘지 보러 갈래? 너희 엄마가 어렸을 때 놀러 오면 쓰던 방이란다.
1: 아주 먼 옛날에요?
5: 너희 엄만 이 침대에 누워서 자곤 했지.
1: 오, 이거 되게 잘 돼요.
5: 하는 짓도 엄마를 많이 닮았네.
1: 우리 엄마도 이렇게 침대에서 뛰었어요?
5: 물론이지.
1: 근데 엄마는 왜 우리가 침대에서 뛰면 야단쳐요?
5: 너희 엄마도 어렸을 땐 지금 너희처럼 깍쟁이였거든.
1: 우리 엄마가요?
5: 그래. 자, 이제 할아버지 밭일 하시는 거 구경하러 갈까?
3: 아이쿠, 페파랑 조지 왔구나. 어서 오렴. 이리 와서 직접 기른 당근 볼래?
0: 할아버지가 기른 채소를 자랑하시네요.
4: 오!
3: 이쪽에 할아버지가 기른 콩밭도 있어.
4: 아!
3: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는 바로 이 상추니까. 에이, 이럴 수가. 내 상추가 다 어디 갔지?
1: 누가 그런 거지? 새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3: 옳거니, 새들이 그랬군.
1: 허수아비도 있는데 새들이 왜 겁을 안 내지?
3: 할아버지 상추를 뜯어먹은 새들은

0: 아주 멍청한 새들이니까 그렇겠지.
1: 아니, 무슨 일인데 또 그래요?
0: 아니, 몰라서 물어. 당신 친구들이 내 상추를 또 뜯어먹었어.
1: 어떤 친구요?
0: 톰이랑 딕 헬인가 하는 녀석.
1: 애들 이름은 그게 아닌데요.
2: 할머니가 닭을 기르시네요.
3: 와!
1: 인사해. 얘들은 제마이마, 사라, 바네사라고 해.
3: 안녕.
1: 그리고 쟤는 네빌이고.
3: 네빌, 얘는 남자예요, 할머니?
1: 그래, 베파. 어린 수탉이란다.
0: 이 녀석이 제일 나빠. 내 상추밭을 마구 파헤치거든.
1: 파리도 못 죽이는 애한테 무슨...
0: 아, 내가 봤는데 뭐 파리 잡아먹는 거.
3: 우와.
0: 내가 기른 상추 뜯어먹는 것도 봤고.
1: 너희는 할아버지 상추 안 먹지? 맛없어서. 그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주는데 뭐하러? 같이 가지, 집에 가자. 베파, 조지, 너희도 모이 한번 줘볼래?
3: 저도 줄게요, 할머니. 얘들아, 이리 와. 이거 먹어. 오, 얘들이 사는 데 인형집도 있네.
1: 이건 닭장이야, 페파. 얘들은 이 안에서 알을 낳지.
3: 알이요? 알이 어디 있는데요? 없어요.
1: 지금은 없지. 근데 좀 기다리면 나을걸?
3: 오.
2: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잘 시간입니다.
3: 아까 그 닭들 아직 알 안 낳았을까요?
1: 응, 내일 아침에나 낳을걸.
3: 그럼 아침이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1: 네빌이 알려줄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자렴.
3: 안녕히 주무세요.
2: 아침이 됐습니다.
3: 와, 네빌이다.
1: 잘 잤니, 제마이마, 사라, 바네사? 어때, 페파? 애들이 알 낳았니?
3: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낳았어요, 할머니!
1: 잘 됐다. 아침엔 이 달걀 먹자.
3: 고마워, 제마이마, 사라, 그리고 바네사 너도.
1: 삶은 달걀 하나씩 드세요.
3: 만세! 이거 되게 맛있다. 할머니, 할머니 암탉들이 낳은 알 정말 맛있어요.
1: 아, 이렇게 좋은 옥수수를 먹는데 당연히 맛있지.
0: 내가 정성껏 기른 상추도 먹고.
3: 장기 자랑.
2: 오늘도 유치원에서 집에 갈 시간이 됐죠.
4: 내일은 장기 자랑을 하니까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3: 그게 뭐 하는 건데요?
4: 장기 자랑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5: 전 텔레비전 잘 봐요, 선생님.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4: 그런 것보다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아주 잘 치죠.
2: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군요.
4: 내일 장기 자랑 때 뭘 보여줄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2: 팔팔한 조지가 잘 시간이 됐어요.
3: 아, 아직 자면 안 된다. 내일 어떤 장기 보여줄지 못 정했는데.
6: 페파, 넌 잘하는 거 많은데 아무거나 하면 되지.
3: 그쵸, 전 줄넘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춤도 잘 춰요. 잘하는 게 많으니까 더 어려워요. 이 중에 뭘 보여주지?
6: 걱정 말고 자렴. 내일 정하면 되지 뭐.
3: 네, 아빠.
2: 장기 자랑을 하는 날입니다.
3: 있지, 내 장기는 줄넘기랑 노래랑 춤추는 거야. 이거 연습하느라 어제 늦게 잤다.
5: 나도 어제 텔레비전 보는 거 연습하느라 늦게 잤어.
3: 그건 장기가 아니잖아. 선생님 말씀 어제 못 들었어?
5: 그럼 난 어떤 거 보여주지?
4: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친구. 대니얼이니?
7: 전 드럼을 아주 잘 쳐요. 좀 더 크게 칠 수도 있어요.
4: 아니, 그 정도면 됐어요, 대니.
8: 네.
4: 페드로 어린이는 어떤 장기를 준비했나?

0: 나요?
1: 신기한 마술이요. 여기 제 앞에 물이 한 컵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진짜 물입니다. 기대하시라. 이 물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를 넣고 눈을 꼭 감으세요. 자, 이제 눈 뜨세요.
2: 진짜 물이 사라졌네요.
1: 고맙습니다.
0: 우리 에밀린 뭐지?
3: 전 이 리코더를 잘 불어요.
0: 레베카는 어떤 장기를 준비했죠?
4: 저는 아주 특이한 소리를 잘 내요. 이 소리는요, 이렇게 까치발로 서야 잘 나요.
5: 방금 한 거 대단하지?
6: 그러게, 근데 난 뭐 하지?
0: 캔디는 어떤 장기를 준비했죠?
7: 전 줄넘기야.
8: 내가 줄넘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춤이랑 노래가 있으니까 괜찮나?
9: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노래예요. 반짝 반짝 작은 별.
8: 난 그럼 노래 말고 춤춰야겠다.
0: 수지 어린이는 어떤 장기를 보여줄 거죠?
10: 전 춤이요.
8: 안 돼, 춤은 내 거야.
2: 저런, 파파가 준비한 장기를 친구들이 다 해버렸군요.
0: 오늘 장기 자랑 정말 잘한 것 같죠? 모두 다른 장기를 보여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만, 이제 누가 남았죠? 페파?
8: 뭐해요? 줄넘기랑 노래랑 춤추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 다 했어요.
0: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요.
4: 텔레비전 보는 건 아무도 안 했잖아.
0: 페파가 정말 잘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걸 생각해봐요.
8: 아, 맞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생각났어요.
2: 파파가 어떤 장기를 보여주려는 걸까요?
8: 난 이걸 잘해. 나처럼 이거 잘하는 애는 아마 없을 거야. 진흙탕에 들어가서 퐁당퐁당 뛰기.
2: 파파는 진흙탕에서 뛰는 걸 아주 좋아하죠. 진흙탕에서 뛰는 건 모두 다 좋아하는군요.
8: 달에 간 파파.
2: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팔팔은 밖에서 탱탱볼을 튕기며 놀죠. 조지는 코끼리 친구 에드먼드랑 장난감 우주선을 갖고 놀고요.
8: 달!
2: 조지가 팔팔 탱탱볼을 달처럼 갖고 놉니다.
8: 이건 내가 갖고 노는 거잖아!
2: 에드먼드 우주선이 팔팔 머리에 착륙했네요.
11: 재밌는 놀이 하는구나. 우주선 타고 달에 가게?
8: 이건 애들 장난감인데 이걸로 어떻게 달에 가요, 아빠? 이건 가짜잖아요.
11: 하지만 우주는 가짜가 아니잖아. 실제로 우주 로켓을 쏴서 달에 간 적도 있고 말이야.
12: 아, 박물관에서 우주 특별전 한다고 하던데.
11: 우리 그거나 보러 갈까?
8: 네! 그거 보려는 진짜 달에 가요?
11: 아니야, 페파. 진짜 달에 가자는 게 아니라
12: 그냥 박물관에 구경 가자고.
8: 알았어요.
2: 여기가 박물관입니다.
13: 어서오세요, 여러분. 달 특별 기획전 보러 오셨나요?
14: 네, 입장표 다섯 장만 주실래요?
13: 여기 있습니다. 모두 달까지 재밌게 여행 잘하세요.
8: 그럼 우리 진짜 달에 가는 거예요?
13: 아니야, 페파. 달에 가는 척만 하는 거야.
11: 달까지 여행하실 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2: 여행 안내자는 토끼 아저씨죠.
11: 잠시 후에 로켓 이륙합니다.
8: 이거 진짜 달에 가는 거 아니죠?
11: 당연하지, 페파. 가는 척만 하는 거란다.
15: 5, 4, 3, 2, 1, 발사!
11: 우린 행성에 살고 있답니다. 그 행성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지구요! 네, 맞습니다.
15: 제가 워낙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죠.
11: 우리 지구 말고 또 일곱 개의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요. 그 행성들이 뭔지 아시는 분?
8: 수성이요.
11: 오우, 잘 아는데, 에드먼드.
8: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2: 에드먼드가 행성 이름을 술술 다 대네요.
8: 어때요? 저 똑똑하죠?

0: 이 행성들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1: 그냥 종이로 만들었는데.
0: 이건 모형이라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진짜 행성들은 암석이랑 얼음 가스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2: 근데 다른 암만 봐도 치즈로 만든 게 맞는데.
0: 아니죠. 달도 암석으로 만들어져 있죠. 웃고 떠드는 것도 좋지만 정확히 알 수 있게 농담은 삼가주세요. 다 왔습니다. 여기가 달입니다.
1: 이것도 진짜 달 아니라 가짜죠, 그쵸?
0: 당연하지. 너희들이 지금 진짜 달에 있다면 아저씨 머리 위로 떠다녔을걸? 우리가 달에 가면 왜 그렇게 붕붕 떠다니는지 혹시 아시는 분?
3: 중력이요.
0: 오, 그래 맞아, 에드먼드. 중력은 우리가 땅에 붙어있게 잡아주는 힘이란다. 근데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서 몸이 붕붕 뜨지. 근데 여기서도 진짜 달에 온 것처럼 떠다녀 볼까요? 과학의 도움을 약간 받아서요.
2: 여기서도 진짜 달처럼 뜬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0: 바로 이 초강력 고무벨트를 차고요.
4: 모두 토끼 아저씨가 채워주는 무중력 고무벨트를 찾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달에 온 것처럼 붕붕 뜨네요.
5: 모두 달치즈 하세요.
6: 달치즈!
0: 달 체험 특별전은 이걸로 마칩니다.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1: 달에도 나무 있어요, 아저씨?
0: 아니.
1: 달에도 자동차 있어요, 아저씨?
0: 아니.
1: 달에도 가게 있어요, 아저씨?
0: 아니,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5: 안녕하세요, 달가게입니다. 달 지도도 있고요, 달 책도 있고, 페파 가족이 다 같이 붕붕 뛰는 사진도 있습니다.
1: 어, 우리잖아! 달에서 붕붕 뛰는 거!
5: 달 암석도 파는데 볼래요? 아무렇게나 잘라도 중간에 달 그림이 나오죠. 진짜 맛있는 달 치즈도 팔고요.
2: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얼마죠?
5: 하나에 만 원 되겠습니다.
2: 하나에 만 원이라고요?
5: 다 문화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뭐.
1: 저 이제 달 좋아졌어요. 와보니까 생각보다 신기해요.
2: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도 있고.

0: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부위 근처에선 휘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맛있겠다.
1: 1, 2, 1, 2, 2, 2, 2, 2, 2. 우와! 1, 2, 사과 두 개. 우리 둘 다 너무 작아.
2: 짜잔짠!
1: 삽이다!
0: 날 좀 봐. 난 키가 커서 손이다. 잘 봐. 1, 2, 3. 사과 세 개. 세 개라고 알겠지? 따라와 볼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게임을 하나 해보자. 아님 두 개? 아님 세 개? 게임 이름은 바로 사과를 찾아라. 섞어 또 섞어 또 섞으면
1: 섞고 또 섞고
0: 또 섞으면 제자리 준비 멈춰. 자, 몇 번 컵에 사과가 있을까요? 1. 네가 첫 번째 숫자니까 제일 먼저 맞춰봐.
3: 이거 첫 번째 컵.
1: 우와.
0: 아깝다. 1. 2. 난 두 번째 숫자니까 두 번째로 맞춰봐.
1: 이거 아니 이거.
0: 내 차례네. 3은 세 번째 숫자야. 1, 2, 3. 행운의 숫자 3.
1: 와! 잘했어.
3: 사과 한 개가 없어졌어.
1: 남은 사과는 두 개야.
0: 다시 또 놀아보자. 이번 게임은 바로 사과 머리에 올리기. 규칙은 아주 간단해. 사과를 머리에 올리고 안 떨어지면 돼. 그럼 이제 바꿔서 해봐.
3: 손이 안 닿아. 내가 너보다 작으니까. 난 숫자 중에 제일 작아.
1: 그럼 무조건 내가 이기겠네. 난 너보다 크니까. 어? 이런 바보. 난 1보다 크지만 3보단 작잖아.

0: 그.
1: 어, 그. 오!
0: Lovely.
2: Gee, great galaxies.
3: Wonderful. Make a wish.
4: I wish for fun.
5: Fun, fun, fun!
0: Super!
6: Sun!
7: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8: 여기가 우주정거장 본부야.
9: 그럼 우린 지금 우주에 있는 거네. 우와, 우주다. 내가 문 열어줄게. 쾅. 띵. 먼저 들어갈래.
8: 우주정거장 중력 작동! 삑! 와! 행성들을 봐야겠어. 무사히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해보자. 뚜루루뚜. 아! 저기 금성이야. 이상 없고.
9: 오, 맞아. 화성아, 안녕.
8: 저기 태양도 있어.

0: 임무가 생겼어. 행성 하나가 도와달래. 근데 어느 행성이지? 우주비행사들 손상안경을 써봐. 어느 행성이 도움이 필요하니? 저기야! 토성에 문제가 생겼어.
1: 내 고리!
0: 고리가 없으면 토성이 태양에 가서 부딪힐 거야. 그럼 부서질 텐데.
1: 그래, 맞아. 그러니까 빨리 고리를 찾아줘.
0: 우리가 구해줄게. 고리도 찾아주고. 그치, 우주비행사들?
2: 맞아. 우주로봇팔
0: 있고
2: 우주밧줄

0: 오지 우주비행사, 로봇 팔로 토성의 고리를 잡을 수 있겠나? 될 거야. 그렇지. 조금만 더 가까이. 안녕. 어? 잘 가. 아이 참. 이거 작동하긴 하는 거야? 어? 이런. 되는구나. 도성고리를 찾아와야 해. 우주선 정지. 네가 둥둥 떠가서 잡아야 해. 알았어.
1: 우와, 안 돼. 나 둥둥 떠내려고.
0: 받아. 여기 우주 마출이야.
1: 잡았어. 으아. 이제 됐어.
0: 태양은 매일 필요해. 토성이 빙빙 도는 걸 막아야 해. 근데 어떡해? 고리를 다시 찾아주면 돼. 경보음이야. 근데 왜 울리지? 저거 우주 화장실 경보음 아니야? 운석이야.

0: 지금 당신의 LDL 수치는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정확한 LDL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경고를 받고도 방치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당장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병으로 여겨지는 고지혈증.
1: 고지혈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뭐가 있다 그건 몰라요.
2: 제가 자꾸 그 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0: 특히 여러 속설들 때문에 환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의 권위자 오승준 교수가 본 고지혈증은 어떤 병일까?
3: 이 고지혈증이 본인한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은 사실 인생이 끝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0: 고지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는 오 교수는 진료실에서 매운맛 의사로 통한다.
4: 저번에 많이 혼났는데.
3: 뭐 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4: 아니요. 괜찮아요.
3: 매일 비슷한 시간대.
0: 덕분에 환자들은 모범생이 되곤 한다.
4: 왜 약을 안 먹고 먹냐고 막 엄청 늦더니. 아니, 날 위해서 해주는데 기분 나쁜 건 없었어요.
1: 고맙죠. 올 때마다 늘 시험 보는 입장이에요.
5: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0: 환자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또 그런 일을 겪고 있겠구나.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1: 겉보기엔 잔소리가 심한 의사로 보일지라도 누구보다 환자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승준 교수. 오늘은 명희와 함께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지혈증 치료에 관한 의학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매년 보던 벚꽃이 올해는 참 특별하다. 김태석 씨가 벚꽃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 뭐 예전에는 뭐 봄이나 뭐 여름이나 뭐 계절 가는 걸 못나는데 이번에는 진짜 새롭게 봄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죽다 살았으니까. 요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장 쪽이니까 관상 그쪽이니까요.
1: 한 달 전이었다. 태석 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2: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막 마른 듯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이.
3: 지금 생각해보면 전에도 좀 그랬었나 하는 게 있다.
2: 아직 없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당해버렸으니까.
1: 평소 병원 한번 찾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는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매운맛 의사로 불리는 오 교수에게 받는 첫 진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0: 심근경색증이 한번 오신 걸로 되어 있네요.
2: 예.
0: 그리고 근데 연세가 되게 젊으신데요. 56세. 오, 콜레스테롤 약이 심장내과에서 쓴 약으로 쓸 수 있는 제일 높은 단계를 드렸네요. 고지혈증이 처음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2: 네, 뭐
0: 원래는 모르셨던
2: 예,
0: 거죠?
2: 몰랐던 거죠.
1: 놀랍게도 그는 심근경색을 통해 고지혈증을 발견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LDL 수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0: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요. 고혈압은 혈압이 아주 높아지면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아주 올라가게 되면 목이 마르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아 내가 그런 증상이 있어요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고지혈증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병은 혈관에 기름이 쌓여서 혈관 벽이 완전히 막히기 전까진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1: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이다. 일반적인 정상 기준은 130 미만이며 130에서 159 사이는 경계 수준, 160 이상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단,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 목표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함께 있거나 나이가 있다면 더 낮게 유지해야 한다. 위험 요인 없이 고지혈증만 있다면 160 이상일 때 약을 복용하고 13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고지혈증에 당뇨병과 고혈압까지 동반됐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LDL을 7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한번 겪은 환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돼 5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0: 단순히 그냥 고지혈증만 있는 경우가 LDL 160부터 보통 약을 먹기 시작하고 우리가 130이 기준선입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보통 LDL 수치가 100 밑으로 낮춰야 되고요. 심근경색증을 한번 앓으신 분 같이 커다란 이벤트가 발생했던 분들은 55까지 낮춰야 돼요. 심혈관계 질환을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도인 사람, 초고위험도인 사람에 따라서 그 정상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조금 높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약을 먹어야 되나요?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약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 여기 병원에 오셨을 때 151이었어요.
2: 네.
0: 그게 뭐 얼마나 되는 수치냐. 심근경색증

0: 책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번
1: 네.
0: 앓으셨잖아요, 최근에. 그럼 55 미치로 떨어뜨려야 돼요.
2: 이미 심근경색증을 앓은 태석 씨는 훨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의 LDL 수치는 151. 초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5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3: 지방층이 많으니까 이제 찌꺼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먹어야죠. 뭐 그래야지 사니까.
2: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고지혈증 유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 특히 여성들은 50대를 기점으로 유병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0: 젊었을 때도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요.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자체를 높지 않게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그 억눌러 주고 있었던 그 콜레스테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통 그때부터 여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2: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세월. 문상은 씨도 갱년기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4: 폐경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5: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4: 230? 하여튼 기준치보다는 많이 높았던 것 같네요.
2: 높은 수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곧바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진 않았다.
4: 제가 자꾸 그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오메가3 그걸 좀 장기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2: 환자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믿는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있을까?
0: 콜레스테롤 약 대신에 오메가3를 먹는다 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 오메가3는 현재 저희들이 처방의약품이에요. 그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쓰는 거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건강식품에 있는 오메가3는 투여 용량이 1g 정도 돼요. 그런데 치료 용량으로 사용하는 오메가3는 4g 정도 됩니다. 본인이 먹던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하고 이걸 먹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 요번 달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왜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합성을 낮춰야만 떨어지거든요.
2: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 성분으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 섭취를 통해 얻는 비율은 20% 남짓.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문제는 필수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 가운데 LDL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생기는데 대부분 체내에서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단 조절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식단을 통해 목표 수치에 도달하긴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믿어봤던 달걀이나 새우도 누명을 벗었다.
0: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20% 남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콜레스테롤을 차단시키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다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4: 저는 이제 나름 건강 보조식품이나 운동으로 내려보고자 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크게 호전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60세 이상 될 때부터는 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2: 과연 약 복용 후의 효과는 어떨까? 처음엔 LDL이 무려 200이 넘었던 문상은 씨. 성적표를 받을 차례다.
0: 콜레스테롤은 뭐 약을 잘 드셔서 굉장히 좋아요. LDL이라고 부르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64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한 번도 그 정상 범위 밖으로 유지가 된 적이 없이 굉장히 저 모범적인 환자분이세요.
4: 항상 뭐약잘 먹고
0: 네.
4: 운동 좀 하고 그러니까 뭐
0: 아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셔야 이제 손주도 보러 다니시고.
4: 맞습니다.

0: 모범생으로 거듭난 환자를 볼 때면 인자한 미소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오교수. 처음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했지만 상은신 약을 복용한 후 LDL 목표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약 복용하고 그다음 6개월 있다 이제 와서 검사를 받는데 정상치로 예, 됐어요. 일단 먹고 제가 효과를 보니까 좋아지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냥 식사 후에 예, 하나를 먹는 거니까.
0: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까?
2: 고지혈증 치료제는 종류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공장에서 합성을 줄이도록 이제 그만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그 주기전과 두 번째는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의 재고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고지혈증 치료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데 이때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고 LDL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떨어뜨린다.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한 40대 환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심장혈관 3개가 막혀 위중한 상황. 심장내과 우정신 교수의 손이 빨라진다. 카테터를 이용해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로 다행히 혈관이 재개통되며 고비를 넘겼다.
3: 43세나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이 세 혈관이 다 병이 심한 상태였고 이분이 담배도 태우시고 그다음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입니다. 다행히 시술은 매우 잘 됐습니다.
0: 스텐트 시술 전 심장혈관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꽉 막혔던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40대 환자. LDL 수치는 193에 달했다. 그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겨 회복 중인 성진 씨. 그는 지난 며칠이 악몽 같기만 하다.
4: 심장 쪽에 뭐가 걸린 것처럼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잠깐 정신을 잃으면은 못 견딜 수도 있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이 더 무리가 간 게 아닌가.
5: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지는 기억나세요?
4: 아니요. 기억하고 있지 않죠. 그걸 기억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것 같고.
0: 그가 LDL 수치를 간과한 사이 합병증이 찾아왔고 어느덧 초고위험군이 돼 있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4: 건강검진에 의례적으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시 오라고 해서 귀찮게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시간을 빼서 다시 병원에 가서 그러기가 좀 싫어서.
0: 40대인 그에게 이토록 빨리 합병증이 나타난 원인은 고지혈증 하나만이 아니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뿐 아니라 흡연, 비만, 나이도 포함된다. 연령 기준은 남성 45세, 여성 55세 이상이다. 한눈에 봐도 거구인 성진 씨는 초고도 비만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를 갖고 있을까?
4: 큰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는 알고 있고요. 흡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배를 펴왔고요. 혈압은 있고요. 그래서 혈압약 먹고 있고요.
0: 성진 씨는 이미 여러 위험인자를 안고 있었다.
2: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다 동반돼 있어요. 거기에는 나이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혈압도 관련이 있고 혈당도 관련이 있고 뭐 비만도 흡연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지혈증이 발견 당시에 심근경색증이 바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0: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가 방치하면 전신에 있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켜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른다. 고지혈증은 소리 없이 뇌혈관에 지방 찌꺼기를 쌓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킨다.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와 같은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특히 흡연은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6, 70% 높고 급사 위험은 두세 배 증가한다.
2: 고지혈증 자체로도 혈관이 막히는데 담배는 독립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는데 담배까지 핀다. 그러면 기름통을 들고 지금 불을 딱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 폭발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급성 심근경색 진단과 함께 고지혈증을 알게 된 또 다른 환자, 태석 씨. 그는 위험인자가 얼마나 될까?
6: 마흔 넘어서부터는 살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빼지지가 않더라고요. 운동도 잘 안 하지만 담배도 피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 역시 비만, 흡연 등과 같이 여러 위험인자를 안고 있었다. 스텐트 시술 이후 오승준 교수를 처음 만난 태석 씨. 위험인자 평가에 있어 오 교수는 꽤 단호하다.
7: 혹시 평소에 담배 하시나요?
6: 네, 폈었어요.
7: 그러시구나.
6: 네, 지금 끊었습니다.
7: 지금 심근경색증 진단받고 시술 받았는데 아 지금도 잘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나죠. 그러면 끊기 전에는 하루에 얼마나 피죠?
6: 하루에 한 갑 정도.
0: 30년 이상 흡연을 하고 복부 비만이 있는 태석 씨.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다.
7: 심근경색증이 와서 시술을 받으셨고
6: 네.
7: 그때 당뇨병이 처음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6: 저는 전혀 네. 문제. 당뇨도 처음 알았고. 네,
2: 당뇨병이 있고 심근경색증을 앓으시면은 저희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네. 그 거기에 최고 단계예요. 네, 당뇨병은 그럼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 당뇨병은 혈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화시켜요. 거기다 담배도 핀다. 그러면은 뭐 위험한 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관리하셔야 된다.
0: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추가하게 된 상황. 그런데 단지 태석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시에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2: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시작되는 병이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데 평소에 자동차가 1리터 갖고 20km 갔었는데 자동차의 연비가 나빠지면 뭐 10km, 5km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슐린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이 나빠지면서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로 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점점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제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을 몸에 만들게 되죠.
0: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포도당이라는 단순단 형태가 되어 혈액 속으로 이동한다.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에너지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런데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복강 내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한다.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혈액은 고혈당 상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액으로 과도하게 방출된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돼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켜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복부 비만은 흔히 3구 질환이라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0: 당뇨병의 공통된 뿌리다.
1: 처음에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선생님 진료를 받게 됐는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막판에는 이제 당뇨까지 아직 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겨서
2: 오승정 교수님한테 오면서 이제 고혈압이랑 고지혈 같이 치료받게 됐어요.
3: 고지혈증 당뇨가 생기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지혈도 올라.
4: 당뇨병 환자에서 고지혈증 동반돼 있는 것 되게 흔하거든요. 그 한 70%쯤 됩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한 60% 가까운 그런 비율이 되고요. 셋 다 있는 경우는 한 4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는 10명 중 7명이 넘는 상황. 세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과연 상고질환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4: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80%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한 20%. 약만 잘 먹어도 웬간히 다 잘 돼요. 당뇨병은 또 달라요. 당뇨병 자체는 먹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어서 치료를 할 때 식사, 운동, 약물 이 순서거든요. 식사와 운동이 선행돼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건이고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지방 비만이 심해지면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체중을 보통 5% 이상 빼게 되면 변화가 시작돼요. 혈당도 내려가고 고지혈증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혈압도 좀 내려가는 그런 첫 단계를 보게 되는데 10% 이상 빠지게 되면 확실히 다 좋아져요.
0: 40대 이후 점점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기 시작했다는 태석 씨. 과연 체성분 검사 결과는 어떨까? 그는 현재 고도비만 상태로 약물 치료와 함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태석 씨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할까?
5: 꾸준하게 40대부터 꾸준하게 찌셨잖아요. 지금 체중 조절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밥량으로 따지면 한 공기 기준에 따라 얼마큼 드셨을까요? 두 공기 드셨어요?
6: 밥은 평균적으로 한 두 공기, 요 정도 되는 거예요.
5: 그러면 고기는 몇 번 정도 드실까요, 일주일에?
6: 많이 먹을 때는 한 4일 정도 먹고요. 못 먹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 이런 접시로 보시면 몇 접시 드시는 것 같으세요?
6: 예, 이런 접시로요?
5: 네.
6: 네다섯 개는 먹는
5: 거예요. 네다섯 접시 정도 드시고.
6: 네다섯 접시 더 먹을 수도 있는데.
5: 추가로 간식 드시는 건 없으세요?
6: 과자 같은 거, 뭐, 초콜릿, 뭐 그런 거.
5: 초콜릿.
6: 입맛이 완전히 초등학생이네, 생각해보니까.
0: 그가 그동안 즐겨 먹은 음식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들이었다.
5: 보니까 식습관 교정이 많이 필요하시긴 해요. 예. 밥량이 너무 많아요.
6: 예.
5: 그리고 채소 섭취량이 너무 적어요.
6: 예.
5: 우리 아버님 원래 드셔야 되는 양이 얼만큼이냐? 3분의 2 공기 드실 때 그러면 배고픈 거 아니야 하시는데 고기 계란 생선 두부 상관없이 한 종류 선택하셔서 이 접시 분량으로 두 접시 정도 드셔도 돼요. 이렇게 나물이나 샐러드 정말 생 오이나 생 당근 생 파프리카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씻어서 드실 수 있는 걸로 끼니 때마다 드시는 게 필요해요.
6: 초콜릿 요만한 그 한쪽도 안 될까요?
5: 안 돼요.
6: 와.
5: 아예 끊으셔야 돼요. 아예. 사탕도
0: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대체로 LDL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오 교수는 고지혈증과 관련해 강조하는 것이 있다.
4: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포화지방산.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주로 네 발 달린 동물 기름이 포화지방산이에요. 소, 돼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발 달린 닭, 다리가 없는 생선 이런 것들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쇠고기의 마블링을 떠올리면 된다. 태석 씨가 자주 먹었던 삼겹살도 고지혈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다. 또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입이 심심하다고 먹었다간 일일 포화지방 섭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고지혈증 식단의 핵심은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견과류나 올리브오일, 등푸른 생선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 동반된 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이 필요한데 소화가 느린 식품을 조금씩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0: 당뇨병 환자가 먹는 식사가 특별한 식사가 아니에요. 환자분들은 무슨 어디 뭐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의 식사는 단순 당이 좀 적어요. 요즘에 과일이 아주 달기 때문에 과일류,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음료수 요 정도가 좀 제한을 받는 거지. 그냥 무조건 조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당은 빼야 돼, 못 빼야 돼, 못 빼야 돼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사는 계속 할 수도 없고 남은 여생 동안 즐길 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당뇨병 식사는 사실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사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돼요, 건강에.
1: 올봄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는 한 사람. 태석 씨가 영양 교육을 받은 이후 장을 보러 나섰다. 과연 과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일하다 지쳤을 때 과자가 주던 달콤한 위로를 아직 기억한다.
2: 입에도 못 대고 있죠, 지금. 제가 일단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지금 한 번도 못 익어 안 먹었어요.
1: 처음으로 성분표를 들여다보는데
2: 포화지방 100mg당 120%라고 써 있는데요. 어우, 포화지방이라는 게 되게 많네. 분명히 포화지방 안 좋다고 그랬는데.
1: 직접 확인하고 보니 집었던 과자를 놓게 된다. 그가 향한 곳은 그동안 멀리했던 채소 코너. 입이 심심할 때 먹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오이와 당근을 집어들었다. 태석 씨의 장바구니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2: 이런 건 전혀 안 샀었는데.
3: 예전엔 주로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2: 장볼 때요? 햄, 소세지, 뭐 어묵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라면, 과자.
1: 외식이 잦았던 그가 오랜만에 집밥을 준비 중이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밥 두 공기를 먹을 정도로 대식가였던 그의 밥상이 몰라보게 단출해졌다. 돼지고기 대신 오리로 바꾸고 채소를 곁들인 것도 놀라운 변화다.
2: 80% 정도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안 먹으라는 건 일단 안 먹고 있고 적게 먹으라 해서 적게 먹고 있고.
1: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늦게나마 식단을 바꾸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어들곤 했던 담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이식한 이후 금연은 저절로 성공했지만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로 작정했다.
3: 예전에는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
2: 네, 무조건 하나. 그냥 저한테는 쉼이었어요, 쉼. 뭐 일하다가 조금 힘들면 한 대. 밥 먹고 조금 이제 소화시킬 때 한 대. 뭐 그런 식으로 쉼이었는데 그게 쉼이 아니고 죽음이었죠, 뭐.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멀리 해야죠.
1: 이제 식후에 그가 찾는 건 바로 약이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만큼 약의 개수가 많다.
2: 뭐 고지혈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외우지 못하겠어요.
3: 몇 알이나 드시는?
2: 8알이요.
1: 심장약과 혈전 억제제까지 한 움큼의 약을 복용 중인 태석 씨. 고지혈증 약을 빨리 먹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드는 순간이다.
3: 부작용이라고 느껴질 만한 증상이 있으세요?
2: 아니, 없습니다. 약이라는 게 하루라도 빼놓으면 또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하려고 먹고 있습니다.
1: 오 교수의 잔소리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가 체중 감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 근력 운동 한 30분 하고요. 유산소 운동 한 30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하죠.
3: 그 사이에 좀 체중이 어떻게 변했어요?
2: 아, 오늘 보니까 한 3kg 빠진 것 같은데요. 원래 허리띠를 안 매는데 허리띠를 메고 왔어요. 흘러내리더라고요. 조금.
1: 생과 사의 기로에서 고지혈증을 알게 된 지 한 달. LDL을 알아보기 위한 혈액검사를 진행했다. 또 혹시 모를 뇌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실시했다.
0: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어요?
1: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렇죠. 태석 씨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오 교수를 다시 찾았다.
0: 한 달 정도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심근경색증 한번 앓으셨고 네. 당뇨병 있고 그러니까 그 제일 무서운 병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151을 55까지 낮춰야 되는데 한 달 먹고 지금 얼마냐? 83입니다. 오, 많이 내려왔죠?
2: 예, 많이 내려왔죠. 예.
1: 한 달 사이 LDL이 151에서 83까지 떨어졌다.
0: 공복혈당은 이제 109. 예, 나쁘지 않습니다. 저 며칠 안 된 사이에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뇌로 가는 혈관인 경동맥도 이쪽도 혈관 상태가 나쁜가를 봤는데 다행히 경동맥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다행이다. 아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좋네요. 저는.
0: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지점까지 어느 목표까지 가는 건 되게 비교적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
1: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뗀 그가 방심하진 않을까. 우 교수는 따뜻한 잔소리를 더한다. 고지혈증의 인지율은 63%, 그 가운데 약 복용률은 56%로 치료 중단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관한 속설들이다.
0: 그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근육통. 근육통도 굉장히 적게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근육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여 간격을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약제를 변경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써서 근육통을 피해갈 수가 있고요.
1: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는 속설의 진실은 뭘까?
0: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 예,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 부작용을 얘기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당뇨병의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당뇨병 발생을 10 내지 12% 정도 발생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그분 원래 소인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분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안 썼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줘서 막을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률은 한 25%쯤 되거든요.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그 발생 비율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질을 해봤을 때 먹는 게 맞다가 대부분의 의사의 지론입니다.
1: 고지혈증 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과 근육 관련 증상으로 대부분 경미하게 나타난다. 근육 손상이나 간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환자에서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즉시를 따져야 한다. 고지혈증 약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로 잠재된 위험을 앞당기는 수준에 가깝다. 반면 약을 복용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률은 약 22%에 달해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게 전 세계 의학계의 중론이다.
0: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수천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한 그런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입증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보고가 되죠. 근데 그런 부작용은 사실 예상 가능한 것들이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저도 먹어요. 저는 가운 벗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이라서. 예, 15년도 좀 더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LDL 콜레스테롤이 한 7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꾸준히 약을 먹으면 결과가 좋구나. 내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결과를 내 몸에서도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고지혈증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LDL이 목표 수치에 다다르자 오승준 교수와 상의 없이 약을 끊어봤다는 유영욱 씨.
4: 한 달 정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안 좋아지더라고. 왜 약을 안 먹고 막 그냥 막 엄청 냈더니 나도 나이가 있는데 참 많이 났어요.
5: 이렇게까지 혼나니까 진짜 약 잘 먹고 해야겠다 생각도 드셨겠네요.
4: 그렇죠. 그 안 넘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 이번에. 그러고 이번에는 이제 다이어트하면서 내가 1월 달부터 하면서 많이 한 5kg 빠졌거든요 그때보다.
1: 다시 약을 복용하며 체중 감량까지 했다는 영욱 씨는 오 교수의 입을 주시한다.
0: 콜레스테롤 수치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건 뭐 지금 이제 약을 먹기

0: 때문에 그런 건데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82니까 152가 82가 됐으니까 많이 내려왔죠.
1: 네, 저번에 많이 혼났는데.
0: 네, 아니, 잘하셨어요.
1: 제가 한달 정도 앉은 지금
0: 네네.
1: 그게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0: 네, 본인이 그때는 왜 중단했는지 이유는
1: 제가 뭐
0: 없어요.
1: 좋아졌다, 이렇게.
0: 아, 약을 안 먹어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1: 예.
0: 중단해 보신
1: 근데
0: 거군요.
1: 정말 안 되더라고요. 확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요.
0: 네. 뭐, 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1: 아니요.
0: 아니면,
1: 괜찮아요.
0: 네.
1: 꾸준히 하루도 안 빼고 잘약 먹었어요. 되게
0: 잘하셨어요.
1: 좋아졌네요, 확실히.
0: 네.
1: 네.
2: 다행히 다시 합격 성적표를 받았다. 약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의 LDL 수치가 말해준다.
0: 지금 이게 중간에 약 끊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신 거고,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71이었고, 그래서 약 먹고 많이 좋아지니까, 에이, 이거 뭐 의사들 하는 얘기 다 똑같지 뭐. 안 먹어보자. 우선 이제 안 먹었더니 LDL이 바로 152로 올라갔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 약을 복용하며 70일로 떨어지자 중단했더니 150일로 올랐고 약을 다시 복용하자 82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생 먹어야 할까?
0: 그 질문은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요. 눈이 아주 잘 보입니다, 지금. 자, 안경을 벗는 게 맞을까요? 계속 쓰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안경 계속 써야지, 이거 왜 벗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면 아마 두 달쯤 뒤엔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2: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는 환자도 있을까?
0: 보통 좀 젊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고 뚱뚱하고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이나 체중 감량을 통해서 좋아지면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꼭 환경적인 요인 말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또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신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만 갖고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살을 빼도 젊음을 돌려주기 전에 절대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2: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온 양정수 씨. 고향을 찾은 이유는 하나였다.
3: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집을 바로 그저 지어서 그때부터 모셔서 101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하여튼 제가 원 없이 모셔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2: 이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 사실 그는 고지혈증과 함께 20년 넘게 살아가고 있다. 73세 나이에도 또래보다 활력이 넘친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로 차려진 밥상은 그의 건강 비결 중 하나다.
4: 이게 바나나 물이야? 그래, 아니?
2: 여전히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아내와의 사랑 싸움으로 늘 웃을 일이 많다는 정수 씨.
4: 깨가 쏟아지냐 그럼 뭐 어떡하려고 그래?
5: 알게 안 쏟아져. 떨어진 지가 언젠데.
2: 아웅다웅 하면서도 아내 덕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창 일하던 50대의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동시에 진단받은 이후 정수 씨는 운동 마니아가 됐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집이 체육관이다. 틈만 나면 운동기구 앞으로 달려가는데 가장 아끼는 기구가 있다.
3: 제가 그 집에서 그 개조한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파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모양은 좀 별로지만은 개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2: 복부 비만을 잡아야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는 말에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3: 남성 표준인데 표준보다 오바가 돼가지고 21년도는 이 정도 컸다가 그다음 줄었다가 이제 좀요 정도 요 정도 좀 내려왔습니다.
2: 그의 노력은 허리둘레가 4cm나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20년 넘게 고지혈증의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의 가장 중요한 비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온 약이다. 한때 애주가였던 그가 원샷하듯 약을 들이키는데 약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3: 소주 먹는 기분으로 보약을 또 우리 교수님의 강조한점을 따라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2: 오 교수가 처방한 약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기 위해 약 뒷면에 일일이 날짜를 적어뒀다.
3: 한 보름 정도인가 그걸 약을 못 챙겨가지고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를 받았더니 그때 그 LDL 수치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와서 우리 오승진 교수님한테 제가 아주 따끔하게 아, 이 끝난 다음에 상황이 끝난 다음에 무슨 약이 필요 있습니까? 약을 잘 드셔야죠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약에다가 날짜를 써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2: 50대에 진단을 받고 20여 년간 고지혈증 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을까?
3: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은 전혀 어떤 느낌인지 뭐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못 느꼈습니다. 주변에 예, 약을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안 먹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병은 자기가 잘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돌연사했습니다. 아마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든지 하여튼.
2: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생활 습관 관리까지 열심히 했던 정수 씨.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모범생 중에 모범생으로 꼽히는 양정수 씨. 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0: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좋죠. 약을 꾸준히 잘 드셔가지고
1: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예,
0: 수치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89로 정상이에요.
1: 예.
2: 노력은 대신하지 않았다. LDL이 89로 오늘도 합격. 이럴 때면 매운맛 의사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3: 이렇게 잘 진료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늘 생활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0: 뭐 별로 병이 없으신 편이세요. 지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 네. 뭐 이 정도면은 저보다 약을 더 적게 먹는 편이시죠.
3: 아 그렇습니까? 네. 아
0: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3: 그렇군요.
0: 부끄럽지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2: 30여 년간 고지혈증 환자와 함께 해온 오 교수가 바라는 건 환자를 오래 지켜보는 일이다.
3: 오승진 교수님 덕분에 그냥 약 먹는 걸 철저히 지키면서 그냥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오늘도 돌아가면서 즐겁게 늘 생각입니다.
6: 그러니까 선생님 뵈러 올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큰 형한테 혼나러 오는 느낌?
7: 선생님이 이렇게 대화하면 진정성 나를 컨트롤 해주는 것 같은 생각 드니까 말 들어야죠.
8: 선생님 만나고 갈 때는 시험 합격한 사람처럼 편안하게 갑니다.
2: 고지혈증을 갖고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환자를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오승준 교수. 그가 30년 넘게 지켜본 고지혈증이란 과연 어떤 병일까?
0: 그래서 고지혈증을 방치하시면 본인이 겪게 되는 첫 증상은 심근경색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약물치료로 정해져 있는 목표 수치를 잘 유지시킨다면 그런 병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9: 갑자기 찌르락하면서 그냥 진짜 뭐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10: 이제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11: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메뉴 없이도 한 끼에 뚝딱할 수 있는 만능 반찬 레시피. 나도 모르게 3인분을 먹어버릴 매력 만점 볶음 요리. 아삭아삭 숙주의 식감을 제대로 살린 숙주 삼겹 볶음부터 굽기만 하면 5분 만에 끝난다. 초스피드로 만드는 밑반찬. 눈으로 맛보고 귀로 즐기는 이색반찬. 마늘종 명란구이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유비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영준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 숙주 삼겹볶음은 워낙 많이 잡혔던 음식인데요. 이 고기의 고소한 맛도 좋지만 이 숙주의 아삭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래서 오늘의 재료 한번 볼게요.
2: 냉동 삼겹살을 제가 준비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
1: 네.
2: 그리고 색감을 낼 수 있는 네. 채소들 있잖아요. 파프리카, 준비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건고추.
1: 네.
2: 그 다음에 통마늘. 대파, 네. 청홍고추를 준비했습니다.
1: 이렇게 재료들을 받고 들어가는 양념 재료 한번 볼게요.
2: 들어가는 양념장으로 보면 예. 굴소스,
1: 굴소스.
2: 네, 소금,
1: 예.
2: 네, 약간의 후춧가루, 그다음에 설탕,
1: 네.
2: 그다음에 파기름,
1: 네.
2: 참기름,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재료가 간단해서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김영준 셰프님의 손맛으로 한번 요리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네.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2: 자, 먼저 숙주나물을 이렇게 세척을 가볍게 하신 다음에,
1: 네.
2: 좀 이렇게 색깔이
1: 예.
2: 변한 거는 이렇게 뭐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
1: 예.
2: 굳이 무방하시면 세척만 잘 해주시면은
1: 네.
2: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 자, 이렇게 조금 상한 부분만
2: 네.
1: 저희가 뜯어내고,
2: 그리고 이제 냉동 삼겹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1: 네.
2: 제가 어느 정도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1: 네.
2: 약간 두께가 있는 냉동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이거 살짝 꺼내서
2: 네.
1: 실온에서 해동하는 게 좋은가요?
2: 네, 맞습니다. 해동을 하실 때
1: 네.
2: 상온보다는 냉장에서 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1: 냉장 해동.
2: 네, 급하시면 약간 그 봉지에서 유수 해동, 물에서
1: 네.
2: 흐르시면 되고.
1: 자, 이제 다른 재료들을 한번
2: 네.
1: 손질해 볼게요.
2: 통마늘을 이제 편으로
1: 네.
2: 세 쪽 정도. 그리고 이 냉동 삼겹 숙주 볶음은
1: 예.
2: 보통 이제 안주로 많이 나오는 메뉴잖아요.
1: 예, 맞아요.
2: 그래서 냉동 삼겹 대신에 뭐 차돌박이로 많이 쓰셔도 되고
1: 예?
2: 그 우삼겹 있잖아요.
1: 네.
2: 우삼겹이 비교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1: 예.
2: 우삼겹을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1: 맞아요. 사실은 이 숙주 삼겹 볶음
2: 네.
1: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2: 네.
1: 저도 이거 먹으면서 숙주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고기랑
2: 네네.
1: 잘 어울리기도 하고.
2: 맞습니다.
1: 숙주의 아삭한 식감도 좋고 해서 집에 있는 고기가 있다면 잘 어울리는 고기들이 있다면 그냥
2: 네.
1: 사용하시면 좋을 것
2: 그냥
1: 같아요.
2: 그냥 그대로 쓰셔도 예. 돼요. 네. 그다음에 청홍고추도 마찬가지로
1: 네.
2: 이거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1: 모습하게 네. 저희가 며칠 동안 쭉 사용했던 재료들이에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2: 이거 다 넣으실게요.
1: 셰프님의 요리를 보면은 간단간단하지만 뭔가 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1: 요리들을 보면 재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 오늘 또 파프리카가 들어가요.
2: 네. 파프리카는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1: 네.
2: 제 반쪽을 잘라서
1: 네.
2: 씨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 주시고
1: 씨를 좀 제거하고
2: 네.
1: 이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2: 네.
1: 들어있는 어떤 좋은 성분들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2: 네.
1: 기본적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가요?
2: 비타민C가 네. 많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 네.
1: 이렇게 반찬 먹으면서 영양소

0: 또 챙겨가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지금 파프리카를 이렇게 색감을 예. 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 집에 양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양파나 이제 양배추 같은 거 오. 같이 넣으시면은 괜찮아요. 집에 있는 채소를 가지고 예.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0: 이 파프리카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요거 이제 뭔가 출출할 때 이렇게 먹어요.
1: 맞습니다. 네. 저기 해가지고 뭐 마요네즈도 찍어 드시고
0: 맞아요. 네,
1: 가볍게 드시게 좋죠.
0: 스틱처럼 해서 네. 확실히 수분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네,
1: 이렇게 하면 예. 부재료 손질은 다 끝났어요.
0: 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네. 재료 손질 끝났습니다.
1: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예. 제가 베트남 건고추를 준비했는데
0: 이거 좋아해요 저.
1: 네, 건고추 이거 말고 또 비슷한 예? 고추가 있는데 이탈리안의 페페론치노가 있는데
0: 더 말라있는 거.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상태를 보시고 예? 약간 수분기가 있다고 싶으시면 예? 마른 팬에다가 한번 볶으신 다음에 예. 네 부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관 상태에 따라서 좀 상태를 보시고 네. 이렇게 한번 부숴보도록 할게요.
0: 네. 네. 자, 오늘은 물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바로 한번 부셔볼게요.
1: 네,
0: 여기 들어가면 매운맛이 좀 더 칼칼하게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깔끔하게.
1: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저는 오늘 이제 파기름을 이용해서 맛을 낼 건데요. 네. 고추기름을 이용해서 매운맛을 좀 내주셔도 좋습니다.
0: 이거 베트남 건고추라고 했네요. 네. 이건 좀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 이제 어떤 과정이 있나요?
1: 자, 이제 팬에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파기름을 이렇게 따로 나오는
1: 시판용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예? 굳이 예전에처럼 뭐 파를 일부러 막 내셔가지고 예. 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활용하시니까
0: 그러게요. 네,
1: 여기서 통마늘하고 예? 채썬 파 예. 이렇게 넣을게요.
0: 자, 이제 뭐 할까요?
1: 네, 살짝 향을 이렇게 내주시고 네.
0: 확실히 삼겹살 들어갈 때는 파기름과 네. 마늘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정말 궁합이 잘 맞죠? 예. 여기서 이제 삼겹살을, 냉동 삼겹살을 그대로 넣을게요. 네, 여기 넣으실 때는 예. 불을 항상 팬을 달구신 다음에 넣어주셔야 예. 노릇노릇하게 구울 수 있어요. 물기 없이.

0: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만약에 대패 삼겹살이면 예? 대패 삼겹살이나 우삼겹이나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1: 금세 잘,
0: 네, 예. 익어버리는데
1: 오늘은 씹는 식감 좀 더 주기 네네. 위해서
0: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살짝 우리 후춧가루를 먼저 한번 뿌려볼까요? 여기?
1: 후춧가루요. 네.

0: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두껍다 보니까 네. 소금, 후추는 미리 제가
1: 밑간으로
0: 네, 밑간을 하겠습니다. 예.
1: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양념으로만 이렇게 간을 하는 것보다는 네. 중간중간 밑간을 해야 이 맛이 탄탄하게 배더라고요.
0: 네. 지금 가정마다 이제 화력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숙련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센 불에서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네, 센 불에서 이렇게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1: 센 불에서 해야 물기가 좀 덜 나온다. 네, 네.
0: 어차피 숙주를 볶으면 또 저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최대한 여기서 물을 안 나오게끔 게? 좋습니다.
1: 저희 제일 센 불에서 하고 있고요. 네. 자, 숙주마다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센 불에서 해주시면 네. 좋다고 합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 익혀지나요?
0: 여기서는 거의 다 익혀주셔야 돼요. 왜냐면 숙주는 금방 양념이 다 저 익어버리기 때문에 네. 예.
1: 맞아.
0: 예, 잔열로 익혀.
1: 아삭한 식감을 네. 유지해야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0: 왜냐면 이게 딱 익었을 때 숙주가 예. 식감이 먹었을 때 물렁물렁하면 기분은 안 좋잖아요.
1: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숙주를 먹는 이유는 이 콩나물보다도 아삭한 식감이 네. 배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숙주가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죠?
0: 그냥 바로 없어지 약간 숨이 죽어버리면 거의 한 뭐 3분의 1 정도 줄여준다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요.
1: 네. 노릇노릇해졌어요.
0: 네, 이제 숙주를 한번 넣어볼게요.
1: 몇 배?
0: 숙주는

0: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후에는 자, 일단 채소들을 다 넣습니다.
1: 이제 건고추. 예. 처음에는 이제 탈 수 있으니까요. 예. 초보자들은 이렇게 넣으시고. 오! 굴소스 한번 넣어 주실래요?
0: 네, 굴소스. 네. 아, 요 상태로 위쪽에.
1: 네, 네. 아,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네. 가볍게.
0: 굴소스가 들어 확실히 감칠맛이 다르더라고요. 네. 풍미가.
1: 네. 그래서 간장을 넣게 되면 물기가 많이 생기니까요. 예. 굴소스를 넣어 주시고요.
0: 근데요, 오늘 숙주를 저희가 데치지 않고 생으로 넣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1: 숙주의 그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냥 바로 저기 데치지 않고 예. 볶아서 잔열로 익혀버리는 게 더 이렇게 식감이 아, 좋습니다.
0: 네. 오, 진짜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요.
1: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때 불을 꺼주시고요. 예? 이렇게 잔열로 익혀주신 다음에 야. 참기름을 살짝 여기 자. 넣어볼까요? 네. 자. 네. 네. 마지막에 향을 내주시고.
0: 때는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1: 네, 네. 저, 네, 담고요.
0: 오!
1: 그래서.
0: 예! 자, 옮겨 담아볼까요? 셰프님, 네. 아, 저는 항상 삼겹살 먹을 때 네. 물론 삼겹살을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도 있지만 참기름 소금에서 네네. 저는 고추장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네. 쌈싸 먹을 때도 그러다 보면 그날따라 이렇게 물이 많이 땡겨요. 네. 왜냐면 짜게 먹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너무 염도도 낮고
1: 담백하죠.
0: 그렇죠, 그렇죠.
1: 다 담백하니까
0: 네. 이런 식으로 삼겹살을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아삭한 숙주와 함께 하니까
1: 질리지 않게 뭐 만약에 예. 제가 우삼겹이나 이렇게 차돌박이를 했지만은 예? 저렴하게 뭐 집에 베이컨 있으시잖아요. 오. 베이컨으로 넣으셔가지고 하려고 예. 하셔도 좋아요.
0: 약간 먹기가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삼겹살을 먹어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네. 것 같아서
1: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네, 통깨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0: 이야. 이거는 밤에 뭔가 먹고 싶을 때 출출할 때 먹으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간식 대용으로도 좋고 네. 식사로도 좋고.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숙주 삼겹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숙주 삼겹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숙주는 누런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마늘은 편 썰고 대파는 반 갈라 속대를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씨 제거한 청양고추, 홍고추도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는 꼭지, 씨를 제거한 뒤 채 썰고 베트남 고추는 부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 대파, 마늘을 넣어 볶다가 삼겹살을 넣어 구워주세요. 여기에 후춧가루, 소금을 뿌려줍니다. 숙주,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청양고추, 홍고추, 베트남 고추,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숙주 삼겹볶음을 담은 뒤 통깨를 뿌리면 숙주 삼겹볶음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이 마늘종이 맛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완소 반찬 같은데요. 이 마늘종 명량구이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우선 마늘종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실고추 대신에 제가 홍고추 이렇게 가늘게 썰어놨고요. 예. 그다음에 통깨, 통마늘. 네.
0: 오늘 마늘종이 굉장히 신나게 보이는데 네. 이 마늘종 오독오독한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 명란젓이 또 나왔네요.
1: 명란젓이 저 오늘도 저염 네. 명란을 제가 준비했고요. 네. 세척에 필요한 이제 청주, 네. 그다음에 소금 네, 준비했습니다.
0: 그때 알려주셨죠? 네. 자, 명란젓은 너무 좋은 게 명란젓을 요리할 때는 네. 양념 재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자, 혹시 양념 재료 한번 볼게요.
1: 그리고 맛간장, 그다음에 맛술, 참기름, 물엿, 파기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0: 자, 파기름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네. 옆에는 보니까 네. 이거 에그 스크럼블이에요?
1: 네, 스크럼블 에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활용을 하실 때 예. 덮밥이나 곁들여 드실 때 저번에는 두부로 이제 같이 까나페를 했잖아요. 예. 그런 시간에 오늘 계란으로 단백질을 같이 곁들여 봤습니다.
0: 예. 자, 오늘의 요리는 누구나 무난하게 아주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1: 먼저 그러면 마늘총부터 네.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0: 셰프님. 네. 최근

0: 최근에 제가 새우비에서도 마늘종 갖고 요리를 했었는데
1: 네.
0: 이 마늘종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마늘종만의 이 특유의 매콤함이 있잖아요.
1: 네.
0: 식감도 좋고.
1: 맞습니다. 그래,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연하잖아요.
0: 예?
1: 지금 딱 먹기에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0: 또 연할 때구나.
1: 네.
0: 지금이.
1: 딱 3등분을.
0: 예.
1: 왜냐면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이제, 6월 말쯤에
0: 예.
1: 나오긴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연한 게 나오거든요.
0: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마늘이랑 마늘종을 고기 먹을 때 같이 싸 먹어요.
1: 되게 좋아요. 네.
0: 예.
1: 그래서 매운 거를 잘 드시나 봐요. 굉장히.
0: 그럼요. 매콤한 거 좋아하고 이 마늘종의 매력을 좀 뒤늦게 알았거든요.
1: 이게 지방에서는 다 이렇게 찍어 드시거든요. 회나 이렇게 할때 찍어 드시는데.
0: 예. 자, 그다음에 오늘도 어김없이
1: 통마늘을.
0: 아, 그렇죠.
1: 네. 마늘을 이거는 이제 편으로
0: 편
1: 이렇게 썰어주십시오.
0: 마늘 편 썰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통마늘까지
1: 네.
0: 준비를 했고요. 자
1: 그다음 기억 나시나요?
0: 이거 알죠?
1: 네.
0: 이거 약간 이 이거 뭐라 해야 돼? 염도를 조금 빼주기 위해서
1: 네.
0: 저희가
1: 네.
0: 이 청주를 청주 살짝 담궈주는 거예요. 살짝 헹궈주는 거죠.
1: 네.
0: 이 염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맞나요?
1: 맛이 빠지지 않게.
0: 아, 맛이
1: 청주는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청주를 살짝 넣어주시고.
0: 아니, 그렇게 본인이 맞추실 거면 이렇게.
1: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 네.
0: 아, 헷갈려가지고.
1: 네. 그래서 약간의 네. 소금을 해서 이렇게 얘도 한번 찌개에다가 네. 제가 이렇게 받쳐놓을게요.
0: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저염 명란젓을 한번 썼거든요.
1: 네.
0: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준비하셨나 봐요.
1: 네, 아주 밥반찬으로 좋으니까.
0: 맞아요.
1: 준비했습니다.
0: 요 그때 지난번에 사둔 게 있어가지고 저희
1: 네,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1.5cm 정도
0: 예.
1: 네, 잘라주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로.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1: 네.
0: 저염 명란젓이 아닌 그냥 일반 명란젓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 한번 이렇게 물에
0: 네.
1: 저 청주하고 소금물에 씻으신 다음에요.
0: 예.
1: 똑같이
0: 한번,
1: 네, 넣으시면 돼요.
0: 자. 그때도 왜 무생채랑 또 같이 먹으면
1: 무채나
0: 예.
1: 무순이나 오이채
0: 예.
1: 같이
0: 예.
1: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0: 예.
1: 오늘은 마늘종이 있기 때문에
0: 예.
1: 네, 같이 상관이
0: 없습니다. 오늘은 또 안
1: 어울리네요.
0: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손질을 해봤고
1: 네.
0: 그럼 이 다음 뭔가요?
1: 자, 이제는 한번 볶아 보도록 할게요.
0: 바로요?
1: 네.
0: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이 볶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거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1: 마늘종부터 이제 넣을 건데요.
0: 예?
1: 파기름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파기름.
1: 네.
0: 저희가 이제 또 쉽게 시중에서 구입한 파기름부터
1: 네.
0: 해볼게요.
1: 파기름 먼저 두를게요.
0: 파기름 두르고
1: 네.
0: 그다음에 마늘종 가죠?
1: 네.
0: 예.
1: 마늘종 먼저 넣어주시고.
0: 아무래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1: 네.
0: 명란보다는 단단하기 때문에. 네.
1: 그 다음에 편마늘도 같이
0: 네.
1: 넣어서 볶을게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1: 네.
0: 마늘종의 마늘. 예.
1: 여기에 저는 안 넣었지만은
0: 네.
1: 건새우 같은 것도 살짝 넣으셔도 아주 좋아요.
0: 반찬, 예.
1: 네.
0: 우리 감독님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마늘종을 많이 드셔야 돼요.
1: 네.
0: 진짜 마늘과는 또 다른 맛이에요. 그쵸?
1: 맞습니다.
0: 같은 매콤함이었는데,
1: 네.
0: 매운맛인데도 조금 이 식감도 다르고.
1: 네. 여기서 마늘종이
0: 네.
1: 연하긴 하지만은 먼저 양념을 넣을게요. 맛간장.
0: 저희가 만들어줬던
1: 네,
0: 맛간장.
1: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맛술.
0: 맛술.
1: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나 이제 물엿 넣어주시고요.
0: 네. 확실히 윤기가 좋아지겠죠?
1: 네.
0: 근데요, 오늘 이 마늘종 명란구이에 들어가는 마늘종은
1: 네, 네.
0: 어느 정도로 익혀주나요?
1: 약간의 식감이
0: 네.
1: 완전 물러지지 않게
0: 그쵸?
1: 한 60% 정도 넣어주시고요.
0: 예.
1: 여기 명란젓을 그대로 부서지지 않게 약불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0: 자,
1: 네, 참기름을
0: 네.
1: 마지막에
0: 자. 셰프님,
1: 네.
0: 이제 명란젓이 들어간 후에는
1: 네.
0: 어느 정도 익혀줘야 되나요?
1: 부서지지 않게끔
0: 네?
1: 명란젓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하얗게 변하면 그때 넣어주시면 돼요.
0: 근데 셰프님, 명란젓은
1: 네.
0: 완전히 안에까지 익힐 필요 없지 않나요?
1: 살짝만 익으시면 되고요.
0: 예.
1: 완전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끔만
0: 예?
1: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0: 부서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0: 같아요. 약간
1: 네. 지저분해지니까. 자, 지금 명란이 익는 소리가 톡톡씩 들려요. 네. 너무 좋은데요?
2: 와. 이 명란이 이렇게 톡톡톡 나오면서 네. 묻혀지거든요, 많이.
1: 명란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명란들이 네. 마늘종에 엉겨 붙으면서 네. 이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너무 좋고.
1: 마늘종 식감도 좋은데 명란이 씹히는 이 식감도.
2: 그래서 혹시 더 여기에 염도가 네. 좀 높은 편이면 네. 그 기호에 따라서 참기름을 좀 더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네.
1: 참기름 네. 가감하시고. 네. 우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2: 먼저 메인 접시 지금 예. 담아보고
1: 먹을게요.
2: 그래서 마늘종 같은 거를 먼저.
1: 예. 아. 마늘종 색감이 살아 있고 식감도 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독오독한 네. 식감. 이야, 명란을 또 이렇게 먹어보네요.
2: 네. 이렇게 하고.
1: 예.
2: 편마늘도 살짝 이렇게 두시고요. 그래서 혹시 뭐 견과류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셔도 네. 좋아요. 넣고 그래서 약간의 실고추 같은 거, 네. 고추 같은 거 살짝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1: 예.
2: 밥도둑 반찬이 예. 완성됩니다.
1: 그리고 우리가 아까 네. 밥이랑 덮밥처럼 또 먹는다고 했잖아요.
2: 네, 그냥 간편하게 네. 딱 냉장고에 꺼내셔가지고 네. 마늘종 이렇게 하고 명란. 볶음을 주신 다음에
1: 어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한 끼 뚝딱인데요.
2: 네, 이렇게 해서
1: 지금 이렇게 명란이 뭉쳐 있지만 요거를 사사사 풀어 먹으면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2: 그리고 제가 예. 저 스크램블 에그를 살짝 이렇게 옆에 담아둘게요.
1: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뭔가 밖에 나와서 먹는 그런 음식 같아요. 네.
2: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예. 또 마요네즈 있잖아요. 예? 마요네즈 살짝만 이렇게 넣으시면은 같이 먹기에도 좋고요.
1: 예. 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늘종 명란구이가 완성됐습니다.
3: 마늘종 명란구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종은 한입 크기로 썬 뒤 마늘은 편 썰어 주세요. 저염 명란젓에 청주, 소금을 넣어 섞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저염 명란젓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파기름, 마늘종, 마늘을 넣어 볶다가 맛간장, 맛술, 물엿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저염 명란젓,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릇에 마늘종 명란구이를 담은 뒤 채썬 홍고추, 통깨를 뿌려줍니다. 여기서 잠깐! 밥이 담긴 그릇에 마늘종 명란구이, 스크램블드 에그를 담은 뒤 채썬 홍고추, 통깨를 뿌려주면 마늘종 명란덮밥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 만점 마늘종 명란구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기분 좋은 매운맛에 담백한 고기맛까지 최강 조합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부터 달콤 짭조름한 양념 맛에 자주 손이 가는 감자 땅콩 조림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4: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5: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6: 어어어. 아, 다들 항상 하나?
5: 네.
4: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5: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6: 야, 너 뭐 하는 거야?
4: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5: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6: 너 이거 몇 개야?
5: 네 개?
4: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5: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정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6: 뭐라고?
4: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6: 어?
4: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0: 맛있겠다.
1: 우와! 이, 이, 사과 두 개. 우리 둘 다 너무 작아.
2: 짜자잔!
3: 삽이다!
2: 날 좀 봐. 난 키가 커서 손이다. 잘 봐. 사과 세 개. 세 개라고 알겠지? 따라와 볼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게임을 하나 해보자.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게임 이름은 바로 사과를 찾아라. 섞어 또 섞어 또 섞으면
1: 섞고 또 섞고
2: 또 섞으면 제자리 준비 멈춰. 자, 몇 번 컵에 사과가 있을까요? 1. 네가 첫 번째 숫자니까 제일 먼저 맞춰봐.
0: 이거 첫 번째 컵.
1: 우와.
2: 아깝다. 1. 2. 난 두 번째 숫자니까 두 번째로 맞춰봐.
1: 이거 아니 이거.
2: 내 차례네. 3은 세 번째 숫자야. 1, 2, 3. 행운의 숫자 3.
1: 와. 잘했어.
0: 사과 한 개가 없어졌어.
1: 남은 사과는 두 개야.
2: 다시 또 놀아보자. 이번 게임은 바로 사과 머리에 올리기. 규칙은 아주 간단해. 사과를 머리에 올리고 안 떨어지면 돼. 그럼 이제 바꿔서 해봐.
0: 뭐야? 손이 안 닿아. 내가 너보다 작으니까. 난 숫자 중에 제일 작아.
1: 그럼 무조건 내가 이기겠네. 난 너보다 크니까. 어? 이런 바보. 난 1보다 크지만 3보단 작잖아.
2: 난 너희 둘보다 크지롱. 내가 제일 커. 내가 또 이긴 것 같네. 1, 2, 3.
1: 사과 두 개가 없어졌어.
0: 이제 하나 남았어.
2: 슈퍼! 어? 방금이 마지막 게임이었어. 제일 크게 놀래킨 사람이 이기는 거야.
0: 석닥석닥. 끼.
1: 더하기 2는 바로
2: 3. 2. 어? 슬퍼하지 마. 실망하지도 말고 그냥 기뻐라고. 1, 2, 3. 나무 세 그룹. 하나 받고 두 개, 세 개, 사과 세 개.
0: 하나는 내가 먹고
1: 또 하나는 내가 먹고.
2: 난 벌써 세 개나 먹었는데.
1: 그래도 나눠 먹자.
2: 고마워. 이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해볼까? 이 사과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자, 1, 2, 3.
4: 와우, so many rubber ducks. Where do you think they've come from, Blue?
5: Let's follow the trail and see.
4: Here's another, and another.

0: no, no! I can't see!
1: Oh!
0: Mm.

찾아온 거지? 저기 혹시 왕인가요? 정말요?

임금님을 이렇게 곱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날개를 따려고 몸을 굽히시다니 안 되죠. 임금님이 저런 차를 탈 순 없죠. 절대로 안 돼요. 임금님이 이렇게 차를 고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콧물에 비비는 것도 안 되는데. 임금님은 설거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정리하거나 청소하시는 것도 안 된다고요.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번에는 또 뭘 하시려고요? 설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모기에게 물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휴가 중입니다. 저 라이언 3세는 제가 없는 동안 왕관을 당분간 마샤 여왕에게 넘깁니다. 제가 여왕이 된다고요? 우리 왕국을 다스릴 법을 만들어야겠어요.

벌레를 잡아준 거구나.

아주 잘 깔았군. 그럼 이제부터 여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해. 정원도 예쁘게 꾸미고 분수도 만들도록 해. 모두 여왕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볼 거야. 야호! 여왕으로 살아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다. 우리 백성들의 솜씨가 꽤 괜찮은데? 즐거우니 백성들도 즐겁겠지? 난 정말 위엄있고 우아하고 멋진 여왕이야. 여왕의 식사!

0: 너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난 여왕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감히 여왕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지 마. 어? 지금 여왕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야?
1: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왕관의 힘이 날 이상하게 만들었어. 기분이 전혀 좋지가 않아. 구석에 서서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왕은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된단 거지.
0: 그러니까

있어. 우린 이제

미래가 빨리 오고 있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한 좋았던 시간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어느 날 인디의 교실에서 차를그로 동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테리어들은 피라냐를 만들고 있었죠. 블루이는 고래를 만들었고 윈터는
1: 아축! 코딱지!
0: 아, 윈터는 장난을 쳤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 인디는 말을 만들고 있었죠. 인디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먼저 말의 몸통을 만들었고 다음은 다리를, 다음은 꼬리를 만들었고 머리도 만들었어요.
2: 말이다. 띵!
0: 인디는 정말 기뻐했어요.
2: 있잖아, 블루, 이것 봐.
1: 오, 와!
0: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1: 정말 멋있는 소다, 인디.
2: 소라고?
0: 인디의 말이 소처럼 보였죠.
3: 소 잘 만들었다.
2: 이거 소 아니야, 이건 말이라고. 아니, 그건 소야. 윈턴?
1: 왜? 아!
2: 윈턴!
1: 윈턴, 장난 좀 그만하면 안 돼? 난 원래 이렇거든.
0: 인디는 정말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 보여서 선생님이 인디를 위로하러 갔죠. 인디가 말하길,
2: 차를그로 동물 만드는 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0: 왜 그러는 거야? 이유를 말해봐, 인디.
2: 왜냐면 제 말이 소처럼 보이니까요.
0: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해?
2: 왜냐면...
0: 그리고 인디가 아주 슬픈 이야기를 했죠.
2: 제가 잘 못해서요.
0: 그래서 인디는 다시 만드는 것 대신 다시는 차례그로 만드는 걸 하지 않았어요.
2: 네? 왜요?
0: 왜냐면 스스로 잘 못한다고 했으니까.
2: 맞아요, 그랬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0: 이야기 끝.
2: 이야기가 재미없어요, 칼립소 선생님.
0: 나도 그래. 근데 인디 이야기잖아.
1: 이야기 속 내 모습은 좋았는데
2: 인디가 포기한 게 별로예요.
0: 이야기를 다르게 바꾸면 어때?
1: 그래, 나는 멋진 근육을 만들어줘. 제발.
2: 알았어. 짠!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 윈턴이 다가왔어요.
0: 가끔은 윈턴이 장난꾸러기이지만 마음은 아주 따뜻한 아이랍니다.
2: 윈턴이 인디에게 말했어요.
1: 넌 잘하는 게 엄청 많아, 인디. 정말로.
2: 아니야, 이것 봐. 내 말이 소처럼 보이잖아.

0: 윈턴, 맥도날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지 않아?
1: 내가 찾아볼게. 맥도날드 농장에 이야이야우 동물들이 있어요.
0: 소다! 찾았어!
1: 이야이야우. 둘이 서로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0: 잠깐만,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1: 어, 맞아.
0: 우린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해. 할아버지한테 말이 있는지 볼까?
1: 도코닥, 오리, 돼지. 어, 말은 없어. 뭔가 좀 이상한데.
0: 윈턴,
1: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왜 말이 없을까?
0: 윈턴,
1: 도망갔을지도 몰라.
0: 윈턴,
1: 어?
0: 그냥 내 말을 소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걸까?
1: 근데 소가 아니잖아. 이건 말이야.
0: 나도 알아. 근데 말처럼 보이지 않잖아. 이건 그냥 소처럼 보이니까.
2: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근육도 멋진 윈터는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했답니다.
1: 아니, 인디. 이건 말이야. 아,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돼.
0: 하지만 우린 말 그림이 없잖아.
1: 아니,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따라와. 뽀뽀뽀뽀뽀.
3: 그런데 윈턴이 자동차로 변신할 수도 있대요.
0: 옆에 살고 있는 마린 메이저 톰을 만날 수 있는지 칼립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1: 또또또, 소모형 말 들고 있어, 인디.
0: 알았어. 마침내 문제를 발견했어요.
1: 목이었어, 목이라고.
0: 목이 짧았어.
1: 말은 목이 엄청 길어.
4: 맞는 말이야.
5: 만세!
0: 고마워, 메이저 톰.
4: 천만의 말씀. 근데 윈턴, 맥도날드 할아버지네도 말이 있는데 책을 쓸 때 말이 놀러 간 거래.
1: 우와!
0: 이제 소모양 말을 고칠 준비가 됐어요.
1: 내 튼튼한 근육으로 차례를 만지는 건 너무 쉬워.
0: 고마워, 윈턴. 소는 이제 잘 가고 새로운 말은 어서 와.
1: 만세!
6: 멋진 기린이네.
0: 안 돼. 우리가 소모양 말을 기린으로 만들어버렸어.
1: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만든 거야.
2: 인디는 시작한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0: 맥도날드 농장에 이야이야오 동물들이 있어요.
1: 기린 모양 말!
0: 이야이야오. 그 이름,
1: 여기서 깨깨, 저기서 깨깨.
2: 좋아요, 좋아요. 다음 이야기는요?
0: 다시 고쳐보기로 했어요. 목을 너무 길게 만든 거였어. 짠!
6: 말이다!
0: 도와줘서 고마워, 윈턴.
1: 별건 아니야. 네가 잘한다고 말했잖아.
0: 너도 잘하는 것 같아.
2: 와, 참 잘했어요.
0: 이름을 뭐라고 하지?
4: 메이저 톰.
5: 안녕, 메이저 톰.
0: 그래, 메이저 톰.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
2: 정말 잘했어요.
7: 블루이, 말했지? 입 꼭 다물고 먹기.
8: 죄송해요, 아빠. 계속 잊어버려요.
7: 괜찮아. 블루이.
8: 죄송해요.
7: 계속 아빠 말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게 될까요?
8: 유니코스!
9: 잘 지냈어, 통통이 친구들.
7: 아, 유니코스. 블루이가 계속 쩝쩝거리면서 먹어.
9: 그래서? 나도 맨날 쩝쩝거리면서 먹는데. 이거 봐.
7: 방금 머리카락에 있는 벌레를 먹은 거야?
9: 맞아.
7: 아유, 안 되겠어, 얘들아. 유니코스 말 듣지 마.
9: 뭐? 왜 안 돼?
7: 왜냐면 더러우니까. 이를 닦지도 않을 거고 채소도 안 먹을 테고 샤워도 안 하잖아. 더러워.
8: 그치만 그래서 좋은 거냐? 더러운 거 신경 안 쓰잖아요.
9: 난 지금 내 모습이 좋아. 왜 내가 바뀌어야 돼?
10: 좋은 아침, 파란 곰돌이들.
9: 저분은 누구셔?
8: 우리 엄마.
9: 나 너희 엄마랑 결혼할 거야.
8: 뭐라고? 그만, 이미 결혼해서 안 돼.
9: 그게 무슨 상관이래?
8: 엄마가 누구랑 결혼한지 알고 있으면 상관이 있지.
7: 그래, 아주 괜찮은 남자야.
9: 내가 훨씬 더 괜찮거든. 잘 보라고. 저기 아가씨, 우리 언제 결혼하는 거야?
7: 좋은데?
6: 절대로 안 할 건데.
9: 아야야야야, 이거 좀 봐줄래?
6: 이게 묻은 건 칠리 소스야?
9: 이건 달콤한 칠리 소스야. 맛 좀 보게 해줄까?
6: 궁금한데. 됐어. 보아하니 한 번도 이 닦은 적 없고 머리도 안 빗고 평생 샤워도 안 한 것 같은데.
7: 아주 잘했어, 유니코스. 이제 나가보는 게 좋겠다.
8: 안 돼, 멈추지 마.
9: 너희 엄마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안 갈 거야.
7: 이런.

0: 엄마가 말한 것들이 다 뭐였지? 이닫기, 머리 빗기랑 샤우.
1: 샤워.
0: 아, 뭐든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1: 알았어, 우리 따라와.
0: 좋았어.
2: 아니, 근데 이거 나 스스로 하는 거겠지?
0: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을 수가 없어.
1: 이건 치약이라고 해.
0: 이거 먹는 거야?
1: 아니, 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0: 이 버튼은 어디에 쓰는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완전 놀랬잖아. 그만해. 내 뿔을 받아라.
2: 스스로 나아지는 건 아닌 것 같네.
1: 잘 들어, 유니코스. 아무도 브로콜리 먹고 싶어 하지 않아. 빙고 빼고 그냥 해야 하는 거야.
0: 근데 왜 해야 하는 거지?
1: 엄마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엄마는 브로콜리 먹는 사람 좋아해.
0: 알았어, 그럼 먹어볼게.
1: 좋아, 준비됐어?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
0: 알았어, 가기 전에 벌레만 먹고.
1: 엄마 앞에서 벌레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알았지?
0: 알았어, 알았다고.
1: 아빠도 알았어요.
2: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0: 맞아, 그게 아빠랑 무슨 상관이래. 안녕! 어? 어, 미안해. 그러니까 사랑해. 놀라게 할 생각 없었어.
3: 그래, 괜찮아.
0: 나 방금 깔끔하게 샤워했고 이도 깨끗이 닦았어. 그래서 혹시 나랑 같이 브로콜리 먹는 건 어떨까 하는데.
1: 브로콜리!
0: 아, 그러니까 브로콜리?
3: 그렇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씻었고 귀여운 나비 넥타이가 마음에 드니까 좋아, 그래 같이 먹어볼까?
4: 이런 세상에!
0: 잠깐! 안 돼! 돌아와!
2: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1: 아빠!
2: 뭐?
0: 미안해, 얘들아. 잘할 수가 없었어.
1: 네 잘못이 아니야, 유니코스.
5: 맞아, 아빠 잘못이야.
2: 나?
0: 아빠? 나보고 아빠라니. 난 벌레도 먹었는데.
5: 유니코스, 넌 인형이잖아.
1: 널 조종하는 건 아빠고.
0: 무슨 그런 말을.
1: 아빠, 넌 인형이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아빠가 말하고 있을 때 동시에 말해봐.
0: 알았어, 그럼 벌레 눈이라고 할게. 준비됐어?
2: 준비.
0: 벌레 눈?
2: 벌레 눈.
1: 봤지? 아빠가 나중에 말했어.
0: 아, 아빠가 좀 늦어서 다시 해봐. 벌레 눈?
2: 벌레 눈.
0: 아빠가 속임수를 쓰려고 해. 내가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지.
1: 아빠, 사실을 말해줘요.
2: 알았어, 알았어. 이봐 친구, 넌 인형이야. 내가 널 조종하는 거고. 미안하다.
0: 시작하셨네.
1: 사실이야. 혹시 너 다리를 본 적 있어?
0: 무슨 뜻이야? 내 다리라니. 그냥 정상인. 내 인생이 거짓이었어.
2: 그래. 그리고 하나 더.
3: 안녕.
0: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3: 지금 뭐 하는 거야?
0: 아빠가 뭘 원하든지.
2: 누군가는 스스로 미안하다고 느낄 거야.
0: 누군가? 네가 그 누군가잖아. 나는 아무도 아니야.
3: 준비됐어? 시작.
0: 잠깐, 잠깐, 잠깐.
1: 여기 무슨 일이야? 우와, 느낌이 이상해.
6: 오, 정말 대단한데?
3: 아무도 아닌 게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
6: 뭐예요?
3: 모두가 될 수 있으니까.
0: 우와. 엄청난 하루야.
1: 맞아요.
0: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인형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어?
1: 장난치지 마. 잘자, 유니코스.
0: 잘자.

0: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
1: 오늘 배운 게 뭐였어, 캐티?
2: 내가 하는 행동은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
3: 근데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더라?
0: 그러니까 어, 아빠 앞을 막고 있어요.
3: 어디 앞을 막고 있다는 거야?
0: TV요. 맞아,
3: 맞아. 정말? TV 안 보이는데?
0: 뒤에 있잖아요.
3: 아, 여기 있구나. 이것 봐, 고양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네.
0: 안 보이잖아요.
3: 얘네들은 운전면허 어떻게 땄을까?
0: 아빠 좀!
3: 나보고 움직이라는 거야?
0: 맞아요.
3: 아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0: 움직 움직 움직 움직 움직 움직
1: 옆으로 움직이세요.
2: 아 그래 미안. 이렇게 하라고?
1: 네 고마워요.
2: 다행이네. 어 내가 왜 왔는지 기억났어. 우리 놀이터에 갈 거야.
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거북이 친구. 아빠 우리 롤러코스터 놀이할래요? 오 거북이 친구네.
2: 아, 아마 누가 잊어버리고 갔나 봐.
1: 롤러코스터에 그냥 두고 간 거예요?
2: 아니, 아마 다른 곳에 두고 간 것 같은데 누가 찾아가기 쉽게 여기에 둔 것 같네.
1: 같이 놀아도 될까요?
2: 어, 그래, 그럼.
1: 나랑 같이 롤러코스터 놀이할래, 거북이 친구야?
2: 롤러코스터 올라갑니다.
1: 와, 밥 잡아, 거북이 친구야.
2: 이제, 와! 이제 가자 빙고. 엄마랑 블루이가 올 거야.
1: 알았어요.
2: 아 근데 빙고 거북이 친구는 두고 가야지.
1: 아 집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2: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야. 주인이 찾고 있을지도 몰라.
1: 알았어요. 안녕 거북이 친구. 내일 다시 돌아올게.
3: 어 와 누가 두고 갔나 봐. 그래, 같이 놀아도 돼. 이제 갈 시간이야. 제자리에 다시 놓아줘. 주인이 돌아올지도 몰라.
1: 아빠, 빙고 TV 봐도 돼요?
2: 어, 당연하지.
1: 만세!
2: 아빠도 빙고랑 같이 볼 거야. 좋았어. 그럼 TV 보자.
1: 아빠?
2: 왜?
1: 빙고 TV를 켜고 나서 TV 보고 싶어요.
2: 어, 그래. 어쩌지? 우리 놀이터에 가요.
1: 와! 거북이 친구야.
2: 이제 출발. 악어 조심하고. 모래도 조심해. 뱀이다 점프. 와, 23초 걸렸네. 지금까지 제일 빠른데?
1: 잘했어, 거북이 친구.
2: 비가 올 것 같은데?
1: 거북이 친구를 비 맞게 둘 순 없어요. 물에 젖어요.
2: 상관없어요, 거북이니까.
1: 오, 맞아요. 여기에 있으면 안 젖을 거야, 거북이 친구.

0: 그건 안 돼요. 집으로 데려가면 안 돼.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야.
1: 거북이 친구야, 아직 여기 있구나. 입맞지도 않았어.
2: 자, 그럼 거북이 친구, 점프할 준비됐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스런 아내를 만나야 되겠지? 준비됐어?
1: 준비됐어요. 우! 와! 해냈어요.
2: 아우, 이런, 이제 그만 탈래.
1: 아빠, 거북이 친구 이제 집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아마도 주인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2: 그럼 내일까지도 여기에 있으면 데려가도 돼.
1: 좋아요.
2: 근데 올바른 일인지는 모르겠네.
1: 하룻밤만 더, 거북이 친구야. 그럼 나랑 같이 집에 갈 수 있어. 여기 뒤에 앉아있으면 더 편안할 거야. 그리고 신문 보고 싶으면 이거 봐. 내일도 만나.
2: 준비 시작!
0: 아마 주인이 돌아와서 찾아갔나 봐. 정말 잘 됐다, 그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숨었으면 찾으러 간다. 찾았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건 안 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
1: 거북이 친구야! 어? 거북이 친구야? 거북이 친구를 못 찾겠어요.
2: 미안해, 빙고. 거북이 친구 주인이 돌아와서 데리고 간 것 같네.

0: 그럴 리가 없어요.
1: 무슨 뜻이야?
0: 빙고가 거북이 친구 신문 아래에 숨겨뒀어요. 주인이 못 찾게.
1: 아, 그래? 아, 그런 건 올바른 일이 아니야, 빙고.
0: 맞아요. 죄송해요.
1: 그래, 착하다, 우리 딸. 아니, 잠깐만. 저기 봐.
0: 응? 거북이 친구다! 미안해. 주인이 찾지 못하게 널 숨겼어. 다신 안 그럴게.
1: 집에 갈 시간이야.
0: 거북이 친구 집에 데려가도 돼요?
1: 아빠가 괜찮다고는 했는데 정말 데려가고 싶은 거야?
0: 거북이 친구 주인이 곧 찾으러 오면 좋겠어요.
1: 정말이야?
0: 거북이 친구 외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2: 막내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3: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2: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3: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2: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3: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0: 어?
3: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그게 더 좋단 말씀이시죠?
1: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가 연주하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0: 레슨도 하시나요?
1: 저요? 아니요. 앞발이 많이 아파서요.
0: 이제 갈 시간이야, 빙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7: 너 대박 찍기!
6: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당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7: 너, 너 뭐냐?
6: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7: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6: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0: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1: 기구실하고 예매하고. 기구실하고 예매하고. 예매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2: 바뀌는 게 있을까?
3: 뭐 가만히 또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3: 영어 점수 지키지! 가자!
1: 응?
4: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5: 영어.
4: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5: 17점 수학.
4: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5: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4: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5: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4: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5: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4: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5: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4: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5: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5: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4: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5: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0: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특별한 배달! 안녕하세요!
1: 오! 트럭! 트럭! 트럭! 트럭! 트럭! 트럭! 트럭! 트럭! 트럭! 트럭! 아! 오! 예! 뭐?
2: 뭐?
1: 뭐?
2: 뭐?
1: 뭐? 뭐? 뭐?
2: 좋은 아침, 바브. 택배 왔어?
3: 배달해줘서 고마워, 로이드. 엄청 기다리던 거야.
1: 기쁘다.
2: 어허.
1: 배달.
2: 배달.
1: 기쁘다.
2: 어허.
1: 예.
2: 하, 트럭이 고장난 것 같네. 그럼 이제 이 택배들을 어떻게 배달하지?
1: 배달!
4: 기쁘다!
1: 배달! 기쁘다!
2: 뭐야, 안 돼! 안 돼! 화성인들이 내 택배들을 가져가잖아!
1: 옙! 배달! 택배!
2: 배달을 도와주려는 거구나! 고마워, 화성인들! 너희가 최고다!
1: 옙! 도와! 배달을 도와!
4: 기쁘다!
1: 기쁘다!
2: 화성인들 고마워!
1: 기쁘다!
4: 도와! 배달을 도와!
1: 배달! 기쁘다!
5: 부서졌잖아.
3: 망가졌어.
2: 문제가 심각하네.
0: 메카빌더 출동 준비.
5: 뭐야? 물건이 다 부서졌잖아.
2: 아, 미안해, 마윈.
6: 무슨 일이에요, 로이드?
2: 메카빌더 왔구나. 내 트럭이 고장나서 화성인들이 내 대신 배달을 도와주고 있어.
7: 오, 그거 참 고맙네요.
2: 그렇지. 근데 택배 상자를 그냥 던져. 저렇게 높은 곳에서.
1: 예. 배달, 택배. 아하.
2: 그래서 전부 다 부서지고 있어. 원래 택배를 받으면 모두가 기뻐하는데 부서진 택배 상자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메카빌더, 그래서 문제인데 화성인들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니?
0: 저희가 해결할게요. 메카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

0: 쫓겨났다. 얍!
1: 화성인들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해.
0: 오, 내가 받을게, 내가. 오! 짜잔, 여기 있습니다.
2: 정말 고마워.
1: 우와, 방금 저 택배는 부서지지 않고 배달됐네.
3: 아, 우리가 택배를 전부 미리 받아서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놓으면 어때? 그럼 부서지지 않잖아.
0: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보자.
1: 제트기
0: 스프링고추
3: 롤러백치. 받아서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놓는 방법은 성공이야. 더 이상 택배 상자가 부서지지 않고 있잖아.

0: 더 이상 택배를 받을 손이 없어.
1: 동시에 받을 택배가 너무 많아. 우리 손은 두 개뿐인데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2: 좋았어. 택배를 안전하게 받았어. 아, 고마워, 화성인들.
3: 화성인들?
4: 해달.
5: 저 택배 상자는 부서지지 않았어. 떨어진 쿠션이 푹신푹신하니까.
1: 그리고 저 소파는 넓어서 더 많은 택배를 받을 수도 있어.
0: 아, 실례합니다. 아, 혹시 택배를 안전하게 받게 소파를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2: 그래, 어서 빌려가.
5: 이쪽! 저쪽이야! 이번엔 저쪽! 받았다! 잘했어, 메카들!
1: 예상대로 됐어! 소파로 택배를 잘 받았고 부서지지도 않았어!
0: 근데 화성인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5: 화성인들

0: 특별 배달입니다.
1: 고마워. 시간 딱 맞춰서 왔구나.
2: 나 너무 피곤해.
3: 따라잡을 수가 없어. 받아야 할 택배가 너무 많아.
0: 여기 봐. 내가 하나 더 받았어. 이건 택배가 아니라 장난감이래.
2: 내 낙하산 장난감 받아줘서 고마워, 메카쿠키.
0: 고맙긴 뭘 이지.
2: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났어. 고마워, 이지. 네 낙하산 장난감 덕분에 생각이 떠올랐어. 이걸 봐. 우린 택배 상자를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어야 해. 물건이 바닥에 부딪혀서 망가지지 않도록. 이럴 때 낙하산은 공기의 저항을 크게 만들어줘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주지.
0: 오, 그렇다면 우리가 택배 상자에 낙하산을 달아주면 택배 상자들이 천천히 내려와 부드럽게 착륙해서 안 부서지겠네.
3: 시험 해보자. 근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4: 자, 여기.

0: 그럼 이제 연결할 뭔가만 찾으면 돼.
1: 에비, 내 트럭 안에 이 끈이 있는데 이거면 될까?
0: 딱이에요.
1: 아, 네, 되겠네요.
2: 고마워요, 로이드.

0: 이제 이 낙하산들을 택배 상자에 묶어야 해. 화성인들이 상자들을 떨어뜨리기 전에.
1: 나한테 맡겨. 이봐, 너희가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거 봤는데.
2: 배달, 아하, 배달. 아하.
1: 혹시 택배 배달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니?
2: 더 기쁘게.
1: 택배 상자들에 낙하산을 매달면 부서지지 않을 거야. 그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쁠 거고.
2: 더 기뻐.
1: 그래, 더 기쁠 거야. 두고 봐. 어서 해보자.
2: 아하, 아하.
3: 어, 저기!

0: 우와.
1: 잘 돼가고 있어. 택배 상자들이 천천히 내려와서 이제 부서지지 않아.
2: 기쁘다. 더 기쁘다.
3: 너희는 우리 프리티 빅시티에서 가장 훌륭한 택배 배달원들이야.
2: 더 기쁘다. 배달.
3: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낙하산을 만들어 택배 상자에 달았더니 땅 위에 부드럽게 착륙했고 부서지지 않게 됐어.
4: 고마워. 그리고 너희도 고맙다.
5: 고마워, 화성인들!
6: 어, 고마워!
1: 트럭은 고쳤어요, 로이드?
4: 다 고쳤어. 그리고 너희 덕분에 택배도 전부 다 배달했고. 대체 어떻게 해결한 거야?
3: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7: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3: 출동할 시간이야.
4: 미끄러질 준비 됐나요, 여러분?
8: 자, 슈퍼 썰매 미끄럼틀! 제자리에
4: 준비 출발!
3: 진짜 빠르다!
8: 썰매 가는 것 좀 봐! 정말 잘 간다!
4: 저런, 서지 않고 계속 가네.
3: 계속 가고 있어.

0: 가서 또 타요.
1: 얼마나 멀리 왔는지 좀 봐봐.
2: 이런,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1: 걱정 마라, 팀이. 언젠간 도착할 거야.
2: 너무 힘들어.
0: 다시 탈 수 있긴 한 걸까?
2: 미끄럼틀이 너무 멀리에 있어.

0: 출동 준비!
1: 안녕 얘들아, 이게 뭐야?
0: 이건 바로 슈퍼 미끄럼틀의 썰매야! 오, 미끄럼틀은 어디 있어? 저쪽에 있어.
1: 우와! 정말 아름답다.
2: 우와! 아주 멋진 미끄럼틀이래.
1: 맥하이머, 미끄럼틀 타는 거 좋아하는데. 엘모, 언제 타볼 수 있어요?
3: 그 미끄럼틀에 문제가 좀 있어. 썰매가 너무 빨리 미끄러져 내려오거든.
1: 너무 빨리 미끄러져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왜요?
3: 계속 미끄러져서 옥수수밭 저 끝에 갈 때까지 멈추질 않아. 미끄럼틀에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지.
4: 좀 일찍 멈춘다면 빨리 돌아갈 수 있을 텐데.
3: 너무 힘들어.
5: 아, 우리 미끄럼틀이 인기가 없어.
2: 너무 거대해서 그럴 줄 알았어.
1: 아니에요, 다들 미끄럼틀이 좋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3: 좋았어.
0: 속도도 엄청 빠르고 좋았는데 다 타고 나서 너무 멀리까지 가버린 게 힘들었대요. 썰매를 끌고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4: 그게 문제예요.
2: 그럼 썰매가 멀리 못 가게 막아주면 금방 다시 미끄럼틀로 돌아가서 탈 수 있겠네.
4: 맞아,
3: 바로 그거야.
6: 알았어요, 도와줄 수 있겠니 메카빌더?
1: 그럼요, 해결하고 나면 메카이모도 미끄럼틀 탈래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1: 시험하고
2: 해결한다! 이야!
1: 좋아! 어떻게 하면 썰매를 멈추게 해서 미끄럼틀 밖으로 멀리 못 가게 막을 수 있을까?
0: 오! 혹시 내 늘어나는 팔로 썰매를 막아보면 어떨까?
2: 그 다음 우리가 뒤로 미는 거야!
1: 그래!
4: 그래! 그거 좋겠다!
0: 나도 마음에 들어!
3: 오! 예!
2: 그럼 시험해보자! 출발!
3: 예!
0: 진짜 빠르다! 예! 우와! 늘어나는 파이! 잡았다! 야! 오!
2: 너무 힘들다.

0: 잠깐만 기다려.
1: 태워줘! 태워줘! 태워줘!
0: 잠깐만아, 안 좋은 소식은 나 더는 썰매 못 밀겠어.
2: 너무 힘들어.
0: 혹시 썰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네.
3: 그래, 썰매를 멈추게 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힘들지 않은 방법.
4: 농장에 있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썰매를 멈추게 하면 어떨까?
0: 오, 그래. 썰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3: 아!
0: 뭐가 있어?
4: 봐, 쿠키. 이거. 바로 이 건초더미 말이야. 썰매를 멈추게 하는데 건초더미를 이용해보자.
0: 좋은 생각이야.
4: 시험해보자.
0: 건초 준비됐어요.
5: 제자리에
0: 준비 출발.
3: 이게 성공하면 다음엔 내 칼모도 미끄럼틀을 꼭 할 거야. 건초더미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려졌지만 썰매를 멈추진 못했어.
6: 지나갈게요.
4: 덕들아 미안해.
6: 우리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
0: 기다려! 금방 데리러 갈게! 와우! 오, 세상에 이럴 수가!
4: 썰매가 멈췄어!
3: 썰매가 아까보다 일찍 멈췄어! 근데 뭐 때문에 여기 멈췄을까?
4: 응? 농장 바닥엔 작은 방모의 조각들이 깔려있었어!
6: 맞아! 이 위로 지나가면서 썰매가 느려졌어!
4: 조금만 더 미끄럼틀 가까이서 멈추면 좋았을걸! 잠깐, 알 것 같아! 이걸 봐! 물체들은 매끄러운 표면은 쉽게 지나가지만 거친 표면은 쉽게 지나가지 못해 움직임을 방해하는 마찰이라는 힘 때문이야. 마찰은 물체의 속도를 늦추거나 물체를 아예 멈추게 하지.
3: 그러니까 닭 모이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바닥이 썰매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 게 마찰이란 거지?
0: 아하하, 그럼 뭔가 닭 모이 비슷한 걸 가지고 썰매를 멈추게 하면 되겠네.
4: 닭 모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오! 자갈이면 될 것 같은데?
3: 그래, 미끄럼틀 끝부분에 자갈을 깔아놓으면 썰매의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
0: 시험해보자.
3: 좋아, 맥하이비. 자갈을 여기에 쏟아.
4: 알았어. 자갈 뿌리기 시작.
0: 우리가 해냈어.
3: 미끄럼틀 타러 갈 시간.
5: 좋았어. 출발합니다.
7: 이번엔 성공하길 바랄게.
5: 제자리에
0: 준비 출발.
4: 진짜 빠르다. 예!
3: 데려온다.
8: 이야, 이번엔 멀리까지 가지 않았어.
4: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금방 썰매를 끌고 가서
8: 훨씬 더 여러 번 탈 수 있게 된 거지.
4: 야하!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썰매가 너무 멀리 못 가게 하려고 자갈을 바닥에 깔아서 마찰을 만들었어!
5: 오호! 고마워, 메카빌더! 덕분에 우리 미끄럼틀이 대성공을 거뒀어!
6: 참, 메카빌더! 너희도 이제 미끄럼틀 타볼래?
3: 메카일모,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도 타자!
5: 슈퍼 썰매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질 준비 됐나요?
3: 제자리에
4: 준비
0: 출발!
8: 달려라 메카빌더!
4: 달려 메카빌더!
0: 오, 너무 좋다!
7: 근데 메카빌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야?
4: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3: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미끄럼틀 최고였어. 안녕 여러분.
5: 안녕, 안녕. 또 봐.
4: 안녕 메카빌더.
3: 출동할 시간이야.
0: 예.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0: 자, 우리 오늘은 찐찐찐찐 시와다.
1: 그래, 찐찐찐찐찐 시와. 중국을 통일시킨 사람이잖아.
0: 그러니까
1: 빨리 해보자.
2: 우와. 난 이 나라를 두고 가지 않을 것이다. 천년 만년 늙지 않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야.
3: 시간을 달리는 진시황 이야기. 기원전 221년.
4: 아니, 여기가 어딨지?
5: 요즘은 하도 세상이 바뀌니까 정신이 없네.
4: 근데 너희들은 누구니?
0: 안녕하세요. 저는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오?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시간?
0: 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제가 먼저 굴려볼게요.
4: 아우카!
8: 야, 저절로 움직인다.
1: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럼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만세! 만세! 천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3: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일하는데요. 진정한 통일국가가 되려면 이것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8: 오? 나라를 통일하는데 통일한 게 또 있나?
1: 아이, 많지, 많지.
5: 일단 진나라랑 여섯 개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됐잖아. 그럼 법이면 뭐며 다 달랐을 거 아니야.
1: 아,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황제에 오른 다음 날 바로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파견해서 황제가 직접 지방까지 나라를 다스렸어. 그러면서
4: 잘한 사람은 큰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큰 형벌을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2: 그래, 법 무서운 줄 알아야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9: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한 자리를 죽어도 남았을 텐데요.
10: 한 자리가 뭡니까? 안 죽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
11: 맞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큰 처벌을 내리시니.
1: 이렇게 귀족들이 세습을 해서 관직에 오르던 관습도 고치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 빠른 시간 안에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어. 그런데 통일을 하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5: 그 귀리한테 주시오.
0: 귀리.
2: 아, 귀리. 자, 귀리. 자, 귀리 한 대 여기 있어.
5: 장난치시오? 에? 아니, 무슨 귀리 한 대가 이리 적어?
2: 아니, 장난이라니, 장난이라니. 여기 대 안 보이시오? 여기 대 가득 차게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5: 아니, 저기 저 집에서는 한 대가 이 정도나 된단 말이오.
10: 맞소. 내가 봤어.
1: 부피나 무게, 길이를 재던 도량형 도구들이 나라마다 달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났어.
12: 자. 나라에서 앞으로 되는 이것만 쓰라고 했어.
2: 이것만? 이대 말고 이거요?
13: 그리고 관청으로 돈을 가져가면 새 돈으로 바꿔줄 거요.
1: 이런 걸 알고 진시황은 바로 국가에서 똑같은 도량형 도구들을 만들어서 나눠줬고,

0: 진나라 문자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 같은 문자를 써야 생각도 법도 통일이 될 수 있다. 여봐라, 진나라의 모든 학자들을 불러 모아 가르쳐라.
2: 예, 황제폐하.
0: 학자들을 각 지방으로 파견해 진나라의 글씨를 가르쳤던 거야. 말을 표현하는 말마자도 이렇게 나라마다 달랐거든. 진시황은 모두가 진나라의 글씨를 배우게 했고.
1: 문자가 통일되었으니 진짜 통일이 되었도다. 이제 절대로 분열되지 않을 게야.
2: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0: 이렇게 문자를 통일하면서 넓은 진나라는 하나의 법과 사상으로 뭉칠 수 있었지.
3: 아, 정답! 진시황이 진정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4: 문자!
3: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통일이 되면서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눈 군현제를 잘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나라들로 갈라졌어도 다시 하나의 중국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합니다.
5: 아, 10년 만에 통일했는데 문자도 몇 년 만에 통일해버렸어. 정말 많은 걸 통일했지.
6: 대단한 사람이었어.
3: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5: 우리 금방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걸?
3: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6: 잘해줘.
1: 자, 오, 녀석아! 오.
3: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나는 천하를 통일했다.
3: 여러 제도를 통일하고 탄탄했던 진나라는 통일된 지 15년 만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7: 사건? 무슨 사건일까?
0: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당시 국경지대에 다른 민족이 자꾸 침입을 하는 거야.
1: 뭐라? 흉노족이 계속 침입을 한다고?
8: 막아도 막아도 계속 끈질기게 침공을 해옵니다.
1: 그렇다면 북방의 요새들과 성벽을 모두 이어 긴 장성을 쌓아라!
2: 예, 황제폐하!
0: 흉노족의 침입을 막고 우리 진나라의 영토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리기 위해 몽염 장군에게 장성을 쌓으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게 후에 만리장성의 토대가 돼. 근데 그걸 누가 쌓겠어? 바로 백성들이지.
9: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대체 이게 몇 년째야 이게?
6: 이게 다 흉노족 침입 못하게 하는 거라잖아.
8: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떠들 시간이 어딨어. 오늘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처벌받을 줄 알아.
0: 8년 넘게 한 공사도 문제였지만 나라의 법이 너무 강해서 백성들은 묵묵히 따라야만 했지.
6: 이렇게 백성들을 가혹한벌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10: 아, 그럼요.
11: 공자께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큰 문제입니다.
0: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1: 뭐라? 감히 짐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게야?
2: 예, 폐하!
1: 내 용서하지 않겠도다!
0: 진시황은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에 많은 책들을 불태우는 분서와 사람들을 산채로 땅에 묻는 갱유 사건을 일으키지. 그리고 또!
1: 난 이 나라를 두고 가지 않을 것이다. 천년 만년 늙지 않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야. 불로 초를 구해오너라!
6: 예, 폐하.
1: 잠깐만. 너 저번에 구했던 거에 효과 한 개도 없었어. 너 한 번만 더 효과 없으면 내가 아직 가만 안 둬.
0: 먹으면 죽지 않는 약,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고.
1: 그리고 아방궁을 지어라. 나에 맞게. 최대한 화려하게.
0: 화려한 궁전은 물론
1: 내 무덤도 이 나라랑 똑같이 지어라. 병사도, 말도, 마차도 다 똑같이. 죽어서도 황제처럼 누릴 것이야.
0: 자신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기 시작했어. 그 안에 실제와 같은 크기의 흙으로 만든 군사와 말,

0: 무기 수천 개가 들어갔으니 백성들이 그냥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1: 일어나! 일어나서 일하란 말이다.
2: 전다.
1: 뭐야? 지금 오는 거야?
3: 그게 집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1: 식수야! 법으로 하겠으면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잡아!
0: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혹한 법으로 통치를 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통일된 지 12년 만에 진시황이 죽은 거야. 그리고 1년 뒤
4: 잠깐 모여보시오. 우리 더 이상은 참지 맙시다.
1: 이제 그 무시무시한 진시황도 죽었고 이렇게 살지 맙시다.
4: 우리 농민들도 나라를 다스려 봅시다.
0: 농민이었던 진승과 오광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농민 반란인 진승 오광의 난을 일으켰지. 이 진승 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나면서 진나라는 진시황이 죽은 지 3년 만에 멸망을 하게 돼.
1: 아, 정답! 통일된 지 15년 만에 진나라를 멸망시킨 계기가 된 사건은
5: 진승 오광의 난!
1: 네, 정답입니다. 예!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은 현재 중국의 토대가 되는 많은 제도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만리장성과 진시황릉 같은 대규모의 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가혹한 법으로 통치해서 백성들의 원한을 사게 됐죠.
0: 그래, 이 백성들이 불만이 쌓이면서 금세 망한 거지.
1: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저 먼저 가겠습니다, 형님.
1: 네, 오늘 어땠나요?
6: 재밌었어요!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7: 와, 내 다음에는 중국을 누가 통일하게 될까?
8: 진짜 기대된다.
9: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8: 와이드! 내 거! 같이 가! 이럴 때만 제일 빨라! 왜 이렇게 민첩해? 같이!

0: 병력을 보냈어. 그러자
1: 뭐? 우리 겁 주는 거야? 우리도 못 참아. 우리도 경사모아!
0: 오스만 제국은 물론 온 유럽이 난리가 났던 거야. 특히 영국에서 말이야.
2: 결국 러시아가 속셈을 드러내는군. 유럽으로 오겠다.
3: 그렇죠. 헤아, 이 기회에 오스만을 밀어주면서 러시아를 막는 게 어떨까요?
2: 좋소. 러시아가 남아하지 못하게 막아야죠. 오스만 술탄에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전하세요.
3: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우리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는 영국도 있고, 그동안 개혁을 통해 자신감이 생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1: 우리 군사들도 힘을 길렀으니 전쟁 선포해! 러시아 남하 정책 꿈도 꾸지 못.
0: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지.
4: 아, 정답!
5: 1853년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가 전쟁까지 하게 되는 러시아의 이 정책은
4: 남하 정책!
6: 네, 정답! 맞습니다!
4: 예!
5: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남하 정책을 폈는데요. 영국의 견제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도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이번에 제가 잘해.
1: 야, 오! 오, 이거 커! 이거 커!
8: 우와!
1: 우와!
8: 우와!
5: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프랑스에 연락하세요.

0: 연합군을 만들어서 참전합시다.
1: 1853년 영국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어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2: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3: 그래. 그 오스만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의 신오페만을 침공해서 오스만 해군을 전멸시켰어.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러시아 해군이 그만
4: 계속 포탄을 쏴라!

0: 한인도 살고 있던 신우패 군항에 무차별 공격을 해버린 거야.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의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크게 비난했어.
1: 이거 봤어요?
2: 네?
1: 러시아인들이 민가에까지 포탄을 퍼부었대요.
2: 아니 어떻게...
3: 다른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아니, 우리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5: 그러게 말입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막 나가는데 우리 대영 제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3: 그럼요. 러시아를 물리쳐야 돼요.
0: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이 난리를 치자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고민에 빠졌지.
6: 국민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러시아를 그냥 두는 건 비겁하다고.
7: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뒤에서 오스만 제국을 지원만 해주려고 했는데. 프랑스에 연락하세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참전합시다.
0: 결국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참전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어. 그러면서 러시아의 영토였던 오데사 항구를 공격했고 크림반도 안에서 2년이나 더 전쟁이 계속됐는데

0: 크림 전쟁이었던 거야.
1: 아, 정답! 1853년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선전 포고를 하면서 일어난 전쟁은
2: 크림 전쟁!
1: 네, 정답입니다. 예!
2: 우와, 크림 전쟁의 크림이 먹는 크림이 아니었잖아.
3: 나중에 친구들한테 크림 전쟁 뭔지 아냐고 물어봐야지.
4: 아는 척하려고 그러는구나.
1: 크림 전쟁은 규모가 커지면서 크림반도 외에 태평양까지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 나폴레옹 전쟁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큰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5: 오! 열렸다! 오!
3: 할게, 할게. 아유, 아유, 칠칠치 못해, 애가. 아유, 아유, 같이 가! 아유.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땠나요?
2: 재밌었어요!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2: 와,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3: 맞아.
6: 애들아, 족발 왔다. 빨리 먹자.
5: 어, 족발! 내가 먼저 갈 거야.
3: 아니, 형아, 같이 가. 아니, 같이 가, 형아. 같이 가.

0: 자, 오늘은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1: 안녕하세요.
2: 뭐야?
3: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4: 저랑 부르는 셰프가요? 언니라 그래.
3: 언니!
4: 이렇게 해서 김은 굽는 게 되게 편하게 뭐냐면은 오!
5: 와, 냄새 장난 아니다.
2: 아, 진짜 맛있다.
3: 아, 미쳤다. 아.
6: 딱 한 입 겨우 누르면은 이 바다가 펼쳐져요.
3: 아, 근데 면이 진짜 두꺼운 게 끼이다.
4: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요리책을 선물로 보내줄게요.
2: 아, 진짜. 아니, 뭐, 내가 못 만나고
3: 있는데.

0: 일단은 네 분이서 하실 때 이야기는 재밌어야 되니까 20분 내에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20분이요?
0: 자, 여러분, 스타트 누르는 순간 시작이 알았죠?
2: 네네네.
0: 또 뭘 또 잠깐만이야.
2: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잠깐만, 이렇게 재료 다 가져가도 되나?
0: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 눌렀어.
2: 시작이야?
1: 그래요?
3: 그럼 양파. 우리 근데 쉐어할 건 쉐어하자.
4: 그래.
3: 이거.
5: 당연히.
3: 우리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2: 그 다음에.
1: 고마워가 어디 갔어?
3: 감자랑.
0: 진짜 세상에 살다 보니까.
3: 왜 걸려?
0: 그래도 셰프가 이 초과자도 도망까지 챙겨주는 건 처음이잖아요. 진짜.
2: 자. 아,
1: 도마.
2: 정말 감사합니다.
1: 도마. 네, 감사합니다.
0: 이거랑 여기 있어, 여기.
3: 감사합니다.
2: 언니, 감자 좀 찾아주라.
0: 감자 흘리네, 바로. 여기.
3: 우리 지금 오케이. 감자 고생해야 돼, 언니.
0: 내가 오늘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내로 다 하기 힘들겠다. 재료 흘리면 안 되겠다, 보니까.
2: 된장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0: 된장, 거기 맞아.
2: 아, 된장.
6: 나는 아마 내 거 다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많이 해야지.
3: 아니, 이불 나불될 시간이 있나 봐.
6: 이불 나불될 시간? 야.
3: 아니, 제가 그 셰프님하고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0: 너 거기 나를 또 끌고 들어가.
3: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2: 너 재료는 씻었어?
6: 야, 그렇게. 네.
2: 씻었어? 재료는 진짜?
0: 아, 근데 재훈 씨 할 줄 잘한다. 나 아주 초보인 줄 알았더니 할 줄 안 해.
6: 아니, 벌써 칼을 써?
1: 그러면.
0: 재훈 씨 아주 뭐 요리사 같아. 막, 아우, 접시까지 준비해놓고 재료 손질 딱 하고.
6: 뭐야, 너 의외 잘 하는 거 아니야?
0: 의외인데?
6: 쌤, 너무 좋아요. 계속 그렇게 인터뷰 다 해주세요. 난 요리하게. 얘 뭐야, 너 요리사야? 왜 이렇게 빨라?
7: 우리는 그냥, 아, 뭐 그냥 나 남는 거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아, 쟤는 마음 나쁘나. 그냥 망하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나 했는데, 진짜 숨겨진 실력자였어.
0: 정훈 씨는?
6: 저요?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훈 씨는 양파 깔 때 평소에 칼을 사용 안 해요?
6: 양파 태어나서 처음 까봐요.
0: 자랑이라고 그러나, 참나.
6: 아, 칼을 먼저 써요?
1: 네.
0: 항상 이 꽃을 잘라가지고, 요로 벗기면 싹 벗겨지잖아요. 알았지?
1: 네.
2: 여러분, 다 아는 맛.
3: 저 다들 자격 있습니다.
2: 진짜 처음에는 자신 있었어요. 된장찌개 뭐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고. 된장을 넣었고요. 이런 된장.
0: 내가, 정희 씨를 위해서, 봐봐. 호박이 막 움직이기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호박을 있잖아. 한쪽 귀퉁이를 여기를 요만큼 잘라내. 그리고 왜 딱 놓으면 얘가 움직이질 않아.
2: 움직이질 않네.
0: 어, 봐봐. 움직이지 않죠?
2: 네네네.
0: 그렇게, 그 정도. 그렇게 넣어서 놓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희 씨가 잘리기 더 쉽단 말이야. 이렇게 써야 되기 힘들어. 얇고 두껍고, 얇고 두껍고.
2: 여러분, 애호봐.
0: 잘 살았어.
2: 예를 들어 사과처럼 껍질이 진하고 안이 하얗면 좀 알겠는데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것들은 좀 어려워요.
0: 아, 그렇구나.
2: 그냥 진짜 감대로 이렇게 제가 쓴 칼이 아니고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썰던 애호박도 뭔가 안 썰어지고 할
3: 언니, 아니 원래 이게 한선용 도마가 있거든요, 선생님.
0: 아, 그렇구나.
2: 옷이 달린
0: 부족하다.
3: 도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옷이 있어.
3: 여기다가 이제 뭐 양파.
0: 뭐?
3: 이렇게 간단한 것들. 도마가 없어가지고.
0: 좀 불편하지, 그래서.
3: 네.
0: 부정이 안 되잖아, 그렇지?
3: 네.
0: 내가 잡아줄게.
3: 네.
0: 자.
3: 와우. 와우. 칼국수집이
0: 길게, 길게 치는 거.
3: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요.
0: 이렇게 할 때 미끄덩거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엎어놔.
3: 아.
0: 썰어봐.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3: 네네네.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3: 엎어놔라.
0: 그렇지.
8: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바로 그 셰프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아주 팁을 얻어봤습니다.
0: 이렇게.
3: 그치? 그래도 나 한 손으로 이거 없는데 잘하는 것 같아.

0: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게 그 소 잘 들리게 하는 위안.
1: 네, 맞아요. 이게 귀 안에 달팽이관 있거든요. 그거를 대처해 준 소리가 듣게 해준 그런 기계.
0: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돼서 그냥 그렇게 이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진 않죠?
1: 전혀 오히려 좋죠. 왜냐면 시끄러운 데서 잘 자잖아.
0: 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1: 좋은. 옆에서 공사를 해도
0: 너는 해라, 난 잔다 이거.
1: 맞아요.
2: 헬퍼 셰프님, 제가 옮기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기야, 저기 호은 씨 옮기려면 이게 다 역할 정도면 다 쏟아 이거.
2: 그치? 저를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0: 자, 5분 전이에요.
3: 5분 전이에요?
4: 아니 이거.
1: 벌써요?
4: 말이 안 된다.
3: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0: 뭐 어떻게 오늘 불이라도 켜보겠어?
2: 아, 저 불 켜기 직전입니다.
0: 불 켜기 직전이요?
5: 네.

0: 이거 제 요리가 아닌데 방송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1: 아,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나버리고 있잖아.
0: 아니, 나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자, 여기저기 곡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0: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몇 분 남았어요, 지금?
1: 몰라. 자, 3분 전.
0: 아, 안 돼, 안 돼. 내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바지락 넣었습니다.
2: 너 뭐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뭐야? 너 진짜 식당이야?
0: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 에어방 넣었습니다.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거는 그냥 이렇게. 오, 야, 짜. 오, 짜, 짜, 짜, 짜, 짜.
1: 야, 짜, 짜, 짜.
0: 오, 짜. 오, 어떡해. 어떻게 짜.
2: 완성만 해드리죠.

0: 맛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에헤, 저는 이제 다 썰었습니다.
1: 다 썰었어요?
0: 네.
1: 이렇게 꽂힘 됐다. 오빠, 이거 한 번만 잡아줘.
2: 아니, 할게, 할게.
1: 얘만 열어줘, 얘도.
0: 와, 열었어.
1: 땡큐, 얘도.
0: 알았어.
1: 마늘.
0: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뜯은겨?
3: 아유, 됐어. 자기 것도 못하면서 남의 참견하느라
1: 가세요. 감사합니다.

0: 이거 아를로스.
1: 아, 아를로스. 세 개. 하나, 둘. 하나, 둘, 셋. 4.
0: 내가 안 보여서. 뭐야?
1: 아, 여기 좀 하자가 있습니다.
2: 가지라.
1: 아, 이게 안 켜집니다, 이게.
2: 아, 에어봐.
1: 아, 이거 아닌가?
0: 맞는데?
1: 자, 2초 전.
3: 2초!
4: 헐, 나 망했다.
1: 자, 땡! 끝났어요.
2: 끝났어?
1: 네. 자, 끝났어. 땡.
2: 땡, 땡.
5: 야, 누가 아직도 잡고 있냐? 빨리 놔라. 시간 다 됐다는데.
1: 진짜 다 됐어. 이거 이제 뭐 끝났는데 뭘. 어.
2: 아, 근데 아직 하고 있네요. 이거 반지가 안 나요?
4: 저 안 들린대요. 뭐라고요?
1: 아, 이럴 때 그걸 써먹는단 말이지?
2: 아, 근데.
6: 재밌대.
7: 재밌어요.
0: 어때?
2: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0: 뭔데?
2: 써요. 아, 이거 망했어요. 저 이런 된장찌개 처음 먹어.
6: 어, 어떡하니? 어.
3: 된장찌개 처음 먹어.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맛을 본 순간.
5: 아, 먹어야 돼요?
2: 이거 누가 제 거에 까나리 액젓 부었어요.
5: 아, 아쉽다. 아, 진짜.
2: 재홍이는 뭐 하긴 했어?
8: 어, 했긴 했는데 시간이 별로.
1: 어떡하니? 그냥 케찹이야. 딴 거 없어.
5: 우리 선생님께 잘 배웠습니다.
0: 자, 내 키키냐고 먹어볼게. 오, 재홍 잘했다.
5: 아니, 케찹 마시죠, 소야가.
2: 오! 까나리, 아니, 먹지 마.
1: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5: 저리, 아니, 언니, 나, 이렇게 날 것
0: 아니야, 괜찮아.
2: 근데,
0: 아니야.
2: 바지락을 넣는
0: 특이하다. 우유
5: 맛있어.
0: 맛있어.
9: 그냥 그 계란말이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녁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10: 아, 조금만 시간이 줬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계란말이는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1: 이거 요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믹서 거기서 망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이 양념장 따는 게.
6: 퇴근! 네 사람 다 줘야 될 것 같아.
1: 공부 열심히 하라고.
6: 그렇죠, 열심히 하라고.
5: 우리가 상품을 다 탔잖아요. 공동 꼴찌면 상품을 다 못 탔지. 해서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날.
6: 오늘 저기 할 게 뭐냐면 우선 호박전하고요.
5: 호박전.
6: 그리고 두부조림하고. 오. 그리고 버섯 소고기밥.
5: 와, 맛있겠다.
6: 그리고 양념간장 만들고. 밥을 할 거니까 밥을 먼저 앉혀놓고 하자고요. 그 사이 다른 걸 하면은.
5: 네. 오, 좋아요.
6: 시간이 되니까.
2: 아, 시간을 쓰는 것도 중요하네요.
6: 그렇죠. 머리를 써야 돼. 아. 너무 많이 쓰면 그 쌀의 그 맛이 다 빠져나가.
5: 아, 그렇구나.
6: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씻지 말고 적당히 씻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솥밥에서 양념간을 비벼먹는 거 가르쳐줄게요. 자, 소고기를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가 참기름. 다진 마늘 좀 넣으세요.
2: 다진 마늘.
6: 다진 마늘 떠넣고, 그 다음에 간장.
1: 불고기 양념도.
6: 그렇죠, 간장. 여기다가 후추를 약간 넣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고기의 약간 그런 냄새를 잡아준단 말이야.
2: 잡내를 잡아주는. 아,
6: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자, 여기 밥 있죠? 이거 네. 쌀을 씌웠지? 쌀을 여기다 넣어.
2: 넣고.
6: 여기 다 부어.
4: 와, 밥이랑 같이.
6: 여기다 부어가지고.
2: 자,
6: 이거 갖다가 뽑고.
5: 오호.
6: 자,
5: 일단 밥을 올려놨습니다.
2: 어,
5: 첫 번째 미션 끝났어. 클리어.
6: 청양고추.

0: 세 개 따가지고 씻어주고 대파 두 뿌리 씻어줘. 자, 홍시 씻죠.
1: 씻어. 네.
2: 씻어.
0: 빨리 안녕. 씻어.
3: 자연스러워. 잠깐만요. 지금 촬영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는 것 같은데.
4: 아, 너가 너무 잘하니까. 아,
5: 너 평생 살면서 이렇게. 오는
0: 아니, 아직도 안 씻었어?
3: 네? 아니요, 아니요. 이제 가려고요. 이제 가려고요.
0: 빨리빨리 씻어야지.
1: 이야, 이거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하는 게 아, 저는 느낌이 이분 장애인이랑 좀 살아보신 분인데 장애인을 적당히 막 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바이브가 나오시는구나.
0: 요거는 돈정이라고 그러죠? 호박전을 붙일 건데 쩔한 도톰하다는 느낌으로 요것도 이제 두부전 붙일 거를 이렇게 썰어놓자고. 그럼 미리 왜 그러면 느림보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4: 저는 근데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
0: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전 같은 거 붙일 때 여기다가 튀김가루, 부침가루 쓰지 마세요. 왜 그러면 튀김가루, 부침 같은 거는 거기다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4: 네, 네,
0: 내가 호박전을 붙이면 호박 맛이 나야 되는데
4: 짜 소금만
0: 부침가루는 맛이 나.
4: 아 그게
0: 가미가 돼 있어요.
2: 짜더라고.
0: 대신 네. 우리는 뭘 넣냐면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한 꼬집만 넣으세요. 양념간장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4: 네.
0: 요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3: 아,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
0: 됐어, 끝. 자, 이러면은 양념간장 끝이에요. 와. 자, 우리가 원천에서 두 가지 음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4: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호박하고 두부가 있는데 호박을 먼저 부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호박은 부치고 나도 팬이 깨끗하잖아. 아. 근데 여기다 두부조림을 먼저 해버리면은 이거 닦아야 되잖아.
1: 아. 네, 네.
0: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자, 요렇게 쭉쭉쭉 흘릴 정도로 해서 붙이세요.
1: 쭉쭉.
0: 그리고 호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 배우면 배추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다가 배추만 바꾸면 배추전이 되는 거예요.
2: 네. 우리 막 예전에 제사 음식 할 때는 계란물도 붙이잖아요. 막.
0: 그쵸.
2: 그건 빼고.
0: 계란은. 계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3: 잠깐만요. 네. 제가 바라고 싶은 게. 네. 저는 청각장애 갖고 있고. 모든 네. 보는 사람 시청자들 위해서라도. 네. 좀. 말을 천천히 얘기해.
4: 아, 조금 천천히
0: 해주라고.
3: 아, 너무 빨라서 못 따라 잡고 있어.
2: 못 알아들어.
0: 아, 못 알아들어. 천천히.
3: 아, 너무 천천히 안 하고. 그거보다 살짝 좀 다운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1: 저 이렇게 피 얇은 호박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오늘 혼인 씨는 오늘 다 처음 봐. 저 이제 불을 껐어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6: 하나.
3: 여기 키친타올 깔아서 뭐
0: 어디?
3: 기름이 조금 흡수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0: 아유 저는 기름 맛을 먹는데 기름 다 빨아버리면 무슨 맛을
3: 알겠습니다.
0: 먹어요?
3: 그냥... 괜히 말을 했어.
1: 너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3: 아, 알겠습니다.
1: 정신 단결.
0: 자 이렇게 해서 호박전이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3: 우리가 한 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간단하게 만드는데.
4: 아니, 언니가
1: 근데 왜 이렇게 쉬운데 하라고 시키신지 알겠어.
0: 그 다음에는 두부를 2분 자체 그냥 올리세요.
4: 그냥 바로, 올려요?
0: 그냥 바로 올려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호박을 붙여냈기 때문에 식용유에 호박의 은은한 향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맛이지.
2: 달큰하게.
0: 그렇죠, 그렇죠.
2: 어, 좋았어.
4: 아니 이렇게 그냥 쉽게 척척 하시는데.
0: 내가 지금 직업이 이건데 그 못하면 어떡하니?
3: 아, 어? 그건 맞는 말이긴 하네.
4: 아, 그렇죠. 두부 하나를 뒤집고.
3: 근데 생각보다 말씀하시는 게 보면 항상 뼈가 있어요.
0: 이 상태에서 네.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구워서 양념간장 찍어 먹어도 괜찮은데. 네.
2: 조림이니까.
0: 찍어 먹는 거하고 또 두부 조림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울 거 없어. 네. 이거를 이만큼 떠서 파를 조금씩 얘네 위에다 얹는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2: 안 뿌리고.
0: 안 뿌리지 말고 이렇게.
4: 아, 하나씩 하나씩 얹어서.
0: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건 좀 틀 수가 있어요.
4: 네.
0: 여기다가 그냥 하면은 너무 타버리면 물을
4: 아 물을
2: 살짝 아 오.
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
4: 들기름.
0: 들기름을
2: 기름이 또 들어가네.
1: 아니 들기름 한 세 통만
0: 하겠네. 항상 여러분들 해서 드실 때 두부조림에는 무조건 들기름이야.
1: 오, 와, 그래요?
3: 생각보다 네. 많이 넣었네요?
0: 제가 그래서 양념까지 할 때 아까 여기다 기름을 안 넣었잖아요.
1: 아.
0: 들기름이 어울릴 걸 할 때는 간장을 덜어서 들기름을 넣고 아 참기름이 어울릴 것 같은 경우는 간장을 덜어서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어느 다 익었어. 간이 됐겠다 맞아, 싶을 때 네. 불을 끄시면은 끝나는 거야.
4: 끝났어요?
0: 네. 와,
3: 벌써? 오. 벌써? 네.
4: 벌써 끝났어요.
0: 우리가 그냥 끝내면 심심하잖아. 이 약 먹으면 예쁘게 싹 꾸려서.
4: 참식의 끝은 참깨다.
0: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뒤에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0: 배운 거를 각자 위치에서 각자 집에서 열심히 해서 먹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내가 검사를 한번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때 소주 한잔 하자고. 오,
1: 나이스.
0: 네 분이 시간이 다 갈 때 그럼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내가 제주에서 멋있게 한잔 차려줄게. 와,
2: 자, 들어오셨어요.
0: 바다 앞에서.
2: 네, 바다 앞에서.
3: 아,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쓰고 가야 돼.
2: 빨리 우리.
0: 아니,
1: 아니, 이미 제주, 방송 나갔잖아.
0: 다 찍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저는 제 입에서 나간 거를 꼭 지킵니다.
1: 맞아, 맞아.
4: 좋아, 좋아. 근데 오늘 우리가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인생 배웠어요.
0: 아, 밥이 다 됐대요, 홍유 씨.
2: 자, 밥이 다 됐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아, 색깔이 진짜 예쁘다.
1: 미쳤다.
0: 자, 그래서 밥까지 완성이 됐어요.
3: 언니는 오늘 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주인공 같았어요. 저라는 사람도 제 인생에서만큼은 주인이잖아요. 주인공이고. 그래서 더 저도 멋진 그런 무대를 펼쳐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0: 처음에는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먹기.
1: 아, 그냥요? 아.
2: 저는 하나만 올려줄 수 있어요.
3: 아, 네,
2: 있어요.
3: 그럼요. 여기요.
2: 아, 감사합니다.
0: 입맛이 딱 나잖아요.
4: 아, 감사합니다. 입맛이 딱 나요.
3: 진짜 여기 있습니다.
2: 야! 우와!
0: 왜, 왜?
2: 아니, 허공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3: 아, 예, 잘못 올렸어. 미안해.
5: 아, 네, 그럼요. 여기요.
0: 호박 자체의 단맛이 딱 나잖아요.
6: 어우, 너무 달아. 야. 와, 설탕 뿌린 것 같아.
0: 왜, 왜?
7: 애호박은 이 소금 살짝 들어간 것 때문에 단맛이 진짜 확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튀긴 면도 두껍지 않아서 약간 전 튀긴 거 기름 이 맛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전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어떻게 이러지?
6: 약간 설탕 뿌린 것 같지 않아?
1: 호박전이 그 이전에 먹었던 거는 호박을 느끼질 못했던 호박전들이었는데 이게 호박의 식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우리 두부를 한번 가볼까요?
6: 네.
0: 드셔보세요.
3: 두부. 아, 누가 덜어줄게.
2: 얘는 그래도 색깔이 있어서.
0: 두부 어때요?
1: 저 솔직히 막립이거든요. 근데 이거 먹는데 안에 뭐가 들어갔고 이게 다 느껴져요, 진짜.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막 뭐 이런 느낌보다도 재료가 다 느껴져요.
6: 아, 맛이 없어요?
1: 아니, 맛이 나.
0: 밥이 잘 됐죠?
3: 네.
0: 여기다가 이 간장을 조금 넣고 조금씩 넣어서 가면서 비벼서 먹자. 그리고 그다음에 뭘 넣냐면 이거
6: 기름,
0: 참기름 약간 둘러서 비비면 네. 정말 맛있어요. 자, 우리 정은 씨는 내가 넣어줄게. 네. 참기름.
2: 감사합니다.
0: 조금 두르고.
2: 오! 이거 비비는 소리 안 들어가나?
6: 김하고 먹어도 맛있겠다.
0: 김 싸서 먹으면 맛있어.
1: 아, 진짜 아까 그 김.
3: 아까 그 김이 김 같이 먹어야 돼.
0: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3: 드실 거.
2: 오, 고소해.
1: 에헤이.
0: 소고기, 소고기.
2: 코스요리처럼 느껴져요. 매우밥 먹고, 그다음에 두부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코스요리 같아요.
3: 재밌다, 맛이. 버섯
0: 만났다가
3: 갑자기 팽이 버섯 났다가 갑자기 매콤한 거 훅 들어갔다가 이제 소고기. 이것까지 먹으면 맛있다.
6: 사실 하나에 탄수화물 단백질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네.
7: 약간 효율을 따져가지고 이동동선 어떻게 한 번에 가지가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한 그릇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많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수많은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딱 팬심을 갖고 있는 분이 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까지
0: 내가 나올 줄 몰랐지.
6: 아, 진짜.
1: 진짜 놀랐어요.
2: 아니 사실 우리 넷이 요리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6: 내가 너무 특출나서.
2: 그럴 수 있겠어, 보니까. 네, 배추전을 내가 된장찌개를 사실 웃기려고 한 거예요. 네. 너무 잘하면.
1: 뭐야? 뻥이에요.
0: 실력이 좋은데?
2: 네네네. 웃겨야 되잖아요.
0: 웃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0: 처음으로 시작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1: 이 처음에는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몇 인분 시킬까? 저분은 몇 그릇을 먹을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국수 맛있게 드시러 오시는 그냥 우리 집 손님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예뻐지고, 아니 예쁘다는 게 아니라 화사해지고.
2: 네. 예뻐요.
3: 진짜 예뻐요. 예뻐요. 네.
4: 빛나세요. 네.
1: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사이에 순간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이렇게 화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폭풍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 비도 받고 또 한 장 또 올리니까 또 눈이 왔어. 얘가 그러면서 꼭꼭 다져지는 거야. 그러면 태풍이 와고 뭐 아무리 세 거센 바람에도 절대 흐트러져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아주.
5: 이거는 뭐 이게 EBS입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 인생 교육. 네. 이게 EBS요. 여러분의 인생 선생님.
6: 저희도 각각이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만남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삶을 배우는 진짜 시간이었다? 요리는 곧 인생이다?
7: 너무 공감됐어요. 왜냐면 저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을 텐데 끝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는 걸로 좋겠습니다.
0: 근데 재웅이는 오늘 사실 가장 많은 보조를 한 것 같은데
3: 아,
0: 오늘의 경험이 어땠어?
3: 제가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릇을 갖다 주더라고요. 저기 먹고 먹어, 저기.
1: 홍유 씨가 그러면 그릇을 많이 안 닦았다는 얘기지?
5: 저 손이 되게 애기 손이에요, 쟤.
1: 그러면 너무 나이에 비해서 애기 손이다. 네. 빨리 할아버지에서 어른 손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5: 그냥 칼은 빡빡 닦아다가. 너무 무서워.
1: 자, 잘 하고 계시지? 잘 치우고 계셔?
5: 네. 네, 좋아.
1: 오늘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선물은 내 양념간장. 다시 또 만들었어요, 내가. 자, 여기 있어요.
3: 자,
1: 그래요. 다음에 얼굴 볼 때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2: 네.
1: 진짜 우리 제주도 앞마당에서 소주 한잔 하게, 알았지? 대신 그때 숙제 검사 할 거야.
3: 자,
1: 수고하십시오.
8: 아, 저 사실 지금 일본에서 왔거든요. 이노카세 누나가 그때 양념 소스에 나눠주신 분을 갖고 왔거든요. 이노카세 누나, 감사해요. 오늘 시합 잘 되겠는데? 대리!
9: 오늘 저의 저녁 반찬. 알려주신 그대로 부쳐본 두부, 그리고 알려주신 거의 그대로 해본 김, 양념장까지. 이내 양념장과 두부를 올려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맛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지비예요. 맛있어. 어떤 게 제가 만든 간장 양념일까요?
11: 제가 만든 건 요겁니다.
10: 올려가지고
11: 저는 만든 간장을 다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만든 간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만든 간장? 성공! 이모카세님 너무 고마워요.

0: It begins now.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호주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

작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아름다운 물길이 반기는 고장 광양. 봄날이면 물맑은 섬진 강변은 더욱 북적입니다.
1: 오랜만에 라이딩 하니까 좋네. 아, 날씨 너무 좋은데.
0: 물길 따라 시원하게 내달리며 만끽하는 아름다운 자연. 와. 눈도 즐겁고 입은 더 즐거운 강변 나들이. 광양에서 만난 봄은 이토록 풍성합니다. 행복한 추억은 봄이고요. 광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 함께하는 이 순간 얼마나 좋을까요? 냠냠냠. 하야흐로 봄, 광양 가기 딱 좋은 날이 돌아왔습니다.
2: 봄에는 광양이 최고!
0: 봄날의 광양을 만끽하려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섬진강 일대입니다. 550리 이어진 물길의 종착지가 있는 곳 광양. 전북 진안군에서부터 흘러온 섬진강은 보성강 지류동과 합쳐지며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남도의 대표적인 물길인데요. 이 아름다운 물길 곁에는 참 아름다운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 광양 셔틀클럽 화이팅! 자, 조금만 힘냅시다!
0: 해마다 봄이면 전국 자전거 마니아들이 찾아올 만큼 소문난 명소. 이 기가 막힌 풍경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파이팅!
1: 어디다 갈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평택.
3: 저희는 강주.
1: 아, 근데 전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만나시지?
4: 이 자전거 하나가 이렇게. 네.
1: 아, 인연을 맺었어요.
4: 인연을. 매화꽃하고 이 강줄기 따라 섬진강 강줄기가 좋았어.
1: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섬진강에 이제 벚꽃이 이제 라이딩이 유명하죠, 여기가. 그리고 전국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고.

0: 이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면 관광 명소며 맛집까지 두루 닿을 수 있는데요.
1: 정지. 식사하고 가실게요. 자전거 거치하시고 식당으로 들어가시죠.
2: 이제 라이딩하고 이제 식당 가러 왔습니다.
3: 무슨 거 드시러 오셨어요?
2: 이제 제첩 먹으러 먹고 왔습니다.
0: 여긴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 소문이 자자한 곳이랍니다. 강 풍경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메뉴는 바로 앞 섬진강에서 잡은 제첩 요리입니다.
4: 제첩에 지금 이 야채랑 조개 알이랑 넣어가지고 지금 초고추장에 무치고 있어요. 섬진강 제첩은 그 짠물하고 민물하고 섞인 데서 자라가지고 살짝 좀 완전 크지는 않고 적당히 크고 그래서 개미가 있다 그래요. 맛있다고. 옛날 분들이 이제 개미가 있다 그런 거는 그 소고기가 있다는 거지.
0: 각종 채소 푸짐하게 넣고 데친 제첩도 한가득. 거기에 새콤달콤한 양념장 넉넉하게 둘러주면 요리 완성.
4: 초고추장을 그 매실액 피스에다가 같이 섞어서 하거든요. 우리 지금 산에도 있거든요. 산에서 따다가 그 매실을 담궈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해요. 매실액 피스가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0: 광양에서 꼭 맛봐야 할 제첩 회무침입니다. 수려한

0: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 제첩 회무침은 참기름 넉넉하게 두르고 뜨끈한 흰밥 척 넣어서 슥슥 비벼 먹어야 제맛. 통통하게 사려오른 제철 제첩이 한가득 들어있는 비빔밥이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0: 작잖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다 보니까 더 속에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2: 딱히 말씀드리는 건데 건강한 맛? 그 정도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그 맛을 알 것 같습니다.
3: 와, 맛있네.
4: 아, 아 좋다.
5: 국물이 진짜 진합니다. 조개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진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조개의 풍부한 진미, 진맛. 그 맛이 계속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1: 하하, 요 귀여운 녀석들도 시원한 조개 맛에 푹 빠진 모양입니다.
6: 아이고 아이고, 그 덕에 맛있어요?
7: 뭔가 시원하면서도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풍경도 보면서 먹으니까 집밥보다는 더 나아요.
8: 아 그래요?

0: 섬진강변은 지금 봄의 한가운데 가슴 설레는 풍경 감상하며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자전거길의 종착점인 배알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1: 이런 데는 라이딩보다도 여기서 자전거 세워놓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뛰어갔다 오기?
2: 아, 수영해서 뛰어야죠.
1: 여기서 뛰어갔다 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별 헤는 다리란 낭만적인 이름의 다리를 건너면 도착하게 되는 곳. 배알도는 섬진강 끝머리에 있는 바위섬인데요. 섬진강에 있는 유일한 섬입니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마침표 찍은 듯 동그만이 떠있는 배알도엔 섬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 근데 여기는 근처만 가도 뭐 10분만 이동해도 걸어서 가도 전부 이런 데니까 살기가 너무 좋네.
2: 하나, 둘, 셋.
3: 광양, 화이팅!
0: 광양, 매화 마을부터 배알도 섬 정원까지 이어지는 20km 구간. 섬진강을 제대로 즐기기에 자전거만한 게 없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여긴 20여 년 전 만들어진 특별한 문화 공간인데요.
4: 얘들아 괜찮아. 빠져도 쉬게 괜찮아.
0: 이 특별한 놀이터를 만든 사람은 광양이 고향인 농부 서재환 씨입니다.
5: 일이 끝이 없네.
0: 그는 요즘 농사보다 정원 가꾸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5: 여기 못이 여기 빠져가지고 이게 빠져가지고 여기 떨어졌잖아요.
0: 이 오두막부터 독특한 놀이시설까지 모두 서재환 씨가 손수 만든 작품들입니다.
5: 아주 단단하게 됐습니다.
0: 근처에 제대로 된 놀이터 없는 게 마음에 쓰여 하나둘 만들다 보니 특별한 정원이 됐다는군요.
6: 이런 유격장 훈련하는 것도 있고 배 타는 거, 썰매장, 뭐 근해 찾아보면 꽤 많아요. 많은 사람만 놀 수 있어.
0: 이젠 제법 유명해져서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

0: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어디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놀잇감이 있었습니다.
1: 올라가시오. 안전벨트 매고.
2: 안전벨트도 있어요?
1: 어.
0: 이 정원의 1등 손님은 바로 손자.
1: 갑니다. 슈.
0: 놀이터이자 자연 체험 공간인 할아버지의 정원.
1: 여기 있어.
0: 손자는 오늘도 특별한 추억 하나를 더합니다.
1: 자, 우리 한결이 노래 부르는 거 아는 거 있어?

0: 퍼져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너무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놀이도 없고 전부 전자기기 속에만 빠져 있고, 그래서 잠시라도 여기 와서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도 사귀고 좋은 체험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바꿔 가고 있어요.
1: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서재환 씨. 그 따뜻한 마음은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로 이어졌는데요. 도서관이 없어 책 읽기 어려운 동네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0: 아주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여기 와서 책을 보는데 다른 데 아이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빌려주려고.
1: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빌려주러 다니게 된건 무려 40여 년 전의 일. 그렇게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0: 여기서 책 보고 했던 애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87년 때이 경운기 개관식 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없었다면 나도 이게 언제 했는지 몰랐을 텐데 이 사진이 하나 남았어.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50대예요.
1: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도서관. 지금은 제법 번듯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아이들이 떠난 시골 마을에 다시 아이들이 모여들게 만든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0: 우리 한결이가 좋아할 만한 책은, 한결이가 좋아하는 책이 뭐였지? 풍뎅이 사슴벌레 가지고 왔구나. 우리 안결이 좋아하는 거 찾았네. 어찌 쉽게 찾았네. 이거 앉아서 봐.
1: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 이곳을 다녀간 아이들 마음속에 남아 고운 싹을 피울 겁니다.
0: 여기는 그냥 자연 속에 도서관이에요. 밖에 환하게 보이고, 사철 계절마다 꽃이 달리 피고 나가서 뭐, 곤충도 잡을 수 있고, 이런 도서관이거든요. 찾아와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찾아오는 그날까지는 뭐, 문 닫지 않고 열심히 갖고 갈 것입니다.
1: 광양을 왔다 하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죠. 바로 불고기인데요. 전국 3대 불고기라 불리는 광양 불고기. 불고기 특화 거리도 있을 정도라고요.
2: 자, 대기 손님 모시고 왔어요.
1: 그 중에서도 항상 북적이는 이곳.
3: 태희야, 태희 뭐 먹으러 왔어요?

0: 안녕하세요.
1: 평일인데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 이 손님들이 시키는 메뉴는 단 하나, 광양 불고기입니다.
2: 고기는 한장 한장 싹게 펼쳐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올리신 다음에 육즙이 올라오면은 그때 뒤집어 주시고 앞뒤로 붉은기만 사라지면 바로 드시면 되세요. 너무 많이 끼시면 질겨지니까 색감만 변하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1: 얇게 저민 양념 고기를 숯불에 바로 구워 먹는데요. 이렇게 살짝 익었을 때가 바로 뒤집을 타이밍. 제대로 구운 불고기는 윤기가 잘 흐릅니다. 물어난 마나, 먹어보난 마나, 입에 넣는 순간 슬슬 녹는 불고기.
3: 냠냠냠. 다르네요, 맛이.
1: 광양 불고기 맛을 더하는 데는 질 좋은 광양 숯이 한몫을 한답니다.
4: 예전에 이쪽에 백운산이 숲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참숯이 좋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덧살장 있었고 고기를 직접 손질을 해서 굉장히 야들야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일단 보통 불고기가 숙성을 하다 보니까 고기 맛보다는 양념 맛이 진할 거예요. 근데 광양 불고기는 주문과 동시에 즉석 양념이에요. 양념이 가볍게 배이면서 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느끼하지 않고 많이 먹을 수가 있죠.
1: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달콤 짭조름한 양념과 질 좋은 한의 환상적인 만남.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2: 고기를 즉석 양념 한데다가 숙성이 된 고기도 없고 그리고 저희 광양이 유명한 게 매실이잖아요. 매실 장아찌랑 먹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 오셔서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1: 딱 알맞게 익은 불고기 한 점에 광양표. 매실 장아찌도 한 점 넣고 한 입에 왕 먹어주면 이게 바로 남도의 맛, 광양의 맛이랍니다.
5: 불향도 강하고 부드럽고 고기 향도 좀 향도 강하고
2: 그리고 고기 드시고 나서 석쇠를 뺀 다음에 김치국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김치국은 남은 고기랑 파김치랑 파절이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드시는 게 특징이에요.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드시길 바랍니다.
1: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김치국은 입가심에 그만인데요. 잘 익은 파김치까지 듬뿍 넣어 끓이니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섬진과 끝자락 작은 마을 망덕리. 이곳엔 100년의 세월을 간직한 특별한 장소가 있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사실 그가 남긴 시는 이 장소가 없었다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답니다. 이곳은 윤동주의 보시자, 삶의 동반자였던 정병욱의 생각.
6: 안녕하세요. 예.
1: 우리 말과 글이 금지된 일제강점기. 한글로서 손수 묶은 윤동주의 육필 원고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건데요. 마룻바닥 안 쌀 항아리에서 말입니다.
6: 여기가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실제 보관됐던 장소입니다. 만약에 일제의 검열을 왔을 때는 최대한 도로 이 시를 이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 제일 밑바닥에 둔 거죠.
1: 연희 전문학교 2학년 후배였던 정병욱에게 육필 원고를 건넸던 윤동주. 정명욱은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도 어머니에게 원고를 소중히 보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원고를 명주 보자기에 감싸 마룻바닥에 깊이 숨겼는데요. 윤동주의 시집은 해방 후에야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0: 전병욱은 윤동주보다 나이로는 5살 아래죠. 그리고 학년은 2학년 후배였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글을 함께 쓰면서 글벗이 되었고 나중에는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같은 집에서 하숙을 하며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길벗이 되었으며 또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영벗이 되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그때 그 정병욱 그 후배가 예. 정병욱 후배가 보관했던 시가 몇 편인가요?
0: 19편의 시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2: 정병욱의 가옥은 광양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0: 이 광양의 마룻바닥 밑에 항아리 속에 잘 보관됐다가 시집으로 발간이 된 겁니다. 윤동주가 시를 썼지만 윤동주를 시인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정병욱과 그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양에서 윤동주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 여기에 저 형님이 동탄에 멀리서 오셔가지고 여기 모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형님한테 소개해 주려고.
4: 이 유명한 시가 한 잘못하면은 우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들이 좀 아쉬운 그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훗날 사람들한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시지 않았나 시로서 그런 생각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2: 섬진강 물길을 따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꽃피는 광양. 넉넉한 섬진강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5: 어려운 사람이 성이 누구냐? 김씨다. 그래서 김.

0: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 대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편에서 땅속 세상이랑 바다 위를 탐험한 적이 있는데
1: 지난 가을 서해 바다에서 장어잡이 조업을 하면서 바닷속 세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0: 이번에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무슨 일이

0: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1: 이곳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해의 최북단 대진항. 그 중에서도 대진항의 인기 스타는 바로 요 녀석, 휘문어입니다.
2: 휘문어는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제사상에 항상 이거 올라와야 돼.
1: 강원도에선 문어 없는 잔치가 없을 정도죠.
3: 그냥 이 문어 먹어도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은 짜다고 빼달라.
4: 아, 짜다고?
5: 얼마에 사가시는 거예요?
2: 30만 원.
5: 잘 분이 좋아하시겠다.
1: 오늘의 베테랑이 여기 있습니다.

0: 이제 여기서 보면 지역 같아 보이는데 기감은 천국이에요.
1: 바다 밑에 금강산은 해금강은 여기까지 뻗어 있다고. 이런 걸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하려면 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예. 선수입니다.
1: 예, 예.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선장님이시구나.
1: 예, 예.
2: 오늘부턴 저의 든든한 선배님이시죠.
0: 나온다.
2: 그런데 장비가 아주 특이한데요. 잠수복도 혼자선 못 입는답니다. 방수가 제대로 될지 궁금했는데요. 나사로 단단히 고정하면 물 셀 틈이 없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재래식 머구리 작업복입니다.
3: 이건 200만 원.
0: 아, 200이에요? 이거 만드는 업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3: 딱 한 군데 있어요.
0: 한 군데 있어요? 네.
3: 머구리라고 하는데 뭐 그 개구리라는 날도 있고 일본하고 우리 같이 살 때 도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잠수함은 오직 이것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뭐 스킨 스쿠버 이런 게 없었으니까.
2: 이곳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죠.
0: 이렇게 빨갛게 떠 있는 게 다 문어 부표예요.
3: 맞아.
0: 이게 다 문어 부표, 문어 낚시, 문어 미끼가 내려가 있는 부표래요. 저. 야, 이 구성은 완전 문어잡이의 타격이구나. 여기가 왜 문어가 많은 거예요?
3: 그게 자연 보호 구역이 된 거지.
0: 네.
3: BMG가.
0: BMG 때문에 문어가 많은 거구나. 지리적 특성이 있다.
3: 북한이 우리 배로 한 15분, 20분이면 북한이요.
0: 아, 그래요?
2: 북방 한계선에서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하필 이렇게 칼바람 부는 날, 바다에 나오다니 슬슬 걱정인데요.
0: 그냥 추워요. 이 추운데 어떻게 들어가실지. 아유, 얼마나 물속 추우실 텐데.
3: 앞에 색이 붙이셨대.
0: 앞에 색이 붙이셨대. 아, 역시.
3: 몸이 한 부분만 땄다 해도.
0: 맞아.
3: 안 추워, 안 괜찮아.
2: 머구리 작업은 두 명이나 세 명이 한 조로 움직입니다. 잠수복을 입혀주는 것도 배 위에 작업자가 할 일이죠.
0: 이게 총 몇 킬로예요?
3: 아,
0: 예. 이게 지금 차고 가시는 게?
3: 신발이 하나가 6킬로, 6킬로 신발.
0: 예.
3: 그다음에 이게 또 한 15킬로 된 거고, 저거까지.
0: 17킬로. 예.
3: 저거까지. 그러면 이게 또 잠수복도 한 10킬로 나가고.
0: 아,
3: 납도 10킬로, 11킬로.
0: 아, 납을 또 입구나.

장비만 60kg 정도. 이 무게를 이용해 가라앉고 균형을 잡습니다. 베테랑은 배 위의 동료를 믿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0: 어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머구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1: 위험해요. 위험순위 제 넘버원이에요. 위험 직종 넘버원이에요.
2: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예요?
1: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거죠. 네,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데,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의 잘못을 해서 나는 사고가 90%예요. 네, 사실상.
0: 혹시 해녀와 머구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해녀는 산소 장비 없이 맨몸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지만 머구리는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아 깊은 수심에서 오래 작업할 수 있습니다.
3: 베테랑께서 지금 이걸로 훔치고 있는 거 이게 라인이에요?
4: 네, 맞아요.
3: 아, 이 펌프랑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4: 이게 산소탱크예요, 이게.
0: 이게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는 머구리의 투구와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머구리는 투구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고 잠수복에도 공기를 채웁니다. 투구의 밸브로 공기를 내보내는데 빨리 내보내면 몸이 하강하고 천천히 내보내면 뜹니다. 그래서 호스는 머구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장은 다른 배의 접근을 막고 잠수부의 움직임을 따라 배를 이동합니다. 배 위에서도 참 할 일이 많죠.
4: 보통 이게 저처럼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얘기 나누다가 네,
3: 사전 나누다가 뭐.
4: 아니면 깜빡 졸다가
3: 네, 그럴 수 있죠.
4: 의외로 꽤 많이 발생해요.
3: 네, 사고라는 게 항상
4: 사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항상 저한테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고.
3: 네.
0: 이제 베테랑의 일터에 직접 방문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슈퍼 베테랑이구나, 이분은. 느꼈습니다. 영화 와우 장룡 아세요? 그거 보면은 막 건물들 사이를 땅에서 무협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날아다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막 섬이 있는데 요런

0: 한 1층, 2층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이제 올라가더라고.
1: 와, 밑에 있는 거 진짜 신기하다. 네, 진짜 최고. 베테랑 다르구나. 와, 대단하시네.
0: 아유, 와,
1: 진짜 놀랐어요. 진짜 잘하신다. 와, 저 목소리도 뭔가 다르네요.
2: 네, 무슨 날라다녀요.
1: 네, 날라다니니까. 그러니까.
2: 영상으로만 보세요, 영상으로만.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 들어가는 거니까.
1: 그러니까.
2: 뭔가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밑에 들어가서. 저 날라다니다가 위에 올라서 걸어다니면 불편하죠.
1: 네, 그럴 것 같아요.
2: 뭔가 날개를 잃어버린 느낌이 나죠.
1: 날개를 잃어버린 느낌.
3: 작업한 지 40분. 베테랑이 출수를 준비합니다. 와, 망태기가 가득 찼습니다. 베테랑이 건져 올린 바닷속 보물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4: 이게 해삼.
5: 예.
4: 얘도 또 예. 바닥에 청소. 이건 가리비.
5: 예.
4: 아. 근데 이건 무슨
5: 물소라 같은 거네.
4: 소라. 예. 여기서 전복소라라고. 이거는 문어.
5: 예.
4: 잘생겼죠?
5: 비문어인데 이제 조그마해서 비문어인 거구나.
4: 예. 1kg 되겠다.
6: 저만한 문어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5: 얘요? 얘 잡을 수 있죠. 이 정도 이렇게 편하니까 이 정도 잡을 수 있죠.
1: 아, 문어가 빠르던데요.
5: 아유.
1: 문어. 수고합니다.

0: 이게 다 오늘 수확한 양입니다. 베테랑은 직접 잡은 해산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 식당에 필요한 네. 거니까. 네.
2: 멍게 깔 수 있어요?
3: 뭐 아니요, 안 까봤죠.
2: 제 현무치 멍게 난이도가 없는 거니까.
3: 난이도가 없어요?
2: 네, 멍게를 찍은 네. 거예요.
3: 이렇게. 끝까지 가지 말고. 네.
0: 됐어요. 멍게를 손질하고 있으니 짭조름한 바다 향에 군침이 돌더라고요. 와, 정말 맛있겠죠? 이번엔 해삼 손질.
3: 어휴. 네, 됐습니다.
2: 자, 배를 붙여서 내장.
3: 아, 내장 다 빼는 거예요?
2: 네, 빼야지. 아유, 버리지 마, 버리지 마.
3: 버리지 마요? 어, 왜요, 왜요?
2: 우리 갯집 사장만 먹는
3: 국거리 있었어요, 동남으로. 네.
2: 잠수하고 났으면,
3: 저. 아, 지금 먹는 거예요?
2: 네. 우리 해삼보다 더 좋은 게 그거예요. 이 제일 비싼 족가래 시장에서 와다 조지라고 이거 해산 내장으로 아~ 우리가 진짜 자연인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라면
3: 그러네요.
2: 진짜 자연인 우리야.
3: 진짜. 예.
0: 오늘 잡은 해산물로 차린 점심 식사.
4: 학식이잖아요. 학식.
0: 말할 틈도 없이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3: 한망태기 채우기 전까지 못 올라오고 그런 건 없어요?
5: 망태기 채우지 않고 올라오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3: 위에 두 분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5: 대부분 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위에서 자기 지키고 있으니까.
3: 네, 두 분이 계시니까 또.
0: 내일은 저도 1인분의 몫을 꼭 해내겠습니다.
6: 저 잘 보이십니까? 지금은 아침 4시 50분. 벌써 항구는 밝고 출항을 준비하는 배들이 많습니다.
0: 오늘은 동해안 어민들이 손꼽아 기다린 날. 저도 어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7: 얼마나 가야 돼요?
2: 한 20분?
7: 20분? 어, 네. 평소보다 멀리 가네요.
2: 네. 오늘 첫 개장날이라.
0: 평소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그만큼 어족 자원이 풍부하답니다. 저도 어장은 북방 한계선과 조업 한계선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북방 한계선에서 배로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8: 저도 어장 개장하는 날은 기분이 어떠세요?
2: 좀 들떠있죠.
8: 평소랑 비교하면 어획량이 뭐 몇 배 정도가 돼요?
2: 한 10배지.
8: 10배요? 와, 평소 10배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확실히. 어, 중요한 날이구나.
0: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해경의 무선 점호가 시작됩니다.
9: 15, 경진, 125, 경진.
10: 됩니다.
9: 126, 마냥. 126, 마냥.
10: 합류합니다.
0: 바다 위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0: 출발.
1: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선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0: 이렇게 많은 배를 뛰고 있는 거는 진짜 처음이네요.
2: 요거 100m 달리긴 해요.
1: 서둘러 도착했는데 이미 자리 잡은 배들이 많습니다.
2: 해녀배, 해녀배네요, 저거는.
3: 네, 해녀배.
2: 해녀, 해녀 여러분들 타고 계시네.
1: 다양한 어업 방식의 배들이 총출동해 이날만 168척이 모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오늘처럼 배가 많은 날엔 선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0: 여기 보이는 건물들은 대부분 군부대예요.
2: 전부.
0: 전부 군부대.
4: 여기는 민간인 출입구지.
0: 아, 민통관이어서. 네.
1: 바다 위 국경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니 그 경계가 더 또렷이 실감납니다.
0: 지금 남쪽에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온 거네요. 우리 남한 국민이 갈 수 있는 최북단이네요, 여기가. 맞아요. 저 금강산 보이네요, 낙타봉.
4: 네, 해금강.
0: 해금강, 낙타봉. 네.

0: 갑자기 조업선 한 척이 다가옵니다.
1: 아, 근데 여기 너무 가까이 있잖아, 오늘.
2: 아, 줘.
1: 아이, 진짜.
0: 호수가 어선 스크루에 걸리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한데요.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겁니다.
1: 아이, 아무리 그래도 옆으로 가야지.
2: 원래는 그러면 막 와서 막 욕해요. 좀 비켜라, 좀 떨어져라.
3: 여기 왜 왔냐? 아, 근데 여기 뿌린 거 안 보이냐? 아, 아니 뭐 작업하다 작업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또 착한 분들은 또 착하고. 보통 땅수 이게 목을이 어려운 사람들은 문어 지나간 길을 봐요.
2: 아, 어, 길.
3: 나는 그 아무리 설명 들어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길을 봐요. 문어 지나간 길이 보인대.
0: 문어가 숨을 만한 곳도 족집게처럼 찾아냅니다.

우와, 이 정도면 변신 아닌가요? 커다란 다리와 빨판으로 저항합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0: 신선 못 건지고 살살 얼려야 돼요. 치맛살 싹 잡아당기면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오면 여기 숨길, 거기다 우리 갈구리를 여가지고 싹 당기면 또 나오고.
1: 드디어 수면 위에 베테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2: 땡겨. 오케이, 됐어, 나요, 나. 여기 잡아요, 망탱이.
3: 망탱이 잡았습니다.

0: 그런데 베테랑의 몸에 뭔가 감겨 있는데요. 바로 대왕 문어. 베테랑 몸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이렇게 큰 문어는 난생 처음 봅니다.
1: 대가리 넣었어요?
2: 대가리가 들어갔습니다.
1: 오케이.
0: 진달래 피는 봄철에 가장 맛있어서 꽃문어라고 불린다는 바로 그 대왕 문어입니다.
3: 하나, 둘, 셋. 와, 30 넘어. 와, 이거 어떻게 얘를 데리고 올라왔냐? 어디 놨어요? 어디 놨어요?
0: 여기가 베테랑의 마지막 포인트.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서서히 몸을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3: 수고하셨습니다.
0: 멍게가 제철이라 그런지 수확량이 유독 많았는데요.
4: 옛날엔 단 6월까지도 물이 찼어요. 이 바다가 그릇이 커가지고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더워지는데 지금 그 기간이 가을에 한 달, 봄에 한 달 다 그렇게 됐어요. 빨라졌던 것 같아요.
5: 물속 풍경도 뭐 한 10년 전이랑 바뀐 게 실감이
4: 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돌이 안 보였어요. 풀에 잠겨서. 밀림 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물은 숨을 곳이 많고 돌하고 멍게밖에 안 보여요.
0: 10년 뒤에도 고성 앞바다에서 대왕 문어를 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6: 쇠 신발이 돼가지고
7: 네네네네.
6: 발이 다 저러다고. 아.
7: 베테랑님 많은 분들 교육시켜 보셨죠?
6: 아유.
7: 여러 명 하셨죠?
6: 한 열대 명 했어요.
7: 열대 명이요? 아, 영광입니다.
6: 딱 이제 하겠다고 했다가
7: 네.
6: 딱 입힐 때까지 있다가 이제 사다리 딱 매달리니까
7: 예.
6: 푸른 바다인가 바다인 줄 알았는데
7: 예.
6: 거기서 비가 나고 보니까 검은 바다인 거야. 검 푸른 바다인 거야.
7: 그러겠죠. 아.
6: 딱 부둥켜 안고 못 들어가는 사람 있어. 못 나 사다리를 못 나.
7: 네.
8: 오. 팔을 넣으세요.
0: 네. 우주복을 입는 게 꼭 이런 기분일까요?
6: 자, 앉고.
5: 와, 이렇게.
7: 네.
9: 보세요, 첫 느낌이.
7: 자, 저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얼떨떨하네요, 이게 약간.
6: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7: 네, 아, 직장이
6: 직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출근한 거예요.
7: 되게 장복복이 굉장히 효과하네요.
8: 오. 어깨는
0: 사실 아플 거예요. 무겁고 갑갑하고 또 조금은 외롭습니다.
10: 여기가 공기 빠지는 데고요. 요거를 이제 누르면 공기가 빠지고. 그래서 이거 누른 상태에서 쭉 누른 상태에서 하강을 하고.
5: 이걸 머리로 이렇게 누르는 거라는데
0: 이사도 안 돼.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라앉는 겁니다.
10: 뿌려온 거
6: 이거 씌우면 무조건 이거 빠지고 있어야지.
10: 네.
6: 이게 뭐야 펌프에서 오마력이기 때문에
10: 아...
6: 자동차 타이어 유능구나 이런 것 같기 때문에 금방 뺑뺑해진다.
10: 아, 오마력.
6: 씌우자마자 이게 좀 뭐야
10: 아...
6: 계속 받아야 당장. 이거 말도 안 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해야 된다.
10: 와 진짜. 이걸 평생 하신 거예요?
5: 어휴. 천천히
10: 어휴.
0: 이땐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60kg 무게를 지고 천천히 바다에 들어갑니다.
5: 아직 내려가지 못하네. 손을 놔야 되는데.

이런 거구나. 아.

0: 그 바닥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아, 바닥이 근데 닿더라고요, 땅이.
1: 아니, 아니야, 안 닿았어. 안 내려갔어.
0: 아, 안 내려간 거예요?
2: 예, 네, 안 내려갔어.
0: 아, 내려간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갔다고.
2: 안 내려갔어.
1: 손을 있죠, 손을.
0: 네.
1: 손을 넣으면서, 몸을 일찍 빌면서, 네. 이렇게 하죠. 제가
3: 이번엔 호수 대신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2: 오,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3: 잠수복이 무거워서 몸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는데요.
4: 계속 이 공기가 머리로 들어오면서 온몸에 있는 이 수트에 공기가 차면서 몸은 팽창되고 이게 뜨는 건지 가라앉는 건지 가라앉는다면은 얼마나 가라앉는 건지 이게 바닥의 깊이가 가늠이 안 되니까 물론 몇 미터인지는 알고 들어가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니까 내 몸이 지금 어디쯤 있는 거지? 이게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0: 어허. 내려가는 기분은 알겠는데
2: 나중에 귀 잘리면 일로 와요.
3: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0: 정오산 가는 거예요, 지금?
1: 네, 뒤에. 이게 건강에 엄청 좋아요. 바닷가는 물방울이 깨지면서 나오는 산소. 산에는 나무가 이제 내는 산소.
0: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
1: 잘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다 왔어, 다 왔어.
0: 예. 베테랑가의 산책길.
2: 여기가 비발근는 코스. 따라올 수 있어요?
1: 예?
2: 내 발로 한번 따라와 봐요.
1: 아니, 어디까지 하는지 알아요.
2: 저 위에까지.
0: 정말 당황했는데요.
1: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사신다더니.
2: 아니, 이거 끝나면 비표작이에요.
1: 이거 너.
2: 예. 이거 운동, 잠수는 팔, 허리, 다리.
1: 예.
2: 이게 보완된.
1: 아, 이게 근데 이게 스쿼트처럼 된다. 오리걸음처럼.
2: 예.
1: 되네.
0: 다 온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더라고요.
2: 이거 전신 운동 진짜 좋아요.
1: 예, 네, 그렇게 하네요.
2: 엄청 좋아 이게.
1: 좋긴 좋은데. 근데요. 근데 진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0: 결국 제가 베테랑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1: 같이 하고 싶네요.
2: 이젠 달리기.
0: 이럴 줄 모르고 겨울 점퍼를 입고 왔네요.
2: 원래 이 비표장에서 쐬야지.
1: 네. 근데 전력 실주하면 우리 카메라들이. 다 뛰고 다 같이.
2: 자, 난 작대 실력 운동하네.
0: 건강하게 더 오래 일하기 위한 베테랑의 운동 루틴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는 거지? 너무 좋네요.
2: 이거 하세요.
1: 예? 다리 찍기요? 다리 유연성이 없는데.
2: 자, 돌기.
1: 스파르타!
2: 이거 머리 여기 10번 닿기.
1: 예?
2: 뒷짐지고요? 뒷짐,
1: 군대에서 하는 거죠. 우와. 왔다고. 에이,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이 좋은 거 아드님은 왜 같이 안 해요?
2: 자기 구속하지 말래.
1: 자기 구속하지 말래?
2: 같이 하자 말 안 해, 그죠?
1: 같이 하자.
2: 이 몸에 뱅기 이거라서. 인민군 군인 체조야.
1: 인민군?
3: 군인 생활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2: 20년.
0: 박명호 베테랑은 북한 군인 출신입니다. 2006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죠.
2: 제가 이제 중대장을 할 때인데.

0: 군인들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로 알아서 해 먹으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일체 부식은 모두 자체 해결이에요, 자체. 자료 갱생이라는 그 구호 아래. 그 대신 뭔가 하면 해상으로 부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줘요. 나는 이제 농사보다 그쪽을 도전했어요.
1: 결국 자신의 몸 하나에 의지해서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머구리가 됐습니다.
2: 북에서 오셔가지고 왜 대진의 자리 잡으셨어요?
3: 이거 열리면 왔다 갔다 하면서.
2: 아, 이거 최북단이니까. 네.
0: 그랬는데 아, 5년이 아니라 20년이 가네. 나타났어.
2: 아, 그래요?

0: 이제 진짜 머구리가 될 시간입니다.
1: 할까요? 물속으로
2: 산두부.
1: 네. 네.
0: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오늘 다 해주시니까 좋네. 해주시는 게 많이 잡아오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3: 택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라고.
4: 이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 두 분이 해주시면 우선 3인일 줄 알았는데.
0: 오늘따라 왜 이리 바다는 넓고 깊어 보이는지. 눈앞은 온통 검푸른 바다.
2: 돌멩이처럼 내려가면 돼, 돌멩이처럼. 귀가 허용하는 한.
1: 귀가 허용하는 한?
2: 내려갈 때 저 잠수평은 없어.
1: 아, 올라올 때는 어떻게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2: 그래,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지. 최대한 천천히. 그걸 하는 이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3: 저도 돌멩이, 저도 부침에서 올라왔어요.
2: 잡고, 손 잡고, 손 잡고!
1: 2번 여기 탄.
2: 한 칸 더!
0: 다들 긴장한 느낌인데요. 웃는 게 매력적인 베테랑도 내내 굳은 표정.
1: 누구를 생기면 나 구해줘야 돼요. 이런 걸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몰랐는데. 위에서 봐주신다고 믿고. 네. 믿음의 벨트네, 믿음의 벨트.
0: 이제 투구만 쓰면 끝.
1: 다녀올게요, 선장님.
3: 우리 앞으로 살짝 숙이고, 머리를 살짝 집어 넣어야 돼요. 아니, 몸을 숙이 말고, 머리만.
0: 투구를 쓰니 외부와 단절된 느낌. 제 불안한 숨소리만 더 크게 들리고요. 입수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몸의 균형을 잡고 투구 버튼을 누르며 조금씩 하강하기. 늘 설레게 하지.

0: 이거 신기한 거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진짜 신기하다. 한 사람이라마. 이거 감동이야. 진짜 재밌을 수 있구나.
1: 해파리를 보고 있자니 바다가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2: 말미잘, 그 다음에 미역, 이런 것들이 바다의 흙처럼 이렇게 생태계가 어떤 풍경을 자아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산이나 이런 것들이 언덕이 있는 것처럼 물 속에 굉장히 다양한 지형이 있더라고요.

0: 슬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1: 내려가서 손으로 내 몸을 밀어야 돼. 바다로 내 몸을 밀어야 돼. 그걸 잘 못해 처음에. 왜냐면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 이 무거운 거를 내가 뜰 수 있나? 내려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잘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몸이 안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살짝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처음부터 바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0: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아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지금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틈만 나면 바다로 향했습니다. 특히 차가운 바다 수온에 적응하는 훈련을 많이 했죠.
2: 물속에서 이제는 좀 적응이 돼. 그냥 움직이잖아. 이? 공기방울 보면 알래. 가만히 있는 공기방울하고 움직이는 공기방울하고 다르거든.
0: 머구리가 이동하면 공기방울도 따라 움직입니다.
2: 여기 들어가면 걱정이 없어지고 올라오면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3: 그래요?
2: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지옥 같이 보이는데 지감은 천국이에요.
0: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뭐라도 잡아야 할 텐데요. 이번엔 멍게입니다. 어찌나 깊게 박혀 있던지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4: 아, 멍게 하나. 멍게 하나 잡았어요.
1: 근데 이제 멍게가 되게 이렇게 따는 게 보이기엔 되게 쉬웠거든요. 베테랑이 하실 때 보면서 이게 올라와 있는 녀석을 손으로 그냥 훔치면 되는 거여서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얘가 힘이 세더라고요. 갈고리로 힘으로 하려다가 한두 미는 이렇게 찢어놓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다르구나. 남이 하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내가 할 때는 다르구나.
0: 혹시 보셨나요? 바로 문어. 베테랑에게 배운 대로 해봐도 자꾸 빠져나갑니다.

0: 올라온다.
1: 어, 올라오네. 맞네.
0: 전진, 전진.
2: 멍게, 어휴, 멍게. 멍게 잡았어, 멍게.
3: 멍게를.
2: 하트를 버리다가.

0: 달려왔습니다.
1: 아유, 혼났어요.
0: 문어가 한 마리 어른거렸는데 사투를 벌이다가 못 잡고요.
1: 왜못 잡고 왔어요?
0: 다 보셨구나.
1: 아유, 문어한테 안 잡혀간 게 다행이지.
0: 그러게요. 더 하고 싶어도 손이 차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얼마나 있었어요?
1: 한 30분?
0: 거울에 있는 줄 알고.

0: 야.
1: 됐다. 여 이거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멍게 12마리. 아 멍게 14개, 성게 5개.
2: 네. 지금 아직 성게철이 아니라서.
1: 아 그래요?
2: 알이.
1: 예. 어 있네요.
2: 이야 올 여름 성게 잘 되겠다. 어 돈 벌겠다. 이거
1: 그러니까 성게 젖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준어로는. 어. 자연산 성게젓.
3: 직접 채취하시어서 드신 거 어떠세요?
1: 맛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직접 먹어봤어요. 어, 예, 어. 성게젓. 이 맛에 어업을 하시는구나.
2: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죠?
1: 이거요?
4: 어. 오늘 아마 밤에 아마 꿈에 아마 문어 놓친 문어 계속 나올 거야. 아,
1: 근데 지금
4: 야
1: 그니까 문어 놓친 문어 생각
4: 잠이 안 와 계속 나온다고 꿈에.
1: 아 근데 지금 약간 호흡이 가쁘네요. 이게 빨리 작업하고 올라오니까 이게 와 이 밑에서
4: 그래.
1: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4: 귀도 멍하고
1: 예.
2: 아 세 시간 전에 몸이 나긋했죠.
1: 예.
2: 수고하셨어요.
1: 아유.

0: 조업을 마친 배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장의 명물 피문어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1: 오늘 전방에 문어가 없답니다.
0: 대왕 문어가 넘쳐나던 시절을 기억하는 어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2: 아유, 오늘 저도 오장 처음 들어가는 날인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3: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여기서? 여기서?
4: 3년?
3: 그럼 30년 전보다는 문어 많이 뜨는 거예요?
4: 아유, 안 뜨는 건데.
5: 그럼요. 큰 문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6: 아, 네, 지금 문어가 좀 자라졌어요?
5: 자라지는 것 같고.
4: 작년도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오죠. 계속 지금 어해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많이 구멍도 이렇게 조절해갖고 하고 있는데도 네. 수원하고 뭐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0: 바닷속 풍경을 직접 마주하는 직업. 머구리의 눈으로 바라본 바다는 신비롭지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닷속 자원이 풍부했던 옛 시절을 지나 바다는 퍽 삭막해졌습니다. 밀림은 사라졌고 문어가 숨을 곳이 줄었습니다. 10년 뒤에도 베테랑이 대왕 문어를 힘차게 건져 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0: 괜찮은 거죠. 오! 왜 그래, 왜 그래? 같은 고민
1: 이대로만 있어도 좋은데
0: 이승이 왔다.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아, 아픈 건 뭐라고. 아니, 물 좋아. 아니, 물 좋아.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 관측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유인 우주 탐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

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달에 사람을 무작정 보낼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훈련 미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경험을 합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소중함을 느끼면서 이런 의문도 품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계속 관측한다면 지구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제미니가 대표적인데요. 유인 우주 탐사가 시작되던 1960년대는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석탄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면서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가 절정에 달했고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한 책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죠. 침묵의 봄이 발간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 지질조사국의 윌리엄 페코라는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1972년 최초의 민간 지구관측 위성 랜셋이 발사됩니다. 첫 위성은 1978년에 임무를 마쳤지만 그 뒤를 이은 위성 시리즈로 이어져서 지금은 9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센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3강에서는 그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서 지구 곳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앙아시아의 아랄해입니다. 최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름에 해가 붙어서 바다를 연상했는데 영상을 보면 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랄해는 파미르 고원과 텐산 산맥에서 기원하는 두 개의 강,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이 흘러들어서 형성된 거대한 내륙 호수였습니다. 이름에 바다를 의미하는 해자가 붙을 만큼 큰 호수였는데요. 1960년대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호수의 면적은 약 6만 8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호수는 빙하에서 기원하는 신선한 산악용수가 흘러들어서 건조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담수가 유입되니까 적당한 염도가 유지되었고 어류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업이 발달했고 우즈베키스탄에 속한 무이나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생선을 가공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쪽에는 아랄스크 같은 항구 도시도 번성했습니다. 내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된 수산물을 통조림이나 건어물로 가공해서 철도를 통해 소련 전역으로 공급하는 해양산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소련은 이 지역을 면화 생산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랄해로 흘러들던 강물을 대규모 관계 사업으로 돌렸는데요. 당시 면화는 백색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군수물자와 산업용 섬유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면화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넓은 평지가 있는 중앙아시아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물을 농업용수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운하를 건설했는데요. 그때 건설된 카라쿰 운하는 길이가 한 1300km 정도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계 운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련은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는 있었지만 생태계 측면에서는 환경재앙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랄해로 유입되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호수의 수위가 당연히 낮아졌겠죠. 염도가 높아지면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호수였던 수면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동쪽 수역은 거의 말라버립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희끄무레한 부분은 물이 증발하면서 남은 염분이 말라붙어 있는 호수 바닥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아랄해가 아니라 아랄쿤이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새로운 사막이 되었습니다. 호수가 줄어들자 어업이 무너졌고요. 항구 도시는 상업의 중심 기능을 잃었습니다. 말라버린 호수바닥에 소금과 먼지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주민의 건강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미기후도 달라졌어요.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환경재앙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구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을 주도로 해서 코크아랄 제방이 2005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코크아랄 제방이 완공

공된 이후에 북쪽 호수의 수위는 높아지고 염도가 낮아지면서 어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남쪽 지역은 여전히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북동부에 있는 레나강하고의 삼각주, 레나 델타입니다. 레나강은 바이카로 인근에서 발원해서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북극해로 유입됩니다. 그 길이가 4,400km가 훌쩍 넘어서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정말 지구 맞아요? 마치 예술작품 같죠? 추상화 같기도 하고 누군가 물감을 흘려서 그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위성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성영상을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일반 사진처럼 보입니다. 사실 태양을 광원으로 지구 사진을 찍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사진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빛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좀 다릅니다. 자, 일반 카메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 즉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가시광선의 범위만 기록을 합니다. 반면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는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로 느끼는 적외선까지도 여러 파장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파장별로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 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촬영한 이미지가 여러 장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요. 그걸 후처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색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삼원색이 RGB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각 파장별로 얻어진 이미지는 명암을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흑백 영상이고요. 이 레이어를 합치면 우리 눈에 익숙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바꿔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치환한다거나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치환하면 전혀 다른 색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지표상의 모든 물체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도 같은 태양빛을 받지만 피부가 뽀얀 사람들이 있고 좀 더 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볕에 잘 그을리는 사람이 있고 금세 하얗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표면이 아스팔트인지 흙인지 물인지에 따라서 태양에 반응하는 기작이 다릅니다. 자, 위성 영상에서 축구장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언뜻 보면 같은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각 파장대별 반사도의 차이를 보면 이 축구장이 진짜 잔디로 덮여 있는지 또는 인조 잔디로 덮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성 영상의 본질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를 숫자로 기록한 공간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원격 탐사 영상을 다루는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는 색은 그냥 예쁘고 알록달록한 색이 아니라 지표의 종류와 상태를 시각화한 정보가 됩니다. 다시 레나 델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나 델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하고의 삼각주와는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약 1만 년 전 빙하기 말미에 유럽 대륙의 빙상이 사라지면서 삼각주를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도 2-3천 년 전 주기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게 반복되고 침식과 퇴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색들도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질 토양인 곳은 약간 붉게 나타나고요. 고운 흙이 퇴적되어서 생긴 부분은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둥글둥글한 호수들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레나 델타는 툰드라기에 속하는 영구 동토 지역입니다.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여름이 되면 토양의 맨 위층, 얇은 층은 녹았다가 또 겨울이 되면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합니다. 여름에 땅이 녹았을 때 땅에 갈라진 틈새로 물이 흘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겨울이 되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살짝 밀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틈이 약간 더 벌어져 있겠죠. 그 벌어진 틈새로 더 많은 물이 흘러들고 또 그렇게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땅을 살짝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들면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얼음색이라는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솟아오른 땅을 경계로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호수처럼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비나 눈이 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강수량이 극히 적은 기후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는 융해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생긴 호수라는 뜻입니다.
자, 호수 면적이 넓다는 건 땅이 그만큼 많이 녹았다는 뜻이고요. 땅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는 기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온난화의 영향이 여기까지 도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 순수하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 그다음에 호수의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위성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구동토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꽁꽁 얼어있던 토양 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효과가 가중되어져서 기후변화가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진 기후변화는 재난재해와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멸종된 동물의 사체나 병원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 건데요. SF 영화에나 나오는 설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2020년이죠. 레나델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볼쇼이 라콥스키라는 지역에서 3만 년 전에 살았던 동굴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방목을 하던 목동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5만 년 전에 살았던 새끼 매머드의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새끼 매머드가 발견된 곳은 시베리아의 야쿠티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구동토가 있는 곳입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면 올챙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오리처럼도 보입니다. 바타카이카 분화구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화산 분화구가 아니라 함몰된 지형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숲이었는데 나무를 베어내면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드러나자 태양빛이 직접 내리쬐게 됐겠죠.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지반이 녹고 무너져서 생긴 겁니다. 노출된 지층은 깊이가 100m를 넘는다고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견된 동물의 사체에 있던 병원균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베리아의 야말반도에서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순록의 사체가 발견됐고 그런데 이 순록이 탄저균에 감염돼서 사망했었나 봐요. 그 안에 있던 탄저균 포자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인근에 있는 순록 농장에서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또 지역 주민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위협하게 되는지 또 전 세계의 공급망을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혼란시키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더워지는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땅이 녹고 빙하가 녹는 문제는 먼 시베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4년에 빙하가 스위스의 한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던 것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피해는 똑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그 피해는 더 치명적인데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자체 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위성으로 즉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대응 속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은 주로 선진국들이고 태풍이나 홍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계는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터내셔널 차터 우주와 대형 재난이라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우주자원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취지에서 지구관측 위성을 가진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최우선순위로 촬영해서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1년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재난 상황이 접수되면 가동할 수 있는 위성이 300여 개에 달합니다. 사실상 거대한 가상군지 위성처럼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 산사태 같은 긴급 상황에서 무너진 건물과 끊길 도로를 파악하고 또 침수 지역, 화재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또 지진 상황에서는 이재민이 모인 지점들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자, 오늘은 50여 년의 지구 관측 역사 속에서 위성 영상과 함께 지구 곳곳을 탐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K 우주시대의 기회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수의근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수의근은 내장근육, 심장근육,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수의근은 뼈대를 이루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호흡근육은 스스로도 움직이지만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수의근에 의해 불수의근의 건강을 만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과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은 지근이라는 근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를 강화하고 호흡을 하는 역할들로 힘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오랫동안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은 힘은 강하고 빠르지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수 없어 짧은 시간만 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력 향상이 주로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근력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후약 3개월 이후가 되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면서 근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대략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성분이 개선되고 신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따라서 운동 초반인 대략 3개월 이전에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벨트나 옷의 사이즈로 나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학생들이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동작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에 초기에 하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할때 혈압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때 아령을 들었을 때 얘를 단축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령을 내릴 때를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신장성 운동은 점프, 줄넘기를 하는 동작이 신장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등척성, 그리고 단축성, 신장성으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통증이 생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근육통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통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통증이 부상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근육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은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부상은 운동 시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스트레칭 또는 가볍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부상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바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증의 위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절 주변은 부상 가능성이 높지만 근육 주변은 근육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통과 관절 부상을 이해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육통과 피로를 회복하는 근막 이완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에 폼롤러와 스트레칭 매트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요. 이 폼롤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 신전 폼롤러를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위쪽에 두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견갑골에 밑에다가 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집에서 많이 하실 텐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고

뒤로 이렇게 눕는 동작을 합니다. 아마 많이 보시고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대로 다섯 개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더 움직이시면 지금 이렇게 폼롤러를 하시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폼롤러 위로 넘어갈 때 시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경추라고 하는 목이 자꾸 신전이 돼서 우리가 늘리고 싶은 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로 오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면요, 우선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갈비뼈를 조여주셔야 합니다. 호흡 조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 때 시선이 본인의 무릎을 쳐다봅니다. 쭉. 그러면서 갈비뼈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오시고요. 고정되는 위치까지 최대한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힘을 주고 호흡을 계속 뱉어주셔야 등이 늘어납니다. 저희 트레이너도 처음엔 바닥에 편하게 닿았지만 지금은 덜 닿게 되거든요. 이유는 목과 허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등만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등을 펼 수 있고요. 그 등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북목이 해결됩니다. 자, 제자리로 올라오시고요. 자, 목표는 양팔 벌리시고 호흡으로 갈비뼈 닿고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 양팔이 지면에 닿으면서 뒤통수까지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동작에서 팔과 머리가 바닥에 잘 닿는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선은 손끝을 보고 그대로 눕습니다. 네, 시선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등과 어깨가 펴지면서 상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후. 팔이 뒤로 넘어갈 때 가슴과 어깨 쪽이 단단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집에 오셨거나 또는 직장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고 집으로 왔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 하나로 그 다음날 목과 머리 위쪽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자 빼서 앞에다 두시고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무릎으로 폼롤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다리는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가슴에 댑니다.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같이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안 닿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둘. 폼롤러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무릎을 꽉 눌러서 폼롤러랑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후. 오른쪽에 등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네,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길게 뱉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코어가 약해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호흡으로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이렇게 팔을 가슴에 댄 상태로 오른쪽 어깨가 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유연성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그대로 지면을 향해서 네, 팔이 내려가도록 하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제자리로 오시고요. 네, 90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이 가면 안 되고요. 등 뒤가 먼저 가고 손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고 시선은 손끝 봐주시고요. 호흡과 함께 손은 밑으로가 아니고 측면으로 멀리 물건을 잡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이 동작도 좌우를 해보시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라켓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회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몸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향상되죠. 그런데 간혹 이 유연성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 발을 벌린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에 붙이는 동작인데요. 이 가슴이 바닥에 붙어야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이 바닥에 붙게 되면 근육의 유연성이 너무 늘어나서 관절이 헐거워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만큼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몸을 통해 깨달은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의 운동입니다. 너무 적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과사용으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바로 이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강도와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신체 균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몸이 앞뒤, 좌우, 상하의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략 10% 이내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의 몸은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요. 부상의 위험도도 줄어들어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회사에서 간단하게 유연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매트에 엎드려 주시고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차렷. 네, 손등은 지면을 가게 하고요. 이마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통은 30cm 이상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등의 근력과 유연성이 괜찮다는 거고요. 만약에 30cm 미만이 되면 유연성과 근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손을 네, 어깨 앞에 두시고요. 천천히 밀어서 네, 시선은 아래로 보시고 등을 위쪽으로 펴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차렷. 네, 이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양쪽 견갑골이 서로 만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그대로 10번 하실게요. 이때 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허리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이 만나는 요 중앙 지점입니다. 보통은 굽운동이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약해서 계속해서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닌 양쪽 견갑골이 모이는 동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 한번 보면서 일어나 보실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목이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져서 주의하셔야 될 동작입니다. 내리시고요. 올라올 때는 처음 있던 위치를 바라보면서 뒤통수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오게 할 때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지금 보면 무릎이 완전 펴진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서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을 준 상태로 일어나면 몸이 곧게 펴지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하체 운동의 종결자입니다.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유는 밸런스와 근력, 유연성 모두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 아령이 있다면

가령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작은 생수병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은 균형을 잡고 오른발은 발끝으로 살짝 대주신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천천히 밀어서 엉덩이에 체중을 받고 엉덩이로 밀어서 몸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로 뺐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엉덩이로 밀고 앞쪽 허벅지로 같이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뒤로 등은 판판하게 곧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작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살짝 떼고 합니다. 천천히 뒤로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혹시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발을 빠르게 땅에 대어야 합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요. 자극받아야 되는 부분은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로 일으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대로 일으켜 주시고요. 저희 트레이너처럼 시선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몸통이 숙여지는 그 각도만큼 시선도 같이 아래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운동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관절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근육 손상, 힘줄 손상, 인대 손상, 골절, 연골 손상이 근골격계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연골 손상은 관절염을 일으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목을 삐끗해서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기간이 다르지만 통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치고 통증이 회복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유연성의 정상적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 지지 및 움직임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목을 다치고 통증과 유연성, 근력은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쩔룩거린다면 체중 지지와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치기 이전에 정상적인 걸음걸이 또는 정상적인 계단 보행 또는 정상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운동 중 또는 일상에서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합니다.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고요. 두 번째는 얼음 찜질을 합니다. 얼음 찜질은 부상 부위를 대략 10분에서 20분 사이, 작은 관절은 10분, 큰 관절은 20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인데요. 부상당한 부위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압박 붕대로 살짝 감아서 우리의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부종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고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부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핫팩도 있으실 거고 냉팩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 찜질은 부상 직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찜질은 그 3일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조금씩 회복되면 운동 전에는 뜨거운 찜질을 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 찜질을 하면서 부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통증 지수 0은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10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 지수 1에서 3은 약간은 불편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임이나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 지수가 4에서 7 정도면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빠르게 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내가 어떻게 통증에 대처하게 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고관절, 발목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옆으로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무릎이 가슴에 가까이 닿으면 유연성에 문제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무릎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고관절이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 스트레칭으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요. 네, 무릎이 당기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데요. 물러나지 않게 힘을 주어서 가슴을 바짝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정도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당기면서 호흡은 후 뱉어서 동체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후 깊게 뱉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대략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 40초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자, 당겨서 후. 고관절이 딱딱하게 되면 무릎과 허리의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고관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해보시고요. 잘 가지 않는 쪽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더 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발목에 관련된 유연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본 선수, 일반인, 발목이 엄청 딱딱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굽 높은 신발을 신어서 또는 발목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목이 딱딱해지면 우리 전신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자, 발목의 유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한번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사용하시고요. 폼롤러가 없다면 벽에서 하셔도 됩니다. 발끝에서 대략 주먹 하나 정도를 네, 이렇게 대보시고요. 그리고 폼롤러를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발끝으로 진행하면서 폼롤러를 닿아주면 정상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다시 한번 닿아주시고요. 이때 닿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발이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폼롤러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이 폼롤러나 벽에 닿는다면 내 발목의 가동 범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가다가 멈춘다면 그거는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칭은요.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양손을 네, 무릎에 이렇게 기대주시고요. 기댄 상태에서 무릎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아킬레스와 종아리 뒤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해주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무릎이나 발목에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스트레칭 해보시면 좌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딱딱한 위치를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의 예방, 부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통증이 있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다른 움직임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은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지 않은 기능

관절 기능 장애가 있으면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체의 근육은 움직이는 범위에서만 근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는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팔을 펴게 되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근육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는 공간은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약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범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에 보상작용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제가 앉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보상작용입니다. 우리의 왼쪽 고관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앉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쪽의 부담은 커지고 한쪽의 부담은 없어지면서 자동차에 타이어 편마모가 생기듯이 우리 근육도 그렇게 마모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움직임 패턴 검사와 함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직선 런지를 통해서 하체의 움직임 패턴을 테스트하고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시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이나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왼쪽 발끝의 뒤꿈치를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터치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유연성, 하체의 근력, 그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번 테스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테스트해서 잘 안 되는 쪽은 유연성이나 근력,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끝에 천천히 닿았다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발, 뒷무릎, 뒷발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잘 되는 동작이고요. 무릎이 보이거나 몸통이 틀어지면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후에 좌우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역시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몸통은 곧게 유지해 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뒷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면 그 중간 위치에서 멈춰서 올라오시고 점차적으로 뒷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런지가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더 좁힙니다. 골반보다 조금 좁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네, 발, 무릎을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끝, 양쪽 무릎, 내 몸통이 전방을 계속 향해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세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 일어나면서도 호흡을 뱉습니다. 코어를 좀 더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모두 호흡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렇죠. 하나. 한 번 더. 둘. 이 런지 동작이 중량을 많이 들고 할 때는 지금처럼

발을 좀 넓게 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임의 패턴을 검사할 때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양발을 일자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양발을 일자로 해서 런지를 할 때 중량을 많이 들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은 테스트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연성과 근력의 균형을 맞추는 공부와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추어 관절의 건강함을 100세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과의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챗GPT 등장을 보고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인류사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챗GPT가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챗GPT를 발명한 것은

2015년 5명의 설립자를 시작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오픈AI인데요. 이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는 다시금 스타트업의 혁신 DNA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이 불게 된 것은 기업 환경의 변화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비즈니스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PC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게임 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고 유통업계의 비즈니스의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것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의존하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확실한 미래 경쟁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지금을 부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불안정,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약자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부카 시대에는 기업이나 조직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시대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 기술 등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직원 몰입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헤일로는 80% 이상의 기업이 스타트업 형식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를 인용하여 50% 이상의 CEO와 CFO가 끊임없는 도전, 혁신, 창의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기업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기업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꼭 스타트업의 DNA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산업의 태동시기,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 회사를 만들거나 기존 회사에 합류하는 경우였는데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에디슨의 전구,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부터는 혁신이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ATM의 발명입니다. 1960년대 영국에는 300년의 역사를 가진 데라루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직원은 화폐 발행기를 보며 일상에서도 프린트하듯 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당시 회사에 제안하였고, 이를 흥미롭게 생각한 회사는 바클리스 은행과 협업하여 지금 형태의 ATM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한 직원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지원과 도전이 은행 업무와 고객 경험에 혁신을 가져온 셈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본래 대기업에 혁신 DNA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너무 크고 관료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ATM 아이디를 냈던 직원처럼 혁신적인 아이디를 가진 혁신가들은 조직에 그대로 있었지만 몸집을 키우며 점점 위기가 강해진 조직에서는 이 아이디어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차 혁신가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이 2000년대부터 탄생한 몸집이 작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세상을 놀라게 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역사를 지나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혁신이란 스타트업에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몸집이 큰데도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에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GPU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인텔이 GPU를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장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회사의 강점이었던 GPU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상황에 부닥쳤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자신이 20년간 운영해오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회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혁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넥스트가 디지털화와 AI에 있음을 간파하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AI 회사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후 그는 가장 먼저 조직 내외부 전문가를 발굴하고 혁신을 주도할 신설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이 바로 젠슨 황 자신 직속으로 만든 엔비디아 리서치라는 팀, 현재의 원 엔비디아입니다. 초기 엔비디아 리서치 팀은 4명의 박사와 함께 꾸려졌는데요. 이 박사들에 의해 진행된 기초 AI 연구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가 시장 가능성을 보일 시 기술을 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즉 대기업 내 스타트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하게 200여 명의 연구원이 엔비디아의 3D 프린터, 센서, 카메라, 자율자동차 등 AI가 활용되는 모든 부서에 새로운 혁신 제품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리서치의 새로운 AI 모델 뉴럴란젤로가 발표되었는데요. 뉴럴란젤로는 2D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블록으로 실제와 같이 멋진 작품을 조각한 것처럼 영상 속 이미지를 3D로 구현해냅니다.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데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023년 6월 엔비디아 리서치는 CBPR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GPU 반도체 분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등 최근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똑똑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는 직원들은 반기지만, 그들이 회사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손실이 발생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후 성공하는 경우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보상으로 그들을 잡아야 할까요? 사실 이 또한 여러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조직원과 회사가 함께 혁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일 텐데요. 앞서 말한 엔비디아의 리서치 팀은 다른 기업에 비해 좀더 개인의 기여도와 오너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리서치 팀은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 학계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때 직원들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러한 논문 활동도 개인의 성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 내에서 실현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더불어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팀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꼭 현재 엔비디아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퍼스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던 연구가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되어 사업화 가능성을 보이면 내부적으로 바로 별도의 사업팀을 꾸려 연구소에서 비즈니스 조직으로 스핀오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는 개인이 지속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의 동기가 금전적 보상만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보상만큼이나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최대한 가시적인 아웃풋이 될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회사 정책 제도의 변화가 꼭 뒤따라야 합니다. 업무 선택권,

실패 용인 문화, 새로운 도전 장려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성과 관리와 업무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여 본업과 결과물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저 직원들에게만 혁신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혁신을 완성하기는커녕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도 그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모든 조직 어딘가에는 혁신의 DNA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의 DNA를 깨우는 것은 그 조직의 경영과 문화에 달려 있습니다. 부카의 시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에 잠들어 있는 이 혁신의 DNA를 깨워야만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조직 내 잠들어 있는 혁신의 DNA를 깨워 스타트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라로 하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이렇게 방송을 보고 해도 너다섯 시간 또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나의 고통이니 나만 고통스럽다 막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건너가는데 무상이라는 표현 있죠. 이거 한자를 이제 안 쓰니까 그렇죠? 한자 이제 안 쓰죠. 옛날에는 이렇게 글을 쓰면 사람들이 메모를 했어. 근데 요새는 한자를 못 써, 노트에. 그래가지고 4년 전인가 5년 전에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더라고. 시타르타의 가르침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거예요. 무상.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재행 무상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만들어진 거는 영원하지 않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인생 무상이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허무주의로. 그 뜻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봤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타인의 고통을 느끼면 성숙한 거다. 무상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딱 듣는 것들은 이런 거야. 무상이 에휴 허무하다. 더덥다. 어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딸들이 시집 갈 때 있죠. 딸들이 시집 갈 때 아빠 너무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쓸데없이. 아빠는 우울하거든요. 사실은. 아빠 사랑해요.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딸 시집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영혼 없는 전화들을 하죠. 건강하세요. 뭐 이런 얘기. 뭐 그럴 때 이렇게 전화 바쁘게 끊고 그러면 아유 바쁘면 빨리 가라. 뭐 이런 와중에서 부모한테 남는 건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물 줬던 꽃 같은 건데 어느 사이인가 이제 내 품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이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자식 키워서 아무 소용없다. 술이나 먹자. 그럴 때 나오는 멘트가 무상이야. 더덥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허무하다, 더덥다 이 느낌을 가지면 안 돼. 이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야 돼. 소중함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허무하다, 아이고, 아무싸게 쓸모없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변해야 돼. 시타르타가 처음 얘기할 때 무상이다 라고 그래서 덧없으니까 일찌감치 죽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상이니까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배워? 사랑책을 수천 권 읽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배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환기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미리 얘기를 할게. 플라스틱 조화보다 생화가 좋죠. 우리는 그 감각이 있거든. 우리가 고통이라는 걸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 사람 고통스럽게 안 한다 그랬잖아. 그게 사랑이고 자비라고 그랬잖아. 무상이라는 걸 느껴지면 또 똑같아. 사랑과 자비가 또 나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특징은 제대로 이해하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나오는데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인생은 고통스럽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더덥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인문학이든 종교든 간에 우리가 왜 그걸 배우냐면 죽으면 사랑 못하잖아요. 꽃이 있었을 때 꽃을 밟고 행복해야 되잖아. 그 가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가르침은 잘 살아야 된다. 어차피 죽으니까. 그거랑 이제 관련된 거예요. 또 김선호 시인한테 도움을 얻으면 가까운 아침이라는 시예요. 가까운 아침. 가깝다. 아침이 가깝다. 아침이 멀게 느껴질 때 있지. 그 멀게 느껴졌다는 게 뭐냐면 아침인지 아닌지 모를 때 있어. 어제 너무 많이 아팠는데 야,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몸살 걸려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걸으면 굉장히 아침이 가깝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먼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시예요. 가까운 아침, 너는 날개 없이 내게로 뛰어든다. 너의 비상의 방식으로 나는 너를 받는다. 온몸으로 날아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가고 싶은 거리.
뛰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알몸의 무게. 오늘의 태양, 하루라는 짐승. 아침에 태양이 뛰어든 거야. 아, 여름이면 가깝해요. 초가을. 내지는, 그쵸? 초봄 정도. 밤엔 추운데 아침에 딱 갔더니 막 햇볕이 막 좋을 때 있잖아. 확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뛰어든 거야.

여기에 재밌는 게 너는 날개 없이 내게로 뛰어든다라는 거야. 날개 없이 뛰어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날개 없이 뛰어든다라는 얘기는 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그 동네 요새 놀이터들 있잖아요. 공원에. 거기 미끄럼 타는데 애가 올라갔어. 근데 엄마를 진례하고 확 뛰어들 때 있지. 엄마! 이러면 어떡할 거야? 피할 거예요? 잡아줘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야.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 그런데 내 아이니까 받을 수 있죠. 나를 믿고 뛰어드니까.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이럴 때 있어. 엄마가 나를 잡을 수나 있어? 이렇게 신뢰를 안 해. 그러면서 속상하지. 근데 꼬맹이니까 엄마가 나를 잡을 수 있는 거야. 훅 뛰어들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너는 날개 없이 내게로 뛰어든다. 너의 비상의 방식으로. 비상 알죠? 확 뛰어드는 거. 나는 너를 받는다, 온몸으로. 어쩔 수 없어요. 온몸으로 던져지면 온몸으로밖에 못 받아. 이게 사실 예쁜 거지. 지 혼자 버팅기는 게 아니라, 이웃 중에, 엄마 중에, 뭐, 내 주변에 가족들 있잖아. 그냥 딸인데 그냥 기대버릴 때. 그럼 받아준다고. 근데 나중에 속상할 때 있죠? 그때 나한테 기댔어야 되는데 기대지 않았던 거야.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이런 거 많이 겪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의 비상의 방식으로 나는 너를 받는다. 네가 온몸으로 던지니까 나도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뛰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알몸의 무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오늘의 태양, 하루라는 짐승의 얘기지만 이 짐승을, 오늘의 태양을 타인으로 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뛰어들어 봤어요? 누구한테 완전히 뛰어들어 봤냐고. 날개도 없는데 뛰어 봤냐고. 나이가 들면 그거 못한다, 다칠까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몸을 날렸을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만난 거야. 그렇게 쉽게 사귄 거야. 반면 나이 들면 이것저것 가려. 제가 돈이 좀 있는 아이인지, 괜찮은지, 수다스러운지, 온갖 것 가려서 만난다.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이. 그냥 저 아이가 느낌이 좋으면 그냥 훅 뛰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뛰어내린 적 있어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안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안 받아줄 것 같기도 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아낀다라는 거는 잘 버틴겨야 되잖아. 이렇게. 엄마들이 그럴 수 있다라 아이한테. 고민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뭘 고민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아, 엄마가 막술 마시고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딸 어떡하지? 이러는데 어떻게 뛰어내려?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야.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볕이 좋았고, 그랬던 거, 그런 느낌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날 지났는데, 어머, 날씨가 따뜻해졌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꽃들이 피려고 그러네. 녹음이 우거지네를 느낀 것 같아, 이날. 고맙게도 나한테 온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받는 거예요. 요게 김선우 시인의 가까운 아침이라는 거야. 행복하지? 오늘 하루. 이 오늘 하루가 뭔지를 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하루. 뛰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알몸의 무게. 오늘의 태양. 하루라는 짐승. 우리한테 하루가 짐승이에요? 어제 며칠 이러지? 오늘 하루 짐승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살아있어, 짐승처럼. 그게 나한테 뛰어든 거야. 오늘은 어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지나가면 오늘 일 아무것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은 내일 가도 다를 거야. 이 세상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은 뭐냐면, 어제와 오늘은 유사하고, 내일도 유사할 것이며, 내일도 밥 처먹을 거고, 그 다음도 밥 처먹을 거고, 그 다음도 회사 갈 거고, 뭐할 거고, 이럴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변해가고, 죽을 때쯤 알아. 얼마나 하루하루를 그냥 벗어났는가. 아니트야?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 잘해야죠, 그러니까. 꽃도 영원하지 않고, 꽃 핀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펴요. 조금 지나면 지는데. 그러니까 봐야지. 내일 가서 본다? 모레 가서

아닌가? 10일 뒤에 가서 봐. 꽃이 그대로 있어요? 꽃도 변하고 우리도 변한다고. 요런 감각이에요. 무상이라는 거. 오늘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반복되지 않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소중한 거야. 어차피 계절은 변한다. 쓸데없는 거다. 아무 의미 없다. 계절 잡을 수 없다. 오늘 그냥 지나간다. 더 덥다. 그게 아니라고. 제일 풍성한 자리야. 제가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더 덥다, 허무하다라고 느끼면 무상을 반만 본 거야. 소중하다, 풍성하다라고 보는 거야. 이 풍성함이 지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많이. 우리 저 젊은 시절에 많이 봤던 영화 기억나죠? 죽은 시인의 사회.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죠? 그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억나요? 거의 명문 고등학교잖아.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공부 못했고 대학 안 좋은 데 다녔고 대학도 안 다녔으면 자식들한테 희망이 된다. 근데 엄마가 서울대 교수다. 답 없다. 엄마가 한마디 툭 던진다고. 야, 시약점이 뭐냐? 막 이래버리면 답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자식들은 편해. 무조건. 근데 그런데 그런 된 거야.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야 돼. 아버지가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아버님처럼 대법관 못 되는 거지. 오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투자해서 나중에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이러는 거야. 그 학교야. 그러니까 미래만 보는 사람들이지. 미래만 보는 아이들이야. 지금은 다 희생해야 돼. 친구 만날 일이 어딨어. 시를 왜 읽어? 시를. 그런데 키팅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왔지. 그 학교 출신이야.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들 하루하루 놓치는 거 아니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핵심이 딱 뭐냐면 그 단어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 카르페디엠. 카르페라는 말은 잡는다는 거예요. DM은 바로 이 시간이라고. 바로 이 현재. 굉장히 다른 거야. 그 날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잡는 거야. 카르페디엠.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줬다고요. 김선호 시인의 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잡지. 안 짜놔버리지. 벗어던지는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이 다시 오나? 아시잖아요. 지금 지나보면 알잖아. 그거 다 날아가 버리죠. 고등학교처럼 놀아볼 거예요, 다시? 안 된다니까. 그때가 있다고. 키팅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키팅 선생님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 아이들은 다. 오늘은 희생해도 돼.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강요 받았잖아,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시간은 희생돼야 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기서 행복함을 누리던가, 꽃을 보고 있다던가,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의미가 없는 거야. 대학 가면 또 어떻게 돼? 아시잖아요. 취업해야 돼. 학점 관리 들어가. 취업 딱 들어가면 열심히 또 경쟁해야 돼. 정리하고 들어가. 돌아보면 행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오늘은 희생해도 돼.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 다음날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다. 그러면 또 희생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은 언제 보는 거예요? 대학 합격증 받을 때 한번 와. 대학 내내 또 힘들어요. 또 스펙 관리한다고 또 힘들어. 입사하면 또 그날 입사 통지서, 합격 통지서 받으면 또 행복해. 그 다음에 또 가면 뭐 갑질하는 직장 상사부터 다 있어. 정리해고 돼. 이해되죠? 지금 자체를 잡으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렇게 허비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걸 표로 정리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반대가 뭐예요? 우리에겐 오늘이 있는 거야.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도 있지. 내일이 없어. 이게 재밌다. 연애를 할 때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커플은. 오늘 갈 때 행복하다. 이렇게 보내줘야 돼. 그래서 연애 시절은 과도하게 어떻게 돼요? 거의 돈을 다 쓰지. 맛있는 거다 먹지. 결혼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처먹어서 되겠느냐? 일단은 돈을 모으자. 스파게티 먹기도 힘들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하루하루 행복하단 말이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 꽃 구경을 갈 수도 없고, 내일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고, 아이와 산책을 할 수도 없어요. 내일이 있다. 내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이 펼쳐졌는데 내일만 봐. 친구랑 만나지도 못해. 이렇게 만든다고. 사회를 그렇게 만드니까 아주 나쁜 거죠. 애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머릿속에 영혼을 생각을 해? 여러분들 막연히 영혼을 생각해요. 지금 당장 그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고. 그거 탓은 안 된다고. 근데 진짜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아이가 스무 살에 죽어. 대학 입학도 못해. 근데 지금 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어떻게 할래요? 학원 보낼 거예요? 안 그러잖아. 오늘 희생을 강요를 안 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아. 이 순간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얘는 행복할 거고요. 큰 아파트에서 살 거고요. 평화롭게 살 거다. 이런 걸 그린다고. 더 길게 보면 어떻게 돼? 죽는다라는 것도 안다고.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50, 60, 70된 엄마들은 알아. 더덥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며느리라든가, 응? 그쵸? 아니면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외손주, 외손녀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할머니들은 얘기야. 그리 하지 말고, 산책 가고, 그리 하지 말고, 물놀이 가고, 그리 하지 말고, 아이랑 뭐를 해라, 라고 얘기한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것 같아? 무상하다라는 걸 아니까. 나이든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누구 아픈 거 느껴야 되잖아. 내 아이가, 고양이가 쓰러져 있었을 때, 엄마 너무 아파, 데리고 가, 이래야 되는데, 학원 승합차 타느라고 우르르 가서 고양이가 쓰러졌는지, 벚꽃이 있는지, 뭔지 모르는 아이로 키운다고. 그렇게 키운 아이가 나중에 어미의 고통을 느껴져요. 네? 어미도 시름시름 고양이처럼 앓다가 쓰러질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 와, 계속 내일이다. 죽을 때쯤 되면 안다. 속았다. 망했다. 근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면. 17살에 시를 읽는 거랑 70살에 시 읽는 건 다른 거예요. 20살에 연애를 하는 거랑 70 먹어서 연애하는 건 다른 거야. 때가 있다. 그 때를 지나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그 표현이 무상의 가장 핵심적인 거야. 오늘은 어제도 아니고, 오늘은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야.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오늘의 지금 이 햇빛, 이 바람, 다시는 안 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꽃을 봐야지. 그러니 어떻게 해? 계곡물이 풀리면 거기에 발 담가야지. 다시는 못 담글 테니까. 근사하게 바람이 불면 바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 나중에 만나야 돼. 그런 게 어딨어요. 오늘 그 친구 생각나면 만나야지. 명절 때 보자. 이런 게 아니죠. 명절 때뭐 어떻게 봐.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병원에 있는데, 몸이 안 좋아지실 텐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봐야지. 지금 못 보면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김선우 시인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느끼잖아. 우리처럼 많은 날들 중에 하나야. 어제랑 비슷해. 별 차이도 없어. 어때요? 어제 기억나요? 어제가 기억이 나는 건 어제를 굉장히 잘 살아냈다라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좀 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고 풍성하는 걸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젊었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풍성해. 근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간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 들고 이렇게 변한다. 가까이 해도 의미도 없다. 이래 버려서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안 나오지. 같이 있으려고 안 하지. 더덥다, 허무하다라고 느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무상을 잘못 이해한 거야. 무상하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같이 있는 거야. 생활을 왜 좋아해요? 플라스틱 조화가 100배 낫지 않아요? 영혼이 있는데? 관리도 쉬워요.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돼. 그래서 어떤 꽃들을 가져왔을 때 시들시들하지만 예쁘지? 예쁘죠?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사과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보석 같은 거, 안 변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보석적이죠?
보석을 좋아하면 영혼을 꿈꾸는 거지. 차라리 보석보다는 예쁜 사과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요 느낌을 이미 어떤 느낌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무상하다. 이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상하니까. 오빠, 아버지, 무상하잖아. 무상한데 그렇게 함부로 해.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운동 안 해도 돼.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다시 안 와.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다시 안 온다. 오늘 하루는 내일이 아니고 완전히 소중한 시간이야. 여자들은 이게 좀 감각적으로 더잘 알아요. 남자들 이런 곰탱이들이 있어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 술 마시면서 인생은 무상하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인생사 일장춘몽이다. 더덥다. 깨우고니 더덥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거 들으신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70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70이 경험하는 풍성함이 있어. 20이 절대 못 겪어요, 그거는. 그걸 자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난 졌어. 아이, 덧없어.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뭐 이러고 있으면 답이 없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무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걷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일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오늘 이 강변을 걷자라고 어떤 할머니가 생각했으면 좋겠어. 더 많은 것들을 볼수 있으니까. 조금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이 무상을 심각하게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일이죠. 네. 어쩌면 오늘 얘기한 걸로, 소중함과 풍성함의 먼지는 잡혔는데 아직도 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목요일날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무상에서 제일 센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느낌이에요, 사실.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야, 이렇게. 나 영원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훅 간다. 이 세상에 제일 슬픈 꽃이 뭔지 아세요? 개나리. 언제 지는지 아무도 몰라. 존재감이 없어. 70, 80 죽는 순간 전까지, 바로 그 무상을 딱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꽃이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

0: It begins now.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 것 같아.
1: 이것도 전신운동이네.
2: 사장님, 저희 이거 번 돈으로 해야 또 마우타이도 사 먹고, 네. 네, 밥도 먹고.
3: 888위안?
4: 너무 많이 주시는데?
2: 밥은 이제 본식에 와서 됩니다.
5: 준비 잘 먹는 게 좋다.
6: 오, 잘 먹는 게 좋다, 좋다. 보기 좋다.
2: 아, 근데 저 한번 맞아보면 안 돼요? 그거?
6: 하나, 둘, 셋. 미션 맞았다, 미션.
1: 미션이 왔다, 미션이 왔어.
2: 광장 댄스 강사?
6: 우리가 여기서 한 명 골래.
2: 댄스 강사를요?
3: 사실 나잖아요.
2: 나도 클럽 댄스를 좀 쳐.
1: 그래, 그래.
7: 체크 디스 아웃. 오케이.

0: 자, 마지막에.
1: 오케이.
0: 우리가 면접 받아야 되잖아.
1: 하우.
2: 너무 성의 없이 옷을 입고 왔나? 면접 볼 때 정장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1: 넥타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2: 댄스 몇 년 했어?
1: 댄스? 나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20살 때까지 했으니까.
3: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2: 오랬다.
4: 했네.
1: 3, 4, 5.
4: 너 이때까지 춤 췄어?
2: 저 20살 때 클럽.
4: 아, 클럽.
2: 한 6번 갔어요. 10번, 10번.
0: 6번? 와.
1: 오빠도 약간 흥이 있으신 편이라 저는 좀 흥이 있다고 봤거든요.
0: 흥?
2: 흥 있지.
0: 아, 뭐, 좋아하지, 좋아하지.
4: 좋아하지. 근데
0: 무슨 노래, 많잖아, 노래.
1: 노래 많아.
2: 저 지금 22층이요? 야, 씨, 스케일이 다르네. 사무실 22층이야. 우와.
4: 우와.
2: 안무 연습실인데 아예 대놓고?
1: 익숙한 곳이야 나에게는.
2: 그래?
1: 응. 여기 연습실.
4: 여기는
1: 춤추고. 아.
2: 와, 연습실. 아, 있구나.
1: 좋네.

0: 아,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엄청 젊으시네요.
1: 公司来一般是一周到两周，进行最基础的孵化跟辅导培训。
2: 哦，一周정도라면 된대. 2주.
3: 2주라면은 인플루언서 될 수 있구나.

0: 머리카락이 춤 잘 추는 거 같아.
1: 하나,
2: 야
1: 어려운데?
2: 차, 차, 차, 차,
3: 이게
2: 차,
3: 절대 못한다, 이런 거.
2: 못한다. 핫, 핫, 핫, 핫. 야, 야, 하, 하, 하, 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제.
2: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3: 내일 해야 되는 거 따라 하는 게
2: 한번 다 같이 셋이서 따라 해 볼까요?
4: 이제 나 우리 지금 탕연 선생님이 教你們先跳一下 광장舞.
5: 지금 광장舞.
4: 아, 파이팅.
2: 파이팅.
4: 자요, 자요, 자요, 자요.
1: 파이팅. 야지.
3: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2: 이렇게 사서 3열로.
3: 너 앞에 앞에 앞에 다서.
2: 오케이.
3: 1, 2, 3, 4.

0: 화이자.
1: 어떻게 하는 거야?
0: 아, 우리는 주먹치고, 우리 주먹질.
2: 이 사람 너무 못하는 거 같은데.
0: 원, 투, 쓰리, 포.
3: 궁뎅, 궁뎅, 궁뎅. 궁뎅, 궁뎅, 궁뎅, 궁뎅. 어, 잘하는데? 근데, 근데 오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엉덩이 할 때 이빨을. 그렇게 하는 거야?
1: 줄 때, 잘하는 줄 때, 줄 때, 줄 때, 응, 하잖아.
3: 이제, 하나, 둘, 셋, 넷.
1: 아, 진짜 어렵네.
3: 네, 다음. 어, 빵, 빵, 빵, 빵. 빵. 어, 오다, 쉬지 마세요. 또 올라왔어.
1: 어? 반대야? 그건 운동하지, 치고 가야 돼. 운동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0: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1: 아, 그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 나 혼자 땀나네. 그럼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두 번, 네가 세 번째.
0: 오케이, 오케이.
4: 이렇게 승리하려고.
0: 오케이.
3: 프리댄스 추다와 들어가, 프리댄스 추다와.
0: 저 20살 때 클럽. 그러니까 나도 클럽 댄서 좀 쳐.
3: 그래, 그래.
1: 조금 외웠네. 나는 하나도 안 외웠거든.
0: 지금 하면서 외웠어야 돼. 아직 그러니까 몸이 기억해요 저는.
1: 아 그래? 아,
3: 모르면 오빠 막춤 쳐버려요 무대 오면.
1: 최근에 BTS 제이홉이랑 같이 춤췄습니다. 아~

0: 오가 오가 프리댄스 프리댄스 야야 렛츠 고 프리댄스 프리댄스
1: 보르게
2: 근데 무빙이 확실히 운동하는 사람 좋잖아.
3: 어 좋아.
2: 난 보고 감탄했는데.
3: 좋은데요?
2: 어. 잘하는데? 어 진짜 잠깐만. 에어로빅 잘하는 아저씨 같아.
3: 출발된 거 아니지? 오케이 라스트. 자, 라스트.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파이팅 파이팅.

0: 아, 근데
1: 이거 박빙인데?
2: 어?
1: 박빙이야.
2: 박빙이야?
1: 어.
3: 아.
4: So we give us a minute.
1: 오케이, 오케이.
5: 고민을.
3: 그러니까 고민이야.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정도야.
1: 고민한다니까. 어?
2: 자존심 상한데.
1: 고민한다니까 좀 미안한데.
2: 자존심 상한데.
1: 고민한다니까 너한테 미안한데.
2: 아, 내 자존심이 이게 스크래치 날 것 같아. 아, 돌아요.
3: 하나, 둘, 셋.
2: 넷.
3: 아이고.

0: 谢谢，谢谢，谢谢，感谢，感谢。
1: We are sorry. We are so sorry.
2: 很自信的，效果很自信的。虽然有点紧张，但是还是很。你明天可能会很紧张，因为面对的是我们公司的很多艺人，虽然都是新人，但是公司会很20个左右。你们明天的话可以叫就是你们韩国比较流行的，也可以的。
3: 아, 알겠습니다.
4: 네.
3: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세시.
3: 세시.
1: 세시. 세시.
3: 아, 고맙습니다.

0: 태클라고 해야 돼. 머리를 혼자 내라고 해야겠어. 스트레스를 타파하라고.
1: 하고 힘들다. 힘들다.
0: 포즈! 미다지. 미다지. 오른쪽. 왼쪽. 막 딱딱 맞아. 안내 마. 나 여기 취직할까?
2: 여기까지 몇 분이에요?
0: 여기까지 1분 86초.
3: 빨리다.

0: 온다.
1: 아우, 레이디 가가. 어우, 멋있네.
2: Y2K로 한번 싹 한번 바꿔봤어요.
1: 아, 멋있는데?
2: 오늘 어때요?
1: 어우, 너무 좋은데?
0: 아니, 그 복장은 언제 준비했냐?
1: 그러니까, 언제. 야, 이때까지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왜?
0: 그 선글라스는 뭐 시장에서 혼자 샀어?
1: 어우.
0: 그 선글라스는 중국에 산 거 아니지?
2: 이거는 내 개인 소장이지.
0: 아, 그래?
1: 근데 여기 중국이랑 딱 맞아.
2: 괜찮아요?
1: 느낌이.
2: 아니, 왕홍 말고 왕홍조로, 홍조, 얼굴에 홍조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댄스 강사 해보려고요.
0: 아, 오케이.
1: 아, 근데 청바지인데 괜찮아?
2: 청바지인
1: 또 괜찮은 거야?
2: 괜찮다.
1: 아, 그러면 되지. 괜찮다.
0: 동대문에 샀어?
2: 스판 끼는 거.
0: 여기 샀구나.
1: 딱 좋은데.
2: 이렇게 이런 스타일. 오늘 두 분 어디 가요?
1: 우리는 뭐 오늘 뭐 어떻게든 우리도 셋이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었는데 뭐 네가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우리는 그 대신 뭐가 맛있는데 어디가 찾아서 점심 우리가 어떻게든 사줄게.
2: 오케이 좋아요.
1: 그러니까
0: 우리가 사준 게 아니긴 해. 우리가 찾아놓죠. 찾아놓기만. 네.
2: 혹시라도 뭐 가는 길에 뭐 비상금 줄 수 있어요?
0: 아, 다 써도 돼. 혼자
2: 진짜?
0: 혼자 일하니까.
1: 아, 그러니까
2: 보내줘.
1: 아, 근데 생각보다 오늘 좀 덥거든.
2: 습하다.
1: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히 그 물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2: 예.
0: 미안하네.
2: 아니야. 맛있게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세팅 좀 부탁할게요.
0: 거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셋이 일하는 거.
1: 그러니까.
0: 내가 너가 벌어온 돈으로 최대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2: 오케이.
0: 잘할게.
2: 가자.
1: 자.
2: Let's go. 다녀올게요.
1: 아우, 허리야.
2: 你好。 댄스 포즈 딴딴딴딴딴딴 포즈 호이 김현정 털고 엔딩 포즈. 수강생들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라오스 하오. 오늘 좀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약간 Y2K 스타일. 니하오, 워즈야 왕홍조. 왕홍조. 아, 나 갑자기, 어떻게, 나 너무 떨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어떡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너무 떨려.

0: 아니 이거 약간 뭔가 진짜 실전으로 이제 투입되는 거잖아요. 아, 너무 떨리는데 어떡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어떡해, 사람 살려.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너무 떨려, 나 너무 떨려. 나 너무 떨려.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벌써 수강생들 와 있는 거야? 네? 오히려 수강생들 와 있는 거 아니지? 아직 아니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 나 너무 떨려. 나 미치겠어, 진짜. 첸페이. 첸페이. 첸페이. 니하오, 할로. 아, 선생님, 저 너무 떨려요.
1: 加油！他们都是新人，他们都是新人，老艺人都很少的，就是新人也是刚开始一步步学，而且都是成年人的话，他们会。
0: 제가 어제 선생님이 짜주신 안무에 플러스 해가지고 안무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1: 可以可以可以，让他们也尝试一下。
0: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放大是不是？
0: 来来来来来，pose。

0: 그대로 추다가 포즈, 프리스타일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프리스타일 하다가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7, 8 오케이?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응? 튕겨 1, 2, 3, 4, 5, 6, 7, 8 오케이?
1: 자, 잘하고 있나 진짜?
2: 걱정 안 되지 않아요? 되게 잘할 것 같아서.
1: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2: 네.
1: 돈도 생각보다 많이 받을걸?
2: 더 보너스 더 받는, 또 888 받는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오, 여기 하고 있네. 오, 야, 하고 있어.
2: 학생 이렇게 많아?
1: 와, 진짜 많다.
2: 가르친다고?
1: 가르쳐, 야, 와, 진짜.

0: 오가냐네. 우와. 오.
1: 쟤는 전직해야 되겠는데요?
2: 아브라.
1: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쳤어.
2: 뒤로.
1: 너무 잘하는데?
0: 너무 잘하는데?

0: 와, 너무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2: 잘한다.
1: 아, 하우판, 하우판. 2, 2, 3, 4. 1, 2, 3, 4, 5, 6. 포즈. 문을 열듯이 오빠를 부르는 느낌으로 오빠

0: 아오바!
1: 나 여기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안무를 광장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2: 这个整体风格的话就比较要活跃一点，快一点节奏。可以紧接那一朵，它的长处是能带动大家的气氛，快乐同学习。自以专业角度来说的话，我觉得就还有一点太进步，小部分的课堂氛围是还可以的，但大部分的话可能如果专业角度来说还差一点点啊。
3: 好吧，老板。
2: 好，好，
3: 非常好。
2: 안녕하세요。
3: 아, 배짱 너무 잘하는데?
1: 안녕하세요.
3: 너무 힘듭니다. 와,
1: 아니, 왜 이렇게 잘해?
3: 끝났어요, 오빠. 와, 수고.
1: 끝났다. 이거.
3: 와, 너무 잘하는데?
2: 나중에 연예인 그럼, 그만하면.
3: 그런 것도 하면
2: 댄스학원은.
1: 댄스학원 선생님.
3: 진짜 된다.
2: 아니, 그러니까 넌
3: 진짜 선생님.
2: 넌 줄 몰랐어. 다른 방
3: 진짜 선생님 같아.
2: 나 여기 선생님 다른 방인 줄 알았어.
4: 싱크라, 싱크라, 싱크라.
0: 싱크라, 싱크라.
4: 너무
5: 떨렸어요, 선생님.
0: 广场舞就是要这种嗨起来的。OK，金杯。那这个是幸福杯。啊！谢谢，谢谢，加油加油！나 정말로 광장무 댄스 강사는 내가 와서 해도 될 것 같아. 소통만 된다면 내가 짠 안무를 누군가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배워준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어, 되게 보람 있었던 일 같아요.
3: 배고프지?
0: 배고파요.
3: 어, 밥 먹으러 가자.
0: 가자, 가자, 가자. 어, 밥 먹으러 가자. 식당, 식당으로 가자.
2: 옷 갈아입고 가자.
0: 어, 옷 갈아입고 가자.
3: 가자.
0: 바로 옷 갈아입고 가자.
3: 너도 열심히 우리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0: 왜 근데 일단 되게 고급져 보인다.
3: 아, 그렇지. 아무래도 오늘 마무리잖아.
0: 마무리니까?
3: 아.
2: 오늘은 제일 고급 레스토랑.
0: 제일 고급이야?
2: 우리 어제 셋이서 먹는 마지막 식사잖아.
0: 맞아.
2: 여기 고층입니다, 고층.
0: 고층이면 비쌀 텐데. 이쪽 스카이 쪽이면 비쌀 텐데.
2: 와, 잠깐만. 물이 애빵인데?
6: 아, 그럼 하지 말자.
2: 3,000원에 물 마시는 건 좀 그렇다.
6: 어, 비싸다.
2: 아니, 얼마인지 보고 들어가야 돼.
0: 아,
2: 돈이 없어, 우리.
6: 근데 이게.
2: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1인당 2,000원이래.
4: 아, 이해치. 아, 이해파.
2: 와, 진짜 싸다.
0: 좋다, 1인당 2,000원. 유부 같은데 두부피를 와.
3: 매워? 아, 매워?
0: 와, 장난 아니다. 우와.
2: 오, 너무 무겁잖아. 잠깐만.
0: 어, 또 야외로 나가는 느낌?
2: 여기가 뷰가 좋아.

0: 제일 뷰 좋은 식당. 은자 이거 봤어? 우리 보고 왔어 오늘.
1: 아 진짜?
0: 여기 양 백궁이라고.
1: 백궁.
0: 제일 유명한 그 궁전.
1: 와, 뷰 장난 아닌데?
0: 백궁 뷰.
2: 아 좋다.
0: 은지가 일단 6만 원 벌어왔고 5만 원 있으니까 11만 원 남았으니까 8만 원치는 먹어도 돼요.
1: 8만 원치?
0: 네, 형님 혼자 또 남잖아요.
1: 또 가셔야 되니까.
3: 그치, 가야 되지, 나는.
4: 그치, 가야 되지, 나는.
0: 진짜 나만 하나?
4: 내일 모레는 나는 혼자 또 가야 되잖아.
0: 왜냐면 형님은 저기서 또 일하니까. 미친다면서요?
4: 간다고 하니
1: 쉽지 않아. 그 진짜 난리 나겠다.
4: 열심히 해야죠. 밥값은.
0: 밥값. 최소한의 성훈이 형 밥 먹을 정도의 돈은 남겨놔야 될 것 같아. 근데 많이 안 남겨도 돼요?
4: 어디를 나면 3일 정도는 안 먹어도 돼.
0: 그래도 요즘 국수 먹을 정도 남길게. 2, 3천 원짜리 국수. 메뉴 담당이 시켜주세요. 오, 스테이크.
4: 야.
0: 스테이크.
4: 저 잠깐만, 이건 비싼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0: 근데 잠깐만.
4: 비싸도 있어.
1: 우리 원신 된 것 같아.
0: 은지가 일단 스테이크가 200위안, 4만 원이네.
1: 스테이크 하나랑 파스타 하나만 일단 시켜볼까요?
0: 좋아.
1: 하나 세트야, 그냥?
4: 또 사람이 산다고 하는 선물도 있대. 아.
1: 오케이, 땡큐.
0: 와, 물에 레몬 들어간 거 처음 본다.
1: 레몬물 맛이 어때?
0: 맛있네. 확실히 물이 고급지다.
1: 아직
0: 좀 많아.
4: 진짜 피라미드 진짜 빨리 보고 싶어.
0: 제시.
4: 먼저 샐러드.
0: 샐러드 딸기.
4: 샐러드.
1: 나 루꼴라 진짜 좋아.
4: 파스타 시켰어.
1: 잘했어.
0: 거의 뭐 서양 코스네요 오늘.
4: 근데 조금 매워. 괜찮아. 스파이시야.
0: 괜찮아요.
5: 괜찮아.
4: 이게 왔습니다.
0: 스테이크.
1: 되게 예쁘게 나온다. 오른쪽은 시금치 같고요, 오빠.
4: 혹시나 네가 좋아할까 봐.
1: 우와, 와, 센스. 하몽이다, 하몽.
0: 와, 센스.
4: 소스 많긴 많아.
1: 어머, 어머 상큼해.
0: 상큼한 요리 처음이잖아, 우리.
1: 완전 처음이지.
0: 샐러드가 처음인데? 너무 어색하다, 여기. 아. 그래서.
4: 와.
1: 우와.
0: 고소 진짜 좋다. 와.
1: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0: 너무 맛있다.
1: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해, 너무 행복하다.
0: 너무 행복하다.
2: 스윙 컬러. 아. 너무 좋다. 아, 좋다. 맛있다.
0: 끝나고 막 이렇게 그래도 술이라도 먹었으면 좋은데 한 번을 다시 씻고 자기 급급해가지고
2: 피곤하니까 이게
0: 너무 피곤했어.
2: 와 맨날 우리 아침에 일했잖아요. 늦게 일어난 게 7시니까
0: 와. 이게 시간도 없고 일정이 막 급급하니까
2: 바로 가야 되니까 어떤 일이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반방. 아. 힘쓰는 거. 아. 그런 건데 나는 자신 있지.
0: 근데 진짜 일했다라는 느낌 드는 건 반방?
2: 반방.
0: 개운했어. 끝나고 뭔가.
2: 나 제일 로컬에서 난 좋았어. 아. 일 자체가. 아. 중국에만 딱 있는 거라서.
0: 신기했던 건 나 양조장. 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했고, 양조장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2: 맞아, 맞아, 맞아.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
0: 힘들어 보이지 않아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0: 아니 밥값을 했나 봐 우리가 이런 밥을 먹다니.
1: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어.
2: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1: 오늘 진짜 네가 열심히 했고.
3: 여보세요.
1: 그래 은지야.
3: 네.
1: 지금 우리 도착했다. 북강 한번 가고 싶고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평양 냉면.

진짜 십쪽을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한번 나는 혼자서도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갈 수 있으면.

0: 이런 게 오는 것도 진짜 한번 북한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가고 싶은 거 있었으니까. 그럼 이거 타고 가는 건가요?
1: 네,
0: 어,
1: 저희가
0: 그래.
1: 그럼 주소 알려드릴게요.
0: 네네네. 아, 진짜 한국 볼수 진짜 많다. 시골에,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가는 느낌. 시골에 오는 느낌. 약간 한자도 있긴 있지만, 뭔가 거기 보세요. 그냥 견찰. 뭔가 마음 편해졌네. 여기 오니까. 아, 북한 같은 냄새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죠? 같이 오면 좋았던데. 계속 세면서 계속 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심심하죠. 혼자서 있으니까.
2: 북한말 주방 옆 조금
3: 그랬습니다. 연변 음식 먹게 되면 저기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찜을 먹었어요.
0: 뭐야? 무슨 자랑?
3: 그리고 저 방송 때문에 연락하는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더 편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셔도 돼요. 편하게 해주세요.
0: 그게 불편한 거지. 이제 도착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여기 뭐, 원래는 세 명에서 와야 되는데, 좀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와서, 뭐, 보고 싶은 거 조금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 소개해 주시면, 네, 한 바퀴 돌까 싶은 생각합니다.
4: 이제 북한이 지금도 제재 때문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0: 아, 언제 그러면 갈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4: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가장 가까운
0: 거기까지.
4: 도문이나 삼합 쪽에 가서 건너편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모시고.
0: 예. 사장님, 근데 지금 시간이 계십니까?
4: 아,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예, 가면 좋겠습니다.
4: 아, 팬입니다.
0: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 한번 가보시죠.
0: 예, 좋죠. 이제 갈까요, 그러면? 예, 아우. 거기 회사에 있는, 여행사에 있는 그 직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4: 예.
0: 나이도 아직 뭐 젊은 친구들인데, 그 한국에서 어디 왔어요? 어떻게.
4: 재중교포 3세들이죠. 예, 3세. 그리고 아까 막내는 4세.
0: 4세?
4: 예, 4세.
0: 와,
4: 예.
0: 그러면 한
4: 재중.
0: 100명 정도는 100년 정도는
4: 예.
0: 됐겠네요.

0: 저도 4세. 교포 4세거든요. 예. 제일 교포 4세.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말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진짜. 일본에 있는 제일 교포 애들이 3세도 이제 한국말 잘 못해요, 이제.
1: 저희 애들은 못해요.
0: 아, 그래요?
1: 4세는 못해요. 예. 그거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죠. 근데 배워주려고 해도 잘 안 배우려고. 예, 잘 안 배우려고.
0: 감사합니다.

0: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1: 그러니까.
0: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아...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1: 내려오는. 아...
0: 여기는 아주 작은,
1: 작은 그거.
0: 네, 규모라고 오. 보시면. 남양 노동자구가 한국에 말하면은 한 리 정도?
1: 네. 리?
0: 네. 촌. 과거에는 뗏목 타고 투어를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1: 아, 안 해요.
0: 못하게 해요.
1: 아이고. 네.
0: 철조망. 탈북 못하게 철조망을.
1: 그러니까요.
0: 타. 지금은 전기가 없는데 닫히는 순간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2: 아 진짜? 네.
1: 대박이다.
0: 북한 돈.
1: 북한 돈. 아 북한 돈.
0: 네.
1: 와 이런 것도 팔구나.
0: 기념으로.
1: 진짜 쓸 수 있는 거예요?
0: 저是 전비吗?
3: 전비.
0: 능요吗?
3: 능요. 到 朝鲜 능요.
0: 북한에 가면 쓸 수 있죠.
1: 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거 살까? 다음에 내가 진짜 가면 이거 돈으로 쓸까 싶어서. 아 쉐쉐.
0: 쉐쉐. 저 앞에 이제 남양 노동자구 네. 기차역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북한의 제일 높은 두 분이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천으로 가려졌어요.
1: 아,
0: 보이세요 저 기차역에?
1: 예, 예,
0: 천으로 가려져
1: 예,
0: 왼쪽에 예, 이제
1: 조금 보여요.
0: 김일성이고 예, 예. 오른쪽에 이제 김정일인데 가려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만 해도 이제
1: 있었어요.
0: 예, 저 지금 산에서 지금 보면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위에 산에 길 하나.
1: 거기서 자전거 타고.
0: 네, 자전거 타고. 네,
1: 자전거인가요? 그거 오토바이 네, 말고.
0: 다리도 국경 다리이기 때문에 중국 내국인들만 방문이 가능하게
1: 아,
0: 되어 있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0: 예. 네.
1: 조금만 건너면 그런데 진짜.
0: 이게 보여요?
1: 아, 보여요?
0: 예.
1: 네. 어, 보인다.
0: 저 밭에도 사람 있고.
1: 와, 그러네.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0: 네. 여기 좀 사람들 많아요. 신기하죠?
1: 너무 신기하지. 그냥.
0: 네?
1: 와, 군만이네.
3: 한 번 더 해요.
1: 아니, 아니요. 근데. 중국, 옛날에. 여기도 앉아 계시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바로바로 바로 있는지 알아.
4: 이건 똑같이 생기는데.
1: 아니에요.
4: 와, 진짜
1: 깜짝이야. 오, 나온다.
4: 너무, 이게 너무 소중하게 이게. 봐봐.
1: 우리가 귀중한 거 진짜 받은 거예요.
5: 산 신행님,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4: 진짜 맛있다, 이거.
1: 아, 이거 대박이다. 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어디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쏩니다. 쏩니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테마는 건강 관리와 유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챙기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요. 혈압과 혈당 같은 건강의 어떤 신호가 되는 그런 지표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법 알아봤고 지난 시간엔 체중 관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체중 관리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운동입니다. 사실 운동이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죠.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심혈관계 이제 건강 관리라든가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자, 오늘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단어 정리해보고 영장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운동이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이란 말을 많이 쓸것 같고, 자, 제가 이제 요첫 번째 해보고 싶은 연습은 뭐냐면요. 운동하다라는 구동사가 있고요. 그것을 붙여서 명사로 운동.

0: 동사입니다. 구동사라 부르죠? 힘은 뒤에 work out regularly. 발음이 좀 어려워요. L 발음, R 발음이 한국 사람 다 어려운데. 이게 지금 세 개가 연달아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네 개네요. regularly. 이렇게 좀 끊어보세요. regularly. 이걸 좀 붙여야 돼요. regularly. regularly. regularly. 자, 우리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1: work out regularly. work out regularly.
0: 자, 이러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라는 동사가 되는 것이고, 얘네 둘을 이제 붙이잖아요? 그러면 한 단어가 돼서 운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명사니까 이 앞에서 꾸며주는 이 친구가 부사 형태에서 형용사형으로 바뀌어가지고, regular workout. regular workout. 자, 저 끊어주는 거 보세요. 힘. regular에 힘주고, workout에 힘주고. 자, 요거는 workout. 운동하다. workout. workout. 앞에 힘주면 운동. 이렇게 힘을 딱 줘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Regular workout. Regular workout.
0: 영어에서 발음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강세입니다. 강세 중심 언어인 영어에서 강세 틀리면 원어민이 잘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상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자, 활동적이다. 자,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좀 돌아다니고 계속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고 뭐 사람 만나고 이게 활동적인 거. active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physically 붙이면 물리적으로 일단 활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하고 야외 활동 좋아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physically active라고 합니다. 꼭 운동의 개념보다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있죠? 예. 네, 그걸 physically active라고 합니다. 취미생활, 영화생활 같은 거 좋아하고 할 때. be physically active. you should be physically active. 돌아다녀. 좀 움직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움직임을 많이 하면서 사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동적이다. 들어볼게요.
1: Be physically active. Be physically active.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서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활동적으로 사는 것이다. 아까 활동적으로 사는 거다. 이거 보세요. Physically active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 갖다 쓰면 될것 같은데. 건강 유지. Stay healthy. 좋죠? 건강 유지하다. Stay가 좋고, healthy가 좋고. Being physically active. 요거를 동명사로 만들어서 주어로 잡아볼게요. 활동적인 것이, 활동적으로 사는 것이 being physically active. 됐죠? 요게 주어예요? 핵심이다. is the key. 열쇠. 열쇠를 비유적으로 핵심의 뜻으로 쓰죠. is the key. 전치사 to입니다. to. 전치사니까 아예 ing가 나오죠. to 부정사 아니에요. to 전치사 다음에 ing. to staying healthy. 이거 잘 이해하세요. to 부정사 아닙니다. is the key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또 동명사 staying healthy. 동명사, 동명사. 됐죠? being physically active is the key to staying healthy.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외울게요. 들어보세요.
1: Being physically active is the key to staying healthy. Being physically active is the key to staying healthy.
0: 우리 이제 태운다는 말 하잖아요. 열량을 칼로리를 태운다. 그래서 영어에서 burn. 이게 소모예요. burn calories. burn calories. burn calories. 막 뛴다든가 운동을 하면 열량 소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burn 한다고 많이 한다고요. burn calories. 들어볼게요.
1: Burn calories. Burn calories.
0: 자, 그다음에 운동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신진대사 促진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알아볼게요. 유산소 운동. 자, 요거 많이 들어보신 말. 저희 10분 영어에서도 몇번 소개해드렸는데, cardio.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이 나야 돼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cardio. 근데 cardiovascular exercise의 줄임말이에요. 되게 길죠, 여러분? cardiovascular라고 하면 심혈관계통의 라는 뜻이고, 거기다 exercise 붙여서 심혈관계 운동, 이거를 cardiovascular exercise라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그 일상에서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줄여서 cardio예요. do some cardio. do some cardio. 그러면 뛰는 겁니다. 숨차는 운동 있죠? 이거 다 do some cardio. 그렇죠? 수영도 얘 해당할 수 있고요. 유산소 운동하다. 들어보세요.
1: Do some cardio. Do some cardio.
0: 신진대사도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어요. metabolism이라고 하거든요. 증진을 boost라고 많이 합니다. boost는요,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부스터 같은 거할 때. boost one's metabolism. metabolism. 열량을 신체가 이렇게 소모시키는 어떤 속도. 신진대사 증진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1: Boost one's metabolism. Boost one's metabolism.
0: 이 단어 잘 알아두시고. metabolism.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열량을 많이 소모할 수 있습니다. 자, cardio exercise를 통해 가지고

0: 소모량 소모할 수 있다. Burn calories 하면 되겠네요.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by doing some cardio. By doing some cardio.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함으로써 열량을 많이 burn 소모할 수 있다. 그렇죠? A lot of calories 붙일게요.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그대로요.
1: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by doing some cardio.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by doing some cardio.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근육량, 체질량 지수까지 해볼까요? 자, 운동을 할 때 그냥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려고도 많이 하잖아요. BMI, 즉 체질량 지수 낮추려고 많이 하니까. Lift weights, 자, do weight training이라고는 잘 안 합니다. 뭐 이해는 할 텐데 weight training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안 해요. Weight training, that's not really used that often. 그냥 동사를 lift을 써가지고 lift weights, 이게 근력 운동이에요. Lift weights, 역기 들다. 이게 근력 운동. 들어보세요.
1: Lift weights, lift weights.
0: 자,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리는 건 muscle이라는 단어가 쓰이긴 쓰이는데 요 구동사 추천드립니다. 뭐 표현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딱 요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Build up, 구동사죠? 쌓아 올리는 거예요. Build up, more muscle. 근육 없는 사람은 없죠. 근육량을 늘리는 거니까 more, build up more muscle, build up more muscle. 근육량을 늘리다, 요겁니다. 들어볼게요.
1: Build up more muscle, build up more muscle.
0: 오케이. Okay. 체질량 지수 다 아시잖아요. BMI 뭐의 약자입니까?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죠. BMI. 자, 그래서 요거 BMI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죠.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고 BMI 들어볼게요.
1: BMI. Body Mass Index. BMI. Body Mass Index.
0: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요즘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요 근력 운동 그냥 lift weights 이걸로 계속해서 여러분 입에 좀 붙여보세요. 많이 쓰는 말이니까. I'm lifting weights. 현재 진행형. 나 요즘에 근력 운동한다. I'm lifting weights these days. I'm lifting weights. I'm lifting weights. To build up more muscle. 그죠? To build up more muscle.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 그죠? To build up more muscle. 여기다 S를 붙일 수도 있어요. To build up more muscles 해서 여러 근육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S를 붙일 수도 있고 그냥 근육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딱 단수로도 많이 씁니다. 여러 근육을 얘기해도 그냥 근육이라는 개념으로 단수 가능. To build up more muscle 이렇게요. 들어볼게요.
1: I am lifting weights to build up more muscle. I am lifting weights to build up more muscle.
0: 단수를 썼을 때는 약간 양으로 보는 거죠. 양은 이렇게 그냥 단수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할게요. 활동적이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아까 active란 단어 앞에 physical 붙여서 be physically active. 너무 좋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Be physically active. Be physically active.
0: 오늘 테마가 운동이다 보니까 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Do some cardio. 들어볼게요.
1: Do some cardio. Do some cardio.
0: 유산소 운동, 마지막으로 근육량, lift weights. 그걸 통해서 뭐래요? Build up more muscle. Lift weights 하는 거죠.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build up more musc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Build up more muscle. Build up more muscle.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네요. 운동 관련된 이야기 정리 간단하게 봤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표현들 좀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10분 동안 잘 복습이 되셨길 바랍니다.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그 다음에 영어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글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Today's words are forever and eternit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forever. 네, forever 아닙니다. 네, 발음을. F 발음은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forever. V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forever, forever, forever. 여기서는 for보다는 원어민들은 for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forever, forever. 너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말할 때는 forever, forever. Okay? Alright, forever. 부사로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긴 시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forever는 물론 영원한이라는 말이지만, 영원이라는 말이지만, 그거를 뭔가 좀 과하게 말하고 싶을 때, 좀 긴, 엄청 긴 시간을 나타내고 싶을 때, forever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네, 문장들 몇 개 볼게요. I love you forever. Nothing lasts forever.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Forever, 영원히, fore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love you forever. 네, 너를 영원히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I love you에다가 forever 붙이는 거죠.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이거는 미래 형태로 I will love you forever도 괜찮아요. Oka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nothing lasts forever. 이거는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nothing lasts forever. forever. 네, last는 뭔가 유지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nothing lasts forever. 영원한 것은 없어. nothing lasts forever. 같이 해볼게요. nothing lasts foreve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그녀는 밥을 먹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진짜로 영원히 걸린다 보다는 정말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과하게 말하는 거죠.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다음은 eternity. 네, 둘 다 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죠. 네, eternity. 네, 스펠링은 E지만 I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ernity. 마지막 T는 아주 가벼운 D로 발음하시면 훨씬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eternity보다는 eternity, eternity, eternity. Very good. Okay, eternity. 명사로 끝이 없는 오랜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forever처럼 이렇게 뭔가 영원한 것을 좀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처럼 이렇게 forever 말고 이제 명사로 eternity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무한대의 시간을 나타내는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Okay, 그래서 it is a bit more formal than forever. Okay, 문장들 좀 볼게요.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The weight felt like an eternity.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Eternity. 영원, 영겁. Eternit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I love you forever 라고 했죠. forever 할 때는. 네, 여기서는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그래서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뭔가 되게 포멀하게 말하는 겁니다.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그래서 forever는 뭔가 좀 회화에서 더 많이 들릴 거고요. eternity 같은 경우는 뭔가 필기로 많이 볼 수도 있고 뭔가 책, 그런 romance novel 아니면 좀 더 formal한 그런 맥락에서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 love you forever 보다는 이거는 네, 좀 더 포멀하기도 하지만 좀 포멀하기도 하지만 좀 더 진지한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네, 그래서 forever하고 다르게 eternity 형태가 아예 달라요. 명사 형태입니다. 그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어.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그래서 an이 들어가야 됩니다.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그래서 너무 길은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너를 마지막으로 본 지 정말 오래됐네. 네, 정말 오래됐네. Forever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정리해 드릴게요. forever, 영원히 혹은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회화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이고요. eternity는 영원, 명사로 사용하는 단어고요. 끝이 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Okay, forever, eternity,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Well d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약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Yes, we're talking about promises.
0: Promises, making promises, keeping promises, and
1: breaking
0: maybe
1: promises.
0: Possibly breaking them. 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또 지키고 어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Don't make promises when you're feeling good.
0: 기분이 좋을 때는 약속을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입니다.
1: Oh, I understand that.
0: Okay, yeah. I mean, some bad things could happen if you give out too many promises that are promising too many things.
1: Yes, for sure.
0: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사라 씨.
0: 사라 씨고요. 네, Sarah is going to talk about this, and we will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1: All right.

0: 네, 기분이 좋을 때 약속을 하는 것에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n my short years on earth, I've learned never to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I just remembered that I said I'd paint the garage this weekend. Making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is truly dangerous.
0: 네, 첫 번째 포스팅 카일 씨가 이렇게 썼네요. In my short years on earth 이런 말도 자주 쓰죠. 지구에서 보낸 내 짧은 시간 동안 몇 년 안 됐지만 그러니까
1: they're not that old.
0: 별로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요. I've learned never to make promises when you're in a good mood. 기분이 좋을 때는 절대로 약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웠대요.

체의 중력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 이 책도 중력이 있고 저도 중력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당기는데 왜 책이 저한테 확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책이 이 질량이 훨씬 더 작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Earth has enormous mass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지구가 어마어마한 질량이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구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죠. 네,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질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Is gravity the strongest force? It may not seem like it, but gravity is a very weak force compared to other forces we come across every day. Each time you throw a ball, your muscles are overcoming gravity. The stalk holding an apple on a tree is overcoming gravity. Even a tiny insect crawling up a wall easily overcomes the gravitational force of the entire planet. When you pick up paper clips with a magnet, the magnetic force is beating gravity. 오, 친구들, 놀랍게도 중력은 그렇게 강한 힘이 아니네요.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우리가 중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 지구에서는 많은 힘이 있어요. Different force. 그래서 친구들 이 그림을 보세요. 네, 이 친구가 공을 위로 던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던질 수 있는 거는 우리 근육. Muscles are overcoming gravity. 우리 근육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Okay?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the stalk, 이 나무 줄기죠. 우리 사과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나무 줄기도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딱 이 사과를 갖고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곤충이 막 나무 위로 올라가요. 네, 이거 기어 올라가는데 오, 이 곤충도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래서 네, 이 중력이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자석이 보이죠? 친구들? 네, 자석 아시죠? 네, 자석 딱 있으면은 다 이렇게 막 붙잖아요. 이런 페이퍼 클립 같은 게. 그래서 이게 바로 magnetic force라고 합니다. 이게 자력이죠. This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그래서 아 생각보다 중력보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힘들이 더 센 힘들이 많이 있네요. Okay, let's take a look at our stop and think. What happens when you pick up paper clips with a magnet? 자, 자석으로 종이 클립을 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그림 보면은, 이 사진 보면은 다들 그쪽으로 이 자석으로 움직이고 붙죠. Okay, so it is a very strong force. 아,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아, 중력이 아 이런 거구나. 네, 네 많은 걸 좀 배웠죠. 근데 생각보다 중력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네요. Okay, so let's continue reading about gravity next time. Take care, everyone, and I'll see you soon. Bye.

0: 자,
1: 에.
0: 오늘 로맨틱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
1: 아,
0: 텐데요.
1: 오늘 또.
0: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아우, 로코네요, 로코.
0: 비가
1: 로맨틱
0: 딱 오고
1: 코미디.
0: 있는데, 로코.
1: 아, 갑니다.
0: 비가 오고 있는데,
1: 부슬부슬.
0: 우산이 없는
1: 아우,
0: 시츄에이션.
1: 잠깐, 누가 씌워주나요, 혹시?
0: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
1: 설레.
0: 작은 우산은 로맨스의 시작이라는
1: 어머,
0: 제목으로
1: 어머, 어머.
0: 한번 해볼 텐데요.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아, 우산을 잊었네.
1: 아이고.
0: 따라라라라. 뭔가 이럴 때 항상 로맨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1: 시작되죠. 누가 달려와요. 항상.
0: 맞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잖아.
1: 오히려 좋아요.
0: 오히려 잘
1: 오히려
0: 됐어.
1: 좋아요.
0: 오늘은 그래서 정말 뭔가 드라마를 보는 듯 하면서, 어느 순간 영화가 늘었네? 이렇게 만들어
1: 어머!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더 재밌다.
0: Alright,
1: 네.
0: alright.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1: 네,
0: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2: What's wrong?
1: 응?
2: What's wrong?
1: It's raining, but
2: Yeah.
1: I have no umbrella. Oh,
2: Oh.
1: yes.
2: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1: Share?
2: I'll walk you to the
1: Walk
2: bus
1: to bus
2: stop.
1: stop. Oh, bus stop.
2: We can share mine, my
1: Oh,
2: umbrella.
1: share?
2: 예.
1: 근데 두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작잖아.
2: Sorry?
1: You are tall,
2: Yep.
1: but umbrella is too small.
2: Too small?
1: Yes, two people is too small.
2: Really?
1: Yeah.
2: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1: Really?
2: Yeah, I live nearby
1: Wow.
2: anyway.
1: Thank you.
2: Okay, off you go. No
1: Wow.
2: problem.
1: 생각보다 크네. Thank you.
2: Bye.
0: 오늘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죠.
1: 네.
0: 로맨스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1: 진짜.
0: 뭔가 대화가 안
1: 못
0: 되니까
1: 알아들어가지고.
0: 제가 묻는데 답답해 죽는 줄
1: 뭔가
0: 알았어요.
1: 주긴 주는데, 잠깐만, 고마워,
0: 그리고 끝!
1: 이러면서.
0: 안 되죠. 제가 디테일하게 좀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기시면서
1: 응?
0: 영어 배워가시면 돼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4: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3: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4: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보니까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이러면서 건물 안에서,
1: 아이고.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캠퍼스의 느낌일 수도 있고,
1: 그쵸.
0: 혹은 무슨 뭐 글쎄요, 뭐 직장 내 내용일 수도
1: 네네네네.
0: 있습니다.
1: 회사 앞에서.
0: Right.
1: 이거 혼잣말이겠죠?
0: 그렇겠죠.
1: 꼭 혼잣말을
0: 아무래도
1: 되게 크게 해요.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0: 저기 뒤에 대놓고 서 있는데,
1: 네, 항상
0: 맞아요.
1: 그래요. It's pouring outside. 오, 이거 쏟아붓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나 봐요.
0: Yes.
1: 와, 이거 비워져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And I forgot. 나는 잊었어. 내 우산을.
0: 네.
1: Umbrella인데.
0: 그거를 비워둔 게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1: 그러네요.
0: 스펠링 주의해서 같이 써보세요.
1: 함정이네요. 엄으로 시작하자.
0: 오케이.
1: 브
0: 오케이.
1: 렐
0: 오케이.
1: 렐
0: Lar.
1: umbrella.
0: Whoa. Umbrella, huh?
1: Yeah,
0: Okay.
1: umbrella.
0: 굉장히 뭔가 혀가 많이
1: umbrella.
0: 굴러간 느낌이 드는데요. Alright, so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1: Yeah.
0: my umbrell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네.
1: 이렇게 간단했나요?
0: 네, ler가 아니고요. la예요.
1: umbrella.
0: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영어가 발음이 이렇게 끝나면, 이거 영어가 아닌 것
1: 그러니까
0: 같은데?
1: 뭔가
0: 뭔가
1: 어색해서요.
0: 굴려야 될것 같은데?

0: 같은데
1: 네.
0: 이런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실수예요.
1: 함정이군요.
0: 오케이. So 그냥 umbrella라고 하는
1: umbrella,
0: 게 맞습니다.
1: umbrella.
0: 자, 여기 잘 보시면 뭐 하나가 나와 있어요. POUR 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비슷한 스펠링 뭐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Yes.
0: 이거 본적 있죠? 그쵸?
1: 예, 이거 알아요.
0: 네.
1: 불쌍한.
0: Alright. So, pour는 쏟아 붓는다란 뜻이고요. pour는 불쌍한 이런 느낌을 좀
1: 네.
0: 가지고 있는데, 발음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pour, pour.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스펠링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1: 네.
0: So, 제가 분명히 pour이라는 게 쏟아 붓는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정말 비가 쏟아 붓는다. 그만큼 비가 폭우처럼 내린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원래 우리 비 온다라고 할때 동사 뭘 쓰죠, 우리?
1: It's raining.
0: raining, right?
1: Yeah.
0: rain이라는 거를 동사로 쓰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건 그냥 비가 오다고요. 그거 대신에 이제 pour 쓰게 되면, 와, 완전히 쏟아붓는구만.
1: 억수같이 내리는 거죠?
0: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한참 그러고 있으면 진행형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 명작 해볼게요. 날씨는 주어가 it입니다. yes. 자, 그러면은, 아직도 쏟아붓고 있네.
1: It's pouring still.
0: It's still pouring.
1: It's
0: 이라고 하시면
1: still
0: 되겠습니다. Oh,
1: pouring.
0: it's still pouring. 이러면 장난 아니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5분 전에 막 쏟아붓고 있었는데? 오케이. 자, 과거 진행형으로 써볼게요. 쏟아붓고
1: Yes.
0: 있었다.
1: It was pouring.
0: 5분 전에.
1: Before 5 minutes.
0: 현재 기준으로 5분 전에. 그러니까
1: Ago.
0: five
1: Five minutes
0: minutes
1: ago.
0: ago. 자, ago는요, 현재 기준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자, alright. So, 좀 어색하더라도, rain처럼 pour는 동사로 쓰면 되는구나만
1: 네.
0: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still pouring.
1: It's still pouring.
0: It was pouring 5 minutes ago.
1: It was pouring 5 minutes
0: 네,
1: ago.
0: 그리고 혹시, 비가 왕창 오는 거 말고, 왜?
1: 네.
0: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살살 내리는 거, 조금씩 보슬보슬 온다고 할 때,
1: 네.
0: 쓰는 동사가 또 있거든요.
1: 아.
0: 아는 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 당연하죠.
0: 알겠어요. 너무 자신감 있게. 자, 바로 drizzle
1: 드리즐?
0: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So, 이거는 어린이들도 아는 동사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1: 네.
0: So, drizzle, it's drizzling. 이러면 정말 분무기 수준으로 약하게 오는 겁니다.
1: 아하.
0: Okay.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1: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0: 네, 근데 이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이 혼자만의 생각이. 네. 자,
1: 혼잣말인데. 예.
0: 이랬을 때, 우,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줄게. 내거
1: 오.
0: 같이 써도 돼.
1: 갑자기 나타나요
0: 자, 그러니까.
1: 또.
0: 다
1: 예.
0: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1: 감동이에요.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나는 걸을 거야. 버스 스탑까지.
0: 좀
1: 버스
0: 이상하죠,
1: 스탑에
0: 뭔가?
1: 너를
0: 걸을 거야?
1: 걸을 거야.
0: 이상해요.
1: 뭐 어쨌든 간대는 것 같아요. We can, 우리는 할수 있지. 내 거. 아, 내거 같이 써도 돼. 엄브렐라를 같이 써도 된다는 것 같아.
0: 네.
1: 아, 그러면은
0: 내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1: 내 거를
0: 같이
1: 쓴다는 거.
0: 쓰다.
1: Use.
0: Okay.
1: We can use mine.
0: Okay. We can use mine.
1: Yes.
0: Right?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이거는 아마 워크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It's
1: 그러게요.
0: okay. 제가 설명드릴게요.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use mine. 정답 보면요. 자, 일단은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쓴 거는
1: Share.
0: share. 네.
1: 아.
0: share 하는 거는 뭐예요?
1: 공유하다.
0: 공유하다예요. share
1: 네.
0: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둘이 share 하면 되지. 음식 먹는
1: 네.
0: 것처럼. So, 같이 쓰다, 공유하다, 나누다라고 할때 share 썼습니다. 근데 사실 use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내 거를 우리가 쓸수 있다 하는데, 아무래도 같이라는 느낌을 강조하고
1: 그쵸.
0: 싶었겠죠? So, share 이라는 걸 썼고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mine 이라는 걸뭘 받아주는 건지 한번 써보세요, 지금.
1: 이거는 my
0: 이번엔
1: umbrella
0: 제대로.
1: L이 두 개였죠?
0: A. 정답.
1: Yes.
0: 맞습니다. So, mine은 이거 자체가 내 것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나왔던 걸 받아주는 게 되겠죠. 그죠? So, 근데 my umbrella 또 쓰기 좀 그러니까 그냥
1: 네,
0: 내 거를
1: mine.
0: mine을 share 할수 있어. 해도 돼.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walk 이거 나왔습니다.
1: 예.
0: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걷다라고만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도 왕초보 영어 좀 오래 보셨으면은, 아, 이거 무슨 뜻이야?

0: 무슨 줄 알아요?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워크는 걷다도 되고요.
1: 예.
0: 그 뒤에 누군가가 나와요. 이런 경우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1: 네.
0: Walk someone 이렇게 누군가가 목적어가 나오면 그 사람과 같이 걸어주다. 동물의 경우는 산책시키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항상 테이크 워크만 외웠고
0: I know,
1: 생각했는데 그냥 워크 someone 하면은 그 사람을 산책시켜 주다가
0: That's
1: 되는군요.
0: right. 그래서 내가 걷는 것만 떠올리지 말고 아. 내가 누구를 걷게 해주는구나, 누구와 함께 걷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So for example, right?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젠틀맨들이 기본 자세인데요. 제가
1: 아.
0: 당신 차까지 걸어서 데려다 드릴게요. 아 이런
1: 우와.
0: 느낌인데요. 자 일단은 제가 뭐뭐 할게요 할때 I will 대신 좀 부드럽게 뭐 있었죠? 뭐 할게요.
1: Let
0: Let
1: me.
0: me. 제가 당신과 같이 걸을게요. 그러면은
1: Let
0: Let me
1: me walk
0: you.
1: you
0: 자. 당신 자동차로.
1: to your car.
0: There you go. Let me walk you
1: 아.
0: to your car.
1: Yes.
0: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그가 나랑 같이 걸어줬다 집으로. 그너
1: 오.
0: 어떻게 집에 왔어? 다 했을 때 아, 그 남자가 나랑 같이 걸어와 줬어. 이런 느낌 있죠? 자, 그러면 그가 나를 걷게 했다. 어떻게 할 거야?
1: He walked
0: Walked me.
1: me.
0: 자, 집으로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그냥 홈인가 보다.
0: 맞아.
1: 네.
0: 잠깐만요. 그걸 굳이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는데. So he walked me home.
1: 확신이
0: 이러면
1: 많이 떨어져서 그랬어요.
0: 그렇죠. So
1: 예.
0: he walked me home 하면 그가 나를
1: me home.
0: 걷게 해준 건데 집까지.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했었지만 okay, walk someone to 장소. home 앞에서는 to를 안 넣어도 이미 집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1: 네.
0: you don't have to say he walked me to 뭐 home, right? 뭐 my home이라고 들어가면 to를 넣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home 앞에는 그냥 없이 사용하시면 어디 집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 me walk you to your car.
1: Let me walk you to your
0: Oh,
1: car.
0: he walked me home.
1: He walked me home.
0: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아 제가 당신을 걷게 해줄게요. 같이 걸어줄게요. 어디로? To the bus stop까지. 그러면서 내거 같이 쓰면 되지. 뭔가 로맨틱함의 시작이죠?
1: 예, 지금
0: 자,
1: 시작됐어요.
0: 읽어볼게요.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1: I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0: There you
1: mine.
0: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0: 네, 다음 미션입니다.
1: 네?
0: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잖아. 그래가지고 뼉 작은 거예요. 네.
1: 네. It's too for two people.
0: 나눠보세요.
1: 여기서 나눌게요.
0: 오케이.
1: 두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0: I
1: 작다.
0: like
1: 그거
0: that.
1: 같은데, 그러면은 작은 거는, small.
0: 오케이.
1: Yes.
0: 오케이. 네, 이거는 뭐 사실 특별한 사항의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1: Service quiz.
0: Right. So,
1: Yeah.
0: service quiz라는 거는 좀 그런데, it's too small 하대요.
1: 예,
0: 누구에게는 for
1: for two
0: two
1: people.
0: people. 그죠? Perfect. Okay. So, it's too small. small이라는 건 작은인데, 여러분, 형용사로 발음할 때 small이 아니라 all 혹은 al 이 모양 벌리자고 했었죠.
1: 네.
0: 그래서, all이 아니라 all. 이렇게 좀 벌려주세요. So, small보다는 이렇게 할게요. small, small.
1: Small, small.
0: small보다는 어에 가깝게
1: 네.
0: 입모양을 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It's too small for two people이라고 했는데, 자, 누가 쓰기에는, 특히나 누가 뭐 공유하기에는, 누가 쓰기에는 너무나 작은, 너무나 큰, 뭐 너무나 뭐 좁은 이런 식으로 쓸 때는요, 일단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그쵸? 뭐,
1: 네.
0: it's 형용사하다. 자, 누구에게라고 할 때, for
1: For.
0: 목적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For, 뭐, 예를 들어서,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to share. 쓰기에 이런 게좀 생략된 거예요.
1: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재킷은 너무 커. 근데
1: 예.
0: 나에게는 너무 크다. 이거는 내가 입기에는 크다라는 걸 줄인 거거든요. 자, 이거
1: 네.
0: 해보세요. 이 재킷은 너무 커요.
1: This
0: 어떻게 할까요?
1: jacket is too
0: Big.
1: big
0: 나에게, 내가 쓰기에.
1: For me.
0: For me. Yes. 이거는 사실 for me to wear. 생략이

0: 됐다고 보면 돼요.
1: 그쵸.
0: 자, how about this?
1: 네.
0: 그 치마는
1: 예.
0: 약간 작아, 그녀에게. 자, 그러면은 약간이라고 할때 우리 come on, a little bit 말고 더 줄인 거 있지 않았어요? A little
1: 아,
0: bit을 조금 더 줄인 거?
1: bit,
0: A bit,
1: a
0: a
1: bit.
0: bit.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치마는 약간 작아.
1: The skirt is a bit small
0: 그녀에게.
1: for her.
0: 그렇죠. 이것도 for her to wear. 이런 거 되겠죠?
1: Yes.
0: You got it? Okay. 특히 옷 같은 거 얘기할 때 진짜 많이 씁니다.
1: 아.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is jacket is too big for me.
1: This jacket is too big for me.
0: The skirt is a bit small for her.
1: The skirt is a bit small for her.
0: Okay. 읽어볼게요.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1: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0: 자, 이랬을 때,
1: 네.
0: 마무리 준비됐어요? 네. 혹시 뭐라 그럴까요? 좀 무심하듯 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1: 츤데레라고
0: 그렇죠.
1: 하죠.
0: 근데 좀 이렇게
1: 에, 근데
0: 아끼지만.
1: 뒤에서 챙겨주는 스타일.
0: 그렇죠.
1: 감동, 진짜 눈물 한 바가지죠. 푸어링이에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사람이 쓰기 너무 작잖아 했더니, 그럼 니가 가져가. 나 저기 근처에 살아.
1: 어머? 이거는 완전히 호감이 있다. 예.
0: 대놓고 보여주는 거죠.
1: 그렇죠. 자, then you take it. 너가 가져가. 여기서 끝낼까요?
0: 오케이.
1: 아, 나 어차피 근처에 살아. I live, anyway. Anyway가 어차피죠.
0: 오케이.
1: 그러면 여기 I live 근처.
0: 근처에가 뭘까요? 같이
1: 근처는,
0: 한번 써볼게요.
1: 그거죠? Nearby. I live nearby anyway.
0: 오케이. 제 생각엔 근처에란 단어를 nearby밖에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왕초보 같이 하고 나서 그 단어 외의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뭐 방법은 몇개 있지만요. 일단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정답 맞습니다. 맞아요.
1: 오,
0: 근처에라고 할때 nearby라는 게 격식으로도 쓰고 사실
1: yes.
0: 회화체에서도 많이 삽니다.
1: 근데 저는 사실 near 따 띄고 by라고 썼는데 붙여 쓰는 거군요.
0: 띄어서 써서 붙여
1: 예,
0: 쓰는 게
1: 네.
0: 맞고요.
1: 아,
0: 아니면 뭐 around here 이런 것도 괜찮죠. 여기 근처에 산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nyway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지금 anyway의 위치가 어디죠?
1: 맨 뒤요.
0: 맨 뒤입니다.
1: 네.
0: 자, anyway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대문자로 일부러 쓰는 이유는 얘는 앞에 가는 경우에 문장 맨 앞에 anyway 하고 쉰 다음에 뭔가 이어가는 경우.
1: 네.
0: 이거를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1: 어쨌든 이란 뜻
0: 맞아요.
1: 아닌가요?
0: 뭐 어쨌든 이러면서 뭔가 화제 전환할 때 쓰잖아요.
1: 아하.
0: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막 둘이 무슨 뭐 영화 얘기를 막 요즘에 케이팝 얘기 막 하다가 anyway, I have to go. 이거는 화제 전환하고 나 간다는 얘기죠.
1: 그쵸?
0: 뭐 어쨌든 아무튼 이런 뜻인데
1: 네.
0: 여기선 아무튼 난 근처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1: 아닌데?
0: 자, 문장 뒤에 쓰는 거는 여기 뭐예요? 나
1: 어차피군요.
0: 어차피 근처
1: 우와.
0: 살아. 뭐 상관없어. 이런 느낌으로 쓸때 anyway는 뒤에 커마도 없이 그냥 후루룩 넣게 됩니다.
1: 우와.
0: 오케이?
1: 예?
0: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어차피 바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뭐너걔 파티 초대 못 받았어. 이랬더니 나 어차피 바쁘거든.
1: I am busy anyway.
0: I'm busy anyway.
1: 아?
0: Very, very nice.
1: 어차피 못 가.
0: 어차피 나못 가. 자, how about this?
1: 슬픈데요?
0: Have to를 넣어볼게요.
1: 예?
0: 우리 어차피 거기 가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또딴 친구가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어디 가? 했더니, 뭐, 어디 간다. 근데, 어차피 우리도 거기 가야 돼. 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야 한다. 어차피. have to
1: We
0: 써서.
1: have to go there anyway.
0: Very nice.
1: Take the car.
0: Get in the car.
1: Get in the car.
0: Take the car는요, 내차 가져가요. 우린 내릴 게가 되거든요.
1: Take the car.
0: 안 됩니다.
1: 너가 타.
0: 큰일 날 뻔했어요. 자, so 문장 맨 뒤에 anyway를 넣으면 어차피란 느낌을 주고
1: 아하.
0: 방금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1: 네.
0: 대신에 anyway를 그런 의미로 쓸 때는 comma 없고요. 여러분들이 말로 하실 때도 쉬고 하면 안 돼요. I'm busy. Anyway 이러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1: 아,
0: 거죠.
1: 어쨌든이
0: That's right. So I'm
1: 돼버리는군요.
0: busy anyway 이렇게 쓴다든가
1: Yes.
0: 이것도 we have to go there. Anyway 이렇게 하면 아예 의미 다르죠. So 어떻게 해요? We have to go there anyway. 안
1: Anyway.
0: 쉬고 가는
1: 딱
0: 스타일. 그렇게
1: 이어서,
0: 놔주셔야 돼요. 오케이.
1: 네네.
0: 자, 두개다 읽어볼게요. I am busy anyway.
1: I'm busy anyway.
0: We have to go there anyway.
1: We have to go there anyway.
0: 네. 자, 부정문에도 쓸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나 어차피 돼지고기 안 좋아해.

0: 예,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뭐 예를 들어 삼겹살집이 다 찼대. 어떡하지? 뭐 다른 거 먹어도 돼? 했을 때 아, 나 어차피 돼지고기 안 좋아해. 어떻게 할까요?
1: I don't like pork anyway.
0: That's it. I don't like pork anyway. It's okay. 이러면서 하면 되겠죠. Right.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1: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0: 뭔가 이런 멋진 느낌입니다.
1: 아, 통했어요?
0: 에이,
1: Yes.
0: 다음 날 이제 다 갖다 주면서 아이고 선물이야. 내 남자친구 고맙다고 전해달래. 뭐 이러면 완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1: 무산되는
0: Alright.
1: 거죠.
0: 무산되는 겁니다.
1: 예.
0: Alright.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0: 네, 미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영어로 하면요.
1: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0: 그렇죠. 자,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잖아.
1: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0: You got i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2: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0: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2: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0: 네, 입으로 하는 영자,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패턴이라기보단 그냥 새로운 동사입니다. pour이라고 해서 비가 쏟아붓다고요. 날씨의 주어는 it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1: 네.
0: 그리고 입영작 하실 때는요,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더듬고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하셔도 돼요. 그
1: 아,
0: 부분을. 그
1: 그럼요.
0: 부분은 또 하나,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이거는 혼자
1: 그렇죠.
0: 속삭이면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1: 근데
0: 네.
1: 제가 이제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면은 꼭 봬요. 왕초보 영어 너무 재밌어요.
0: 오, really?
1: 정말 많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데 그때마다 막 영어 단어 막 어제 배웠던 거 오늘 배웠던 거막 말씀해 주시는데 왕초보 아니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 지점들이 되게
0: 네,
1: 많았거든요.
0: 왜냐면 계속 문장을 오래 반복을 하니까 점점
1: 맞아요.
0: 이 버벅거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가볼게요. Here we go. 밖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을 잊었네. 자, 나눌게요. 밖에 쏟아붓고 있어.
1: It's pouring outside.
0: 그리고 난내 우산을 잊었어.
1: And I forgot my umbrella.
0: 그렇죠.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1: Yes.
0: 여기서 lost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잃어버린 거니까요.
1: 예.
0: 자, 아직도 비가 쏟아붓네. 진행형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1: 그쵸. It's still pouring.
0: It's still pouring. 자, 세 번째. 5분 전에 비가 쏟아부었어. 그러니까 쏟아붓고 있었어.
1: 네.
0: 과거 진행으로 해야겠죠.
1: It was pouring 5 minutes ago.
0: There you go. 5 minutes ago. 왜 한참 비가 오고 있었는데? Alright,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It's still pouring. It was pouring 5 minutes ago.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뭐뭐한
1: yes.
0: 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물론 형용사 앞에는 이제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겠죠?
1: 네.
0: Here we go.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작잖아. 자, 그건 너무 작아.
1: It's too small.
0: 두 사람에겐.
1: For two people.
0: For two people.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가로치고 to share.
1: 그렇죠.
0: Right. 자, how about this? 이 재킷 나한테는 너무 커. 이 재킷은 너무 커 나에게는.
1: This jacket is too big.
0: 나에게?
1: For me.
0: For me. This jacket is too big for me.
1: Mm-hmm.
0: Right?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약간이라는 거 a little bit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1: A bit.
0: A bit.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아, 그 치마가 약간 작아, 그녀에게. 어떨까요?
1: The skirt is a bit small for her.
0: For her. 앞으로 여러분 응용하실 거죠, 그렇죠?
1: 네.
0: 아, 이거 잘 봤어요, 땡큐 이러고 넘어가는 건 옛날 스타일입니다.
1: 아하.
0: 이제 오케이, 나 이거 한번 만들어 볼 거야 해서 같이 보시는 뭐 예를 들어 자녀분이 있거나
1: 예.
0: 친구들끼리 응용해 보는 거죠, 그렇죠? So like for example, this sweater is too big for 뭐 him 이렇게 쓴다든가 너무 바꿀 게 많이 있어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1: 정말 활용력이 강력한
0: of course.
1: 네 of 부모님입니다.
0: Course.
1: 네.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This jacket is too big for me. The skirt is a bit small for her. Okay,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2: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3: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2: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It's pouring outside, and I forgot my umbrella.
2: I'll walk you to the bus stop. We can share mine.
1: Oh, but it's too small for two people.
2: Oh, then you take it. I live nearby anyway.
1: Really?
2: Yeah.
1: Oh, thank you.
2: See you.
1: Yes. It's a little bit.
0: Great job, you guys.
1: Woo-hoo.
0: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치즈버거에 마요네즈 빼고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mayo?
0: 그렇죠. With no mayo or without mayo. 둘 다 괜찮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럼 오늘 배우신 이병작 패턴, 형용사 for 목적어.
1: 네.
0: 목적어에게는 형용사한이란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 셔츠는 마유한테 너무 작아.
1: 오.
0: 이 셔츠는 마유한테 너무 작아.
1: 아.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셔츠는 그래도 큰데.
0: 오늘은 괜찮아요.
1: 네, 네. 자, 열심히 여러분들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쟁취를 해내십시오.
0: 오케이.
1: 어느샌가 왕초보 영어가 아니라 아주 멋진 영어 박사님이 되어 계실 여러분들을 상상해 봅니다.
0: 영어 박사입니다. 네, 잘하실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뭐 직장 영어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 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파트 1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이게 진짜 네네. 뭐 회사 안에서도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음흠. 누구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또 음흠. 약간 뭔가 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 너 저 사람 편이야?

0: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더 봐야 되겠지만요. 왜 내가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뭐 불만이 있었는데,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과장님 편 들어주고,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1: 서운해지죠.
0: Alright. 자,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아이,
1: 아이고.
0: 자,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
1: 네.
0: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요거 영어로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요 내용을 해볼 겁니다. 문제가 좀
1: 이것도 예,
0: 길어요.
1: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또 약간 무언의 압박이 있었나 보죠?
0: 살짝 있었던 것
1: 아,
0: 같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막 뭔가 한 명이 씩씩거리는 상황인 거예요.
1: 궁금하네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에 도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아,
0: Are you alright?
1: 과장님이 스트레스를 주시니까.
0: Stress. You
1: Yes,
0: stressed?
1: stressed.
0: Oh.
1: Yes. So, 그 my 그 senior.
0: Your senior?
1: Yes.
0: Your boss?
1: Yeah.
0: 아, go on. I'm all ears.
1: 응?
0: Go on. I'm all ears.
1: 올리?
0: I'm all ears.
1: All ears.
0: Yeah. Go on.
1: Go on. 아, 들어준다는 얘기구나.
0: 응?
1: 가만 있어봐.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0: 응?
1: 매일 아침
0: What's wrong?
1: 10분 일찍. 그러니까 10 minutes early, I have to come here.
0: Oh, to the office.
1: Yes, every day. Oh my gosh.
0: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Hmm?
0: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Are you friend?
0: Sorry?
1: Boss friend?
0: 어, that's terrible. Oh, not
1: Okay.
0: terrible.
1: 여기까지다. Bye.
0: 아유, 벌써부터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1: 아유.
0: 한 사람의 편이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영어가 안
1: 맞아요. 아, 저는
0: 되니까.
1: 항상 어딜 가나 싸움 조장을 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조용히 있어야겠어요.
0: Alright. 자,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표현들, 우리 항상 그렇지만 또
1: 네.
0: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한다든가, 아, 얘기해봐라, 나잘 듣고 있다. 이런 것들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콩글리시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그거 알고
1: 어허,
0: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거 오늘 제대로 제가 픽스를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3: Go on, I'm all ears.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3: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하고 직장 동료나 친구나 뭐 애인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My boss stresses me out. 오!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0: 제가 비워둘까 하다가
1: 와,
0: 참았습니다. 덩어리라서.
1: 휴. 그러면은, 휴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0: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1: 네.
0: 에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에휴.
0: 에휴.
1: 그러면 진짜 휴를 쓰면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오케이. 이거 안 하고, 그러면, Oh, gosh. 이렇게
0: 야,
1: 할까요?
0: okay.
1: Gosh. 이렇게.
0: Alright.
1: 네.
0: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뭔가 한숨이 나오는 거는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혹은
1: 네.
0: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말로, 막 이렇게 되는 게될
1: 그래도
0: 수도
1: 되죠.
0: 있고. 오케이. 하지만, 맞습니다.
1: 오?
0: Gosh라고 하는 걸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은근히 많이 썼었어요. 그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느낌, 조금 불만의 느낌을 얘기를 할 때, Oh, gosh.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막, 뭐, rolling your eyes, right? Like this, right? So,
1: 어허.
0: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자. 스트레스를 주다 나왔습니다.
1: 어허.
0: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콩글리시로 쓸 확률 높다고 했잖아요.
1: 네.
0: 스트레스라는 걸 명사로 쓴 다음에
1: 예.
0: 그걸 주다가 뭐예요? 주다.
1: 기브.
0: 그래서 give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You give me.

0: stress.
1: 맞지 않아요?
0: 틀립니다.
1: 어, 그래요?
0: 예,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stress를 동사로 쓰던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뭐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할 때는요,
1: 예.
0: give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stress someone out.
1: 오호.
0: Yes. out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뭔가 동사랑 같이 썼을 때 강조를 해줘요. 오케이?
1: 네네.
0: 그래서 누군가를 스트레스를 주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안 해볼 수 없죠. 목적어만 바꿔가면서 쓰면 돼요. 예를
1: 네.
0: 들어서, 직장 동료가 영어로 뭐죠?
1: 동료? 코워커.
0: 맞아요.
1: 와.
0: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스트레스 줬어.
1: 아,
0: 과거형으로.
1: my coworker. 맞아요? coworker, stressed me out.
0: 그렇죠.
1: 아,
0: 다시 한 번.
1: my coworker stressed me
0: There
1: out.
0: we go. Oh, my coworker stressed me out. 그러면 이제 what's going on?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1: 네.
0: How about this? 진행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의 work, 그러니까 그의 일이
1: 네.
0: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다.
1: Yes. He's working.
0: His work.
1: His work stress stressing. Stressing him out.
0: Alright? 자, 비동사가 빠졌죠.
1: 아.
0: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슬슬 그걸 파악을 했는데,
1: 예.
0: 진행형 할때 비동사를 이렇게 이제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1: 무조건 ing 붙이면 단줄 알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계속 공략을 하시면
1: 에,
0: 돼요. Okay?
1: try 해보면서,
0: Right. So,
1: 에.
0: I eating 이런 건안 되죠. I'm eating. Right? 비동사 꼭 있어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됩니다. Alright, so
1: 네.
0: stress someone out, stress someone out.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My coworker stressed me out.
1: My coworker stressed me out.
0: Alrigh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1: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은 건 뭐라 그래요? 받다니까 get이나
1: 테이크.
0: receive, 막 take 이런 거
1: 왜?
0: 쓰면 되나? 그것도 안 됩니다.
1: 그럼요?
0: 스트레스를 주고 받다 자체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1: in and out로 가나요, 그러면?
0: 그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주는 건 스트레스라는 동사 쓴다 그랬죠.
1: 예.
0: 그러니까 걔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1: 아!
0: 그래서 스트레스를 수동태로 써서 이렇게 써요. Be stressed.
1: 아! 우와!
0: You know?
1: 예!
0: Okay, so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동사. 그거의 PP 형태는요. 스트레스를 받은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1: 네.
0: 예죠. So 앞으로 내가 남 스트레스 줄 때, I stress someone out. 내가 받는다. 그럼 I am stressed out 당했다.
1: 네.
0: You understand? 요
1: Yes.
0: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1: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Alright,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제 딱 들으면서. 계속해. 집중해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되게
1: 오,
0: 좋더라고요.
1: 네.
0: 얘기를 하는데, 이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경 써주고 있구나. 할 때, 나 듣고 있어. 얘기 좀
1: 아우,
0: 해봐. 너무 좋잖아요.
1: 이게 바로 이야기꾼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0: 이야기꾼들.
1: 만담꾼들이 이런
0: 오케이.
1: 말 진짜 좋아해요. 저도
0: 진짜로요.
1: 그렇거든요. 계속해. I am all ears. 나는 모든 귀야. 귀가 있단 얘기인가 봐요. 그게 듣고 있다라고 뭔가 의역이 된것 같은데, 계속해. 계속해니까 저 그거 같은데요? 왠지? 칸도 짧고 그런 거 보니까. Go on!
0: 오,
1: 오!
0: 오케이. 자, 회화체에서 아마 이런 대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go on, hey, come on, 그러면서 go on. 맞습니다. 자, 이 go on은 사실은 go ahead, 그렇게 해랑 비슷해요.
1: 네.
0: 그렇지만 특히 go on 같은 경우에는 좀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가라는 느낌, 살짝 continue 같은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1: 그럼 continue 써도 돼요?
0: Continue, continue, okay.
1: 아, 해도
0: 맞아요, 써도
1: 되고?
0: 돼요. Continue, go on, 계속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명령어로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1: 네.
0: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해봐, 나 궁금하네,
1: 예.
0: you know.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모든 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벌써 상상이 좀 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왜
1: 그쵸.
0: 됐는지,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나는 완전 이내몸 전체가 다 귀야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귀여워요, 말이 너무.
0: 귀맨, right? So, all ears라고 하면
1: 네.
0: 집중해 듣는, 경청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I'm all ears. 그러면, 나 완전 너 집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봐. Right? 자, 이거 한번 입영작 만들 텐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 집중해 듣고 있어.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해. Keep 얘기해. 이거 한번 해볼까요? Try 해보시죠.

0: 틀려요? 틀려도 돼요?
1: Keep.
0: 일단은
1: I'm all ears.
0: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라.
1: Keep speaking.
0: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Talking 좋아요. Keep ing 쓴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 학생들은
1: Yes.
0: 경청해서 듣고 있었어.
1: 아, 그 학생들. The students.
0: Were.
1: Students were all ears.
0: That's it. The students were all
1: 아,
0: ears.
1: 오.
0: Okay?
1: 학생들을 다 귀로 만들어버리면 되네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얘는 그냥 I'm all ears라는 표현 외에 넘어가는 일은 많이 없어요.
1: 아,
0: 솔직히. 네. 그래서 나 상대방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게 상대방
1: 네.
0: 너무너무 좋죠.
1: 말할 때 신이 나죠.
0: Exactly.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all ears. Keep talking.
1: I'm all ears. Keep talking.
0: The students were all ears.
1: The students were all ears.
0: Alright.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보다 조금 더 가볍긴 하지만
1: 네.
0: 사용빈도가 높은 게 있죠. 듣고 있어. 나 듣고 있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1: I'm
0: 난 듣고 있어.
1: listening.
0: Go ahead.
1: 아하. Hearing은 안 되는 거죠?
0: 아닙니다. 그거는
1: 아.
0: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listening. 이건가? listening.
0: 처음 보는 스펠링이긴 한데요.
1: 그래요?
0: 네.
1: 뭐죠?
0: I가 없네요. 네.
1: 아.
0: 그렇죠. NNNG, ING, 뭐 이렇게 쓴것
1: 예, 뭐
0: 같은데요.
1: 복잡했어요.
0: Right. I'm listening. 이라고 하는 거. 나 관심 있어. 정도의 느낌이. 나 관심 있어. 얘기해봐. 그래서 얘보다는 경청한다는 느낌이 살짝 가볍긴 한데, 빈도는 오히려 얘가 더 많기는 해요.
1: 네,
0: Right.
1: I'm
0: 자,
1: listening.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 on. I'm all ears.
1: Go on, I'm all ear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오케이.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길어요, 오늘.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상사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1: 예.
0: 그녀가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직역으로 어순대로 한번 끊어볼게요. 일단은 그녀는 말한다. 여기
1: 에,
0: 끊고요.
1: she says I should come. 나는 와야 한다고
0: 오케이.
1: in 10 minutes early.
0: 어디선가는 끊어야 됩니다.
1: 그쵸. I should come.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1: 예.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0분 빠르게 있다가 원래 in 10 minutes는 10분 있다가잖아요.
0: 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자, 일단은
1: 아,
0: 암튼.
1: come in까지인가 보네요.
0: 오케이.
1: come in 10 minutes early.
0: 오케이.
1: 10분
0: Now it
1: 일찍
0: makes sense, right?
1: 들어와야 되는 거군요.
0: Sure.
1: 아. 아, 근데 지금 빠진 단어가 없는데요?
0: 해석을 한번 잘 보세요.
1: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아, 매일 아침.
0: Exactly.
1: 아, 매일
0: 월요일만이
1: 아침.
0: 아니라 화요일만이 아니라.
1: Every morning 할게요.
0: Okay.
1: Every morning. 아, 이 정도 스펠링은 제가 알고 있죠.
0: Okay. 자,
1: Yes.
0: two words로 돼 있나요, 지금?
1: Tours예요, 이거는.
0: 알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 네.
0: every morning. Perfect. 그렇죠.
1: 오.
0: 자, every morning 자체가 매일 아침에라는 이제 부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뭐 on, at, in 이런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Every morning. 이왕이면 morning 할 때도 morning보다는 R 좀 땡겨서 more 할때 R 혀를 많이 당겨서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Morning. Morning.
1: Morning, morning.
0: 네. 자, 여기서 지금 슬기 씨가 이렇게 자르는 거를 헷갈렸잖아요.
1: 네.
0: 그 이유가 지금 come in
1: 인.
0: 하고 얘랑 세 개를 섞인 거예요. 그렇죠? 자,
1: 아.
0: come in이라는 게 있고
1: 네.
0: 그리고 in이라는 게또 얼마 있다가 이런 뜻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막 섞이면서 잠깐만 이게 10분 있다가란 얘긴가?
1: 공부를
0: 어디서
1: 너무 열심히
0: 자르지?
1: 해도 안 되나 봐요.
0: 이게 이런 순간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아시죠? 언어든 수학이든 뭐든 간에
1: 네.
0: 오히려 모르면 백지
1: 약이에요.
0: 상태면 괜찮은데
1: 모르면
0: 좀
1: 약이에요.
0: 알게 되면 이게 막 섞입니다.
1: 그래요. 머리가 많이
0: 네, 그래도
1: 혼란스러웠어요.
0: 나쁘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는. 자,
1: 예.
0: 그래서 자 보세요. 얘는 이 10minutes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1: 그렇네요.
0: 얘는 그냥 이런 동사입니다. 하나로.
1: Come in.
0: Come in. 자, 이 come in은 정말로 들어온다라는 뜻도 될수 있는데 얘는 출근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이렇게 출근해 있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때

0: 커밍이라는 느낌. 그래서 어저어뭐 사장님 저 토요일 날에 커밍 못 해요. 이 얘기는 come to work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1: 네.
0: So 들어오다, 출근하다. So 여기서는 내가 들어와야 된다, 출근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죠. Ten
1: Minutes
0: minutes early
1: early.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 아하.
0: 오늘은 이거를 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1: 네.
0: 얼마나 일찍, 그러니까 일찍 와야 된다고 하네. 할 때는 우린 그냥 early만 쓰면 되잖아요. I
1: Yes.
0: should come in early. 일찍. Right? 그런데 도대체 얼만큼 일찍인지 쓰려면 또 헷갈리게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이나 기간을 바로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1: 아하.
0: 예를 보세요. 일찍, 그러면 early죠.
1: 예.
0: 근데 10분 일찍이면
1: 10
0: 10 minutes
1: minutes
0: early.
1: early. Yeah.
0: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1: 아하.
0: Right?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게요. 30분 일찍이 뭐예요?
1: 30 minutes
0: 일찍.
1: early.
0: Right? 3시간 일찍.
1: 3 hours early.
0: 그렇죠. 3 hours early. early 앞에 그냥 그 시간, 기간 넣어주면 그만큼 일찍, 그만큼 이르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1: Yes.
0: 자, 우리는 욕심내서 문장 만들 겁니다.
1: 네.
0: 그는 출근했어. 아까 출근했어 뭐였죠? 무슨 임?
1: Come in.
0: Come in, right? 근데 과거로 그는 출근했어.
1: Yes.
0: 30분 일찍.
1: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That's it. He came in. How early? Oh, 30
1: 30
0: minutes
1: minutes.
0: early. How about this? 어디 도착한다라고 할때 arrive보다 더 캐주얼하게 쓰는 거뭐 있었죠? 도착하다?
1: Get arrive.
0: 에? 걔로? Life요?
1: Get arrive.
0: Ride? You mean?
1: Arrive.
0: Get arrive 아니고요.
1: 두 개를
0: 누가
1: 콜라보해봤어요.
0: 논거 있어요? Arrive와 get을 다 섞었군요. 둘 중에 하나만
1: 예,
0: 됩니다.
1: 죄송합니다.
0: 자,
1: Get.
0: get.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 도착했어. 3시간 일찍.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못하면 안 됩니다. 자,
1: 네.
0: 우리는 거기에 도착했어. 과거형으로?
1: We got there.
0: Yes. 3시간 일찍.
1: 3 hours early.
0: 이거죠.
1: 와,
0: 이건 너무
1: 3 hours
0: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시면 안
1: early. 오,
0: 됩니다, 여러분들. 좀
1: 네네.
0: 어려워도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So we
1: 네네.
0: got there 3 hours
1: 오호,
0: early. You good?
1: 오호,
0: Alright. So
1: yes.
0: 이제 나는 early는 이미 암기했어. 그럼 나 얼마 했는지는 앞에 써볼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you guys 낭독해 볼게요. We came in.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We got there 3 hours early.
1: We got there 3 hours early.
0: Alright. 자, 그러면 여기서 챌린지를 하나만요.
1: 예.
0: 출근하다 아까 분명히 커밍이라고 했죠?
1: 그쵸.
0: 이번에는 이 친구가 늦잠을 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는 30분 늦게 출근했어. 이거 기억해.
1: 아, he came in 3 minutes lately.
0: 그냥 late.
1: 아, late.
0: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1: 아, 다른 뜻이
0: Yes.
1: 되는군요.
0: 그리고 사실 30 minutes였는데 뭐 3분 정도는 봐줄 수 있죠.
1: 아,
0: 근데
1: 3 minutes라 그랬나요?
0: 30이에요. 30에.
1: Thirty.
0: Alright.
1: Yes.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은 3분도 용납
0: 용납
1: 못해요.
0: 못하는군요. 여기서는 한 30분은 늦어야 늦는 겁니다.
1: 네.
0: So again, 일찍이면 early, 늦으면 late.
1: Late.
0: That's it. 와, 지금 보세요. early, late도 있고 앞에 얼만큼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응용 안 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1: 갑자기 너무 속성반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예.
0: 여러분 트레이닝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0: Every
1: morning.
0: morning,
1: Yes.
0: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복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1: 뭘까요?
0: 사실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자,
1: 아,
0: 이제 여기서 그게 되는 거예요.
1: 이제 갈라지는
0: 오늘은 그냥
1: 거죠.
0: 일부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 그건 심한데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1: 그치.
0: 친구든 뭐 애인이든 누가 근데 뭐 그거 나쁜 생각 아니잖아. 일찍 가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야? 이렇게 끝납니다. 일부가.
1: "점점
0: That's
1: 멀어지나 봐."
0: right.
1: 멀어지는
0: 멀어지는
1: 거거든요.
0: 건가요?
1: 네.
0: So, 사실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1: Actually, that's not a bad
0: You know.
1: idea
0: That's
1: 할까요?
0: right.
1: Yes.
0: 자, 보겠습니다.
1: 아하.
0: Alright, so that's not a bad idea, right? 저번에 했었던 thinking이랑은 좀 다르죠, right? 그래서 생각 방식은 아닌데, 그러면 thinking은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 아이디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자, idea,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너무 귀가 아프시겠지만,
1: Yes.
0: idea, 아닙니다.
1: 예.
0: Okay, are, 자르세요.

0: 그냥 깔끔하게 갑니다. 두 번 갈게요. Idea. Idea.
1: Idea. Idea.
0: Okay. 문장 맨 앞에 뭘로 출발했어요?
1: Actually.
0: 이거 mm-hmm. 여러분들 제가 actually하고 in fact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1: 네.
0: Actually는 보통 왜 이걸 쓸까요? 사실이라고 할 때.
1: 사실이라고 할 때요? 사실이니까.
0: 자, 예. 제 생각에 앞으로 한 27번 정도 더 설명하면 이제 입 흡수가 되지 않을까.
1: 잘 부탁드려요.
0: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해줄 때 우리 많이 쓴다고 했죠.
1: 네네네.
0: 어, 슬기 씨, 뭐 예를 들어 제가 슬기 씨가 순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슬기 씨 순대 엄청 좋아하잖아요. 내가 준비했지.
1: Actually,
0: I don't really like 순대. You know what I mean?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뭔가를 살짝 고쳐주려고 하거나 항상 그렇진 않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이게 뭐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아, 사실 뭐 나쁜 거 아니잖아. 이게 어울리는 거죠.
1: 네네.
0: Alright, so actually, 사실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그 복숭아 영어로 뭐예요? 복숭아.
1: 복숭아요?
0: 네.
1: Peach.
0: Peach, right? 예. Peaches, 복수로 써볼게요.
1: 네.
0: 어, 사실 나 복숭아 못 먹어. 아, 약간 알러지가 있나 봐요.
1: 아하. 어, actually, I can't eat peaches.
0: Peaches, right? Actually, I can't eat peaches, right? How about this? 어, 사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야.
1: 어, actually, he is not a Korean.
0: He's not Korean. 어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요. Korean. 보통 한 명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네. 어, 형용사인 그냥 Korean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
0: Okay. So 약간 아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Actually, I can't eat peaches.
1: Actually, I can't eat peaches.
0: Actually, he's not Korean.
1: Actually, he's not Korea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어, 나쁜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때 bad idea잖아요.
1: 네.
0: 걔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할 때 뭐 많이 쓰는 줄 아세요?
1: Worst idea?
0: 아, 그거보다도 끔찍하다라고 써요.
1: Terrible idea?
0: That's right.
1: Wow.
0: So 이걸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1: 네.
0: 빈도가 높아요. That's a terrible idea. Right? 그거 외에도 안 좋은 형용사 곁들여서 쓰시면 됩니다.
1: 네, 네, 네.
0: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1: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Alright,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1: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우, 긴 문장이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2: Go on, I'm all ears. Go on, I'm all ears.
0: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2: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자, 이 병작 해보도록 할게요.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 stress someone out.
1: Yep.
0: 목소리 키워서 따라해주세요.
1: Mm-hmm.
0: 어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일단, 어휴.
1: Gosh.
0: 내 보스가 날 스트레스 줘.
1: My boss stresses me out.
0: 그렇죠. Mm-hmm. 내 직장 동료가 나한테 스트레스 줬어. 과거형으로요.
1: My co-worker stressed me out.
0: Perfect.
1: Yes.
0: 세 번째. 일이 그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었고

0: 그의 일이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1: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0: 그렇죠.
1: 오호.
0: 읽어볼게요.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My coworker stressed me ou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자, 다음은요. 기간, 시간, 기간, right? 을 early 앞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내가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이거 길기 때문에 제가 나눌 거예요. 그녀는 말해.
1: She says,
0: 내가 출근해야 된다고.
1: I should come in
0: 10분 일찍.
1: 10 minutes early
0: 매일 아침에.
1: every morning.
0: Alright. 이 병작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1: 네.
0: 자, 걔는, 그는 30분 일찍 출근했어. 과거로. He.
1: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Perfect. 우리 거기 3시간 일찍 도착했어. 우린 거기 도착했어.
1: We got there
0: 3시간 일찍.
1: 3 hours early.
0: Perfect. 읽어볼게요.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30 minutes early. We got there 3 hours early.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3: Go on, I'm all ears.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3: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4: Go on, I'm all ears.
1: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4: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What?
4: 10 minutes early. Yeah, get to work early.
1: Where is your ears?
4: Oh,
1: My gosh.
4: sorry.
1: Bye.
0: Yes.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녀가 온다. 조용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ere she comes. Be quiet.
0: 그렇죠. 갑자기 뭔가 등장했을 때딱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병작 패턴, stress someone out. 활용해서 다음 명작 주세요.
1: 네.
0: 아,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nice.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1: 네.
0: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일정이 이제 바뀐 거죠. 아, postpone. 자, 연기가 된 거죠. Alright, so we have to postpone the trip to Los Angeles. 네, 아마 상대방은 이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우리가 가기로 했는데 we can't go. Alright, 저희는 로스앤젤레스 가는 여행을 연기해야 됩니다. So we have to delay라고도 많이 쓰죠. To delay or postpone, 연기하다. Okay, our trip to Los Angeles. Oh, really? That's too bad. We we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Okay, 아유, 좀 안타깝죠? Alright, 안 됐네요. That's too bad. 이럴 때 안타깝습니다. 아니면은 뭐, 안 됐네요. 네, 이런 뜻이죠. We we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 here is a big expression for today. To look forward to doing something.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So,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or look forward to meet you. 뭐,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Okay, so likewise. We learned that, right? 마찬가지죠? Likewise.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처리해야 할 국내 문제가 몇 가지 생겼어요. 아까 좀, it's a little long. Okay, so here we go. We have some domestic issues to deal with right now. Okay, this is really business English. 자, we have some domestic issues. 자, domestic 한 거는 국내 문제죠. Issue는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국내 안에서. 그래서 to deal with. We have to deal with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생겼어요.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business에서는 we have to deal with 이런 거를 좀 많이 쓰죠. So we have some domestic issues to deal with right now. 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Okay,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We have to postpone the trip to Los Angeles. Oh, really? That's too bad. We we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Likewise, we have some domestic issues to deal with right now. Alrighty, so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and patterns. Okay, so key phrase, postpone. Alright, 연기하다. Or we can say delay. Okay. We must postpone the conference date. 자, 우리는 회의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 All right. We must postpone or we have to postpone the conference date. How about the next one? Should we postpone the deadline? 자, 저희가 마감일을 미룰까요? Okay. 네, 이럴 때도 있죠. So we have to delay the deadline, postpone the deadline or postpone the meeting. Postpone whatever. 네, postpone the trip. 네, we have to delay it.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Alright, so remember, postpone. Next one. Look forward to. Alright, so this is our key phrase. To look forward to is 고대하다, 기대하다. 근데 이제 기대하다, 그래서 가끔가다 한국 분들이 expect를 여기에다가 가끔가다 초보자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So in this case, I look forward to, I am looking forward to. So here are the examples.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여기에서는 그냥 말뿐만 아니라 이메일에서 많이 쓸수 있는 문장이에요. 곧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Okay? So, you know, like 이게 아주 굉장히 polite하게 말하는 거죠.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이거 이메일은 끝에 그냥 무조건 copy and paste 하세요. 그냥 이거를 갖다 붙이세요. Alright, next example. We are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r headquarters. Alright, 우리는 당신의 본부를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해외 회사들하고 거래를 할때 서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we are looking forward to Or you could say we look forward to. 거의 상관이 없어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r headquarters.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를 언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행동을 언제, 어느 시점에 했는지를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언제 그 행동을 했는지를 물어볼 때는요. When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 언제 일어나셨어요? 어? 언제 일어났어?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When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시점에 그 행동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장 구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죠? 그 행동을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바로 do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시점을 한번 과거로 바꿔보도록 하죠. 그 행동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렇죠. 바로 did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행동을 언제 했는지를 물어볼 땐 뭘 넣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when을 앞에 붙여가지고요. When did you 동사?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언제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라는 시점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과거에 언제 그 행동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질문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넣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일어났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일어나다, wake up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죠. 우리가 wake up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이 이제 깬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get up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침대 밖을 벗어나서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이 get up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wake up과 get up 이렇게 의미 차이 좀 구분 지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oh, did you wake up? 어, 너 일어났니? 라는 의미가 되고 when did you wake up? 어, 언제 일어났어? 여러분 의미 차이를 두셔야 되겠죠. 언제 일어나셨어요? When did you wake up?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n did you wake up? 한 번만 더. 시작! When did you wake up? 해서 언제 일어나셨어요? 라고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어, 언제 휴가 다녀오셨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휴가를 떠나는 거를요. go라는 동사를 넣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o on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휴가를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oh, did you go on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휴가 갔다 오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시는 거고 그렇죠? 언제 휴가 갔다 왔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렇죠? When did you go on vacatio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언제 휴가 다녀오셨어요? When did you go on vacation?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n did you go on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n did you go on vacation? 언제 휴가 다녀오셨어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 점심 언제 드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는 거는요. eat라는 동사 혹은 have라는 동사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점심을 먹다 have dinner 그래서 have lunch로 얘기를 하셔야겠죠. have dinner 같은 경우에 저녁을 먹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점심 먹었니? 점심 드셨어요? 그렇죠. Did you have lunch?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 언제 점심 먹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될 때는 그렇죠. 바로 when did you have lunch?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n did you have lunch? 한 번만 더. 시작. When did you have lunch? 라고 얘기를 해서 점심 언제 드셨습니까? 라고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언제 대학 졸업하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졸업하다라는 동사는요. 그쵸, 바로 graduat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는요. 대학에서 졸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from이 들어가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쵸, Did you graduate from college 혹은 university?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언제 대학을 졸업했는지 물어볼 때는 그쵸, when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n did you graduate from college? 한 번만 더. 시작. When did you graduate from college? 라고 얘기를 해서 입에 이번에는 언제 대학을 졸업했는지 한번 또 물어봤어요. 되게 미국에서는 university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되게 college로 되게 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했어요? 라는 질문 did you 동사에서 사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언제 그거 하셨어요? 그쵸? When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원어민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n did you wake up? When did you wake up? When did you go on vacation? When did you go on vacation? When did you have lunch? When did you have lunch? When did you have lunch? When did you graduate from colleg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그쵸, 바로 When did you wake up?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when 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짜라든지 요일이라든지 혹은 어떤 한 시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으로 딱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when보다는 조금 더 한정적인 개념인 시간을 물어볼 때는요, what time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time did you wake up?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what time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time did you wake up?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겠죠. What date로 얘기를 하면, 그쵸, 며칠이 될 거고, What day가 되면 무슨 요일이 될 거고,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when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이 응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What time did you 동사,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언제 휴가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When did you go on vacation?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언제 마지막으로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되게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뭐를 넣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느냐? 바로 마지막으로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last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when did you last go on vac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언제 마지막으로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when did you last 동사로 그렇게 물어보면 언제 마지막으로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did you last go on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제 그 행동을 마지막으로 했느냐라는 것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행동 했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Did you 동사였죠. 그런데 그 행동을 언제 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그 시점을 물어볼 때는, 그렇죠, when did you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great day full of happy moments. 안녕하세요. 하루 매일 10분 동안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잡아보는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일주일에 쭉 나왔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잡으면 여러분, 이게 마치 여행을 갔을 때의 추억 되잡기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대화들만 모아봤으니까요. 준비되셨으면 We're gonna hit the road! Here we go! 네, 먼저 월요일입니다. 제 시험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아, 이번 주 중에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언제 알 수 있을까요?의 포인트는 when이겠죠? When can I know?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니까 test results고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래서 my. When can I know my test results? 머릿속에서는 뭔가 봤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You are waiting for the results. So when can I know my test results?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테스트 이렇게 으 발음을 붙이지 마세요. Test results처럼 들려요. 마치 트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들려요. Test results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연결형 때문에 그렇고요. By the end of도요. 부드럽게 연결하면 by the end of. By the end of. By the end of처럼 들려요. By the end of this week. 이거는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W-E-K. Week죠. Week. 이번 주말쯤에는 나올 겁니다. 주중에 말이니까 금요일 정도쯤까지는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날 했던 내용 한번

늘 우리말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우리말을 보시고 글자를 떠올리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의 모국어 화자니까. 그래서 꼭 장면이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 근처 어디다 주차를 할수 있을까? 그러면 먼저 운전하면서 주차하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야, 공용 주차장을 찾아봐. 그러면은 어디다 주차를 해야 할까? 일종의 의무감 있죠. 하는 게 좋지, 할수 있을까는 can이고요. 아, 그다음에 해야 할까는 should겠죠. 그래서 where should I park? 바로 이겁니다. My car around here. 여기 내 차를 어디다 주차해야 되는 거지? 뭐 전화 통화도 좋고요. Where should I? 발음도 should I라고 들리지 않고요. Should I? Where should I park my car around here? 이것도 드 발음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으라는 소리가 없어요. 아예. 한국말의 으는 한국말의 모음은 되게 다양해서요. 영어에서 표현할 수 없는 으라는 소리까지 모음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영어의 으는요, 짧게 지나가는 소리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Where should I park my car around here? 그랬더니 야, 공용 주차장을 찾아봐. Find public parking. Find public parking. 만약에 이런 미국 발음이 안 되시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find public parking. 이게 영국식이에요. parking. R 소리를 안 하시면 길게 모음처럼 하시면 영국 스타일이 됩니다. 자, 수요일이요. 당신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뭐죠? 보세요. 예문들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도 있고요. 동시에 구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 넘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출발점은 되게 The starting point is really, really simple and easy, right? 제일 후회하는 게 뭐죠? 그러면 What do you 아니에요? What do you? 이거 그죠? What do you regret? 예, 맞습니다. What do you regret most? 아니면 the most in your life?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the most가 문법적으로 맞지만 통계상 구어체에서는 더를 생략하고 most만 쓰는 경우를 많이 더 보실 수 있습니다. 7대 3 정도로 얘가 더 없이 쓰이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regret인데 발음이요. T가 모음 사이에 끼면 What do you라고 안 들리고요.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regret? 변합니다. Okay? So, thank you for being with me.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I was in the neighborhood. 예전에 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 후드가 이렇게까지 있나요? 뭐 brotherhood, 형제애, neighborhood 이런 식으로 후드가 들어가면 어떤 상태나 지역을 이야기하죠. 이건 근처란 뜻입니다. 동네에 있었어라는 얘기는 꼭 자기 동네 말고라도요. 나는 근처에 있었어라는 뜻입니다. I was in the neighborhood. 마지막 토요일. 너는 그들을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알아? 그랬더니 확인해 볼게. 그러면 do you know when and where겠죠? Do you know when and where to meet them? 자, 그랬더니 반응이 Let me check.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누구랑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래서 누구랑 통화해서 확인해 볼게. Let me check with them.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쑥 Weekly Review 지나갔네요. Coming up, today's quote. 네. 자, 오늘의 어록은 뭘까요? 한번 딱 살펴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평생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 내가 뭐가 갖춰지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다 똑같아요. 일도 그렇고 행복감도 그렇고 자신감도 그렇고 지금 당장 생각났을 때 하세요, 그냥. 그래서 바로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kay, if you wait until you are ready,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린다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요의 느낌이 be, will be, ing에서 you'll be wait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여러분, 일생 내내 기다리기만 할 겁니다. 자, 결국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예, 바로 생각나는 건 지금, 그렇죠? Put what you know, put what you wanna do into action.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주제넘게 말씀드려 보고요. 이미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 I'm so proud of you. 감사드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내용이요. Visit our website and you can just repeat that many times. Just right here, ebse.co.kr.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bye.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0: 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인과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나는 진상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0: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세균, 세균이에요. 세균은 무슨 뜻일까요?
4: 뭐라고 하지? 약간 더러운? 병을 끼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먼지 같은? 그런 거요.
3: 준석이가 세균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주었네요. 리아는 세균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1: 저요? 안 좋은 세균도 있지만 좋은 세균을 표현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3: 세균은 동물과 식물을 병에 걸리게 하거나 음식을 썩게 하는 등 이런 일을 하는 아주 작은 생물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병을 일으켜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균이라는 말과 뜻이 비슷해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미생물이라는 아주 작은 작은 눈에도 안 보이는 생물이 있거든요.